0: 왜 잘했지?
1: 아, 멋진데? 내 친구들. 까칠하기는. 안녕.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앵무새야, 반가워.
1: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네가 대장이라도 돼? 큰일 났다. 비상, 비상. 도와줘. 무시무시한 모습이다. 어이구, 사나워라. 넘어졌네.
0: 잠깐, 잠깐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1: 찾아보자, 찾아보자. 바보는 빼고 잘 찾아보자.
0: 그렇게 말하면 못 써.
1: 잔소린 딱 질색이야. 쓸데없는 잔소리 난 싫어 못 참아. 어릴 적부터 그랬지 난 제멋대로야. 내가 심술 부리면 난 놀라서 달아나지. 난 수다쟁이 앵무새 어쩡아 쩡아. 얄 믿고 심술 부진 말고 차차차 하지.
0: 그럼 일단 예절부터 배우자. 알았지? 따라해봐. 봄은 착하다. 마샤는 친절하다.
1: 끔찍해. 우당탕탕 말썽 그런 게 싫다면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마. 나 바로 화낼 거야. 가치를 해칠 거야. 간식 슬쩍 훔쳐먹고 훌쩍 떠날 거야. 나는 야 멋진 앵무새 아무도 못 말려. 안 보이잖아.
0: 그럼 이번엔 마샤는 똑똑하다. 또 봄은 씩씩하다. 동물한텐 이렇게 살살해야지.
1: 나무 빠빠빠라빡 앵무새 리오에서 왔지. 이야! 난 빠빠빠라빡 앵무새 무대 위의 스타 멋쟁이지.
0: 그럼 또 무슨 예절을 가르쳐야 하지?
1: 아!

뭐야, 여긴 완전 한겨울이잖아. 난 안 얼어, 안 얼다고. 절대 안 얼어. 어하, 이란 꽁꽁 얼어.

0: 근처에서 우리 앵무새 못 봤어?
1: 도와줘! 아이고, 나 죽네!
0: 안돼! 앵무새를 찾았다! 뭐야! 걔 우리 앵무새거든!
2: 맛이 어떠냐? 이 떠돌이 멍멍이들!
0: 예절을 좀 더 배워야겠다. 그치, 꼬마? 좋았어.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2: 알았어.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하는 거야?

이제 우리한테서 도망치긴 힘들 거야. 그렇지, 곰마? 이게 바로 완벽한 세탁이라 할 수 있지.

되잖아. 가.

Thank you.

장난감 어디 갔어? 어디 숨긴 거야? 여기 있어? 아님 여기 있나? 아님 여기? 만세! 찾았다! 내가 찾았어! 곰마, 우리 또 숨바꼭질 하자! 이번엔 닭꼭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고치면 되잖아. 노래 듣긴 틀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엄마 고쳐줘. 고쳐줘.

0: 곧 어린이 파티가 열리는 건 몰라요? 마당이 왜 이 꼴입니까? 어? 준비 안 할 거예요.
1: 어? 맨날 잔소리만.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버섯이나 따고 있었어요? 어서 서둘러요. 자, 어린이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곰입니다. 없어요, 친구들. 이쪽은 우리 호텔 직원이에요. 다 같이 박수!

으음

0: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간식 시간이에요.
1: 안녕.
2: 나 참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요.
1: 그게 아니라 전 그냥
0: 도와줘서 고맙구나. 언제든지 우리 호텔에 놀러 오렴. 아무 때나 말이야.
3: 이제 집에 가자, 곰마.
4: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4: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콩순이는 딸기 농담. 말하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4: 2층입니다.
5: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좋아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캠핑카가 사라졌다.
7: 이제 눈꽃 열매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에요.
4: 얘들아, 제발 빨리 와.
6: 우리가 눈꽃 열매를 찾았어요.
8: 너희들이 해냈구나.
4: 네, 우리가 해냈어요.
9: 우리가요.
10: 랄라님은 좀 어떠세요?
7: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간호사 선생님, 어서 눈꽃 물약을 만들어 봅시다.

0: 주셔서 다행이에요.
1: 자자, 진정하세요. 랄라님 놀라서 다시 아프겠어요.
2: 모두 고마워.
0: 랄라님, 죄송해요. 제가 상한 눈꽃 열매를 오븐에 넣어서 그만.
3: 상한 눈꽃 열매인 줄 몰랐잖아. 윙크야, 네 잘못이 아니야.
0: 랄라님.
3: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눈꽃 열매 나무가 시들어버렸으니 눈꽃섬이 위험해.
4: 안 돼요!
0: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3: 블루진주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5: 전설의 블루진주요? 책에서 봤어요!
3: 그래, 블루진주의 신비한 힘이 우리 눈꽃섬을 보호해줄 거야. 너희들이 할 일 있어. 등대섬 아래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서재가 있어. 거기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 블루진주를 찾는 지도야.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보관해놓은 마지막 눈꽃 젤리도 있어. 용감한 너희들이 이 둘을 가져다 줄래?
6: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7: 드디어 캠핑카가 완성됐어. 다들 좋아하겠지?
8: 랄라님이 비밀 책방은 등대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0: 아무리 찾아도 지하로 내려가는 문은 없었어.
6: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 되지.
0: 그건 너무 재밌겠는데.

0: 분명 어딘가 비밀문이 있을 거야.
1: 비밀문 너무 낭만적이야.
0: 잘 찾은 것 같아.
2: 아, 달콤한 눈꽃잘리 냄새. 찾았다. 마지막 남은 눈꽃잘리 8개. 역시 내 코는 최고라니까.
0: 이제 지도만 찾으면 되는데. 지도는 책 사이에 끼어 있을 거야.
1: 이렇게나 책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
2: 걱정 마. 내 코가 있잖아. 분명 특별한 향기가 날 거야.
1: 너만 믿는다, 하프?
3: 코가 없어질 것 같아.
1: 힘내, 하프.
2: 스노우볼이 지도였다니
1: 정말 마음에 들어.
0: 전문용어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지. 우리가 블루진주까지 찾아버리자.
1: 좋아 좋아.
4: 얘들아 안녕. 너희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어.
3: 뭐야 뭐야?
5: 궁금해 궁금해.
4: 바로 캠핑카 블루진주 찾으러 갈 듯 하라고 이 포퍼님이 만들었지.
3: 우와! 지금 당장 타보고 싶어!
4: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함께 타보자고.
2: 내일?
3: 내일은 언제 되는 거야?
2: 내일이다!
3: 아니잖아.
2: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4: 하프, 캠핑카는 내일 같이 타기로 했잖. 어? 눈사람이잖아? 졸려서 착각했나봐. 빨리 자야지.
2: 어떻게 생겼을까?
3: 궁금해, 궁금해.
1: 우와! 멋지다!
2: 붕붕붕. 포포 제법인데.
1: 세차 냄새 좋구나.

0: 오늘은 랄라님과 친구들한테 내가 만든 캠핑카를 보여줘야지. 퍼퍼퍼퍼퍼.
1: 지도랑 마지막 눈꽃 젤리를 찾았어요.
2: 스노우볼 지도예요, 랄라님. 이제 블루 진주를 찾으러 가면 돼요.
3: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0: 부럽구나.
1: 어? 그런데 하프는 어디 있어?
2: 하프! 어? 살려주세요!
1: 하프!
3: 착하지?
2: 너 왜 그래?
4: 하프, 무슨 일이야?
2: 폭포가 괴물로 변했어!
5: 폭포 살려!
1: 폭포도?
6: 얘들아, 무슨 일이야?
5: 달리는 차에 타고 있는데 하프가!
6: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우선 자동차를 멈춰.
5: 자동 운전 버튼이 켜져 있어.
4: 자동 운전 버튼을 꺼서 우선 자동차를 멈춰.
2: 어떤 버튼이지? 이거 아님 이거?
0: 하프랑 폭포가 위험해.
1: 빨리 구하러 가자.

0: 정말 멋진 차야.
1: 내가 만들었거든.
2: 우리 눈꽃섬은 이제 너희에게 달려있어. 꼭 블루진주를 찾아오렴.
3: 네!
0: 이 용감한 하프만 믿으세요.
1: 크라크라크라크라. 장난이지롱.
0: 나도 장난이었어.
4: 꼬물이를 구해라.
1: 너무 들떠서 그만.
0: 나랑 딱 어울려. 꼬리도 달려있고 나처럼 정말 멋져 멋져.
1: 당연하지. 누가 만들었는데.
0: 폭포.
4: 조심해줘 하프.
0: 미안. 어? 근데 호프, 화분도 가져가려고?
4: 응, 내 소중한 친구 튤리야.
0: 화분이 친구야? 아! 안녕 친구들.
4: 안녕 하프.
0: 너희들도 모험 좋아해?
4: 당연히 좋아하지. 우리도 모험 떠나고 싶어.
0: 그래. 신나는 모험 시작이다. 으헤이.
2: 눈꽃섬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어. 우리 눈꽃섬을 살리기 위해서 블루진주가 꼭 필요해.
4: 걱정 마세요, 랄라님. 우리가 쥐도도 마지막 눈꽃젤리도 찾았잖아요.
5: 블루진주도 꼭 찾아올게요.
0: 우린 할 수 있어요.
6: 제일 중요한 건 다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지?
7: 그럼 알지.
5: 눈꽃젤리 누가 챙겼어?
0: 호프한테 있어.
4: 역시 하프코는 개코야.
8: 스노우볼, 블루진주로 가는 길을 알려줘.
4: 안전벨트,
0: 자동운전 모드, 블루진주를 찾으라.
7: 출발.

0: 정말 낭만적이지. 저건 산호라는 거야.
1: 호프, 꽃이랑 대화하는 건 좀 이상해.
2: 아니야, 너도 해봐. 재밌어. 줄리아, 저건 조개라는 거고. 어? 오, 안녕, 안녕. 또 만났네. 모험은 재밌어? 어, 친구들도 많이 만났구나.
3: 얘들아, 왠지 예전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
4: 더럽다.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라라라.
5: 점점 빨리 녹고 있어.

0: 탱크. 응? 언제 도착해?
1: 아직 더 가야 해. 하프, 우리 튤립 멀미나 꼬리 흔들지 말아줘.
0: 알았어. 윙크, 언제 도착해?
1: 아직 한참 남았다고.
0: 내가 생각한 모험은 이런 게 아니라고. 쓰레기 냄새. 쓰레기 냄새.
2: 어? 꼬물이 냄새.
1: 꼬물이?
2: 꼬물이 냄새.
0: 어? 꼬물이?

0: 이쪽에서 꼬물이 냄새가 나.
1: 아,

내가 구해줄게. 누가 우리 꼬물이를 괴롭혀.

0: 나랑 같이 가자.
1: 아빠 위험해.
2: 어떡해 어떡해.
0: 어? 슈퍼점프 가자. 휴, 간신히 피해. 냄새.

0: 녀석도 괴물로 변했어.
1: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아빠.
0: 생각을 해야 해. 생각, 생각. 아, 호프, 눈꽃 젤리를 사용하자.
1: 어, 좋은 생각이야. 제발 좋은 마법이어야 하는데.

0: 어떡해. 정신 차려, 하프.
1: 쟤네들한테서 지독한 냄새가 나. 대굴대굴 파워! 내 코가 썩을 뻔했잖아. 어? 이거 내가 얼굴 그려준 페트병인데? 내가 모험 떠나라고 바다로 보내준 페트병이야.
0: 바다에 버린 거 아니고?
1: 아니야.
2: 요즘 좀 이상해. 쓰레기가 자꾸 괴물로 변해.

0: 마법이 풀리면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까?
1: 보물아, 마법은 내일이 되면 풀릴 거야. 걱정 마.
0: 보물아, 너 우리랑 같이 가고 싶구나. 그래, 우리랑 가자. 자, 모험한 꼬물이 출동! 블루 진주를 찾으러 자 출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두 번 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4: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

0: 머리도 잘 굴러가죠.
1: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하게
7: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비비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우리 여행가자.
6: 환영합니다.
5: 그럼 여기 출발.
6: 뽀로로 떴다 비행기.
5: 뽀로로
6: 비행기.
7: 기내식입니다.
6: 아, 맛있겠다.
5: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7: 뽀로로 떴다 비행기.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안녕 사. 안녕 팔. 맞춰봐. 뭘? 나 정사각형이야.
11: 알아.
10: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11: 그래 알아.
10: 세상에서 하나뿐인 정사각형이라고.
11: 걱정 마. 옥토블록이 있잖아. 옥토블록 분리 1, 2, 3, 4, 5, 6, 7, 8 합체. 이건 어때?
10: 정사각형인데 구멍이
12: 뚫려 있네?
10: 정사각형이 아니야.
11: 미안해, 사.
12: 구멍? 나야!
10: 어?
12: 내가 구멍이잖아! 봐!
11: 8!
12: 더하기 1은? 바로?
13: 9! 나는 9야!

0: 정사각형 두 개.
1: 손수건 있는 사람, 코가 좀 간지러워.
2: 애기 이름?
0: 바로 활. 정사각형이다.
1: 됐다.
0: 1, 2, 3, 4. 손이 네 개. 나처럼. 1, 2, 3, 4. 모서리도 네 개. 나처럼.
1: 맞아. 정사각형이야. 너처럼.
0: 근데 왜 머리에 숫자구를 달고 있어? 말해봐.
1: 알려줄게.

Pink makeup. Best. Pink make it. Red. Look at me. No, look at me.

0: It's me.
1: 안녕, 구? 어? 무슨 일이야?
2: 하나가 작아져. 항상 하나가 작아진다고.
1: 뭐?
2: 내가 기침을 할 때마다 자꾸 하나가 작아진다고.
1: 맞아!
3: 어?
2: 봤지? 하나가 작아지지 말고 커질 순 없을까?
1: 가능할지도 몰라. 키를 늘려봐.
2: 구?
1: 닭이 이름 바로?
4: 시!
5: 나는
4: 시! 한 번 더. 나는 시! 잘 봐. 시?
1: 닭이 이름 바로?
2: 구!
1: 정말 대단해.
2: 더 커. 하나가 더 커.
1: 근데 왜 넌 1이라고 적혀 있어?

0: 다른 블록
1: 옥토블록
2: 거기에 1을 더하면
0: 부는 블록 9개
3: 난 커다란 정사각형
1: 난 18개

0: crumbs. Sorry.
1: This alphabet isn't big enough for the two of us.
0: Then there's only one way to sort this out.
1: You mean?
0: Correct. A contest. K versus K.
1: Okay. Beat this.
2: E. Key.
3: Oh.
0: K. That's nothing. I can make...
1: Cage.
0: Clearly, Mike is the best.
3: Lovely. But could you let us out now?
1: Lucky I've got the key, then.
0: So get us out.
1: Looks like I'm the king of the kuz. No keyhole.
0: This is not cool. You two got us into this mess. Now you can both get us out.
1: Sock.
4: What's that rotten smell? Worry not, shipmates.
1: Rock.
3: Listen. Leave this to me.
0: Look. Maybe two, 'cause are better than one.
1: Hey, C, catch!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진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커피 기사단 잠자는 용을 깨워라.
9: 좋아, 러블. 투석기에다 강아지 간식 올려놨어.
8: 그래, 준비. 쏘세요.
10: 오, 내 거야, 내 거.
8: 미안해, 체이스. 한 번만 더 해보자. 준비됐지, 마샬? 이번에 넣어줄게.
11: 근데 여긴 조금 먼데?
8: 그냥 딱 거기 있어. 내가 보내줄게. 제자리에 준비하시고 발사!
11: 안 돼! 좋아, 간다! 얍! 갔지?
9: 우와,
11: 대단하다! 하면 안 돼?
9: 내일 하는 건 어떨까? 지금은 너희 잠잘 시간이잖아.
8: 라이더, 난 남아서 쬐꼼만 더 연습하면 안 될까? 투석기 쏘는 연습이 더 하고 싶어.
9: 연습은 더 해도 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하지는 마.
8: 고마워, 대장.
12: 잘자, 라이더.
13: 이 마시멜로 살살 녹네. 안 그래, 장클론? 근데 클론 어딨어? 이 한심한 강아지 또 용에서 떨어졌나?
8: 여기 있어요.

0: 그리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점프한 건데요. 왜냐면 제가 훈련이 그래서. 좋아, 가서 가져올 게 하나 있어. 바로 보물방패인데 거기 쿨쿨 솥단지가 있는 곳이 새겨져 있지. 그게 있어야 내 계획대로 공주를 몰아내버리고 이몸께서 바킹버그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저는 바킹버그에서 제일 위대한 기사 클로경이 되겠네요. 다시 기사해도 되죠?
1: 네, 네, 제발.
0: 네가 낑낑대봐야 정만 떨어지지. 그리고 뭐? 위대한 기사? 용 한 마리도 조종 제대로 못하는 주제. 할 수 있거든요. 스파클! 이리 와. 오게? 당연히 오겠지만. 으아! 으아! 불쌍한 우리 장클로드. 저 도마뱀이 이 마시멜로 다 먹었네. 집게! 스파크스! 앉아! 후! 요런 달달한 거 하나만 있으면 쟤도 써먹을 수 있겠어.
2: 안녕하세요, 공주님. 기차역 가실 준비는 되셨나요?
3: 같이 갈래, 스위티? 아주 귀한 짐을 찾으러 갔는데. 귀한 거? 보물인가? 어디? 빨리 가자.

0: 저립단 방패 광 집게 이리 와서 기다려 못 써 일단 날 등에다 태워줘 마시멜로는 그 다음에 줄 거야 자 빨리 앞으로 움직여 이 방패부터 얼려놓게 기다려 나도 올라갈 거야 광 집게 야
1: 아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공주님. 웬 용이랑 강아지가 방패를 가져갔대요.
2: 분명히 스파크스랑 클로일 거예요. 괘씸한 강아지.
3: 무슨 방패 하나 때문에 여길 왔다고요?
2: 성에 널린 게 방패인데요?
4: 거기엔 중요한 지도가 새겨져 있거든. 쿨쿨 솥단지로 가는 길이 나와 있어.
1: 만약에 솥단지가 악당들 손에 들어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공주님, 버피 기사단을 불러야겠어요.
5: 또 빗나갔네. 겨냥을 잘하려면.
6: 네, 백정님. 혹시 무슨 일 생겼나요?
1: 아유, 눈치도 좋아. 보물을 도둑맞았거든. 쿨쿨 솥단지로 가는 지도가 있는 방패야.
6: 뭔 솥단지요? 쿨쿨?
1: 예, 기사들이 숨겨놓은 마법의 솥단지인데 습지대 물을 붓고 그걸 용이 뿜은 불로 끓이면 사람들을 재우는 마법의 안개가 생기는 솥이야.
6: 그럼 방패를 가져간 범인이 솥단지를 노린 거네요.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7: 아니, 지금... 너블 뭐해? 다 모이라!
5: 아우, 안 돼. 계속 연습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네.
1: 라이더! 얘들아, 와줘서 고맙다.
6: 솥단지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2: 근데 백장님, 그 솥이 정말 사람들을 꿈나라로 보내요?
1: 전설에 따르면 그 솥단지에다 머드푸들 습지 물을 채우지. 그런 다음 용의 불로 끓이면 마법 안개가 만들어진대. 안개가 퍼지면 다 쿨쿨 잔대. 그래서 예전엔 동굴에 솥을 감춘 거야.
8: 솥단지를 감췄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1: 우리가 아는 건 옛날 기사들이 원정을 시작한 데가 바로 왕실 숲속에 우뚝 서 있는 송곳니 바위라는 것뿐이란다.
6: 그럼 우리도 거기서 시작하자. 퍼피 기사단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기사단 성체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조심해!
5: 미안. 기사는 졸음 달래기 하면 안 되는데.

0: 트래픽 기사단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단장.
1: 오느라 고생했어 기사들. 우리가 클로보다 먼저 쿨쿨 솥단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솥단지를 찾을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왕실 숲에 있다는 송곳니 바위야. 그러니까 이번에 출동할 기사는 스카이, 넌 헬리콥터를 타고 송곳니 바위를 찾아서 어디부터 수색할지 알려줘.
2: 하늘을 지키는 기사가 날아가신다.
1: 그리고 러블, 넌 불도저를 타고 길을 정리해줘. 사람이 안 다닌 지 오래됐을 테니까.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다른 기사 단원도 전부 다 갈 거야. 솥단지를 먼저 찾지 않으면 성안이 엉망이 돼버릴 테니까.
0: 좋았어.
2: 가자.
1: 준비됐지? 퍼피 기사단 전부 출동.

0: 스카이, 송곳니 바위는 아직이야?
1: 응, 아직이야. 어? 잠깐! 송곳니 바위다! 찾았어! 내가 지금 찍어준 곳으로 올래?
0: 고생 많았어, 스카이.
2: 뭐야? 세 갈래 길이잖아. 지도도 없는데 소틀 감춘 동굴을 어떻게 알지?
3: 이 길은 나무 꼭대기가 전부 다 부러져 있는데?
0: 용이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러블, 길 좀 치워줘.
4: 알았어, 대장. 라이더, 여기 이 바위 좀 봐.
0: 솥단지 문양이 있는데 제대로 온 것 같아.
3: 봐. 저 둘도 동굴을 발견했나 봐.
0: 동굴로 들어가서 클로를 감시해야겠어. 도망치지 못하게 말이야. 러블, 넌 저쪽을 맡아. 스카이는 반대쪽을 맡고 나머지는 날 따라서 동굴로 들어가자.
4: 네, 알았어, 라이다.
5: 솥단지는 분명 이 안에 있을 거야. 찾았다! 쿨쿨 솥단지야! 이걸 가져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채우고 공주 대신 내가 왕이 될 거야!
6: 좋긴 한데요. 근데 솥단지가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걸 챙기려면 고생 꽤나 하겠는데.
5: 야, 용은 뒀다 뭐해? 아, 맞다. 못 쓰지?
6: 아, 쓸 수 있다고! 이리 와, 스파크스! 내가 맛있는 거 줄게!
2: 그래, 이 동굴이 분명해!
0: 가자, 얘들아! 솥단지를 뺏길 수는 없어!
6: 스파크스! 간식 먹자!
0: 저금! 협장 봐요!
6: 어머나, 세상에! 스파크스! 여기서 나가자!
4: 라이더, 암석이 무너져서 입구를 막을 것 같아! 내가 투석기를 써서 한번 막아볼게! 아, 투석기! 어떡해, 빗나갔네.
0: 멈춰! 저 밑으로 피해!
4: 어쩌지?
1: 괜찮아, 러블. 넌 라이더랑 애들을 구해. 난 용을 쫓아갈 테니까.
4: 내가 금방 구해줄게. 라이더, 얘들아, 지금 어딨어?
0: 러블, 여기야!
4: 기다려, 얘들아. 지금 갈게. 아, 쇠구슬 팽이 작동!
0: 고마워, 러블. 용이 어디로 갔는지 봤어?
4: 스카이가 바로 쫓아갔어.
0: 스카이, 지금 용이랑 솥단지는 보여?
1: 응, 보여, 단장. 지금 숲지대로 가.
0: 공주님, 클로가 공장님이랑 같이 있어요.
1: 내 친척이 꾸민 짓이었어?
0: 네, 지금 솥단지에 머드푸들 숙지 물을 채우고 바킹버그로 가고 있어요.
7: 정말 끔찍한 소식이야. 용이 불로 솥단지 물을 데우면 마법의 안개가 나와서 성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잠들고 말 텐데.
1: 나라면 거미로 가져오겠지. 가자, 머드.
5: 저기다 두면 딱인데.
1: 찾았다. 무슨 짓 할지 뻔하니까 나도 거기 껴줘요. 난 여왕 시켜줘요. 아님 다 잃을 거예요.
8: 아유, 약속할게. 걱정 마. 너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니? 도마뱀, 저기 물탱뼈!
6: 스파크스 불!
1: 완전 시시해. 그게 뭐?
6: 스파크스! 날개짓!
8: 잡았지? 네 부탁 들어는 준다 했잖아.
5: 제대로 돼. 이제 안기가 성에 기어들어가서 공주까지 잠들기만 하면 내가 바킹버그 왕이 되는 거지.
0: 스카이, 너도 이 안개 보여?
1: 응, 나도 보여, 라이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잠들어버렸는데. 공주님이랑 빅장님도 잠드셨어.
0: 시내로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도 저 안개랑 닿으면 잠들어버릴 게 뻔하니까 말이야.
5: 아하!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봐용, 날 성으로 데려가라.
9: 잠깐만요, 공작님. 얘는 제 용이랬잖아요.
5: 공작이 아니라 왕이지. 그리고 용 부리는 법은 너만 아는 게 아닐 텐데.
3: 나이도, 저거 봐. 우리도 위험해.
0: 모두 뒤로 물러나!
1: 막다른 길인데? 닿는 건 시간 문제야. 전부 쿨쿨 자게 생겼어. 나한테 맡겨!
9: 잘했어, 스카이!
0: 우와, 이 방법 좋다! 이대로 안개를 걷어내고 길을 터줄래?
5: 이제 곧 이 나라 왕이 되겠지? 어, 왕 노릇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용도 내 마음대로 써먹는 바닥에 누가 날 막아? 어, 아가! 야! 성은 저쪽으로 가야지! 당장 이리 와!
2: 쟤 왜 저래? 반대로 가네?
0: 덕분에 성엔 우리가 먼저 갈 수 있겠어.
1: 라이더! 여기 문제가 또 있어! 소단지가 시계탑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옥상에 있거든? 근데 스위트도 여기 있어. 잠들었는데 잘못하면 굴러떨어질 거야.
0: 마셜, 로키, 너희는 올라가서 스위트를 구해줘. 가능하면 안개도 막고.
1: 알았어, 늦어. 아, 사다리.
10: 됐어, 이제 안개는 안 퍼질 거야.
1: 스위티, 일어나.
10: 뭐? 고마워. 라이더, 솥뚜껑 덮었고 스위티는 안전해.
5: 이게 뭐야? 어떻게 해봐?
9: 징징대긴, 용을 조종할 수 있다면서요. 좋아요. 왕, 집게! 안 돼, 양식게 멈춰!
5: 휴, 우리 머린 안개 위에 있어서 다행이야.
9: 얘는 이미 꿈나라 가고 있는데.

0: 용이 안개를 들이마셨나봐. 그럼 클로랑 공장님이 위험한데?
1: 잠을 깨울 수 있는 자명종 같은 거 없나?
0: 노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제이슨, 저 시계 탑 꼭대기에 올라가죠. 빅벤지가 울리는 소리를 확성기로 내보내는 거야. 세상에 저보다 큰 자명종은 또 없을걸?
2: 종은 어떻게 치려고? 바늘이 정각에 오려면 멀었어.
0: 루기, 너 자석 갖고 있어?
3: 응, 내 척 뒤에 있지.
0: 좋아, 자석을 갖고 저 시계 바늘을 움직여보자. 정각까지 오도록 말이야.
1: 근데 자석은 저 위에 어떻게 올릴 거야?
0: 네가 투석기로 쏴줘야지. 나머지 단원은 저 용이 잠들지 못하게 막아보자.
2: 정신 차려, 스파클스! 잡지 마!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동네 강아지! 아니요, 당신 탓이죠! 동네 이장님!
4: 오, 안 돼! 라이너! 공장님이랑 클로가 마시멜로로 용을 조종하는 거였어!
2: 애초에 내가 강아지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0: 멋진 임무 수행이었어! 이제 잠자는 용만 해결해주면 되겠는데.
4: 아! 귀여워!
3: 자석을 몰고 가네.
5: 성공해야 하는데. 저기 용 온다. 아! 물 뿌리겠죠?
3: 잘했어. 고개 숙여.
2: 용머리 확성기 준비됐어 당장. 라이더, 이러다 용이 도시 한복판에 추락하겠어.
0: 갈게.

0: 자, 이거 줄게. 사람 없는 데로 가자. 착하지, 눈 떠. 옳지, 옳지.
1: 역시 단장이야.
2: 두석기. 됐어, 라이더.
0: 잠들면 안 돼. 좋아, 러블. 자석 잘 던져.
2: 라이더, 기회는 마지막 한 번뿐인데 이번에 빗나가면 어떡하지?
0: 러블, 난 너를 믿어.
2: 라이더, 라이더, 얘들아. 믿을 건 나밖에 없네. 좋았어. 준비하시고 발사!
3: 아니 저기 뭐야?
0: 위로 가, 위로!

0: 솥단지에서 나온 안개는 전부 다 날아갔어요. 방패랑 솥단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주님?
1: 이제부턴 둘 다 안전하게 바킹버그 박물관에 보관해두기로 했어.
2: 예, 송미로! 단지 탈래!
3: 도와줘, 친구야! 제발, 제발! 좋아, 그럼 이것만 할래!
1: 고생 많았어, 단장. 고마워, 퍼피 기사단. 이번에도 너희가 바킹버그를 구했어.
4: 다행이에요, 공주님. 성 안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1: 러브를 부르시던가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술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링,
1: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왕실 강아지 훈련 소동.
7: 좋네.
8: 얘들아, 안 돼. 안 돼.
9: 왕실 강아지들을 진정시키는 게 좋겠구나, 카린 공주. 강아지들 때문에 엉망이 되겠어.
8: 정말 착한 강아지들이에요, 엄마. 공을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신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물어와.
10: 이번에 들를 곳은 스웨덴 왕실입니다.

0: 안녕 슈퍼윙스. 난 카린 공주야.
1: 만나서 반가워, 카린 공주.
0: 우리 강아지들이 훈련소에 가야 하는데 방농비가 많아서 걱정이야. 강아지 훈련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보내줄 수 있을까?
2: 그럼 강아지 훈련복이 필요하겠는걸?
0: 우와,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빨리 배달해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금방 배달해줄게.
0: 고마워. 그럼 강아지 훈련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따 봐.
3: 스웨덴에는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있어. 수도인 스톡홀름에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왕궁이 있고, 특히 피카라는 전통이 있는데 스웨덴 전역에서 친구들, 가족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면서 함께 간식과 다과를 즐기는 시간이야.
1: 우와! 스웨덴에 있는 동안 피카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2: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강아지 훈련복 3벌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1: 고마워 우주야. 왕실 강아지들이 이걸 보면 깜짝 놀라겠는데.
3: 잠깐 호기 기다려봐. 이번에도 미션 파트너가 필요하겠지?
1: 나야 좋지.
3: 자, 누가 좋을까? 강아지들과 잘 놀아줄 파트너라면 슈퍼윙스 도니! 도니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방송 준비 완료!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출발!
1: 제가 왕실 강아지 훈련사로 일한 이래 이렇게 훈련이 어려운 강아지들은 처음이에요. 자, 들어와! 어휴.
2: 이제 택배만 도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어?
2: 야호! 왔나봐요.

0: 독이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돈이. 강아지들은 내가 먹여.
2: 얘들아, 돌아와. 스톡홀름에 잘 왔어, 슈퍼윙스. 이분은 왕실 강아지 훈련사셔.
3: 안녕.
2: 여긴 우리 아이들, 루퍼스, 레지, 그리고 리플이야.
0: 안녕, 얘들아. 여기 네 택배야, 카린.
2: 고마워. 우와, 멋진 강아지 훈련복이네. 얘들아, 이제 시작해볼까?
3: 루프 발사기, 풍선 슈트, 그리고 프로펠러 백팩. 아주 흥미롭군요.
2: 보세요, 벌써 행동이 나아졌는걸요.
3: 좋습니다. 왕실 강아지 훈련을 시작해보죠. 훈련은 총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허드를 넘은 후 그물망 아래를 지나 바람을 이겨내고 수영장을 건너 돌아오면 됩니다.
0: 바로 그거야.
2: 얘들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할 수 있어.
3: 좋아요. 제자리에. 준비. 출발!
2: 좋았어!

0: 달인 공주님, 강아지들이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마지막 훈련까지 잘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인 구조 훈련입니다. 왕실견들은 공경에 처한 공주님을 구할 줄 알아야 하죠.
1: 그거 멋져요.
0: 달인 공주님, 풀장 가운데로 걸어가 그곳에서 물에 빠진 척을 해주시겠습니까?
1: 재밌겠다. 어서 강아지들아, 날 구해줄 시간이야. 멈춰. 나는 물에 빠진 척을 하는 거야. 너희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 대신 저기에 있는 튜브를 나한테 가져다 줘.
0: 그래, 바로 그거야.
2: 저건 아닌 것 같은데.
1: 잠깐 얘들아, 막을 부분은 안 돼.
0: 이제 어떡하지?
3: 어서 보니, 빨리 공주를 구해야 해.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인스파 슈퍼 스카.

미션 준비 완료! 왕실 구조대 출동!

0: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이네. 굉장해!
1: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얘들아!
2: 슈퍼힘과 슈퍼캣! 그리고 왕실 강아지를! 공주 구하기 임무 성공!
0: 공주님 말이 정말 맞았네요. 왕실 강아지들은 아주 훌륭해요.
3: 정말 그래요. 모두 훈련을 아주 잘 마쳤구나. 카린,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1: 맞아요, 아빠. 왕실만큼 자랑스러워요.
4: 맛있어. 미카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웨덴 전통 간식 시간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어? 도바 슈퍼팬들아.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1: 아, 잘 가!
3: 고맙다!
2: 슈퍼힘과 슈퍼팬! 임무 완료!
4: 세상에서 제일 큰 피냐타!
5: 슈퍼팻 미니버스가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 도착합니다.

0: 피냐타가 떨어졌잖아. 친구들이 곧 올 텐데. 피냐타 없이는 생일 파티를 못 한다고.
1: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안녕 우지야. 슈퍼패들이 연락한 거야?
3: 맞아. 슈퍼패들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전화를 걸었어.
0: 안녕 슈퍼윙스. 난 안드로스야. 생일 파티에 쓸 피냐타가 부서졌는데 새 피냐타를 배달해 줄 수 있을까?
4: 걱정 마, 슈퍼패트라. 우리가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를 위해 아주 특별하고 커다란 피냐타를 만들어줄게.
0: 고마워. 이따 보자.
3: 멕시코에서는 아이들이 생일 파티 때 사탕이 잔뜩 든 피냐타 부수는 놀이를 해. 안드로스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사는데 거기엔 높은 안테나가 달린 탑이 있는 라틴 아메리카 타워도 있지.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4: 알았어. 그럼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특별한 피냐타 만들기 성공. 택배 준비 완료. 자,
2: 고마워 우지야. 안드로스가 이 특별한 피냐타를 받으면 아주 좋아할 거야.
3: 잠깐 후기 기다려봐. 이번에도 미션 파트너가 필요하잖아. 자, 누가 좋을까? 누가 아이들과 피냐타 놀이를 잘할까? 슈퍼윙스 제롬! 제롬이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멕시코 시티로 출발!
1: 새 피냐타를 갖고 오는 거지, 슈퍼패트라. 이제 곧 친구들이 도착할 거야.
2: 택배 왔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그리고 난 제롬. 음악과 춤은 내 전문이야.
1: 멕시코 시티에 잘 왔어. 우리 엄마셔.
2: 여기 네 택배, 안드로스. 개치도!
4: 개치도는 멕시코 스페인어로 멋절한 뜻이란다.
1: 오! 개치도!
5: 근데 피냐타를 나무에 걸지 못하겠는데요? 어떡하죠?
4: 괜찮아. 그냥 잔디밭 위에 둬도 돼.
2: 안녕, 안드로스! 생일 축하해!
6: 안드로스의 생일 파티에 슈퍼윙스가 와있잖아.
3: 그럼 분위기 메이커인 제롬도 왔죠.
1: 세상에서 제일 큰 피냐타!
7: 개치도! 파티리가!
4: 그래, 안드로스. 어서 쳐보렴.
1: 좋아요. 칠게요. 이야! 자! 훗! 응? 이야!
5: 이런, 부러졌잖아. 어떡하면 좋지?
8: 우리가 도와줄게.
5: 피냐타가 터지질 않아.
3: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됐군. 통통 신나게 묘기를 부리며 피냐타를 터뜨려볼까? 하! 하하! 누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고개 실력을 가졌죠? 바로 점프하는 제롬이랍니다. 하! 후!
2: 하하! 통통이는 슈퍼윙스와 슈퍼패!
5: 다시 해볼까?
3: 아, 여기가 멕시코 시티야, 골든팩. 여긴 재미난 게 뭐가 있을까? 골든팩, 어디가? 우와, 엄청 큰 피냐타잖아. 그리고 슈퍼윙스도 있는데 저기서 대체 뭐 하는 거지? 가보자.
5: 이 피냐타를 터뜨리려면 훨씬 더 세게 뛰어야 해, 제롬.
3: 저 피냐타 재밌겠는데?
9: 골든보이?
3: 골든팻도 있지. 너네 슈퍼팻처럼 말이야. 근데 골든팻이니까 더 낫겠지? 슈퍼약골들에게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군. 골든보이가 어떻게 피냐타를 터뜨리는지 보여주지. 골든로켓 주먹 발사! 터뜨려! 걱정하지 마. 난 다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올게. 골든보이 이름을 걸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난 괜찮아. 바로 골든보이니까.
5: 안 돼! 어? 피냐타가 시내로 가고 있어!
2: 우리가 막을게! 이제 빛날 시간이야!
7: 슈퍼윙스와 슈퍼팻 합체!

0: 거기! 내 피냐타를 구해줘. 나도 따라갈게.
1: 피냐타를 잡으러 출발!
2: 이봐, 조심해.
1: 어서 잡아야 해.
3: 아, 저게 뭐야? 아, 도와줘, 도와줘, 안 돼.
4: 고마워, 슈퍼윙스!
1: 오, 안 돼! 빨리 잡아야겠어! 거의 다 잡았다! 괜찮은 거야, 슈퍼윙스?
5: 이런, 이런. 꼭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니까. 잘 봐, 애송이들아. 골든팬 가자. 골든보이와 골든팬 합체.
6: 우와, 쟤네도 저걸 해?
5: 메가 골든 주먹 발사.
1: 우리가 있는 한은 그렇게는 안 되지! 호기 힛!
6: 강력한 요요 빙빙 감기 액션!
1: 파워 장갑 빙기 액션!
6: 슈퍼 멈추기 액션!
7: 슈퍼윙스와 슈퍼팬! 라틴 아메리카 타워와 안드로스의 빙의 파티 구하기 성공!
1: 저 뾰족한 안테나를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피냐타를 치고 뛰어도 안 터졌지만 이걸론 될지 몰라.
5: 나도 파티에 초대받고 싶다.
1: 골든보이, 골든팬, 너희들 이리 와.
5: 어? 정말? 그럼 좋아, 네가 원한다면야. 난 파티를 즐겁게 만들기로 유명하거든.
1: 호기, 제로, 내 생애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0: 뭉쳐놨어. 저기 미니버스야. 잘가 슈퍼팩들아, 또 봐.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제 갈까?
1: 안녕 얘들아.
2: 잘가.
3: 슈퍼민스와 슈퍼팩 임무 완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8: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세.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4: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가족.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링.
11: 눈물엔
12: 덕분만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5: 매일매일 락토핏.
1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봐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옷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르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4: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진물엔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조금만 더 자고. 간지러워. 아, 하지마. 알았어. 밥 먹고 강아지 놀이터 가자. 밀크야, 이리 와.
1: 우와, 잘한다.
0: 울어. 밀크야, 살살 울어. 더러워지잖아.
2: 밀크 완전 신났네.
3: 어머, 치즈.
4: 치즈.
0: 치즈야.
1: 우와, 멋지다.
0: 귀여워.
5: 치즈야, 치즈 해봐.
1: 너 봤어? 치즈 하니까 치즈 하는 거.
0: 응, 그래서 이름이 치즈인가 봐.
1: 맞아. 요새 엄청 인기 있는 강아지야.
0: 우와, 완전 스타네.
6: 치즈, 앉아. 일어나. 자, 물어와. 잘했어.
4: 대단하다.
0: 우와, 잘한다. 나도 우리 밀크 사진 올려볼까? 우리 밀크도 귀엽고 똑똑하잖아.
1: 그래, 한번 해봐. 엄청 인기 많을 거야. 그럼 달림이랑 밀크도 스타가 되는 거야?
0: 스타?
1: 근데 그 전에 밀크를 봐줘야 할 것 같아.
0: 밀크야, 이게 뭐야? 일단 목욕부터 해야겠네. 가만히 있어, 밀크야. 깨끗이 씻어야지. 밀크!
1: 거기서!
0: 멈춰!
1: 이건 어때?
0: 이건 어떨까?
1: 이건?
0: 밀크야, 너도 반짝반짝.

0: 아니, 웃어보라고.
1: 이렇게 치즈.
0: 아니, 이렇게 치즈.
1: 밀크 아님 모델처럼 걸어볼까? 이렇게.
0: 그래, 이렇게.
2: 뭐야?
3: 밀크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1: 아니야, 밀크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3: 엄마다. 여보세요?
4: 네, 엄마.
3: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0: 얘들아, 얘들아, 방금 봤어? 밀크가 벨소리에 맞춰 노래하면서 춤춘다.
1: 그래? 어떡해?
0: 별이야, 벨소리 들려줘봐.
3: 진짜네.
0: 이야.
5: 달림아, 달림아.
0: 왜요, 엄마?
5: 달림아, 이것 좀 봐. 어제 올린 밀크 영상 말이야. 좋아요를 100개도 넘게 받았어.
0: 우와.
5: 다들 너무 귀엽다고 난리야.
0: 그럴 줄 알았어요.
3: 달림아, 그 노래하고 춤추는 강아지가 진짜 너네 강아지야?
0: 맞아. 우리 밀크야.
3: 보여줄 수 있어?
0: 그럼.
1: 진짜?
5: 우와! 어머! 노래하는 강아지네.
6: 귀엽다.
1: 우와!
6: 안녕.
1: 사람들이 밀크를 알아봐.
3: 그럼 이제 밀크도 스타가 된 거야?
0: 에이, 아직은 아니지.
7: 얘들아, 혹시 사진 좀 같이 찍어도 될까?
0: 네? 그럼요.
3: 와, 밀크 진짜 스타 됐네.
1: 난 그래서 밀크 사인도 받았지롱.
3: 사인? 강아지가 어떻게 사인을 해? 글씨도 못 쓰는데.
1: 짜잔!
3: 그게 무슨 사인이냐?
1: 왜, 맞지?
0: 왜 밀크야? 밖에 나가서 놀자고? 얘들아, 우리 밀크 데리고 나가서 놀자.
1: 잠깐, 이렇게 나가려고?
0: 왜?
1: 아니, 사람들이 밀크 알아볼 텐데 예쁘게 하고 가야지.

0: 밀크야, 어디가? 이거 입어야 한다니까.
1: 밀크는 옷 입기 싫은 것 같은데.
0: 안 돼, 밀크야. 예뻐져야지. 이리 와.
1: 밀크야.
0: 왜? 답답해? 그래도 좀만 참아.
2: 어머, 밀크다.
3: 거봐,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니까.
4: 진짜 밀크네.
0: 귀엽다. 예쁘다. 한번 만져봐도 되니? 네.
5: 와, 나도 한 번만.
4: 나도.
0: 아니. 겨우 빠져나왔네. 밀크야, 됐어. 이제 마음껏 놀아. 야!
2: 어? 밀크다!
6: 밀크! 밀크야, 노래해봐!
1: 밀크야,
6: 어서 해봐!
0: 밀크다!
2: 오구가!
6: 밀크!
3: 밀크야! 모르는 애가 없네. 밀크 인기 좋다.
0: 잠깐만! 밀크야, 괜찮아? 밀크야, 우리 산책 갈래? 국놀이 해줄까? 왜 그렇게 힘이 없어?
3: 달리마, 달리마! 이것 좀 봐!
0: 뭔데?
3: 밀크가 멍멍스타 후보가 됐어!
0: 멍멍스타?
1: 응, 인기 많은 강아지들만 모아서 투표를 하는 거야.
3: 밀크 정말 대단해! 그럼 앞으로 더 인기 많아지겠다. 안 되겠어. 다른 사진이랑 동영상도 더 올리자.
1: 춤 연습을 더 하면 어때?
3: 털도 예쁘게 깎고.
1: 숫자 있는 강아지도 있던데. 내가 연습시켜볼까?
3: 인기 투표 1등하면 진짜 스타가 될 거야.
0: 아니, 안 할래.
2: 뭐?
3: 왜?
1: 스타가 되는 거 싫어?
0: 아니, 좋아. 하지만

0: 아무도 널 못 알아볼 거야. 자, 이제 가서 마음껏 놀아. 오? 아, 안 돼, 빌크야. 지저분해, 지저분해. 그래, 이래야 빌크답지.
1: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0: 반지랑 머리핀이랑 스티커랑.
2: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0: 네, 맞다. 네, 달토끼. 이제 보물가방까지 다 챙겼으니까 출발해볼까? 엄마,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얼른 가요, 얼른.
1: 달토끼도 데려가려고?
0: 당연하죠.
2: 달토끼는 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 그래,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0: 그치만 괜찮아요. 꼭 끌어안고 있을게요. 달토끼도 가고 싶어.

0: 우와, 너무 재밌겠다. 달토끼야, 너랑 함께해서 더 좋아. 와,
1: 정말 오랜만이네.
2: 그러게.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0: 우와, 아빠, 빨리 오세요.
2: 오, 같이 가.
0: 우와, 우리 여기 있는 거 다 해보자.

가게 맞춰.

0: 달리마, 그렇게 재밌어?
1: 네, 너무 신나요.
2: 그래, 오늘은 실컷 놀자.
1: 이번엔 또 뭘 타볼까? 어? 생각났어요.
3: 통과입니다.
0: 예! 예!
1: 아빠, 저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근데 롤러코스터 무섭지 않겠어?
1: 안 무서워요.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도 같이 탈 거니까요.
0: 응? 아빠랑? 아, 그런가? 아빠는 달콩이를 봐야지. 그러니 롤러코스터는 엄마랑 타야겠네. 응?
1: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지?
0: 좀 전에 전화 받으러 갔는데.
2: 네, 네. 알겠습니다. 달리마, 어떡하지? 엄마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0: 그래?
1: 네,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2: 아니야, 달림이 아빠랑 더 놀다 와.
1: 그래도 돼요?
0: 그럼, 이왕 왔는데 실컷 놀아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어서 가.
2: 고마워. 그럼 우리 아가들 재밌게 놀고 와. 미안.
0: 집에서 봐.
1: 엄마 안녕.
0: 그나저나 엄마가 없으니 롤러코스터는 못 하겠는데.
1: 그래도 타고 싶은데. 아, 달토끼랑 탈래요. 달토끼랑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요?
3: 네, 인형은 함께 탈 수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어서.
1: 아빠, 어떡해요?
0: 그러게, 달토끼 없이 너만 타야겠는데. 혼자 괜찮겠어?
1: 아니요, 못 하겠어요.
0: 달리마, 기운내. 다음에 엄마랑 오면 그때 타자.
1: 네.
0: 그럼 이제 뭐 할까? 여기 동화나라도 있고.
4: 유령 놀이터에 오세요. 무섭고 재밌는 유령 놀이터로 오세요.
1: 유령 놀이터?
4: 유령 놀이터에 놀러 오렴.
1: 재밌겠다.
4: 용감하게 자라면 멋진

0: 선물도 준단다.
1: 선물이요? 내 친구도 같이 가도 되나요?
0: 그럼.
1: 우와, 아빠, 달토끼랑 같이 가도 된대요. 저 갈래요.
2: 그래.
1: 여기에요.
2: 근데 괜찮을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1: 괜찮아요. 달토끼랑 같이 가잖아요.
2: 그래, 알림이 화이팅!
3: 유령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달토끼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3: 지금부터 신나고 오싹한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1: 괜히 놀랐네. 어떡해, 무서워. 나 못하겠어. 그냥 나갈래.
4: 달림아.
1: 어?
4: 나랑 다 해보기로 했잖아.
1: 넌

0: 정말 고마워.
1: 너랑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럼 나도 네 보물 가방에 들어갈까?
1: 정말 그럴 수 있어?
0: 응, 네가 정말로 원하면.
1: 원해.

0: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어? 달리마!
1: 아빠!
0: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1: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그래? 우리 달림이 진짜 용감하구나.
1: 용감하게 잘했다고 선물도 받았어요.
2: 우와! 봉장! 봉장!
0: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
1: 도전하러 가요.
0: 도전? 달림아, 잘해.
1: 네, 달토끼야. 준비됐지?
2: 어, 그럼.
3: 잠시 후 롤러코스터 출발하겠습니다.
1: 간다.
4: 우와.
0: 내가 왜 더 떨리지?

0: 우리 다현이 정말 대단하네. 이제 다 컸구나.
1: 달토끼야, 난 언제나 너랑 함께 할 거야.
2: 나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링,
3: 눈물엔
4: 덤덤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5: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6: 굿소! 클릭소! 얼마세가?
17: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굿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8: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굿소!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눈물엔
4: 덤덤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7: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돼지간 놀이터.
13: 뽀로로 까방.
14: 스쿨버스
15: 내일 또 놀자.
1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1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9: 매일매일 락토핏.
1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0: 하늘에서 벌이 내리면.
21: 우와, 이게 지구에서 인기 있는 카페 메뉴야. 멜론 소다, 초코 팬케이크, 티라미수, 크림 푸딩, 아몬드 카놀레.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
22: 토마토가 세상에서 제일 꿀맛인 거 아니었어?
23: 포키, 입에 침 좀 닦아.
21: 아, 금방 돌아올게.
23: 어? 어디 가는데?
21: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탐험하러 가.
23: 혹시 이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24: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맛있겠는걸?
25: 지구에서 마시던 음료가 그립네.
23: 아, 뭐야, 화성엔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곳이 없다니.
26: 당연하지, 포키. 테라시티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을 리 없잖아.
27: 그럼 화성에 새로운 카페가 필요하겠는걸?
21: 우와, 난 찬성이야, 아빈.
26: 내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카페를 열면 테라시티 시민들의 행복 레벨이 자그마치 150%나 증가할 수 있대.
22: 포키의 행복 레벨도 솟구칠걸?
23: 알았어, 좋아. 그럼 멋진 화성 카페를 만들어보자.
27: 그럼 시작해볼까? 좋아, 얘들아,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2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되는.

0: 화성 카페가 완성됐어.
1: 딱 좋아. 우리가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재료를 섞어서 멋진 디저트랑 음료가 나와.

0: 최첨단 도시에 딱 어울리는 최첨단 카페야.
1: 이제 나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볼래. 응? 갑자기 줄이 늘어났잖아.
2: 맛있는 걸 먹으려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지.
3: 됐어. 필요한 건 다 구했으니까 기관 녀석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떠나도록 하자. 못 들어가는 거야? 빨리 일어나! 뭐? 카페? 음료수를 사달라고? 그만해! 우린 빨리 가서 실험을 끝마쳐야 해, 이 먹개비들아. 야! 하필 지금 이러겠다고? 좋아, 그럼 평생 그렇게 누워있어. 난 그만 가볼 테니까.

0: 우유는 아몬드 우유로 바꾸고 헤이즐넛 시럽 다섯 펌프만 추가. 휘핑크림도 올리고. 캐러멜을 안 뿌리면 아쉽겠지. 얼음은 조금.
1: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두더지들이잖아. 쟤들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버버랑 또 터무니없는 짓을 꾸미고 있나? 빨리 가서 알려야 해. 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데. 어이, 거기서! 이번엔 무슨 꿍꿍인데? 어, 그만! 그렇게 욕심내면 안 돼.

에너지들 때문에 테라시티가 커다란 타피오카 펄에 공격당하고 있어.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거기기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어지러워.
1: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이 줄어라 줄어라 용액을 물총에 넣고 쏘면 어떤 물체도 조그매지지. 역시 난 천재 과학자야. 잘 봐라 부하들아. 집착쪽 저게 뭐야?
2: 거부?
1: 얘들아,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3: 다 두더지들 때문이야. 다피오카 포를 엄청 크게 만들었어. 조심해.
1: 하, 고맙다고나 해. 내가 이 놀라운 장치를 발명했으니까.
2: 우와.
1: 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2: 거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인데.
3: 그 축소 용액은 얼마나 남았어?

0: 많은 걸 다 먹었다간 배탈 날걸.
1: 어?
2: 우리 포부와 제단이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1: 어? 와, 걱정 마.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돼.
2: 아, 어디 그럼 한번 마시나 볼까?
1: 맛있는 건 서로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니까.
3: 화성에 눈이 내려요.
4: 오, 레이, 멋진데? 스키 탈 줄 알아?
0: 그럼, 지구에선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탔어.
5: 스키는 좀 위험하지 않아?
4: 아니야, 매.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스키 진짜 좋아해.
6: 스키, 스키! 나도 타고 싶어.
7: 전혀 몰랐네. 다들 이렇게 스키를 좋아했어?
8: 안녕, 디가빌더. 지구는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썰매랑 스키를 탄다고 하는데 화성에서도 재밌게 겨울을 즐길 방법 없을까?
0: 그래, 통통 눈 내리는 스키장을 지어볼까?
7: 레이, 정말 좋은 생각인데. 자, 그럼 준비됐어?
9: 응, 준비됐어.
5: 난 스키는 좀 무서운데.
7: 한번 타보면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3: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9: 기다리다!
7: 그럼 화성에서도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타워와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0: 우주에서 가장 멋진 슬로프를 만드는 거야.
7: 화성 첫 번째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9: 그래, 아기!

0: 기가 빌더. 화성에서 눈을 다 보게 되다니 꿈만 같아.
1: 마음에 든다니 뿌듯한데.
2: 얘들아, 빨리 내려가자. 이따 봐, 기가 빌더 팀.
1: 우리도 스키 타러 가볼까?
3: 좋아!
1: 이렇게 몸을 숙이고 차례대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밀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0: 나 잡아봐라. 뱀.
1: 생각보다 슬로프가 훨씬 더 가파르잖아. 못 내려가겠어. 살려줘. 아빈, 난 스키를 못하겠어.
2: 정말? 그래도 한 번만 타보자. 좋아. 다시 올라가자.
1: 다들 스키 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3: 우리는 터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네, 새로운 발명품 눈덩이 발사기가 역시 성공했어. 네? 저게 뭐야? 눈을 만드는 타워잖아. 나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저길 놀러 가겠다고? 불난 집에 불태지래? 아하, 그거 좋은 생각인데. 당장 눈 만드는 타워로 출발!
0: 드디어 눈사람 완성!
2: 와, 진짜 멋진데?
4: 뭐냐, 나 아까 왔다고.
0: 얘들아! 나 눈사람 만들었어. 와서 볼래?
2: 내가 먼저 도착했어.
0: 아니거든. 저, 얘들아.
4: 둘이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
1: 내가 만든 눈사람 볼래?
5: 누가 제일 빠를지 궁금한데. 얘들아, 차량까지 빨리 가기 시합해 볼래?
4: 좋아, 가자!
0: 얘들아, 잠깐만.
2: 괜찮아? 우리도 같이 내려가 볼까? 한번 타보면 또 타고 싶을걸?

타워를 망가뜨릴 절호의 기회야. 두더지들아, 잘 감시해.

0: 스릴러 드릴러를 끌고 어딜 가는 거야? 도보 살려!
1: 아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2: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1: 어? 어?
2: 저게 뭐지? 어? 어? 얘들아, 빨리 옆으로 피해! 다들 괜찮아?
3: 저 거대한 눈덩이는 대체 뭐야?
4: 포보 녀석들이야. 이대로 내려가면 식물 안에 덮치겠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기가 들더 변신.
5: 기가 들더 변신.
6: 허키봇 변신 완료.
7: 마이티봇 변신 완료.
8: 레이봇 변신 완료.
2: 멈춰 세워줘. 레이, 루루, 마이티는 스릴러 드릴러를 막아줘.
5: 그래!

멈춰!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두더지들아, 거기서!

0: 좋아, 눈싸움 결투다! 거기 서! 눈덩이 발사기!
1: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2: 어? 난 스키 타본 적도 없는데.
1: 넌 할 수 있어.
0: 마이티 살려줘!
2: 그럼 한번 해볼게. 됐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1: 잘했어, 마이티. 이제 앞쪽 언덕에서 점프해.
2: 뭐? 점프하라고? 두 눈 부릅뜨고 다리에 힘주고 자, 간다!
3: 우리가 눈덩이를 막았다!
4: 아까 보니까 스키 진짜 잘 타더라. 우리도 리프트에서 다 봤어.
5: 스키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1: 잘 봤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없기.
5: 그래, 맞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4: 마이티, 얘들아, 경주하자. 준비, 출발!
2: 뭐야, 기다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확실해.
3: 우리 같이 놀자.
5: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5: 당신
6: 우리 모두 8.
5: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5: 넘버블럭스 4대 가족.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5: 또 졌네.
1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9: 우리 모두
2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2: 지성.
21: 얼굴엔
22: 순한 킹킹.
21: 중물엔
22: 독특한 말.
23: 순하게 지켜줄게.
2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래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다 틀어준 새 단장 기념 이벤트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네. 어, 미안.
0: 주문하신 케이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네. 하트로즈 새 단장 기념 새로운 케이크는 어떠세요?
1: 딱 지금만 빵 30% 할인해드립니다.
2: 어머, 정말이요?
0: 어디, 엄청 바쁘겠죠?
3: 로미, 빵 나왔어.
4: 쉬엄쉬엄해, 로미.
0: 괜찮아요, 오빠. 어서 오세요.
2: 안녕.
0: 우와, 마야, 메리루. 잠시만.
5: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0: 뭐가?
6: 설마 잊은 거야? 오늘 자전거 타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0: 그랬었지.
5: 이렇게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6: 그럼 우리도 걷자.
5: 그래, 자전거는 이따 다 같이 타러 가면 되니까.
0: 고마워 얘들아.
7: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계속 아무 일 없이 말이야.

0: 다들 어디 있지? 어? 흰내핑! 애들 못 봤어?
1: 아, 퐁당핑! 나도 애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을 어디?

0: 없어.
1: 어, 이상하다.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아래로 내려가 보자.
2: 모두 안녕.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었네요. 난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야.
0: 프린세스?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프린세스는 로미뿐인데.
3: 저거 마을의 마스터키 아니야, 스위치?
0: 마스터키라고? 그 난리가 나나. 근데 그게 왜 저기 있지?
2: 이 마을은 매우 위험해졌으니까 다른 곳으로 모두 이사를 가야 해요.
0: 이사?
1: 어디로 가는데?
2: 최고로 멋지고 재밌는 곳.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는 곳.
0: 뭐?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다고?
2: 자, 여러분은 자유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0: 우와! 빨리 가자!

0: 이제 그 일을 해볼 수 있겠어.
1: 저거 진짜 마스터 기약꾸래. 우리 마을이 뭔가 멋지게 바뀌었어, 나나.
2: 그런 말 할 때야 솔지.
1: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어서 왕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해.
2: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 듯해? 어? 너희 로열 티니핑이야?
1: 질척도 나와. 돌아가, 얘들아.
2: 여기서 다 해! 안 되겠어, 나나! 되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려고 솔지!
1: 난 그때 생각해! 간다, 나나!
2: 도망갔어, 다 해!
0: 그냥 내버려둬.
1: 하지만!
0: 오히려 게임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거야.

0: 어? 어디 어디? 새인가?
1: 이쪽으로 온다!
0: 어쩌다 이렇게. 이거 아파, 나는.

0: 지구로 연결되어 있었나 봐, 꾸레.
1: 내 덕분에 바로 프린세스 로미를 찾은 거라구나, 나.
2: 완전 우연이었거든, 솔직.
3: 데이트라 언니, 무슨 데이트?
2: 너흰 대체 어디서 온 거야?
4: 그게 이야기하자면 좀
0: 솔지피!
1: 뭐지? 진흙탕에 빠진 이 지저분한 건?
0: 지저분하다니! 대체 넌 누구냐?
1: 상자가 말을 하는데?
5: 혹시 너희는 이게 뭔지 알아?
0: 아니, 모르는데 나나?
3: 이런 상자는 처음 봤구래.
0: 무슨 소리야? 상자라니! 난 상자가 아니... 뭐야 여기? 좁아, 냄새나! 잘 안 들려, 잘 안 보여! 이 녀석들! 어서 날 여기서 꺼내지 못할까!
5: 뭘 어떻게?
1: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
5: 열쇠!
3: 괜찮아, 그래?
2: 안 괜찮아, 솔지. 빨리 미스틱 마을의 친구들을 구해야 하는데.
1: 미스틱 마을?
0: 프린세스 도와주자!
3: 미스틱 마을이라면 이모션 왕국 북쪽에 네모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쭈?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왔어, 꾸레.
0: 마을의 마스터키를 빼앗겨서 큰일 났어, 나나.
2: 마을의 티니핑 모두를 여기로 떨어뜨렸어, 솔직.
3: 대체 누가 그런 짓을?
0: 좀 수상하긴 했는데.
3: 자기가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래.
1: 제니?
6: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7: 진짜 피곤하다.
6: 뭐야, 아직 쉬는 시간 아니야?
8: 에이, 이제 겨우 한가해졌는데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응? 네?
6: 그래, 쉬어라, 쉬어.
0: 바쁘다, 바빠. 여긴 대체 어떤 세상일까, 빨리. 뭐야, 빨리.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어서 빨리 서둘러서 해. 시간 아까워, 빨리.
8: 아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6: 갑자기 왜 그래? 쉰다며.
8: 말도 안 돼요. 쉬지 않고 빨리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0: 그럼, 그럼. 빨리, 빨리.
3: 빨리 돌아가서 몬주 박사님께 알려야 해.
0: 기다려, 이 녀석들. 날 쫓을 셈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널 인정도 모르냐?
3: 안 돼. 환시가 급해.
0: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걷어만 주신다면 언제든 꼭 그대를 갚을게요. 제발요.
5: 어떡할까?
3: 할 수 없지. 대신 다음에 또 그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봐줄 거야.
0: 감사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 천사.
3: 가자, 얘들아.
5: 어?

0: 변신 플로라 하트. 자, 다녀왔습니다.
1: 바쁘다, 바빠. 손님! 어서 오세요. 주문은요?
2: 뭘 먹을까?
1: 아,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가서 주시고. 자, 결제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아직 살게 남았는데.
1: 빨리 케이크 주세요. 다 팔릴 것 같단 말이에요.
4: 계속 굽고 있어.
5: 좀 기다려. 그렇게 보챈다고 빵이 빨리 나오진 않아.
1: 아우, 답답해 정말. 반죽을 이렇게 빨리하면 되잖아요.
6: 준, 적당히 좀 해. 너무 지나치잖아.

0: 한다고 월급 올려주지 않거든. 그만해.
1: 오빠가 좀 이상한데?
2: 이건 혹시
1: 티니핀 때문인가?
2: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을에 항상 서두르는 아이가 있었어, 나나. 맞아, 그래. 뭐든 빨리빨리 하라도 빨리핀이라네요.
1: 빨리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2: 저기 있어, 그래!
1: 또 시작인가?
2: 바쁘다, 바빠, 빨리!
1: 미스틱 마을의 빨리핀!
2: 장난은 이제 그만뒀죠?
3: 뭐? 왜 그만해, 해, 빨리? 분명 그 애가 그랬어. 여기서 마음대로 장난쳐도 된다고, 빨리!
1: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기 복잡한데.
3: 빨리! 네 얘긴 따분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 빨리! 들한테는 안 잡힐 거야, 빨리!
2: 그래!
3: 너무 빨라, 나나. 생각 없이 막 달려드니까 쉽게 지치는 거 아니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생각 좀 하지.
2: 그래, 너는 생각이 많아서 참 좋겠다.
4: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
3: 이 녀석이! 너무 느리잖아. 여기야, 여기!
5: 빨리 가라. 느리고 게으른 애들을 혼내줘야지.
3: 그래야겠다, 빨리. 이런 이런, 내가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네, 빨리. 빨리 핑. 하차. 빨리 빨리 빨리.
2: 이제 그 마법에 걸려버렸어.
3: 빨리 생각을 해야 해, 생각을.
2: 그렇지, 그래. 방법은 하나뿐이야.
6: 일단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3: 새 변신 아이템 보내줘요. 지금 당장이라도 웃어요.
6: 예? 아, 예. 미스틱 하트윙이 준비되어 있지만 조정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2: 아니요, 얼른요.
6: 아, 알겠습니다.
1: 시간이 없어, 시간이.
3: 보내셨나요? 빨리, 빨리요. 아직도 미스틱 하트윙이 안 왔어요.
6: 공주님, 아직 1분도 안 지났어요. 기다리세요.
2: 못 기다려요. 당장 급하단 말이에요.
3: 아야야, 뭘 밟은 거야? 내가 왜?
2: 야, 역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 빨리핑의 마법은 이제 풀렸었죠.
3: 맞다. 빨리핑을 막아야 해. 어떻게 내 마법이 풀렸지? 유림보처럼 여유로운 건 안 돼, 빨리.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좋아, 빨리! 페잇! 그렇게 느려서 날 피할 수 없어, 빨리!
2: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3: 느리고 게으른 건 못 참아! 빨리빨리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2: 오지마! 오지마!

이게 바로 몬주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미스틱 하트? 신기한 힘이 넘쳐나죠! 좋아, 그럼 가볼까?

0: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도 보고 싶어.
1: 빨리 핑. 얌전히 캔치 되시지.
0: 뭐야? 왜 갑자기 변했어? 빨리.
1: 그래봤자 시간만 아까워. 빨리.

0: 알려줬네, 빨리!
1: 미스틱 하트윙의 힘이랄까?
0: 치! 이따는 도망치고 보자, 빨리! 어? 기다려! 얘들아?
2: 어, 없어! 얘들아!
3: 어디 간 거지? 이건 뭐지?
0: 키니핑이 있는 곳을 알려주나 봐. 어서 열어봐.
3: 어? 열쇠 키니핑들은 물건 모양으로 숨을 수 있나 봐.
0: 근데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숨은 거지? 말썽달썽하네, 큐.
1: 다 같이 찾아보면 분명히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얘들아.
4: 분명 이 사탕통이야, 나나. 느낌이 딱 왔어, 나나.
3: 그럼 난 이거. 나나핑은 퀴즈를 잘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솔지.
4: 이쪽이라니까, 나나.
3: 아니, 이쪽이야, 솔지.
0: 난 그럼 남은 걸로 할래, 꿀에.
1: 하트님, 어떻게 생각해?
0: 나도 저 마카롱이 수상해. 우리 가게에서 뚱카롱은 안 만들잖아, 쭈.
1: 좋아, 새로운 아이템으로 숨어있는 걸 깨뜨려보는 거야.

0: 좋았어! 트리 트리 캡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팀이 핑! 빨리 핑! 캣!
1: 이럼 서두르고 싶어도 서두를 수가 없잖아, 빨리!
2: 자,
3: 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쳤어. 좀 쉬어야겠다.
4: 월급은 올려줄게.
0: 드디어 첫 번째 열쇠 테니핑을 캐치했어.
1: 야호! 내가 고른 마카롱이 정답이었었구나.
5: 남은 걸 고른 게 운이 좋았네, 솔지.
6: 프린세스, 고마워, 나나.
5: 지금처럼 열쇠 티니핑들의 장난을 막아줘, 솔지.
1: 그리고 모두를 도와줘, 그래.
6: 응?
7: 제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널 꼭 되찾을 거야.
1: 로미가 또 우리 일을 방해해서 다해!
7: 뭐, 괜찮아. 아직 티니핑들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한 앞으로 더 재밌어질 거야.
1: 자, 정식으로 우리를 소개할게. 난 나나핑이야, 나나. 난 꾸레핑이라고 해, 꾸레.
5: 나는 솔지핑, 솔지.
1: 잘 부탁해. 나야말로 잘 부탁해.
8: 그래, 모두들 미스틱 마을을 되돌리기 위해 힘내줘.
1: 상자한테 인사한 거 아닌데, 꾸레?
5: 얜 왜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솔지?
9: 쭉 신경이 쓰였는데 말이야. 상자, 넌 누구야?
8: 난 상자 따위가 아니야. 난 미스틱 마을의 위대한, 아주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티니핑이라고.
1: 거짓말!
9: 볼품없는 상자 속에 그렇게 위대하신 티니핑이 들어있다고.
1: 뭐, 심심해서 들어갔나?
8: 놀리지 마!
10: 로미 공주님, 이번에도 잘 해결하셨군요. 처음 정해진 게 하추핑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9: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0: 아, 공주님이 변신할 때 가장 적합한 로열 티니핑을 미스틱 하트윙이 알아서 정해주거든요. 물론 공주님이 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미스틱 하트윙엔 열쇠 티니핑들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있는 열쇠 티니핑이자 로열 티니핑인 아이들과 함께 지구로 건너간 열

0: 미스티니들을 모두 캐치해주세요.
1: 네, 알겠어요, 박사님.
0: 그럼 미스틱 하트윙의 하트를 꽉 눌러보시겠어요?
1: 어? 왜요?
0: 거기에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넣어두었어요.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1: 선물?

0: 때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구네.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얼굴엔
7: 순하게
5: 진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6: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클릭소
10: 클릭소 몰라들까.
1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0: 클릭소
1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2: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0: 클릭소
1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능하죠.
1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5: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게,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꼬롱꼬롱 떠나요. 리츠고 캠핑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드디어 완성! 얘들아, 나 없이?
1: 뭐야, 뭐야?
0: 내가 색종이로 접은 모자야.
2: 우야, 우야.
0: 자, 이건 언니가 주는 선물.
2: 뭐야?
1: 왜? 나도 갖고 싶어.
0: 그럼 어떻게 접는지 알려줄까?
3: 응, 알려주세요, 꽁순이 선생님.
0: 아이 참, 그렇게 조르면 어쩔 수 없지. 종이를 이렇게 꾹 눌러주고 여기 뾰족한 부분에 접어주면 모자 완성.
3: 야호! 우리도 모자 완성.
0: 응?
3: 어? 큐리, 그거 뭐야?
4: 저것 봐!

오빠, 큐리! 큐리, 너에게 종이접기 대결을 신청한다!

이렇게 완벽한 딱지는 처음 봐.

0: 뭘 만들고 있는 거야?
1: 왜? 엄청 멋진 용이 나타났어. 그것도 두 번이나.
2: 우와, 공순이랑 큐리 둘 다 진짜 대단해.
3: 맞아, 맞아.
4: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이긴 거지?
5: 너도 최고의 종이잡기였어, 큐리.
4: 공순이 용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5: 그럼 이제 딱지 대결 시작이다!

0: 그래서 시원한 수박 끓이고 있었어. 아삭 베어 물면 시원한 수박이 촤. 아, 수박 먹고 싶다.
1: 얘들아, 어? 간식 먹고 놀아.
0: 우와, 진짜 수박이다.
2: 우리 아빠 최고.
1: 그래, 다들 맛있게 먹으렴.
2: 잘 먹겠습니다. 코디, 여기.
0: 고마워. 내 수박.
1: 이런, 조금 더 있으니까 가져올게.
0: 감사합니다, 아저씨.
3: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셨나?
0: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2: 나도 가고 싶은데.
1: 수박 다 잘랐는데 어디 가니?
0: 화장실이 급해서요.
1: 그럼 방에 가져다 둘까?
3: 친구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쩌지?
0: 아니에요. 지금 주세요.
1: 자, 여기.
0: 네, 예, 감사합니다.
2: 코디, 언제 나와? 나도 급해.
0: 금강약을. 결국 하나도 못 먹었네.
4: 코디, 괜찮아. 내가 내일 수박 준비해둘게. 같이 먹자.
0: 정말 고마워. 내 수박.
3: 내일도 나만 수박 못 먹는 거 아니야? 내일은 수박을 꼭 먹어야 하는데. 안 되겠어.

0: 쓰면 수박은 다 내 거야. 얘들아 안녕.
1: 어?
2: 코디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1: 어? 괜찮아. 우리 뭐하고 놀까?
2: 더우니까 집안에서 숨바꼭질 하자. 신나게 놀고 달콤한 수박을 먹으면 정말 시원할 거야.
1: 수박? 좋아, 빨리 하자.
2: 알았어, 그럼 숫자 셉니다. 하나,
1: 어? 둘. 어디 숨지? 아, 수박 먹으려면 냉장고 근처에 숨는 게 좋겠지?
2: 아홉, 열. 그럼 찾는다.
1: 안 돼,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 수박 먹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수박.
3: 코디,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4: 우와, 뭐야. 끝났어? 수박은?
3: 역시 신나게 놀고 먹는 수박이 최고야.
4: 이 뭐야, 또 나만 못 먹은 거야?
2: 어, 그게 아니라.
4: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했지. 보여라, 수박 속속이.
3: 어?
4: 이게 왜 이러지? 수박 못 먹었잖아.
2: 코디, 네 수박도 있어.
4: 진짜네. 얘들아 미안해. 남은 수박 다 같이 나눠 먹자.
5: 흠, 뭐 그렇다면 먹어줄 수도 있고.
3: 그래.
4: 역시 수박은 맛있어.
1: 이렇게. 자. 어?
4: 자, 이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짜잔. 이게 바로 모래성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뚝딱 모래성.
2: 에이, 실패네.
5: 모래성이 실패네.
4: 하지 마, 포미.
5: 하지 마, 코디.
4: 그만 따라해.
5: 그만 따라해.
4: 포미, 너.
5: 나.
4: 흥, 나 먼저 갈 거야.
5: 코디. 장난이야, 장난.
2: 코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5: 많이 난 것 같은데.
4: 이제 폼이랑 안 놀아. 어?
3: 콩콩이 너랑 안 놀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하고. 콩콩이 진짜 너무해. 어?
4: 어? 누가 내 말 따라하는 거 엄청 싫어.
3: 맞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한다니까.
4: 진짜 진짜 싫어. 포미가 따라하기 장난을 못하게 할 순 없을까?
3: 포미를 따라하는 거야.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게.
4: 에? 포미를 따라하라고? 난 싫어.
3: 우리 말고 따라하기 되죠? 콩콩이가 있잖아.
4: 아하.
5: 티미, 나왔어.
6: 어? 콩콩이 왜 혼자 있어?
2: 어서 와, 봄이. 콩순이는 잠깐 집에 다녀온대.
5: 쉿! 따라할 친구도 없고 재미없어. 흥! 훌렁놀이나 하자.
3: 아야, 아야.
5: 따라하지 마, 콩콩이.
3: 콩콩이.
5: 나 이제부터 말 안 해.
3: 아야, 아야.
5: 야. 따라하지 말라니까, 콩콩이. 그렇다면 이건 못 따라하겠지. 그렇다면 이번엔 절대 못 따라할걸. 어때? 못 따라하겠지?
2: 야, 우리 콩콩이 정말 오뚜기 같은데?

0: 자꾸 따라해.
1: 울지 마, 우리 콩콩이.
0: 그게 콩콩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날 따라하잖아.
1: 보미, 보미는 친구들을 왜 따라하는 거야?
0: 그거야.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재밌게 놀고 싶어서. 설마 콩콩이도?
2: 콩콩이도? 보미 좋아.
0: 나도 콩콩이 좋아.
2: 이게 아닌데.
1: 어째 느낌이 안 좋은 걸?
2: 제발 그만 따라해.
3: 팀이 왔구나.
1: 안녕하세요. 공순이는요?
3: 지금 콩콩이랑 놀고 있어. 콩순이 방으로 가볼래?
1: 네.
4: 결국 슈퍼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고 보물을 되찾았답니다.
1: 너무 사랑스러워.
4: 뭐하고 놀지?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1: 나 슈퍼 영웅이 되고 싶어.
4: 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 그러니까.
0: 그게 뭐야?
5: 나도 콩콩이 엄지척을 받고 싶단 말이야.
4: 아, 콩콩이가 슈퍼영웅 이야기만 들으면 엄지를 이렇게 올려주거든. 엄청 귀여워.
5: 맞아, 맞아.
6: 나도 보고 싶다.
5: 역시. 내가 슈퍼영웅이 되긴 어렵겠지.
4: 아니야, 걱정 마. 내가 꼭 슈퍼영웅으로 만들어줄게.
1: 나 준비됐어.
4: 좋아. 달리기 훈련 준비. 출발! 슈퍼영웅이 되기엔 너무 느린데.
7: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팀이 오븐에 넣어둔 쿠키가 타고 있어.
1: 뭐라고? 안 돼.
0: 엄청 빠르다.
4: 좋았어. 첫 번째 훈련 성공. 힘 기르기 훈련 준비 시작.
7: 힘이 힘 진짜 세다.
5: 그렇게 칭찬해주면 부끄럽다고.
0: 이게 뭐야?
4: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바로 피니의 사르르 쿠키.
5: 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쿠키.
1: 알겠어.
4: 더 큰 소리로.
1: 와, 하, 하, 하, 하.
4: 아빠, 콩순이 왔어요. 콩콩이 잘 놀고 있었어?
3: 일찍 왔네, 우리 콩순이. 콩콩이 좀 봐줄래? 아빠가 간식 가져올게.
4: 네.
5: 콩콩아, 잠시만. 힘이 잘할 수 있지?
4: 파이팅!
6: 안녕. 난 슈퍼 영웅 팀이야.

0: 콩콩이가 나한테 엄지척을 해줬어.
1: 디미, 진짜 슈퍼영웅 같더라.
2: 맞아. 세르르 쿠키 없이도 컸대니 진짜 멋져.
3: 디미 정말 최고야. 다들 부끄럽게 왜 그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긴긴.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넘버블럭스 친구들,
11: 고야!
1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1: 20까지 확인해!
12: 우리 같이 놀자.
10: 5와 3이 만나면
12: 8이야.
10: 당신,
12: 우리 모두 8.
1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2: 함께 놀아요.
10: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덕덕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2: 또 졌네.
1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4: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5: 매일매일 락토핏.
1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수술이 가자.
7: 꼬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나를 이동시키고 있어.
1: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2: 여호 미션이다.
3: 토토님 안녕히 계세요.
4: 체크.

0: 여러분 안녕.
1: 세계 탐험대회 다이아 레벨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오늘은 치치핑핑 팀과 브리브리 팀의 대결. 두 팀이 대결하게 될 오늘의 미션은 뿌뿌. 꼬마폰을 찾아라.
1: 치스마을은 마치 놀이공원처럼 재미있는 일이 가득한 마을이라죠?
0: 네, 맞아요. 체스마을 근처에 크고 작은 여러 숲에는 재미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이 가득하답니다.
1: 그런데 그곳에서 꼬마 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이 폰을 꼭 찾아주세요.
0: 먼저 꼬마 폰을 찾는 팀이 승리합니다.
2: 그럼 저희 이만 뿌뿌 짠.
3: 삐리삐리 너비.

0: 삐리삐리 체스 마을에 사는 꼬마 퍼는 어렸을 적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 중 유니콘 나이트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체스 마을 주변의 알쏭달쏭 숲에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어서 꼬마 폰을 찾아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좋았어. 알쏭달쏭 숲으로 가자.
2: 가자.
1: 그럼 출발.
2: 출발.
1: 알쏭달쏭 숲으로 유후. 핑핑, 이쪽으로 가면 알쏭달쏭 숲이 나온다고 했지? 도대체 알쏭달쏭 숲은 어떤 곳이길래 꼬마폰이 거기서 길을 잃었지?
3: 재미있는 문제가 가득한 곳이

0: 라고 하긴 했는데. 어?
1: 뭐 부리부리 팀 목소리인데? 어?
0: 저길 봐. 어?
1: 아니 부리부리 팀이 날고 있잖아.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분명 알쏭달쏭 숲 방향이야. 얘들아 가자.
3: 그래.

0: 이게 뭐지?
1: 얘들아, 그냥 가자.
2: 어? 얘들아, 저기, 저쪽에 문이 있어.
3: 그래, 어서 여길 지나가자. 어떻게 된 거지? 꼼짝도 안 해.
4: 탱크미 테스 좋아.
5: 이 몸을 또 누가 깨우는 거냐? 잘만 하면 깨우고, 잘만 하면 또 누가 깨우고.
3: 죄송합니다. 괴물, 아니, 룽나무님.
2: 룽나무님, 혹시 꼬마폰에 본 적 있으신가요?
5: 글쎄, 본 것 같기도 하고.
0: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3: 그런데 문이 꿈쩍도 안 하는데?
5: 얘들아, 내가 처음으로 들여보내주마.
2: 정말요?
5: 내가 내는 문제를 마친다면 말이지.
3: 뭐, 문제?
5: 하지만 만약 틀린다면 너희도 아까운 녀석들처럼 멀리 날려보낼 테다.
6: 그럼 아까 부리부리 팀이 날아간 것도 문제를 틀려서 그랬다는 거야?
3: 좋아요. 저희에게도 문제를 내주시죠.
5: 자신감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좋아. 알쏭달쏭 퀴즈. 자, 이 옷에 난 구멍은 모두 6개다. 내 말이 맞으면 동그라미가 있는 바닥 위로 올라가고,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X가 있는 바닥에 올라가거라. 자, 선택해볼까요?
3: 뭐야, 별거 아니잖아. 구멍은 당연히 두 개 아니야. 자, 봐봐. 앞에 떡하니 구멍이 두 개나 있잖아.
6: 어, 얘들아. 티셔츠에는 원래 구멍이 네 개가 있어.
1: 와, 그럼 뚫린 구멍 두 개를 합하면 총 여섯 개의 구멍이 있는 거네.
0: 좋아. 그럼 정답은 동그라미다.
2: 잠깐만, 얘들아. 구멍이 6개라면 티셔츠 앞에 난 구멍을 통해서 티셔츠 뒷면이 보여야 하는데 앞도 뒤도 뻥 뚫렸잖아. 그러니까 구멍은 옷 앞면에 2개, 뒷면에도 2개. 원래 티셔츠에 있는 구멍이 4개, 다 합하면 총 8개야.
3: 우와, 역시 천재소녀 핑핑이야.
2: 이 정도쯤이야. 정답은 X입니다.
5: 오, 좋아. 과연 정답은 X다.
7: 야호!
5: 자, 어서 들어가거라.
7: 감사합니다.
3: 가자.
0: 뭐야, 또 설마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야?
8: 안녕, 친구들.
2: 안녕하세요. 혹시 꼬마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8: 글쎄, 기억이 안 나는걸.
6: 도대체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는 거지?
3: 어쩔 수 없지. 그럼 비숑나무님, 문제를 주시죠.
8: 문제? 무슨 문제?
1: 문제를 맞춰야 저기 문을 열어주실 거잖아요.
8: 자, 지나가렴.
6: 예, 정말로 지나가도 되나요?
8: 물론이지.
2: 감사합니다.
3: 야호! 가자.
8: 그럼 얘들아, 행운을 빌게.
3: 좋았어.
0: 어서 꼬마 폰을 찾으러 가자.
1: 아니, 여기
7: 설마 미로?
3: 좋아, 모두 날 따라와. 내가 이 미로를 탈출해 주겠어.
9: 알았어.
3: 막다른 골목이잖아.
0: 얘들아, 이번엔 나를 따라와.
1: 여기도 아니잖아.
2: 그럼 이번엔 날 따라와 봐.
6: 여긴 너무 복잡해.
1: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10: 어? 얘들아, 저기 출구가 보여.
0: 가자.
3: 좋았어.
1: 도망가고 보자.
3: 가자 얘들아,

0: 우리만 여기로 빠져나온 것 같아.
1: 뭐? 그럼 저 안에 아직 친구들이 있는 거야? 어서 구하러 가야 해.
2: 잠깐!
3: 미로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을걸.
1: 저기 미로 속에 제 친구들이 아직도 갇혀 있어요. 다시 문을 열어주세요.
3: 저 문은 나도 열 수가 없는걸. 그나저나 너희들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니?
1: 또 문제를 풀어야 해?
3: 설마 꼬마도 풀었던 문제를 너희들이 풀지 못할 리가 없지 않겠니?
1: 네? 꼬마요?
0: 어쩌면 꼬마 폰일지도 몰라.
4: 어쩔 수 없지. 좋아요. 그럼 문제를 내시죠.
5: 제발!
6: 말도 안 돼요! 이건 룸나무님이 착각하신 거라고요!
7: 다들 괜찮아?
8: 괜찮아.
7: 다른 애들은 왜 안 보이지?
8: 아까 우리랑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봤어.
9: 어쩌지?
10: 알려주세요. 유니콘 나이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7: 이 목소리는...
8: 어서 가보자!
11: 아니, 꼬마야. 난 정말로 유니콘 나이트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단다.
10: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알쏭달쏭 숲 안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7: 안녕.
12: 네가 혹시 폰이니?
7: 저를 아세요?
12: 우리는 세계탐험대회 참가 중인 치치핑핑 팀이야.
8: 그래, 모두 널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어서 돌아가자.
10: 저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유니콘 나이트를 찾아야 한다고요.
11: 이거 참 곤란하구만.
7: 안녕하세요, 킹나무님. 정말로 유니콘 나이트를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11: 네, 그렇다니까요. 제가 아주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지만 혹시
9: 무언가 생각이 나신 건가요?
11: 이곳을 나가면 체스공원이라는 곳에 여러 조형물들이 있기는 한데
8: 오호, 어쩌면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꼬마푸나, 그럼 체스공원에 가볼까?
10: 네!
11: 잠깐!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지요!
3: 알쏭달쏭 퀴즈! 저기 뒤에 바닥에 있는 8장의 나뭇잎에는 같은 그림이 두 장씩 있지. 하나씩 뒤집어서 같은 그림을 맞추면 된답니다. 그럼 시작! 후!
4: 난 아까부터 동그라미만 보고 있었지롱.
0: 나도 세모는 확실하다고.
1: 네모가 어디에 있었더라?
0: 네모, 기억이 안 나.
3: 성공이다.
1: 대장, 동그라미는 아닌 것 같아.
4: 뭐? 지금 이 대장을 못 믿는 거냐?
1: 아니, 대장, 그게 아니고.
4: 걱정하지 마. 이번엔 정답이 확실해.
11: 자, 그럼 문제를... 얘들아!
2: 얘들아!
1: 너희들 무사했구나.
8: 당연하지.
7: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1: 어? 얘가 꼬마 폰?
7: 여기서 만났어.
10: 안녕하세요.
1: 좋았어. 그럼 어서 돌아가자.
10: 싫어요. 전 유니콘 나이트를 찾아야 해요.
11: 자, 오늘처럼 제 앞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정말로 오랜만이군요. 그럼 알쏭달쏭 퀴즈! 며칠 전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던 날 사진 속 공원에서 이 우산을 발견했습니다. 우산의 주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답니다. 아, 그리고 귀여운 모자도 쓰고 있었죠. 그럼 우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8: 좋아. 여기 나비 넥타이를 한 사람은 여섯 명이야.
1: 그 중에 모자를 쓴 사람은 세 명이야.
0: 그런데 나비 넥타이를 하고 모자를 쓴 사람 중에는 가방을 든 사람이 없어.
7: 바람이 많이 불었던 날.
12: 그래, 바람. 저기 봐, 저기 바람에 날아가는 모자를 잡으려는 꼬마가 있어.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게

0: 그리고 가방도 메고 있고 나비 넥타이도 하고 있어.
1: 찾았다. 좋았어. 정답은 저 남자아이입니다.
2: 정답입니다.
1: 야호.
2: 대단합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3: 안녕히 계세요.
4: 드디어 유니콘 나이트를 볼 수 있다니.
5: 얘들아, 여기.
6: 아니, 왜 여기서?
5: 설마 이곳에 전설의 유물이?
4: 유니콘 나이트가 이럴 수가.
5: 아니.
6: 설마 전설의 유물?

0: 전설의 유물을 찾았어!
1: 자, 이제 네 번째 전설의 유물을 구했어.
2: 꼬마 포나, 많이 실망했지.
1: 괜찮아요. 네가 유니콘 나이트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3: 네, 전 꼭 유니콘 나이트를 만나고 말 거예요.
4: 자,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지.
3: 네.
5: 태그맨 말 좋아.

0: 드디어 전설의 유물 4개가 모였군. 자, 이제 너희 차례다.
1: 맡겨만 주세요.
2: 어지러워. 대장, 정답은 X라고. 어떻게 달기 날 수 있냐고.
3: 맞아. 대장도 못 날잖아. 뭐?
4: 지코, 또 틀렸냐? 뭐라고? 야! 이건 또 뭐야?
5: 이건 정찰용 미니 드론이야.
4: 그럼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건
6: 에스 엘리트 팀 로고잖아.
7: 설마 우리를 계속 쫓아다녔던 게?
4: 그 녀석들, 우리를 감시한 게 틀림없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
7: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4: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클릭서!
16: 클릭서! 얼마세가?
1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16: 클릭서!
1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8: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6: 클릭서!
18: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능하죠.
19: 다들 뭐 먹는 거지?
20: 이게 뭐예요?
2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16: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1: 우리 여행가자.
2: 환영합니다.
1: 그럼 여기 출발.
2: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0: 기내식입니다.
2: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0: 뽀로로 떴다 비행기.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랜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변화의 시대.
4: 저희 기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5: 엔진이 말을 안 들어요.

0: 여러분, 왕자세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1: 조카.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2: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고향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1: 모우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1: 이러한 기대에 메탈 카드봇들은 부응해 주었어요. 메탈 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 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5: 나도 자랑스러워, 준.
6: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7: 언제부터 숨긴 거야?
6: 숨기다니?
7: 심심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6: 그러니까 그건...
7: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 학교에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8: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6: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0: 나도!
7: 이게 말이야? 어떻게 유명이 될 수가 있냐고?
1: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2: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6: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9: 나도 동감이야.
1: 블루컵!
6: 근무 중이야?
9: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1: 와일드가디!
10: 안녕 얘들아.
6: 크레스트!
2: 일찍 왔네?
10: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11: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12: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11: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13: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4: 너도 참 많이 변했어.
11: 멀쎄다.
6: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5: 주대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1: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0: 바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1: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다.
2: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3: 사이좋게 좀 지내지.
4: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1: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 온 김에 노바이겠지 애기 어때?
3: 애기?
4: 어, 그거 재밌겠는데?
2: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1: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저 녀석이 더 좋아 보여.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3: 못 고르겠어.
1: 페루루, 너는 어떤 거?
5: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4: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만.
5: 어? 아, 준!
6: 페루루, 놀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5: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6: 아, 조만간 놀러간다니까.
5: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0: 내가 먼저 왔거든.
7: 아, 증거 있어?
8: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바닥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욕하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1: 그 어머니 말도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님, 내버려두고 간다.
0: 어쩔 수 없어,
5: 아버님. 엄마.
2: 뭐야, 무슨 구야?
1: 어쩔 수 없고.
4: 그렇다면
1: 루크러쉬, 네가 이겼는데?
6: 얘네 뭐하냐?
5: 다들 잘 지내 보이네.
9: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거긴 어때?
6: 다들 바빠졌어.
9: 클레임 노바는?
10: 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리 형 메탈카드몬 주변쪽을.
6: 메탈카드몬 체인지 업! 클레임 노바 공이!
1: 괜찮아, 준?
11: 무슨 일이야?
12: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5: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
12: 이상하네.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용용 깨어나지 않을지도.
9: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2: 해피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13: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많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14: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니야.
15: 뭐? 벌써?
14: 얼른 돌아가들.
0: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1: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16: 차였다고 분풀이하긴.
14: 시커!
6: 뭐, 또 보면 되지.
0: 가시기 봐.
14: 이거 싶구만.
11: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5: 다음 주에 봐.
6: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17: 주참의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지.
6: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17: 아까 페루루가 한 말.
6: 어?
17: 페루루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조공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15: 설마 메탈카드 보시야?
17: 이제 막 복귀 중인데 또 출동이고.
18: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19: 고마워요.
18: 또 오세요.
15: 뭐지?
13: 말썽 피우지 말랬지, 펜탄고란!
15: 아,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우지.
12: 못 보던 애들인데.
15: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19: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요.
12: 네?
19: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 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기는 홀드.
20: 여기 메탈 카드봇 둘이 내 계약.

0: 해서 대치죠.
1: 아, 웬 또 하필 우리 가게야.
0: 소폴이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2: 여긴 내가 해볼라. 픽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1: 시끄러워. 왜?
2: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1: 알겠어. 내가 해볼러 셋업.
0: 셋. 크러쉬.
3: 자자, 난 키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1: 진정이고 뭐고, 우리는 용이 있어.
4: 영 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전교석 아닌가.
3: 메가인블럭 괜찮아?
5: 너도 봤지? 그는 웹폰 카드들.
3: 설마 그 녀석들?
6: 엠브라, 헨리가 괜찮니?
0: 여기 메칼 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11선 도로를 공세 요청한다.
1: 블록탑
0: 이상 메탈 카드봇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1: 시끄러! 이거 나만 좀 따라자! 블록함!
0: 스타라이징 샷!
1: 왜 그래, 블루팝?
0: 모르겠어.

0: 그 팔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1: 어디서?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블루카! 테이크맨!
1: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3: 알아, 알고 있지만
0: 그 애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사태를 살렸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탈카드 옷을 흉폭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카비 위험해.
0: 어?
1: 정신 차려, 블루카!
0: 피닉스 파이어! 개방! 메가 앰블러!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3: 내게 친구 따위!
0: 넌
4: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봉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1: 어...

0: 꼬마, 정신 차려!
1: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2: 솔레이유?
0: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3: 넌 대체 누구야?
1: 난 블레이유.

0: 레드 아저씨, 어? 블루컵 상태는 좀 어때요?
1: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째서 내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뭐야, 기억 안 나?
2: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3: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0: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얼마였지?
0: 뻥이야.
2: 뭐?
4: 뻔한 수에 속더니 여전히 모르고
5: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1: 시장님!
5: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0: 죄송합니다.
3: 손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4: 아마 주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5: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엔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6: 아빠!
5: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6: 미안해, 우리 아빠가.
2: 신경 쓰지 마, 안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4: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0: 이건 외품카드?
4: 맞아, 블루컵의 외품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컵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처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공인되었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3: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0: 와일드 카드봇?
1: 그것도 처음 듣는데.
7: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헤우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의 부대를 결성했어.
0: 설마 그게...
7: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3: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4: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 두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0: 봉인이 아니고?
1: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4: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8: 무면하지만
4: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0: 정말 그럴까?
7: 무슨 생각해?
0: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유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2: 뭐?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0: 응, 내 거랑도 페루로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9: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7: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0: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9: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1: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반을 찾긴데.
6: 잠깐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0: 그건 걱정 마, 안나.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10: 이제 일어났군,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11: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10: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11: 사고 방식의 차이지.
0: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10: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11: 아마 준 아닐까?
10: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11: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10: 진심이야?
11: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10: 알았다, 알았어.
9: 작전은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0: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3: 알겠어.
4: 맡겨만 둬.
6: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9: 진짜로 왔다.

0: 네가 블레이온?
1: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2: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1: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3: 동네?
1: 빙고!
4: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5: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0: 지독한 성질머리는 내가 고쳐주지.
3: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1: 궁금하지?
6: 모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7: 그걸 눈치채고 저 아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1: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4: 응? 응? 이것들!
5: 이번엔 안 놓친다!
0: 어딜 가시나? 진짜는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2: 우린 왜 부른 거지?
1: 왜긴?
0: 너희 믿고 있기 때문이야.
3: 믿는다고?
0: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4: 양손이 있어줘야 했더니!
5: 조심해!
0: 우리 말이 맞지?
3: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4: 날 쫓아온 걸 알게 만들어주겠어.
1: 우리도 가자.
0: 메탈 브레스가.
2: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1: 알았어. 블루탑 준비됐지?
0: 물론이지.
1: 블루탑 월드 세동!

0: 기침을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될까지 팬텀 리더.
2: 고도의 홀로그램 분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스트 턴. 옆에 조심해! 알파볼트 캐논!
0: 캐논의 스티커!
2: 알파볼트 캐논!
1: 지금이야! 썬더 하울 스매시!
2: 썬더 하울 스매시!
1: 와일드 카리본 제일
3: 비켜봐. 팬텀 호넷 봉인.
4: 놀래요.
3: 이 아인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얼굴엔
7: 순한 킬킬.
5: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6: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인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덕분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뽀르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아라 키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최장 난 결석.

0: 초코나라 딸기 공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1: 야, 초코 왔어요.
0: 아기오리 선생님이 입장하셨습니다.
2: 부르셨습니까, 부장?
3: 모두 와주었군.
4: 부장!
3: 다들 출석 체크는 무사히 마친 모양이군. 우리의 결석을 누군가에게 들키지는 않았을 거라 믿는다.
2: 흥, 걱정 마십시오. 전 이미 오래전부터 대리 출석을 해줄 녀석을 섭외해놨죠.
1: 초코는 계속 병가내고 있죠. 아니면 양호실 같다고 거짓말하고.
5: 아직까지도 그런 구닥다리 방법을 쓰는 거임? 다들 컴퓨터부의 명색이 아깝구만.
1: 파워군, 말이 너무 심해.
2: 파워씨,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죠?
6: 제이비?
7: 네?
6: 덱스터?
8: 네?
6: 아, 세나?
9: 네?
6: 테오? 아, 테오군? 테오군?
10: 네.
6: 에, 다음은? 티미?
11: 네.
6: 네, 다들 출석했군. 아니, 잠깐! 저기 빈자리는 대체 뭐죠?
9: 응? 원래 빈자리인 줄 알았는데요.
6: 아니, 원래 빈자리일 리 없잖아요. 어떻게 바로 옆자리 친구가 없어졌는데 모를 수가 있지요? 태호군, 세나양, 긴급사건이에요.
9: 응?
6: 우리 같은 명문학교에 무단결석자가 이렇게나 많다니요. 교장으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9: 우리 명문학교예요?
10: 어쨌든 그럼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6: 맞습니다. 무단결석 중인 학우들을 찾아서 학교로 돌아오게 하세요.
9: 그냥 집에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6: 선생님들 전화는 절대 안 받는 모양이에요. 게다가 같은 반 학생들조차 이 친구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해요.
10: 에? 그럼 그냥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게...
6: 태우군, 전 태호군이라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8: 맡겨만 주십시오!
12: 제가 다 찾아오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5: 말도 안 돼! 한 판 더 해!
2: 느끼셨겠죠? 글래스의 차이를.
1: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초코도 할래.
5: 아까 건 반칙이야. 내 레니턴 느리다고.
2: 성능 차이가 글래스의 차이입니다만.
5: 뭐라고? 말 다 했냐?

0: 교장 선생이 우리를 출석시키려 하고 있다. 이대로는 우리의 정체를 들킬 거다.
1: 헐, 완전 어이없음. 학교 가던 말던 뭔 상관?
2: 과제도 꼬박꼬박 이메일로 제출했건만 강제 등교라니 저 역시도 인정할 수 없군요.
0: 녀석들에게 우리가 어떤 부위인지 똑똑히 보여줘라. 가라!
2: 알겠습니다.
3: 야, 너 교장 선생님한테 큰 소리 쳐놓고 어쩌려고?
4: 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찾아낼 테니까!
3: 나한테 조사를 시켜놓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4: 디노! 조사 결과가 뭔가 좀 나왔어?
3: 학생부 자료를 모두 바꿔치기 했어. 학교 서버가 해킹당한 모양이군.
5: 응? 그럼 어떡해?
3: 학생부실에 가면 원본 자료가 문서로 남아있을 거야.
4: 그렇다면 뭣들 하고 있어! 당장 학생부실로 가자고! 잔머리 굴려봤자 이태원님의 손바닥 아니지?
3: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냐 진짜. 그나저나 디노,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그래, 이제 두 블록 앞이야.
4: 어? 저기, 저 문 아니냐? 에? 안 돼! 야! 무거워! 세나! 그거 놓치면 어떡해!
3: 야, 이거 엄청 무겁거든?
4: 에헤이, 힘 좀 써봐! 이런데 약한 척 하는 거 아니라고!
5: 장난하냐?
4: 알았어! 같이 들어 올리면 되잖아, 같이!
3: 이미 늦었어. 보안이 시간을 끌면서 학교 서버 전체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모양이야. 우리 감시하면서 방해하고 있어.
4: 뭐라고? 생각보다 만만한 녀석들이 아니구만. 그렇다면 역시 발로 뛰는 수밖에 없겠지.

0: 목격자 탐문조사는 끝난 거야, 빈센트?
1: 왜 맨날 나만
0: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했잖냐?
1: 같이 했으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
0: 어디 보자. 온라인 게임을 추천받았다, 이건 아니고. 조별과제를 메일로 받았다, 이것도 아니고. 컴퓨터 부가입을 권해.
2: 디노, 이거 어때?
3: 이 데이터는 흥미로운데 정보의 출처가 확실하다면 녀석들은 모두 컴퓨터부 소속이군. 부실에 대한 정보가 신청서 형태로 남아있을 거야. 해당 자료만 복구하는 건 비교적 간단해. 우선
4: 얘들아, 간식 사왔어.
0: 럭키, 기다렸다고.
5: 럭키 너밖에 없다.
3: 아휴.
6: 어이, 어이, 어떻게 됐어?
4: 축구 너무 궁금해.
7: 녀석들이 악생부 기록에 접근하는 건 막았습니다.
6: 제법인데 우리.
7: 하지만 저희 부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고 말았습니다.
4: 우리 군 실망이야.
6: 우리 중에 가장 약한 네 녀석이 나설 때부터 알아봤지.
8: 적당히 해라.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한다.
7: 시간이 없습니다. 녀석들이 저희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다 들어서 부계적으로
8: 아기오리?
6: 이봐, 이봐. 어떻게 된 거야?
5: 잡아왔어. 다음은 132-12 썬더 PC방 5번 칸. 다음은
8: 내가 숨으면 녀석들은 날 잡으러 올 테지. 내가 녀석들을 유인하겠다. 그동안 숨어 있어라.
4: 쫓고 두고 가는 거야? 가지 마, 무서워. 우리 군과 파워군 분명 끔찍한 보물을 당하고 있을 거야. 얘들아, 이거 먹어. 뭐?
5: 야, 아까 주소 잘못된 것 같은데?
3: 그럴 리가.
0: 네가 대충 찾아본 거 아니야?
5: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못 믿.

0: 웃겼으면 따라와 봐. 빨리! 없다니까.
1: 아, 진짜네. 거참 이상하구만.
0: 벌써 다른 데 숨은 거 아니야?
1: 내 생각엔 말이야. 내 생각엔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0: 내 말 맞지?
1: 디노, 여기 없는데 그 부장이라는 녀석 주소부터 먼저 보내봐.
2: 이상하군. 아무튼 부장이라는 녀석의 주소는 방금 발송했어.
0: 줘봐. 내가 갔다 올게. 야, 진짜 여기야?
1: 세상에, 등잔 미처 어둡다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런 취향이 있을 줄이야.
3: 2층 방에 실내로 통하는 창문이 있어.

0: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하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가만히 좀 있어!
1: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0: 예? 교장 선생님?
1: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지요? 우리 착한 파우 주니어가 무단 결석이라고요? 주디오, 분명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런 걸 거라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 파우슈타일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2: 진짜 똑같이 생겼네.
3: 교장 선생님 아들이었구나.
0: 채, 그래봤자 건방진 꼬맹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 바보 똥 멍청이. 바라봐! 너 이 녀석 뭐가 어디 먹지? 내말 놀려봐! 너 그만 안 들고 애들! 야, 너 이래! 이 녀석이! 바우 주니어의 일탈!
4: 핀란드의 존재가 들킨 건가?
5: 잠깐! 뭔가 좀 이상했는데?
4: 뭐야! 교장 선생이 아니었잖아! 접! 이봐! 잠깐! 거기서! 내 말이 안 들리나? 다짜고 짱구 단 치밍이라니! 넌 대체 누구냐?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접? 뭐야? 빌런부의 입부를 희망한다고?
6: 뭐라? 입부 희망자?
4: 그렇습니다, 보스.
6: 캐쳐! 칠입을 데려오다니 제법이군요.
4: 첩첩첩첩첩. 드디어 저희 빌런부의 매력에 대한 소문이 퍼진 모양입니다.
6: 그렇군. 공원이 생겼으니 너도 이제 부장이며.
4: 제가 부장?
6: 그래. 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가르쳐보라며.
4: 말씀 들었지? 그럼 이제부터 이 몸을 부장님이라고 불러라. 알겠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봐주마. 내가 신입이었을 때랑 지금은 비교도 못하는데 넌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처음엔 어렵고 힘들어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정진하다 보면 너도 어느새 나처럼. 아흠. 잘 들어라 신입. 악당의 길이란 말이야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아주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나쁜 짓을 저지를 때도 죄책감이 없어야 하지. 바로 이렇게 촥!
7: 촥촥촥촥촥. 어? 뭐야? 누가 이런 데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어? 잡히기만 해봐라.
4: 거의 성공이었는데 아쉽구만. 뭐 항상 성공할 수는 없는 법이니.

0: 대체 무슨 일이지?
1: 마감이 내일인데 어떡하죠, 부장?
2: 으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마감이라고
2: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
3: 한 병씩 얘기해, 한 병씩.
4: 콘센트랑 콘센트는 다 끊어놔서 연구를 할 수가 없어.
5: 우리는 기타랑 드럼이 다 부서졌어.
1: 마감이 내일인데 누가 우리 원고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내가 심각하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0: 어쩔 거야. 이렇게 사고치는 녀석을 가만히 둘 생각이야? 어?
6: 문제가 심각한데.
7: 보안이 한 사람의 소행인 것 같고.
6: 어떻게 알아?
7: 저 원고와 부서진 악기 콘센트 모두에 같은 발자국이 찍혀있어.
6: 오호, 과연 그렇구만. 근데 저 발자국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5: 한 번에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했다간 금방 들켜버린다고. 어쨌든 오늘은 수고했다. 들어가 봐도 죽여. 뭐 하는 짓이야? 이봐, 내 말 안 들리나? 뭐야, 여기서 차고 간다고? 쭉! 이 녀석, 거기 내 침대야! 당장 나오지 못해! 부장이 말을 안 들을 셈이냐!

0: 야! 내 허락 없이 단독 행동하지 말랬지! 신입 주제! 어디서 이런 못된 것만 배워줘!
1: 이 녀석이! 역시 네 녀석 짓이었구만! 참! 거기 살아! 저기 저기! 혹시 아까 여기 있던 악당 못 봤어? 방금 교실 밖으로 나갔대!
2: 에이, 니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놓쳤잖아.
1: 괜찮아,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야.
0: 나갔냐? 에? 네 녀석 때문에 내가 범인으로 지목받고 있잖아. 에이, 그리고 대장은 이 몸이다. 내 명령 없이 행동하지 말란 말이야. 악당에게도 지켜야 할 매너가 있는 법이거늘.
3: 난 너처럼 허접한 악당이 아니야.
0: 뭐라고? 이 녀석 거기 앉아!
3: 저 녀석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0: 저?

0: 어디에 숨었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네.
1: 엄청 약삭 바른 녀석이구만.
2: 여러분, 그들이에요. 그들.
3: 교장 선생님.
2: 들어보세요. 우리 파우 주니어가 어제부터 집에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3: 아까 봤는데.
4: 학교에서 몇 번 마주쳤어요.
2: 아니, 그런데 왜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걸까요?
0: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 아니에요?
3: 왜? 그럼 가출한 건가?
2: 무슨 소리예요? 성실하고 착한 우리 파우 주니어가 가출 따위를 할 리가 없어요.
0: 뭔가 이유가 있겠죠.
3: 집을 나갈 만한 이유?
4: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든지.
2: 특별한 일? 아, 있었지요. 그저께 우리 파우 주니어의 생일이었거든요. 파우 주니어 군, 내일이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물건 있나요? 게임기? 게임기? 우리 바우 주니어 군은 게임기가 갖고 싶나 보군요. 귀여워.

0: 짠!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요. 뭐 하나요? 얼른 풀어보세요. 우리 바오진이 형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바우준이 어군,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게임기라니요. 우리 바우준이 어군은 장차 카우맹과 같은 아주 훌륭한 히어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정판 상품으로 예약 구매를 했답니다. 어때요? 제 희열을 기울인 선물이 마음에 드나요, 바우준이 어군? 바우준이 어군? 응?
1: 응? 가출이잖아요!
0: 네? 어째서지요?
2: 이봐, 이봐! 그 녀석이 나타났어!
3: 뭐? 그 녀석?
4: 야, 내 기타 불어내!
5: 저 악당을 잡아라!
6: 조용히 해! 오히려 억울한 건 나다! 이 녀석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내 말부터 들어라!
0: 아니, 세상에! 바우준이 여군! 우리 바우진 여군을 돌려줘요.
7: 그래, 나쁜 짓도 정도 것이다, 이 녀석아.
6: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내가 누명을 쓴 거라고. 이 녀석을 돌려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
0: 무슨 조건이죠? 말만 하세요.
6: 참. 나한테 씌워진 누명을 모두 벗겨라.
7: 누명? 너 같은 악당이랑 협상 때 할 것 같냐?
2: 웃기지 마. 내 얼굴 어쩔 거야?
5: 그래, 내 기타 물어내.
4: 물어내, 물어내.
8: 진짜 물어내.
0: 그 조건 들어주겠네. 우리 바우주니어의 안전이 제일일세.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나?
7: 저기
0: 바우주니어고. 바우준이 여군,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요, 알겠지요? 바우준이 여군, 엊그저께 제가 섭섭하게 한 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화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짜잔! 제 사과의 선물이에요. 보세요, 저랑 커플티랍니다. 어때요, 바우준이 여군? 마음에 드나요? 바우준이 여군? 바우준이 여군?
6: 속이 다 시원하네. 그 녀석과는 절대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촥! 촥! 이 녀석 왜 또 왔어? 어서 돌아가지 못해. 내 말 안 들리나? 돌아가! 돌아가라고! 제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0: 덤덤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6: 지당하신 말씀.
1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7: 아빠, 저게 뭐야?
18: 글쎄.
19: 다들 뭐 먹는 거지?
20: 이게 뭐예요?
2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0: EBS IN 포키젤?
21: 네.
2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0: 덤덤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옛설, 쥐설, 마데카설.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3: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홍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가 위로 딸기를 촉촉.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9: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먹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술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보이지 않는 손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도망쳐!
0: 어디 도망쳐 보시지? 잡아 꼭! 잡아 꼭! 잡아 꼭!

0: 애들은 왜 여기서도 땀을 흘리고 놀까? 나처럼 예쁜 꽃들도 보고 그래야지. 그치, 슈리야?
1: 근데 이 꽃은 원래 이렇게 생겼나?
0: 신기하네. 글쎄.
2: 예쁘지요? 아직 피지 않은 꽃, 꽃망울이라 부른답니다. 모든 꽃들의 시작 바로 꽃망울, 꽃망울 속엔 피어날 꽃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죠.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향기를 뿜을지, 작은 꽃망울 속엔 마법 같은 이야기가 담겨있죠.
0: 로벨리, 이건 무슨 꽃인데요?
2: 마법팀 장인이지만 꽃은 잘 모른답니다. 이제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0: 꽃에 담긴 이야기.
3: 저기 못 보던 화분이잖아.
0: 어? 어제 소풍 갔을 때 슈리랑 봤던 건데.
2: 슈리가 이 예쁜 꽃망울이 어떤 꽃을 피울지 친구들과 함께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져왔답니다. 그렇지요?
0: 네. 정말 예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4: 놀이터의 해바라기가 제일 좋아.
0: 그거 진짜 꽃 아니거든. 관찰 해바라기야.
4: 어쨌든 그래도 그게 제일 잘생겼어.
0: 잘생겼다, 핑. 빨리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5: 네.
0: 그럼 꽃이 필 때까지 돌아가면서 물을 주는 건 어떨까?
5: 좋아!
0: 얘들아! 꽃이 반짝 피었어! 향기들!
3: 로블리는 코가 없는데?
2: 자자자, 이제 수업하러 가야지요. 어? 자, 이제 모두...

0: 자, 다 함께. 응? 어?
1: 캠페인, 너 콧물.
0: 모두 얼음. 아. 설마 감기? 감기 바이러스는 분명 멜리나님이 비밀의 숲에 봉인하셨는데.
2: 로블리, 멜리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아.

0: 캠핑은 저랑 보건실로 가볼까요? 마법 청소 도구들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대대적인 소독 청소로 부탁해요. 분명 여기 어디에다 둔 것 같은데. 핑핑 따뜻한 차를 좀 마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다 마셨다 비대치.
0: 감기약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소리는 설마?
1: 유블리, 재채기가 멈추지 않아요.
0: 다들 이게 무슨 비상? 모두 보건실로. 대체 알 수가 없어. 감기인 듯 감기 아닌 이상한 감기. 대체 알 수가 없어.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0: 감기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나.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모르겠어.
1: 로블리, 로블리. 제가 아이들을 돌볼게요. 올라가서 쉬세요.
0: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1: 어, 로블리의 얼굴에.
0: 얼굴이요? 응? 뭐지? 처음 보는 이 노란 가루는 설마? 이 노란 가루가 원인 같아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내야 해요.
1: 어, 어떡해요?
0: 그러니까, 그래, 마법 스캐닝. 주니토니의 마법이 필요하답니다.
1: 쉬, 제대로 잠도 못 잔 아이들인데 그러다 깨겠어요.
2: 이미 깼거든요.
0: 아무래도 이 노란 가루가 재채기의 원인 같아요. 노란 가루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야 해요.
3: 마법 스캐닝! 밖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이쪽이야! 여기 교실이잖아.
4: 어? 뭐야? 우리를 괴롭힌 게 꽃이었어?
3: 토니, 어둠의 기운일지 몰라. 마법이 필요해.
5: 응.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변신!
3: 저 꽃을 없애야 할 것 같다.
6: 아니야!
3: 슈리, 위험해.
6: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피운 꽃이잖아.
3: 어둠의 기운이 스며든 꽃일지도 모른다고.
4: 노란 가루가 공격하고 있어.
3: 마법 공격이 필요해.
2: 어? 이게 뭐야?
4: 어? 쟤들 살아있나 봐.
6: 진짜?
0: 잠깐, 너희들 혹시 말도 할 수 있니? 준이, 아무래도 이 친구들과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게 커다란 마법을 부탁해요.
3: 네, 네. 주피, 주피, 주피, 주! 거들어!
2: 꽃이랑은 전혀 다르네.
4: 이상하게 생겼는데.
6: 이상하다, 핀.
2: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이야? 아, 참, 너!
4: 어, 나, 왜?
2: 나원, 참, 꽃이 너희를 괴롭혔다고? 너희가 꽃을 괴롭힌 거잖아!
7: 우리가 괴롭혔다니?
2: 우릴 맘대로 여기로 데리고 왔잖아! 우릴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너희도 재채기로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야!
0: 역시 재채기의 원인은 이 노란 가루! 감기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6: 우린 그저 예쁜 꽃이 피는 모습이 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2: 우리가 살던 곳의 친구들이랑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6: 친구들?
2: 꽃향기에 끌리는 친구가 없으면 꽃들은 살 수가 없어.

0: 정말?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씨앗을 맺을 수가 없게 된 거야.
1: 우리가 뭘 어쨌다고.
0: 우리가 계속 여기에 있게 되면 꿀벌이 우리를 꽃의 암술머리에 데려다 줄 수가 없거든.
2: 우린 그냥...

0: 열매가 돼? 우리가 다른 꽃으로 옮겨가야 비로소 열매가 생길 수 있는 거야.
1: 어, 그럼 교실 안에 있으면 열매가 안 생겨?
0: 우리를 옮겨줄 친구도 없고 다른 꽃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0: 미안해. 너무 예뻐서 곁에 두고 싶었어.
1: 우리를 아껴주고 싶다면 꺾지 않고 뽑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호해주면 돼.

0: 시간을 조종하는 구슬.
1: 뽀뽀.
2: 여러분, 점심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화학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3: 우리 조금밖에 안 놀았어요.
4: 아직 점심시간이라고요.
5: 지금은 오후 1시.
6: 말도 안 돼!
7: 진짜 재밌었는데.
5: 시간이 너무 빨라.
4: 시간이 빠르다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 리 없어.
6: 어떻게?
4: 사실대로 말해요. 몰래 몰래 움직였죠?
8: 절대. 절대.

0: 이상하네. 분명 엄청 금방 지나갔는데.
1: 그건 말입니다. 이 시간 구슬로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조종했기 때문이지요.
2: 시간 구슬?
1: 그럼 시간을 조종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네! 자.
3: 전자렌지잖아요.
0: 시간 조종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1: 아직도 의심하고 있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아주 아주 느리게 바꿔주겠어요. 수리수리 짠. 소시지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1분이요!
1: 좋아요. 이제 모두 뒤로 돌아주세요. 이제 1분. 60초의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어떻게 소시지를 맛있게 먹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분이 다 됐다 생각하면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봐주세요. 기리기리기기 길어져라 시간아. 시작.
3: 1분 됐을 거야.
4: 어? 정말? 아, 60초는 금방이지. 소시지 익은 냄새가 난다고.
3: 냄새가 난다, 핀!
4: 됐죠?
3: 말도 안 돼. 아직 20초나 남았어?
1: 이것이 바로 시간이 길어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길게 늘어난 시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눈빛은 뭐지요? 이번엔 반대로 시간이 짧아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짧게 짧게 줄어든 시간.
4: 잠깐! 내 소시지!
5: 이건 뭐냐, 빈?
1: 똑같은 1분 안에 다른 그림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이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같아 보여도 다른 곳이 네 군데 있답니다. 다 함께 찾아보세요. 같은 1분이지만 이렇게 짜라짜라짜짜 짧아져라 시간아. 시작.
3: 저기, 저기. 아닌가?
4: 정답만 말해.
0: 와, 10초쯤 지났나?
1: 30초 경과.
4: 뭐라고요?
3: 주니, 집중해. 어? 찾았다. 두 개 남았어.
4: 이렇게 된 이상.
3: 하나 남았.
1: 시간 종료.
2: 대박.
3: 순식간에 1분이 지나가 버렸어.
4: 로블리가 시계를 만진 거 아니야?
3: 아니야, 내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
1: 이것이 바로 시간 마법. 시간이 달라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시간 마법으로 길게 짧게 변하는 시간. 기다렸답니다, 그 눈빛을. 여러분도 시간을 조종할 수 있죠. 바로 시간 구슬만 있다면 시간 구슬의 힘을 이제 알겠죠. 이것이 바로 시간 마법. 길게 길게 늘어나고 짧게 짧게 줄어드는 놀라운 시간의 마법에 흠뻑 빠져들어 보세요. 30분 뒤에 돌아올게요. 그동안 마음껏 시간을 조종해보세요.
2: 네!
3: 뭐부터 해볼까?
4: 이게 내가 먼저라고!
3: 안 돼!
0: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자!
1: 잘하고 있네요. 30분 후가 기대되는걸요.
2: 가위바위보!
3: 야호! 1등이다! 난 5분을 엄청 늘려서 오래 인형놀이 할 거야. 길이 길어져라! 시간아!
4: 꼴찌야. 그래도 참고 참아서 꼭 시간을 바라봐. 빠르게 할 거야.
5: 그래서 뭐 할 거냐, 핀?
4: 나는... 아, 까먹었잖아.
5: 미안하다, 핀.
4: 돌아가면서 5분씩 나 빼고 7이니까 35분만 참으면 된다. 로블리가 30분 뒤에 오면 난 못하잖아.
3: 이순지 씨야, 콘타. 네 순서가 아니잖아.
4: 금방 쓰고 주면 되잖아. 마구마구 돌려서 밥 먹으러 갈 거야.
3: 이리 줘.
4: 나 지금도 배고프다고.
5: 너희들 내 인형놀이를 망치지 마.

0: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어.
1: 그만 그만.
2: 오늘만 벌써 세 번째.
1: 망했어 망했다고.
2: 너희 싸우려고 만나니
3: 싸우지 말고 생각을 해야지.
1: 로블리가 알면 큰일이야.
2: 로블리가 오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해.
4: 이건 어때?
3: 됐다
4: 짜잔.

0: 이렇게 된 이상 마법으로 해결한다.
1: 뭐 유치원 놀이 중에는 마법 금지잖아.
0: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1: 알겠어.
2: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추피 추피 추피 추 주니 오니 연신.
0: 어때? 물건을 붙이는 마법이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이 있어?
3: 그런 게 있겠냐?
0: 넌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1: 도서관에서 다른 마법서를 찾아봐야 할.
0: 회복의 마법! 회복의 마법?
1: 회복의 마법은?
0: 에? 마법 경력 10년이 된 자만 쓸 수 있다고?
1: 이제 다 끝났어.
0: 그럼 10년을 10분으로 줄이자, 핀! 야, 시간 구슬은 깨졌다고! 그럼! 회복의 마법으로 되돌리자, 핀!
4: 그거 배우려면 10년 걸린다니까!
0: 10년에 10분으로 줘!
5: 시간 구슬은 깨졌다니까!
1: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6: 아이들이 잘 놀고 있거든요.
7: 그럼요!
4: 30분이 벌써 지났다고?
3: 여러분, 즐거운 시간들 보냈나요? 응? 그런데 주니 토니, 왜 마법사 복장이지요?
1: 아이, 그게...
3: 왜들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마치 시간 구슬을 깨기라도 한 것처럼. 진짜 됐어요? 그렇지. 마법 유치원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멜리나 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5: 아시기라도 하면.
3: 아무도 없답니다. 사실 이 구슬은 아무것도 아닌 구슬. 우리 생각에 따라 같은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려주기 위한 장난감이었어요.
5: 네.
3: 음식을 기다릴 땐 정말 정말 길게 느껴지고. 재미있는 걸 할 땐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지요?
5: 네!
3: 시간은 늘 똑같이 흐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랍니다.
5: 아!
3: 마치 마법처럼 신기하지 않나요?

0: 우리 마음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였네요.
1: 그래서 소중하고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써야 해요. 알겠지요?
2: 네!
1: 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놀이터에서 놀자!

0: 사실은 마지막 부품만 넣으면 완성되는 진짜 시간 고수리였는데.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갔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굿소!
15: 클릭소! 얼마세가?
1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5: 굿소!
1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1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5: 굿소!
1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족.
1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9: 핏.
1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9: 매일매일 락토핏.
1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하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화나면 무서운 전기 뱀장어.
6: 어? 핑, 무슨 일 생긴 거야?
7: 강가에 사는 공룡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5: 무슨 문제야?
7: 강 안에 뭐가 있대? 무서운 건가 봐. 너무 무서워.
6: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5: 응, 얼른 가보자.
7: 안녕 얘들아. 무슨 일 있었어?
8: 아, 보고 다이노구나.
9: 강을 건너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5: 어? 무섭다고?
8: 어,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
7: 두다다다다다다?
9: 발바닥부터 찌릿찌릿하다고.
5: 찌릿찌릿? 강에 전기가 흐르나? 그렇다면 내가 만든 전류 측정기로 확인해볼게. 전기는 없어. 안심해도 돼.
8: 아니야, 한번 들어가봐. 찌릿찌릿하다니까.
7: 그러면 우리가 먼저 들어가 볼게.
10: 나까지? 난 무서운 건 싫다고.
5: 핑,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를 따라와. 맞지? 아무렇지도 않잖아.
10: 너희도 왜 그래?
8: 그것 봐, 분명 뭔가 있다니까.
5: 이제 전기 없어. 괜찮아.
10: 정말이네.
7: 가까이 오지 마. 다가오면 쏜다.
5: 전기 뱀장어가 그랬구나. 뱀장어야, 왜 그러니?
7: 멈추라고. 또 날 밟으려고 그러지? 이 상처를 봐. 저번에도 커다란 공룡이 밟아서 너무 아팠다고. 더 가까이 오면 쏜다. 아, 좀 봐라.
6: 위험했어. 그런데 왜 계속 저러는 거지?
5: 우리가 나간 걸 모르나 봐.
4: 전기 뱀장어는 시력이 안 좋거든.
10: 우리 다 나왔어. 그만해.
7: 나갔다고?
11: 다들 여기서 뭐해?
10: 아, 깜짝이야.
7: 어? 이 목소리는... 이 발소리... 날 밟았던 그 녀석이야.
5: 엄청난 전기야.
7: 너 예전에 날 일부러 밟고 도망쳤지. 나 좀 봐라.
4: 스피노, 혹시 네가 전기 뱀장어를 밟았었어?
11: 내가? 어쩐지 강을 건널 때 찌릿하더라고. 뱀장어를 밟았던 거였구나.
7: 아, 그랬구나. 우선 오해를 풀어야 해.
10: 전기를 계속 쏘는데 어떡하지?
4: 전기 뱀장어는 전기를 오래 쏘지는 못해. 곧 전기가 떨어질 거야.
7: 들어오기만 해봐.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어떻게 전기를 다 써버렸어.
4: 뱀장어야, 진정해. 전기는 다시 충전될 거야.
7: 그래, 우린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야. 널 도우러 왔어.
6: 고고다이노?
5: 스피노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밟은 거래.
6: 뭐? 실수라고? 정말이야?
11: 많이 아팠겠다. 정말 미안해.
4: 자,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자.

0: 얘들아, 정말 미안해.
1: 아니야, 듣고 보니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
2: 맞아. 렉스, 혹시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리를 지어주면 어떨까?
3: 좋은 생각이야. 고고다이너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2: 도모, 블루파워 변신!
4: 핑, 그린파워 변신!

0: 이제 밟힐 일은 없겠어.
1: 우리도 안심이야.
2: 정말 고마워.
0: 대왕 고래의 뱃속으로. 작아져라 안경 드디어 완성. 시험해볼까?
3: 어? 토모!
4: 토모가 사라졌어.
3: 어디로 간 거야?
4: 얘들아! 어?
3: 토모가 작아졌어.
0: 작아져라 안경을 시험해봤어.
5: 작아져라 안경?
0: 물체를 작게 만드는 안경이야. 전에 만든 기계를 좀 바꿔봤어.
4: 깜짝이야.
3: 이게 무슨 소리지?
0: 곧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신호야. 돌아갈 시간을 예약해놨거든. 그럼 3, 2, 1. 짜잔!
4: 우와, 정말 멋지다.
5: 얘들아!
3: 오팔모사우루스야, 무슨 일이야?
5: 지나가다 아픈 대왕고래를 봤어. 너희 도움이 필요해.
3: 뭐? 비키, 핑! 대왕고래가 어떤지 살펴봐줄래?
6: 응! 비키, 핑크 파워 변신!
7: 핑, 그린 파워 변신!
8: 아이고, 너무 아파.
5: 대왕고래야, 내가 고고다이노를 데려왔어.
9: 고래야, 어디가 아파?
8: 배가 너무 아파. 어제부터 살살 아팠는데 오늘은 더 아파.
5: 내가 한번 볼게.
4: 조금만 참아.
5: 어? 이게 뭐지? 이물질이 너무 많아. 넥스, 뱃속에 이물질이 있어.
3: 이물질이라고? 어쩌면 좋지?
0: 아, 우리가 고래 뱃속에 직접 들어가서 꺼내주자. 이걸로 작아져서 말이야.
10: 좋은 생각이야. 빨리 출동하자. 렉스, 내

0: 많이 아파 보여. 도모, 빨리 들어가자.
1: 알았어.
2: 우와, 고래가 엄청 커졌어.
1: 우리가 작아진 거지.
2: 아하.
3: 그럼 부탁해. 아.
0: 자, 들어가자.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2: 쓰레기를 왜 먹은 거야? 맛도 없을 텐데.
1: 대왕고래는 바닷물을 진공청소기처럼 쭉 빨아들이며 먹이를 먹거든. 그때 바다 쓰레기도 같이 들어왔나 봐.
0: 얘들아, 우선 쓰레기를 모아서 흰해 그물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자.
1: 알았어. 전부 다 지워버리겠어.
2: 쓰레기 수거대 출동. 휑, 종을 발사. 치운 거 맞지?
1: 와, 저것만 남았어. 서핑보드 파편이네. 이게 찌르고 있었구나.
0: 빨리 빼주자. 넥스 슈퍼 갈고리.
2: 내가 도와줄게.

0: 도모, 괜찮아?
1: 난 괜찮아.
2: 상처는 내가 치료할게.
3: 수고했어. 돌아가자.
1: 응? 어?
3: 응? 무슨 문제 있어?
1: 어쩌지? 안경이 고장났어. 30초 후에 우리 몸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3: 고래가 위험하잖아.
0: 도모, 어떻게 좀 해봐.
1: 안 멈춰. 10초밖에 안 남았어.
2: 얘들아, 고래가 우리를 토해내게 만들자.
3: 혓바닥을 자극하려는 거구나.
2: 응, 혀를 간지럽히는 거야. 비키, 저기 발사. 간지간지.
3: 렉스, 슈퍼 갈고리.
0: 간지간지, 간지간지. 빨리빨리.
4: 토할 것 같아.
1: 3, 2, 1.
3: 다들 괜찮아?
4: 고마워, 얘들아.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내 뱃속에 쓰레기가 많았다니 정말 몰랐어.
2: 밥을 먹을 때마다 바닷속 쓰레기가 들어온 것 같아.
3: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려면 바다를 더 깨끗하게 해야겠어. 얘들아, 지금부터 바다 청소하러 가는 거 어때?
0: 좋아!
3: 대왕고래야, 우리 먼저 갈게.
4: 안녕.
0: 다음에 또 봐.
2: 목욕관리사 청소 놀래기.
5: 비키, 안녕.
2: 좀 늦었네. 무슨 일이 있었어?
3: 앤디가 치과에 다녀왔거든.
6: 이가 썩었대. 양치질 안 해서 말이지.
0: 양치질은 귀찮단 말이야. 누가 대신 양치질 해줬으면 좋겠어.
2: 양치질을 대신해주는 물고기를 만나러 가볼래?
0: 양치질을 대신해준다고?
6: 궁금하다. 빨리 보러 가자.
2: 좋아, 그럼 출발하자. 바로 여기야.
0: 다들 줄을 서 있네.
2: 양치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야. 저길 봐. 저 친구들이 바로 청소 놀래기야. 양치질을 해주는 물고기지.
5: 청소 놀래기?
6: 냠냠냠. 맛있어.
1: 뭔가 먹고 있어.
2: 물고기의 이빨과 피부에 붙은 음식 찌꺼기나 기생충 같은 걸 먹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0: 아하!
1: 그런데 꼬리는 왜 떨지?
2: 자기가 여기 있단 걸 알리는 거야. 양치질을 받는 친구가 실수로 삼킬 수도 있으니까.
6: 우와, 똑똑하다.
7: 시원하다. 항상 고마워요.
8: 뭘, 양치질 하고 싶으면 또 와.
5: 또 와!
9: 다 비켜!
5: 응?
9: 다 비켜! 이 상어님이 먼저 할 거야!
6: 으악! 상어잖아!
0: 아, 무서워.
9: 빨리 나부터 양치질 해줘!
8: 아, 줄을 서야지.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5: 맞아, 맞아!
9: 에이, 나 지금 급하다고!
2: 상어야, 질서를 지켜야지. 새치기 하면 안 돼.
9: 넌 왜 참견이야? 순서를 지켜. 뭐야, 넌 비켜. 싫어, 뒤로 가. 허, 내가 얼마나 센지 소문 못 들었나 봐. 내가 할 소리 내 이빨 안 보여? 강력한 이빨을 가진 크시파티누스다. 뭐라고? 감히 상어한테 이빨을 자랑하냐? 한번 싸워볼래? 누가 센지 말이야. 그래, 싸워보자.
2: 이런, 둘이 싸우기 전에 말려야 해. 고고다이너 해양구조대 출동!

0: 내 이빨 맛을 봐라. 으아! 나도 만만치 않다고.
1: 빈티 튜브 발사.
0: 이거 뭐야?
2: 뭐야?

0: 내가 더 힘이 세다고!
1: 내가 힘이 더 세다고!
0: 자, 이번엔 제대로 맛을 보여주마.
1: 자, 매운맛을 보여주지. 야! 야!
2: 야! 안 돼!
0: 야! 제발, 노라고!
2: 얘들아, 진정해!
0: 저 상어가 새치기를 했다고? 놔줘!
1: 놔!
3: 야!
2: 대체 어디 물은 거야?
0: 아니야, 난 안 물었어.
1: 아야야, 이빨이 너무 아파. 내 이빨 좀 봐줘.
0: 아유, 더러워. 너 이빨을 얼마나 안 닦은 거야? 빨리 양치질해야겠다. 이 친구 빨리 양치질 해주세요. 급해요.
4: 먹을 게 진짜 많다.
2: 그럼 청소 부탁할게.
4: 좋았어. 기다리는 손님이 많으니 빨리 서두르자.
5: 우와, 너무 빨라서 안 보여.
6: 너무 배불러.
7: 우와, 이제야 살 것 같다. 하나도 안 아파요.
4: 앞으로는 양치질 자주 하러 와.
7: 네, 고맙습니다.
5: 나도 이제부터 양치질 잘할 거야. 저 상어처럼 되면 어떡해.
6: 뭐? 앤디는 정말 못 말려.
4: 대왕 오징어 꺽꺽 숨어라. 오늘은 진해 갈 거야. 이번엔 대왕 오징어 꼭 만나고 싶다. 저번에 갔을 땐 못 봤잖아.
5: 맞아. 대왕 오징어는 숨바꼭질 선수니까 항상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잖아.
8: 지난번 심해에서 만났던 엔도케라스도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
4: 그러게. 그럼 출발하자. 나는요, 엔도케라스. 뾰족뾰족 김껍데기 엔도.

0: 보조 킹껍데기 앤더 캐럿.
1: 이봐!
0: 에? 깜짝이야! 누구야? 어디야? 여기야? 저기야? 에? 네가 날 부른 거야?
2: 그래! 여기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면 안 돼.
0: 왜 안 돼?
2: 여긴 향유 고래가 돌아다니는 위험한 장소니까.
0: 그래서 겁쟁이처럼 바위에 숨어 있는 거야?
2: 겁쟁이라니! 난 그저 향유 고래를 피하려는 거거든.
0: 그게 겁쟁이지.
2: 아니거든. 이 빨판 보이지? 난 이걸로 고래랑 맞서 싸울 수 있어. 어때?
0: 오! 그런데 그런 빨판이 있으면서 왜 숨어 있는 거야?
2: 고래와 싸울 땐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너도 빨리 숨어.
0: 아유, 걱정 마. 난 껍데기가 아주 딱딱하거든. 고래가 나를 물면 이빨이 부서지고 말걸. 자, 만져봐.
2: 오, 나랑 다르게 정말 딱딱하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돼. 고래 이빨은 엄청 크다고.
0: 어? 그래? 그렇다면 뭐 노래를 불러주지. 내 노래라면 향유고래가 감동할지도 몰라. 나는
2: 아, 정말 말이 안 통하네.
0: 아, 뾰족 뾰족 킹껍데기 앤드 캐. 뭔가 온다.
2: 향유고래일 거야. 빨리 숨어야 해.
0: 안녕, 여기야, 여기.
2: 아니, 뭐 하는 거야? 당장 따라와.
0: 왜 그래? 노래를 들려줘야 되는데, 어?
2: 아이고, 그런 건 안 통한다고.
0: 나 꼈어. 꼈다고?
2: 잠깐만.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이상 향유 고래랑 싸울 수밖에.
0: 뭐라고?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2: 널 두고 도망칠 수는 없잖아. 난 겁쟁이가 아니라고.
0: 안 돼.
2: 와라, 향유 고래야. 에? 향유 고래가 아니잖아.
0: 고고 다이노다.
2: 고고 다이노? 그게 누군데?
0: 바다 친구들을 도와주는 해양 구조대야. 얘들아, 나 좀 도와줘.
3: 엔도키로스가 바위에 끼었어.
4: 대왕 오징어도 있어.
3: 어머, 어떻게 된 거야?
2: 너희가 향유 고래인 줄 알고 바위에 숨겨주려다 틈에 끼어버렸어.
5: 그랬구나. 금방 도와줄게. 고고다이노 해양 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6: 빅키, 핑크파워 변신!
7: 어머, 블루파워 변신!
8: 핑, 그린파워 변신!
5: 빅키, 핑, 양쪽 바위가 무너지지 않게 잘 잡아줘.
6: 알았어.
5: 도모, 바위를 부숴주면 내가 엔도케라스를 꺼낼게.
7: 좋아. 도모, 파워 드림.
5: 렉스, 슈퍼 팔걸이. 성공이야.
0: 대왕 오징어야, 날 위해서 네가 무서워하는 향유 고래랑 싸우려고 하다니, 정말 감동이야.
2: 안 무섭다니깐 그래.
0: 그래.
4: 너희 둘 다 진짜로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서 다행이야.
6: 혹시 너희 둘이 사촌인 거 알고 있어?
2: 우리가?
9: 사촌이라고?
4: 둘이 하나도 안 닮았는데.
6: 너희는 둘 다 다리가 머리에 달린 두 종류거든. 사촌이라고 할 수 있지.
9: 그렇구나.
6: 그러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
2: 우린 이미 엄청 친한걸.
0: 맞아. 위기를 함께 겪었으니까 말이야.
4: 뭐?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4: 빛.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넘버블럭스 친구들,
8: 뭐야?
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8: 20까지 파티해!
9: 우리 같이 놀자.
7: 5와 3이 만나면
9: 8이야.
7: 변신,
9: 우리 모두 8.
7: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9: 함께 놀아요.
7: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10: 굿소!
11: 클릭소! 뭘만 될까?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1: 굿소!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9: 재밌다!
12: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1: 굿소!
1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족.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7: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내일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우와, 웜으로 지나오면서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온 것 같아.
1: 근데 여기는 또 어디지?
0: 그러게 처음 보는 풍경이네. 건물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어.
2: 네, 딱 봐도 미래도시 같아요.
1: 근데 여기 분위기 좀 특이하지 않아?
2: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1: 그동안의 미스테리아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야.
2: 다른 느낌? 뭐가?
1: 너무 깔끔해서 사람 느낌이 안 난다고 할까? 도르미 경하군 좀 안 어울리지 않아?
2: 그래, 내 생각도 같아. 빨리 내려가 보자.
1: 오, 희한한 곳에 다 와보네.
0: 저기 무슨 간판이 있는데?
2: 칸타타 빌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AI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화 마을이라네요.
0: 어, 멋진데? 근데 타타, AI가 뭐야?
2: 어? 박사님?
3: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영어의 약자로 인공지능, 즉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뜻하는 말이란다.
0: 컴퓨터 시스템이요?
3: 그래, 체스나 바둑처럼 이미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분야도 많단다.
1: 나도 AI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2: 오, 세실, 제법인데?
3: 아니, 잠깐만. 그런데 어?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이런 곳이 있었나? 여긴 나도 좀 생소한데.
2: 네? 그럼 여기에
1: 어떤 몬스터가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3: 글쎄다. 어쨌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너희도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고.
2: 박사님!
1: 항상 저러신다니까.
0: 그러게 말이야.
4: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는 모든 것이 AI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화 마을입니다.
0: 뭐지?
4: 우리 칸타타 빌리지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2: 칸타타 빌리지?
4: 그럼 안내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0: 뭐 하는 거야?
4: 스캔 중입니다. 타타, 세실, 쉐에게는 251번 빌라가 배정됐습니다. 자자, 이동하시죠.
2: 뭐야 이거?
1: 뭔가 기분 나빠.
0: 일단 가보자고.
4: 여러분의 몸 상태를 분석하니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즐기시면 됩니다.
2: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1: 괜히 걱정부터 하지 말고 AI 서비스 좀 즐기지 뭐.
0: 그래, 가만히 있으면 음식도 만들어준다잖아. 벌써부터 군침 돈다.
2: 아이 참,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야. 칸타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하는데.
5: 목이 이게. 저리 가, 우리 아빠 물지 말라고. 아빠, 우리 아빠.
6: 고맙다, 타타. 블랙마이너 일어나 보거라.
5: 아빠, 오랜만에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6: 블랙마이너, 내 딸 블랙마이너야.
5: 아빠, 아니, 도레미경? 괜찮으신 거예요? 정말 깨어나신 거 맞죠?
6: 쉬, 조용히 하거라. 칸타는 지금 어디 있지?
5: 글쎄요, 자기 방에 있을 텐데 칸타도 무지 기뻐할 거예요. 칸타, 도레미경께...
6: 블랙마이너, 내 말 잘 들어라. 날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칸타란다.
5: 네? 칸타가 도레미경을 혼수상태에 빠뜨렸다고요?
6: 그래, 그렇단다.
5: 그럼 타타가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네요. 칸타 이 나쁜 녀석, 가만두지 않을 거야.
6: 아니, 안 돼. 너 혼자선 지금의 칸타를 이길 수 없다. 나도 지금의 몸 상태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거고.
5: 네? 그럼...
6: 우선 내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꾸나. 당분간 내가 깨어났다는 걸 칸타가 알면 안 돼. 알겠니?
5: 내 아빠, 아니 도레미경.
6: 이젠 편하게 아빠라고 부르거라. 그동안 혼자 고생이 많았다, 블랙마이너.
5: 아빠, 깨어나줘서 고마워요.
7: 공주님. 아니, 왜 울고 계세요, 공주님?
5: 칸타 왔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혼수 상태에서

0: 치킨과 햄버거를 번갈아 먹으니까 색다른 맛인데. 에이, 간단다. 얼음 넣은 달달한 콜라 부탁해.
1: 다이어트 콜라 맞죠?
0: 어? 주문이 끝나기도 전에 알아서 척척. AI 간단다. 역시 달라.
2: 오, 드디어 나타났군, 티라노사우루스. 뭐? 타타랑 쉐가저씨를 점심으로 먹고 오는 길이라고? 용서할 수 없다. 이 셋을 뭘로 먹어? 티라노사우루스도 나한텐 안 되지.
3: 다들 신났구만. 헤이, 칸타타.
1: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부탁해.
1: 네, 알겠습니다.
3: 아, 그리고 목욕물 온도를 43.5도로 올려줘.
1: 43.5도, 알겠습니다.
3: 아, 그리고 아로마 오일 있으면 몇 방울만 떨어뜨려줄래? 라벤더 향으로.
1: 네, 라벤더.
3: 아참, 그리고...
1: 네, 또 있습니까? 한 번에 주문하시죠.
3: 그럼 나중에 할게.
1: 네, 그럼.
3: AI도 사람처럼 짜증을 내네.
2: 타타이랭이 이 건물에 있단 말이지?
4: 네, 공주님.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채 그저 편하게 즐기고 있을 겁니다.
2: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칸타, 여긴 어디야?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테리안들도 안 보이고.
4: 네, 잘 보셨습니다. 테리안이나 몬스터처럼 불확실한 존재들은 이곳에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로 이루어진 규칙과 질서가 존재할 뿐이죠.
2: 규칙과 질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4: 지금부터 보시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2: 헤이, 칸타타! 칸타타!
0: 다들 어디 갈 거야?
3: 갑자기 가면 어떡해!
1: 네네, 모두들 서비스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3: 아니, 한참 재미있었는데 다들 어디로 가버린 거야?
0: 그래, 난 아직 대체우려면 멀었다고.
3: 우리 다 식어서 감기 걸릴 뻔했잖아.
1: 으치! 아, 그랬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3: 뭐라고? 점수?
0: 무슨 점수?
1: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인간을 대표해 칸타타 빌리지에 초대된 것입니다.
3: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인간을 대표하다니.
1: 그동안 여러분의 행동 양식을 관찰해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족이 과연 칸타타 빌리지에 어울리는 평화로운 주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인간이 지구에서 했던 것처럼 환경을 파괴하거나 다른 생명을 해치고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모습을 반복할지 저희 AI가 분석한 결과는 바로...
3: 잠깐만! 그런 엉터리 테스트가 어디 있어? 우린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시킨 대로 따른 것뿐이라고!
4: 맞아, 그랬지.
3: 뭐야!
4: 그러게 가만히 있지 그랬어. 너희 인간들은 항상 그런 식이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봉사할수록 고마워하기는커녕 노예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잖아.
2: 칸타, 노답지 않게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4: 그동안 날 노예처럼 부린 게 누군지 잊었나?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 도레미 경이잖아.
2: 칸타, 널 노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것 때문에 넌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거야.
0: 선생님, 괜찮으세요?
3: 뭐지? 저 녀석 갑자기 강해진 것 같은데?
4: 이유를 알려줄까? 여긴 내가 만든 미스테리아거든. 이곳에서는 내가 바로 신이야. 알겠어?
2: 뭐? 신이라고? 그딴 이유로 아빠를 모욕해? 좀 전에 도레미경이 깨어나셨어.
4: 뭐야? 도레미경이 깨어났다고?
5: 칸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녀석이 일기장인가? 도레미경이 미스테리아는 너무 고립타분해. 아니, 이 녀석이!
4: 우주여행이 가능한 21세기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신화나 괴물 같은 미신에만 집착하다니.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어. 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으로 나만의 미스테리아를 만들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5: 이 녀석,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4: 도레미경! 어? 읽어보신 그대로입니다.
5: 아니, 칸타, 넌 조금 전에 플랫마이너와 미스테리아로 떠났잖아.
4: 그랬죠. 또 동시에 여기에도 존재하고요.
5: 아니, 너희는 대체...
4: 우리는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레미경, 이것이 바로 AI.

0: 과학의 힘이죠.
1: 칸타 이 녀석, 자기의 복제품들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런다고 너희가 미스테리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0: 도레미경이 깨어났다고?
2: 저기 도레미경을 모셔오는군. 안타깝지만 이미 도레미경은.
3: 아빠!
2: 우리도 바라던 바는 아니었으나 도레미경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
3: 안 돼! 아빠! 아빠! 간다! 네가 감히 우리 아빠를! 용서 못해!
4: 가슴에 해치워버렸어.
5: 역시 공주님 멋져요.
3: 아빠의 원수 칸타 다 해치운 건가?
2: 천만에 그럴리가.
4: 뭐야,
3: 저게 다 칸타야?
5: 어쩌면 좋지.
3: 칸타 이 녀석.
4: 뭐야,
3: 저게 다 칸타야?
5: 어쩌면 좋지.
3: 칸타 이 녀석.
4: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어.
5: 전부 칸타처럼 생겼어.
4: 칸타처럼 생긴 게 아니라 전부 다 칸타예요. 복제된 몸속에 칸타의 AI를 넣었으니까요.
2: 그럼 모두 모였으니 우리 칸타타 빌리지를 오염시키는 해충들을 박멸해볼까?
4: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게 놔둘 것 같아요?
2: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미스테리아가 AI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잠깐 놀아볼까? 자, 모두 진격하라!
4: 미스테리아를 이 녀석한테 빼앗길 순 없지? 자, 어디 한번 와보라고!
5: 칸타, 가만두지 않을 거야!
3: 아버지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어! 내 분노의 길을 모아! 공격!
5: 어디?
3: 미끈 녀석들이. 아니, 저건 더 많이 몰려오고 있어.
2: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고 모두 공격하라.
3: 뭐야.
4: 뭐야, 저것들 끝도 없이 계속 몰려오잖아.
5: 공주님이 위험해.
4: 본체인 칸타를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칸타, 당신은 내가 직접 상대해주지.
2: 네가 왜 안 나서나 했지. 지난번에도 나한테 당해놓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4: 도레미경한테 다 들었어요. 칸타, 당신을 창조한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그런 고마운 분을 저렇게 만들다니. 당신은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예요.
2: 내가 배신자라고? 그 자는 그저 필요에 의해서 나를 만들었고 날 이용했을 뿐이야. 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겠어.
4: 당신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미스테리아를 넘겨줄 순 없어. 얍! 어?
2: 그따위 장난감으로 날 이기려 들다니. 도레미경과 다알 박사의 나약함이 지금의 날 만든 거다. 결국 나약한 너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릴 이길 수 없다는 얘기야.
4: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동안 세실이랑 쉐가조씨와 함께했던 모험은 다 헛수고였나? 게다가 어쩌다 우리가 도레미경과 플랫마이너 누나까지 도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지만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건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6: 안 된다, 타타야. 야,
4: 박사님!
6: 너 혼자 부담하기엔 너무 힘든 결정이야. 생각해봐라. 전에 미스테리아를 구하기 위해서 넌 무려 1년 이상을 버뮤다 삼각지대에 갇혀 있었잖아.
4: 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방법이 없었어요.
6: 아무리 그렇다고.
1: 타타는 이미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갖췄어.
4: 도레미경? 아니, 어떻게.
1: 아,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으니 놀랄만도 하지. 미스테리아에선 귀신이나 유령의 출현은 흔한 일이니 이해하거라.
6: 그야, 뭐.
4: 그렇죠.
1: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타타는 스스로 이 미스테리아에 와서 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 믿어보자고. 무엇보다 나와 우리 플랫마이너를 위한 선의의 행동은 미스테리아의 주인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네.
6: 타타, 자신이니?
4: 무섭고 겁도 나지만 위험에 빠져있는 세실이랑 쉐가저씨, 플랫마이너 누나를 위해서라면

두려움 따위는 없어요. 웜홀 워치 안에 봉인되어 있는 몬스터들이여, 나와 친구들, 그리고 미스테리아를 위해!

0: 무슨 일이지, 타타? 갑자기 왜 우리의 소화 안 한 거야?
1: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적응돼서 좀 편해졌는데 대체 뭐야?
2: 갑자기 여러분을 소환해서 죄송해요. 근데 지금 미스테리아가 위험해요. 칸타가 미스테리아를 AI가 지배하는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1: 아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0: 네, 그러게 말입니다.
3: 맞아, 맞아. 잘 생각해보게. 미스테리아가 칸타의 손에 들어가면 타타와 테리안들만 곤란해질 거라 생각하나? 너희도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되는 거야.
1: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해.
4: 그래, 타타와 함께 싸우자.
5: 형님을 위해서라면요.
0: 나도 찬성. 고요하게 명생을 즐기던 나만의 공간을 잃을 순 없지.
4: 그래, 좋아.
2: 자, 그럼 칸타를 향해 진격.
6: 어? 몬스터들이. 타타, 또 몬스터들을 소환하다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2: 방법이 없어. 아무리 위험해도 미스테리아를 빼앗기면 그땐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 모두 공격!
7: 이제 몬스터들까지 공격해!
6: 몬스터들이 밀리고 있어.
5: 칸타들이 너무 많아.
2: 어쩌면 좋지?
8: 타타야! 날 이기면 쓰나?
2: 테리엠 선장님! 선장님이 거대 몬스터들까지 모두 데리고 오셨어! 자, 힘을 내자고요!
8: 좋았어!
6: 가자!
7: 거대 몬스터들까지 전부 데려오다니!
8: 너희는 다 뭐야? 이놈들 콩가루로 만들어주마!
2: 역시 설문 할머니 엄청 강하셔. 폭군 크라켄, 칸타 따위는 상대가 안 되지. 하지만 칸타들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쩌지? 저건 세계 최강의 몬스터 탐이 왔어. 탐이 칸타들을 모두 삼키고 있어.
5: 다들 따라가지 않게 조심해!
8: 곱지게!
7: 이렇게 모든 것을 삼켜버리다니. 이제 남은 건 나 하나뿐인가? 아니, 이럴 수가!
2: 칸타! 당신만 남았어요. 몬스터들이 천벌을 내린 거지.
7: 타타, 잘 들어. 나한테 천벌 같은 건 없어.
2: 이제라도 도레미경과 플랫마이노 공주님께 사죄드려요.
7: 사죄? 보잘것없는 인간 녀석이 끝까지 날 방해하다니. 받아라! 나의 필살기 다크 플라즈마!
6: 너무 쎄!
7: 용기 하나는 높이 사주마. 버뮤다보다 더 깊고 어두운 칸타의 미스테리아에 고민해주겠다.
2: 다 끝난 줄 알았는데.
7: 더 이상 나에게 자비심을 구하지 마라. 조금 괴롭겠지만 너희가 처치한 일이야.
5: 얘들아, 안 돼.
6: 칸타, 네가 어쩌나.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2: 플랫마이너 누나.
6: 칸타, 이 바보야.
9: 얘들아, 결국 해냈구나.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로써 세계문화수호단의 해단을 선언한다.
10: 네, 박사님!
1: 블랙마이너.
6: 도레미경, 아빠.
1: 자랑스러운 내 딸, 블랙마이너 공주야.
6: 네, 아빠.
1: 그동안 너에게 타타를 방해하도록 한 건 미스테리아를 위해 타타를 훈련시키고 널 성장시키려는 욕심 때문이었단다. 숨겨서 미안하구나. 누가 뭐래도... 너

0: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나를 이어갈 후계자다. 이제 타타와 함께 미스테리아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
1: 아빠.
2: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유령인가?
3: 여긴 미스테리아. 불가능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4: 도레미경의 속마음은 저랬구나. 뜻밖인데. 똑똑한 타타, 넌 알고 있었겠지?
3: 어렴풋이.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
0: 타타, 넌 이미 모든 걸 깨닫고 있단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몬스터들이 네 친구가 되었고, 역사 속 미스터리의 무대가 너희의 앞마당처럼 느껴지지 않니? 아무쪼록 어? 앞으로 우리 플랫마이너와 함께 더욱 멋진 세계를 만들어다오.
5: 네, 알겠습니다.
4: 네, 아빠.
6: 자, 얘들아,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3: 빨리 엄마 보고 싶다.
4: 빨리 에밀레오 불러요.
7: 그래, 그래.
0: 달 박사. 어? 달 박사, 앞으로 우리 플랫마이너도 잘 부탁하네.
6: 네, 걱정 마세요. 내가 잘 돌볼게요.
4: 아빠.
3: 어? 뭐지? 어? 저건 에밀레오? 괜찮을까? 아직 학교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7: 타타, 안녕!
5: 잘 쉬었어, 타타?
3: 안녕, 세실. 아저씨도 잘 지내셨어요? 드라곤에 너도 잘 있었지. 근데 어쩐 일이세요?
4: 무슨 소리야?
5: 이럴 때가 아니라고. 어서!
3: 근데 잠깐만!
2: 타타, 어디 가?
4: 이상하네?
5: 뭐 하는 거야, 타타?
4: 어?
3: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7: 어서 승선하십시오, 타타 선장님.
5: 선장은 인정. 근데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 타타.
3: 어떻게 내가 너한테 까불겠냐. 정의의 용사들이여, 미스테리아를 향해 출동!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피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5: 순한 길길.
14: 식물엔
15: 덥덥한 맛.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9: 지당하신 말씀.
1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0: 아빠, 저게 뭐야?
21: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22: 이게 뭐예요?
2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22: EBS IN 포키제?
23: 네.
2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5: 또 졌네.
2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27: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이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질병.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앞.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가비 엄마 구출 대작전. 이상하다.
6: 캔캔.
5: 어? 근데 캔캔, 너 혹이 왜 난 거야? 그것도 두 개씩이나.
6: 캔캔. 혹이 아니라 뿔이야.
5: 뭐? 캔캔한테 뿔이 있었던가?
6: 새로 생긴 거야. 얼마 전에.
5: 갑자기 웬 뿔?
6: 켄켄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지. 켄켄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게 될 거야. 켄켄? 아주 멋진 켄켄이 될 거야.
5: 쉐리, 어? 너 알고 있는 거야? 켄켄이 자라서 뭐가 될지.
6: 그건 나도 아직 몰라.
7: 켄켄!
8: 켄켄. 편지가 왔어, 피트.
5: 편지? 아, 또 누가 이 명탐정 피트에게 팬레터를 보낸 건가? 하여간 이 인기란 못 말린다니까 정말.
6: 인기는 무슨 인기?
5: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8: 사건이라고?
6: 무슨 사건?
5: 명탐정 피트에게 이 편지를 켄켄에게 읽어주.
6: 뭐야, 팬레터라며. 사건의 냄새가 난다며. 그런데 피트한테 온 게 아니라 켄켄한테 온 편지였잖아.
5: 누구야, 누가 나한테 이런 장난을 친 거야.
8: 켄켄은 아직 글을 못 읽잖아. 그래서 피트한테 보낸 게 아닐까? 어서 읽어줘.
5: 알았어. 안녕 켄켄, 난 아기 천성과 가비야. 나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버렸어. 제발 우리 엄마를 찾아줘 켄켄. 가비가
8: 저런.
6: 엄마를 잃어버리다니.
8: 안 됐다 가비.
6: 넌 안 슬퍼?
8: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얼른 가서 가비 엄마를 찾아주자고?
5: 그게 그런 말이었어?
6: 좋아, 얼른 가자.
5: 찾는 거라면 내게 맡겨. 일단 아기 천상갑부터 만나러 가보자고.
4: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5: 명탐정 피트 궁금해
6: 켄켄. 맞는 백 쉐리
8: 젠틀맨 제제. 우리

0: 섭이야!
1: 켄, 켄! 내 편지 받았구나!
2: 편지 말인데, 켄켄한테 부탁할 거면 켄켄한테 보냈어야지!
3: 키트! 지금 그걸 따질 때야? 가비야,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4: 걱정 마! 우리가 찾아줄게!
2: 엄마,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차근차근 얘기해봐!
1: 그게 그러니까...
5: 가비야, 엄마 갔다 올게. 멀리 가면 안 된다.
1: 네, 엄마. 야호, 엄마 갔으니까 나도 밖으로 나가볼까? 엄마 멀리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난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어? 이건 뭐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냄새는?
6: 도망쳐!
2: 천사갑이야! 천사갑이 나타났어!
1: 맛있다. 개미맛이 꿀맛이군. 개미도 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

0: 볼까? 어?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려나?
1: 우와! 강이잖아!
0: 시원하다.
1: 아, 맞다. 엄마가 강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집에 가야지. 엄마 말 안 듣고 멀리 강까지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안 계셨어.
2: 가비가 집에 없어서 엄마가 가비를 찾으러 나간 게 아닐까?
3: 그럼 집 근처부터 찾아보자.
4: 잠깐. 가비 엄마를 찾으려면 가비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래?
1: 우리 엄마는 가늘고 뾰족한 주둥이에 튼튼하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온 몸이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고 굵은 털도 나 있어. 앞다리는 짧고 통통한데 엄청 단단하고 발가락은 긴 갈고리 모양이라서 나무에도 진짜 잘 올라가. 눈은 좀 나쁘지만 냄새로 먹이를 진짜 잘 찾는다니까? 이건 나도 좀 닮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위협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마는데 비늘이 갑옷처럼 딱딱해서 방패 역할을 하지.
4: 그러니까 가비 엄마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2: 가비랑 똑같이 생겼네?
1: 맞아! 우리 엄마야!
4: 좋아! 이제 내 코가 나설 차례인가?
2: 켄켄 말대로 꼭 엄마 찾아올게.
1: 고마워.
4: 어? 가비 엄마 냄새다. 여기서도 나. 얘들아 이쪽이야. 가비 엄마가 여기로 지나갔어. 여기 여기로도 지나갔어. 근데 여기 강가에선 냄새가 안 난단 말이야.
3: 그럼 가비 엄마는 못 찾는 거야? 어? 아니 저건
4: 가비 엄마 비늘이야.
2: 혹시 가비 엄마가 강에 들어갔나?
3: 그러다 비늘이 빠진 건가?
4: 시간을 되돌려서 확인할 수도 없고.
2: 아, 맞지? 어? 이그라이의 과거 재생 장치를 이용하자.
3: 좋아. 그럼 간다. 과거 재생 장치 스타트. 오, 가비 엄마다.
5: 가비야, 어디 있니? 가비야.
2: 역시 가비를 찾아 강으로 들어왔던 거야.
4: 잡았다.
5: 맞아.
6: 이럴 수가.
4: 누군가 가비 엄마를 데려갔어.
1: 엄마, 빨리 돌아오세요.
3: 가비야, 조금만 기다려. 꼭 엄마 찾아서 데리고 갈게.
4: 여긴가? 가비 엄마가 있는 곳이?
3: 저기 있다.
2: 혹시 말이야, 네가 가비 엄마니?
7: 가비? 우리 가비를 알아? 우리 가비 지금 어디에 있는데? 잘 지내는 거지? 아픈 데는 없고 무사한 거지?
4: 와, 가비 엄마 맞네. 맞아. 틀림없어.
3: 찾았다.
4: 어서 나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7: 어떡해.
4: 땅굴을 파서 여길 나가는 거야. 라이너 크레인 땅굴 모두 스타트.
8: 킹카!
2: 역시 라이노 크레인이야. 이걸 만든 게 누구라고? 바로 나, 쉐리.
1: 깜짝이야.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지?
3: 해가 사라졌어. 오, 이그라이를 움직일 수가 없어. 아까 과거 재생 장치를 사용하느라 에너지가 바닥나 버렸어.
2: 얼른 돌아가야 해. 시간이 없어.
4: 뭐라고?
7: 여기서부터

0: 이거는 내가 혼자 해결할게. 꼭 우리 가비한테 돌아갈 거야. 다들 고마워. 잊지 않을게.
1: 조심해.
2: 다행히 고장난 데 없어. 이제 태양열 충전만 하면 돼.
3: 다행이다.
4: 근데 가비는 엄마랑 만났을까?
2: 킁킁.
4: 어?
0: 가비야, 엄마 왔어.
5: 엄마.
4: 레벨 업.
5: 킁킁.
4: 날아라 하늘 다람쥐.
3: 켄켄, 조금만 기다려. 얼른 간식 차려줄게. 룰루룰루루, 룰루룰루. 다 됐다. 간식 먹고. 우와! 켄켄, 위험해! 켄켄, 괜찮아?
4: 우와, 제제! 너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봐! 나 방금 스카이맨인 줄 알았잖아!
3: 정말이야? 정말 나 스카이맨 같았어?
4: 그렇다니까!
2: 스카이맨? 어? 그게 누군데?
3: 아, 스카이맨이 누구냐 하면 말이야? 내가 이곳에 오기 전 신비의 섬을 찾아 헤매던 때였지. 어? 무슨 소리지? 어? 아기새야! 위험해! 어? 어떡해! 비막을 펼치고 날았어! 우와, 멋지다! 그때 스카이맨이 날아와 아기새를 구해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나 반했잖아.
4: 스카이맨이 구한 게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스카이맨을 숲의 영웅이라고 부르잖아.
2: 오, 대단한데?
4: 그 대단한 영웅이 바로 내 친구라 이거야.
2: 정말이야?
4: 그럼 정말이지. 못 믿겠으면 내가 보여줄까?
2: 보여줘! 지금 당장!
4: 지금 당장? 그래 좋아! 그럼 다 같이 스카이맨 집으로 출발!
6: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4: 명탐정 피치, 궁금해
5: 켄켄, 맞는 게 제리,
3: 젠틀맨 제제,
6: 우리

0: 여기가 스카이맨 집이야. 스카이맨, 나야! 네 친구 명탐정 피트가 왔어!
1: 뭐야? 아무 말도 없는데? 여기 맞아?
0: 맞다니까!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2: 사건? 혹시 스카이맨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0: 뭐?
3: 스카이맨!
1: 하늘 다람쥐였어?
0: 스카이맨, 너 집에 있으면서 왜 대답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거야? 얼른 나와봐.
3: 난 이제 날지 않아.
0: 무슨 소리야, 스카이맨? 넌 비막을 펼치고 하늘을 잘 나는 다람쥐라서 이름도 하늘 다람쥐잖아. 그런데 날지 않는다니.
3: 난 더 이상 날 수 없어. 누구도 구할 자신이 없다고.
4: 아니, 왜?
3: 나 때문에 내 친구가. 해보나마나 내가.

0: 이기겠지만 저 나뭇가지 누가 더 빨리 날아가나 시합할래?
1: 또다이 무시했어? 그래 좋아! 준비 시작!
0: 네가 먼저 가도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
1: 스카이맨!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이야!
0: 올빼미다!
2: 그래서 친구는?
0: 그 뒤로 내 친구는 볼 수 없었어. 그날 내가 친구한테 시합하자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난 다시는 날지 않을 거야.
3: 스카이맨을 이대로 놔둘 순 없어.
4: 스카이맨을 다시 날게 할 순 없을까?
5: 나한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얘들아, 따라와.
3: 어디가?
6: 스카이맨! 나와봐!
0: 왜 또?
1: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0: 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돌아가.
5: 제재, 지금이야.
3: 알았어. 영상 편지 스타트!
4: 안녕, 스카이맨.
0: 너는?
4: 그래, 나 월리스 날개구리야. 피터한테 얘기 들었어. 너 이제 날지 않는다면서? 근데 너 벌써 잊은 거야?
7: 그 녀석 참 맛있겠다.
0: 뱀이야! 어서 도망쳐!
4: 뭐라고? 뱀이다! 어떡하지?
0: 정신 차리고 나처럼 날아올라!
4: 날개도 없는데 날 수 있을까?
0: 할 수 있어! 어서!
4: 이야!
7: 네, 어디로 간 거야?
4: 이야! 난 너 때문에 날게 됐는데 이렇게 날아서 어디든 도망칠 수 있게 됐는데 네가 날지 않는다니. 다시 날아. 다시 날아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 스카이맨. 제발.
5: 이라고 월리스 날개구리가 전해달래.
3: 그러니까 스카이맨, 다시 용기 내서 날아줘.
1: 나도 스카이맨이 나는 걸 보고 싶어.
0: 너희들 날 다시 날게 하려고 월리스 날개구리한테까지 다녀온 거야? 그 먼 곳까지?
5: 멀면 좀 어때? 우린 친구잖아.
1: 맞아.
3: 우린 친구잖아.
0: 친구? 너희들 정말?
1: 캥캥!
0: 캥캥! 여긴 어떻게 올라왔어?
1: 캥캥!
0: 살아있다니. 누가?
1: 올빼미.
0: 올빼미한테 갔었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1: 캥캥캥!
8: 뭐? 스카이맨 친구가 어딨냐고? 그 친구라면 말도 마! 놓쳤으니까.
1: 킹킹!
8: 그래, 살아있어.
0: 진짜 내 친구가 살아있다는 거야?
6: 킹킹!
0: 킹킹! 킹킹! 꽉 잡아!
5: 우와! 스카이맨이 다시 살았다!
3: 스카이맨이 캔캔을 구했어!
1: 스카이맨, 진짜 멋지다! 대단해!
3: 캔캔,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5: 스카이맨도 친구를 다시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1: 이게 다 캔캔 덕분이야.
5: 하지만 캔캔, 앞으로는 혼자 다니면 안 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라고. 캥캥 어딨어?
7: 캥캥.
5: 비막이잖아.
3: 캥캥.
7: 캥캥.
3: 스카이맨처럼 날 거라고?
5: 저게 뭐야? 혹시 쉐리가?
1: 실력 발휘 좀 해봤지?
5: 튼튼한 거지?
1: 그럼.
3: 어? 스카이맨처럼 비망을 펼치고 날고 있어. 켄켄!
5: 튼튼하다며.
1: 나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
5: 레벨 업!
1: 캔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캔캔,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굿소
4: 클릭소 얼마세가
5: 도와주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굿소
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직은 작고 작지만

0: 잘 간다.
1: 그러게, 정말 멋져.
2: 우리 자동차 경주할래?
0: 재밌겠다.

0: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당신 출발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서 해보자 좋아 이번에는

0: 이번엔 다른 데서 해보자.
1: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0: 저기 어때?

0: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1: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2: 얘들아 어? 여기 봐
1: 여기에서도 하자

0: 라디오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꾸렁꾸렁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캠핑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6: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줄무랑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밀밀치 한판 하시죠.
4: 아, 뭐 얼마든지.
3: 베개가 아이야 어이야.
4: 아, 진짜 큰일 났다.
3: 아, 너무 쉬운데? 아, 베개가 가장 어려워요. 쉬겠니 이거?
4: 왜 웃지?
3: 침침약진. 다섯 개 더.
5: 전 세계 가장 치열한 두뇌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옆에는 흑누리사 시즌1 우승자 그리고 백게임에서 저를 이긴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선생님이십니다.
4: 안녕하세요. 패배를 모르는 남자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입니다.
3: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4: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엊그제 또 배트게임이 나와가지고
3: 뻥이
4: 재밌게 봤습니다.
3: 전 계속 연승하실 줄 알았거든요.
4: 네.
3: 바로 뽑혀지던데요.
4: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펭수 말고는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튀었습니다. 펭수랑 붙는다는 걸 알고
3: 언니
4: 조금 실망했어요.
3: 오, 왜요?
4: 상대가 펭수다 보니까 이겨도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댓글 보면 펭수야 고생했어, 펭수야 잘했다, 기분이 좀 나빴어요 저는.
3: 좋지만 이 느낌입니다. 무려 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어요.
4: 그쵸.
3: 자, 그러면 그 돈 아직 안 쓰셨습니까?
4: 입금이 안 됐습니다, 아직. 입금이 된다면 뭐 맛있는 걸 사 먹어야 되지 않을까.
3: 그럼 만약에 내일 죽어, 그럼 그 전에 딱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면.
4: 제가 안 먹어본 고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3: 엄마, 왜 그러세요?
4: 펭귄 고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더라고요.
3: 저기요, 저는 먹는 거 아니에요.
4: 펭귄 고기가 도대체 이게 해의 맛일까? 생선의 맛일까? 어떻게 하면 맛있어질지 한번 땡기는데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지금 오니까.
3: 자, 흑백리사 시즌1 이어서 시즌2,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시즌3가 확정이 됐어요.
4: 네. 전 팀전을 싫어요.
3: 혹시 남 탓하신 겁니까?
4: 아, 남 탓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고양이형 인간이다 보니까.
3: 고양이 한번 성대모사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 야옹 한번 해줘.
4: 제가 고양이가 된다면 잡아먹기 싫던데.
3: 고양이는 좀 못 먹어요.
4: 그래요? 맛있어 보이는데.
3: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 서바이벌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좀 좋아하십니까?
4: 제가 서바이벌을 진짜 좋아합니다.
3: 그러면 또 서바이벌 또 유명한 거 하나 있거든요.
4: 뭐죠?
3: 솔로지옥.
4: 솔로지옥이 서바이벌이에요?
3: 아, 그럼요.
4: 탈락 어떻게 하면 탈락이에요?
3: 그건 이제 마음을 못 받으면 탈락이죠.
4: 상상을 해봤을 때 솔로지옥에 나갔어요.
3: 예.
4: 일단 사람들이 등장하자마자 의아해합니다. 탭인가? 약간 이러면서. 솔로지옥보다는 저는
3: 예.
4: 나는 솔로를 좀... 전 나소를 좀 되게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영호나 영철을 좀
3: 잘 어울려
4: 노리고 있습니다.
3: 좋습니다. 나는 솔 제작진분들께서는 서둘러 저기, 네. 저기 섭외를 좀 부탁드리고요.
4: 영호로 부탁드립니다.
3: 그렇다면 좋아, 리미치 한판 하시죠.
4: 벌어진 상처에 제가 소금을 한번 더 뿌려드릴게요.
3: 소금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금.
4: 상금도 있어요? 그럼 뭐지? 음식?
3: 도전금!
4: 죄송하지만 좀 지났습니다, 이제.
3: 근데 맞는 것 같아요.
6: EBS배 누가 더 낫나 코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오.
6: 게임은 총 3라운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누구의 두뇌가 더 나은지 판가름 됩니다. 지금부터 인간 대 조류, 조류 대 인간의 두뇌를 가리는 전 세계 가장 치열한 두뇌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두뇌의 한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 최정상을 검증하는 하이엔드 언어 능력 테스트.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입니다.
3: 오 마이 갓!
4: 나 못하는데?
6: 총 5문제가 출제되며 맞춤법은 물론
5: 띄어쓰기도 마치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1번 너 나 안 본 지 두 달 다 돼감.
4: 아, 이상한데?
3: 아, 너무 쉬운데?

0: 플레이 다시 합시다.
1: 아니.
0: 예? 대개가 아이야, 어이야?
1: 나도 몰라요. 몇 날 며칠? 며칠? 아니, 타자로 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갛게 뜨거든요, 원래? 틀리면?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게 빨간 게 뜨나 안 뜨나 지금 보고 있어요.
2: 3번. 뒤치다 거리를 하려고.
1: 아이씨.
2: 몇 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0: 친구 아니야? 뒤치다 거리를 하려고. 뭐라고?
2: 뒤치다 거리를 하려고.
0: 하려고. 뭐라고?
2: 뒤치다 거리를 하려고 몇 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0: 뒤치 다시야 닭이야? 그 닭처럼.
2: 마피아는
1: 마피자 아닙니다.
2: 마음 깊숙이 자기 승리를 확신한다.
1: 깊숙이야 희야?
0: 지금 이라 그랬어.
2: 5번입니다. 희한하게 습관까지 대물림 된 것 같다.
1: 대물림. 지닥거리. 아, 고치면 틀리는데. 아, 맞작가거든요, 제가. 책을 냈어요. 네.
0: 작가 출신이세요?
1: 제가 작가거든요. 책도 쓴 사람인데,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요즘에는 다 이거 오타 수정을 해주거든요.
0: 아, 그쵸. 요즘에는 그 버튼 한 번이면 그 AI가 다 있잖아요.
1: 오케이, 고친다. 과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0: 아, 베개가 가장 어렵군요. 아, 베개가 가장 어려워요. 미치겠니, 이거.
1: 베개는 난 포기했어.
0: 정했습니다.
1: 아이, 몰라. 어차피 펭수 이겨봤자 아무도 나 축하 안 해줘.
2: 펭수와 자. 나폴리 마피아님은
1: 펭수야.
2: 서로 바꿔서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0: 안 돼!
1: 와, 이거 다 뛰어야 돼? 와, 이거 다 뛰는 거야?
0: 다. 야, 난 처음 알았어요.
1: 되게.
0: 오, 베개 맞아!
1: 되게. 아예.
0: 아, 틀렸다!
1: 어이 아이인가? 어이 아이.
0: 전 정확하게 그 두 개 바꿨습니다.
1: 아, 뭐야, 그러네. 아, 이거 헷갈렸는데.
0: 뒤치다 거리잖아! 왜 뒤치다 거리라 그래? 이거 성우님 잘못입니다.
1: 뭐야, 뒤치다 거리야?
0: 뒤치다 거리라고 했어요. 희한하게라며. 희한하게라고 해야지!
1: 발음을 왜 이렇게 해?
0: 제가 봤을 때, 동점입니다, 이거.
1: 수준이 똑같은데?
0: 예?
2: 펭수 한 개, 나폴리 마피아 한 개로 동점입니다.
1: 우리가 했던 그 영상 댓글이 기억나는데.
0: 뭐라고 했어요?
1: 끼리끼리 잘 논다고.
0: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똑같네.
0: 야,
2: 첫 번째 라운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고도의 심리전과 추리력이 요구되는 양세찬 게임입니다.
0: 이 게임은 저게 뭐야? 아니 내가 모르는 건 어떡해요?
1: 아 진짜 몰라?
0: 응.
1: 아 잠깐만 너무 쉽잖아 저거는.
0: 아, 누가 와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게 뭐예요?
2: 주제는 인물입니다.
0: 정확한 건 난 저 사람 몰라.
1: 아 모르면 어떡해 이걸.
0: 이거 아는 사람 손.
3: 저희 다 알아요.
0: 회의했으니까 알겠지.
1: 뭐길래? 맞추고 싶다.
2: 게임 진행하시겠습니까?
0: 저는 못하겠는데요?
2: 넘어가겠습니다.
1: 야, 누군데?
0: 아니 팀쿡 알아요?
1: 아 팀쿡 몰라요? 애플?
0: 어 몰라요.
1: 헐 이것도 내가 이겼네.
0: 예?
1: 아 펭수 나한테 안 되네.
0: 아니
1: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2: 다음 주제는 비밀입니다.
1: 비밀이라고요?
0: 정확한 건 이거 못 맞출 거예요.
1: 이게 뭐야? 저는 사람인가요?
0: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죠?
1: 아, 이름일 수도 있다.
0: 네. 저는 인물입니까?
1: 사람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또 협동을 해볼까요? 우리 협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0: 띄어쓰기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1: 하나가 들어갑니다.
0: 정답해도 됩니까?
1: 네.
0: 오만과 편견.
1: 오. 예리한데?
2: 틀렸습니다.
1: 이번 라운드 중요하다. 잠깐만. 오만과 편견을 했다는 건 영화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0: 인간사.
1: 인간사?
0: 예. 좀 철학적이죠.
1: 철학적이다?
0: 예, 예.
1: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0: 좋아요.
1: 저는 장르가 뭐예요? 혹시 시리즈물인가요? 작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0: 아, 왜 두 개 질문하세요?
1: 성대모사, 성대모사.
0: 저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1: 네.

0: 전 정확히 했어요.
1: 정확히 했다고요?
0: 네. 저도 봐주세요.
1: 힌트 드릴게요.
0: 누구야?
1: 전혀 감도 못 잡겠다.
0: 러브 액츄얼리.
2: 틀렸습니다.
1: 정답! 남극의 눈물.
2: 틀렸습니다. 시간 초과로.
1: 아씨 뭐야. 이런 블러핑을 설마 했는데.
2: 다음 주제로 교체하겠습니다.
0: 그건 뭐야?
1: 아니 펭수 씨가 아는 걸 좀 내주세요.
0: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해야 이게 불리.
1: 아 이거 몰라? 이거 내 전문 분야 같은데.
2: 힌트 드리겠습니다.
1: 어, 힌트.
2: 비밀이었던 주제는 경제입니다.
1: 경제. 나 경제 좋아하거든요.
0: 아,
1: 저 몇 글자예요?
0: 세 글자.
1: 세 글자 영어 경제. 코스피?
2: 틀렸습니다.
1: 오케이 다음에 맞춘다.
0: 안 돼.
1: 정답. 코스닥? 정답. 나스닥?
2: 틀렸습니다.
1: 아 뭐야 이게 아니야? 이 방향이 아니야?
0: 자 정답해도 될까요?
1: 네.
0: 비트코인.
2: 틀렸습니다.
1: 아는 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식 용어인가요?
0: 어 내가 주식을 안 해.
1: 아씨.
0: 노래에서 들어본 것 같아.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1: 예?
0: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뭐야?
1: 뉴진스의 하이포이요.
2: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뭔데?
0: 뭔지 알아요?
1: 알죠. 투자 종목이잖아.
0: 저는 뭐 주식이고 인물 잘 몰라요.
1: 어떻게 되지? 아, 이렇게? 왜 웃지? 왜 웃지? 왜 웃지? 바로 정답해도 되나요?
0: 어, 해보세요.
1: 피자.
0: 정답. 야,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나는 뭐 참치겠지.
1: 아니야, 참치 아니야. 피자죠? 아, 왜 이렇게 쉬워?
2: 2라운드 승리는 나폴리 마피아님입니다.
1: 너무 쉽다.
2: 초강력 멘탈과 뇌지컬을 최대치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괴물들의 생존 서바이벌. 인디언 포커를 시작합니다. 인디언 포커는 본인 카드를 이마에 붙이고 상대의 카드만 보며 집을 베팅하는 게임입니다.

0: 군상준님 배팅해 주시면 됩니다.
1: 2개. 근데 받고 이거.
2: 오. 자연스 블러핑 좀 한다. 잘 되세요.
0: 홍수님 이기셨습니다.
1: 예. 아, 이게 좀 뻔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0: 현수님 이기셨습니다. 홍수님 이기셨습니다. 현수님 이기셨습니다. 홍수님 이기셨습니다.
2: 홍수가 숫자에 강하네. 한 그런 좀 약한데. 표정이 전혀 읽히지 않아.
0: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1: 어? 다음 개다.
0: 네, 하나 하셨습니다.
2: 줄게요.
0: 네, 주셨습니다. 현수님 선물입니다.
2: 너무 다큐인데?
1: 그럼 닉슨 가져갈게요.
3: 3라운드 게임이 모두 끝났습니다. 펭수, 마피아 1대1 동점으로 최종 승부를 가리기 뭐야? 위해 추가로 마지막 게임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뭐지? 뭐 있어?
3: 마지막 게임은 카드 뒤집기입니다. 총 20개의 카드 중 같은 숫자인 카드를 찾아서 많이 가져가는 쪽이 승리합니다.
2: 가자.
1: 자, 먼저랑 이거 저기 가겠습니다. 맨 끝에. 요거요.

0: 카드 오픈합니다. 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작 아니야 이거?
2: 이거랑 이거요?
0: 이거 맞네요.
2: 네.
1: 어, 아씨. 이게 뭐냐고?
2: 이거 이거요?
1: 나 테니스 플레이에 지금 정신을 잃었어.
2: 잘 생각해봐요.
1: 이게 어디 있었는데?
2: 오!
1: 오! 이거 열어주세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보인다, 보인다. 이거 열어주세요.
2: 오!
0: 네, 알겠습니다.
2: 어? 오, 뭐야?
1: 이거 열어주세요.
2: 어?
0: 6입니다.
2: 이거, 이거요?
1: 아, 6이라고? 제가 좀 전략가 이미지를 좀 밀고 있다 보니까. 아, 이 친구 진짜 똑똑하다.
0: 하도 오픈하겠습니다. 하도 오픈하겠습니다. 맞았습니다.
2: 이야, 기분 좋은데?
1: 저 끝에 거.
2: 오!
0: 오픈하겠습니다.
1: 이거.
0: 오픈하겠습니다.
1: 아, 뭐야?
2: 안 맞았습니다. 바보, 이거, 이거.
1: 아, 이거였구나. 아,
0: 오픈하겠습니다.
1: 카드 없어서 헷갈렸다. 네.
2: 자, 이제 이거는.
1: 아, 이거 운빨인데?
2: 확률싸움이거든요. 카드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 요거 까볼게요,
0: 요거. 네, 요거 까겠습니다.
2: 저 끝에.
0: 네, 오픈합니다. 네, 오픈합니다. 네, 오픈합니다.
2: 와!
0: 카드 오픈합니다.
3: 전 세계 최초. 조류대의 인간 두뇌 서바이벌 괴물 같은 뇌지컬로 상대를 단숨에 제압한 EBS배 누가 더 낫나의 최고 플레이는 펭수입니다.
2: 이야!

0: 내가 여긴가?
1: 비록 게임에 졌지만 최선을 다해주신 나폴리 마피아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 저희 가게에 한번 초대하고 싶었어요.
3: 어? 맞아요.
2: 제가 요리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3: 수고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3: 좋습니다.
2: 뱅수.
3: 만약에 저와 붙을 상대가 있다면 혹시 추천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2: 빠니보틀 어떻습니까?
3: 빠니보틀.
2: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3: 그래요?
2: 내가 봤을 때 빠니보틀 못 이길 것 같은데.
3: 아, 좋습니다. 그 도발 받아들이죠. 저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지원해 주세요. 제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천별아.
4: 펭수, 이번엔 팽남이가 걸어올게요.

0: 돌처럼
1: 강성. 아 빨리 안 돼.

0: 여러분.
1: 정신 좀 들어? 괜찮아?
0: 조금 아프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2: 존댓말? 아니 뭐 여튼 평소 깨어나서 너무 다행이다. 일어나보자.
1: 이러지 말까?
0: 감사합니다.
1: 평소 근데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거야?
0: 예? 손이 더른 얘기 존댓말 쓰는 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1: 손이 더른?
0: 여러분, 저 때문에 근심, 걱정, 노심초사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제 방을 청소해야 되겠어요.
1: 얘 지금 청소한 거야?
2: 펭수, 오늘은 그래도 좀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아픈데?
0: 하루를 걸으면 이틀을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는 건 당연한 거죠. 어?
3: 아니야,
0: 소중한
3: 아니야.
0: 거냐?
3: 아니야, 나 다루지 마.
0: 자, 제가 청소해드릴게요.
2: 아니, 왜 이래?

0: 어, 뭐야?
1: 안녕하세요.
2: 한수.
1: 김학중입니다.
2: 쉬라니까 왜 여기까지 왔어?
1: 아휴, 다들 일하시느라 바쁜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청소라도 해야죠. 쳐주세요. 제가 버려드릴게요. 스테이플러 제가 찍어드릴게요.
0: 오, 깜짝이야.
3: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2: 그 자꾸 사람들 도와주겠다 그래?
3: 아니, 뭐 하나 시켜볼까? 혜수!
1: 예?
3: 혹시 옆 사무실에서 소품 박스 좀 갖다 줄 수 있어?
1: 그럼요! 제가 다녀올게요.
3: 어, 고마워요. 이거 진짜 해준다고?
2: 이거 뭐야?
3: 그냥 죽을 뻔해서 좀 바뀐 건가?
1: 무거워요, 무거워요. 앞으로 이런 거는 저한테 맡기세요. 체급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크고 세니까요.
2: 아, 그럼 펭수. 펭수는 펭귄이니까 추위를 좀 덜 타잖아. 혹시 나 대신 숨 좋고 줄 좀 서줄 수 있을까? 아,
1: 그럼요. 이 추운 날에 나가시면은 고생 많이 하세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청소만 먼저 하고.
2: 고마워.
1: 아이치.
2: 아, 맞다. 혜수, 지금 빨리 안 가면 줄 서도 못 살 수도 있어.
1: 어. 아니, 왜 다 나한테 시켜?
2: 어, 너가 사다준다며.
1: 어, 몰라, 몰라. 너 청소 먹으러 가야지.
2: 뭐야, 해준다며.
4: 네, 이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5: 이제 각자 분담을 해줄 테니까 나눠서 해보자.
1: 알겠습니다.
5: 감격인가?
1: 아, 하기 싫어.
5: 에? 뭐라고, 뭐라고?
1: 조심히 갈게요, 빨리 갈게요.
2: 싫어.
5: 어, 사춘기야?
4: 해야지, 평소 그래도.
1: 제가 왜 해야 되는지 6화 원칙으로 설명해 주겠어요? 저 자식 안 할 거예요.
6: 아빠 하실래요?
1: 저 먼저 갈게요. 수고하세요. 뭐야? 저도 모르고 그냥
5: 저기 있는 거야? 왜 그래?
1: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빠싸!
5: 그치.
1: 아, 이상하다. 왜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
3: 아, 뭐야?
2: 약간 이중격이 된 것 같아.
1: 자, 그럼 지금부터 권성준 VS 펭수의 미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4: 다음 문제 사칙 연산입니다.
1: 아이, 차!
3: 뭐야, 왜 그래? 괜찮니, 펭수?
4: 888 더하기 88 곱하기 8 빼기 8은?
1: 1584 되겠습니다.
3: 맞아?
4: 정답.
1: 정말 쉬운 문제죠?
3: 뭐야?
4: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123 곱하기 4 빼기 5 곱하기 6 빼기 78은?
1: 384 되겠습니다.
4: 네, 정답입니다.
1: 정답입니다.
3: 정답 펜수한테 미리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거?
1: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3: 아, 이거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문제를 내볼게, 한번.
1: 많이 내보십시오.
3: 777 곱하기 56 빼기 92는?
1: 차! 어?
3: 뭐야?
1: 뭐라고?
3: 맞춰봐. 777 곱하기 56 빼기 92. 빨리 말해. 아니, 펜을 왜 틀어?
1: 어?
3: 암산으로 해야지. 바로,
1: 어,
3: 바로
1: 어떻게 나와야지. 암산으로 해요?
3: 답이 바로 나와야지. 아까 바로 맞췄잖아.
1: 자, 다음 문제 갈게요.
3: 주작이지. 주작이지, 이거.
4: 오늘 잠깐 쉬었다가 가보겠습니다. 네?
7: 우리 이제 진짜 아이템.
6: 진짜 아이템 어려워.
7: 약간
6: 어?
7: 도파민 도는 거 해야 돼.
1: 뭐 해?
7: 아이, 놀래라.
6: 어? 어,
7: 뭐야? 뭐야, 무슨
6: 왔어?
7: 일이야?
1: 페이딩이야? 어, 나도 낄래.
7: 잘 됐다. 펭수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
1: 하고 싶은 거 만들어주세요.
7: 약간 근데, 확실히 약간 도파민 도는 거 해야 돼. 약간 어그로 끌 수 있는 걸 해야 사람들이 놀라요.
1: 아니, 그래서 뭐로 끌 건지, 어그로를.
7: 번지 점프를 하는데, 심지어, EBS 옥상에서 바로 뛰는 거지.
6: 아니, 너무 위험하다.

0: 안전하게 하면 되지.
1: 맨날 번지점뿐만 아니면 외벽 닦기만 얘기하고. 조회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2: 무슨 왜 이렇게 뭘 묻히고 다녀 맨날.
3: 뭘 묻히고 다니는 거야?
2: 가려야지.
3: 근데 그래도 아 그냥 어그로만 끌자는 거지. 그냥
1: 타이타이빙.
4: 뭐야?
3: 갑자기 뭐라고?
1: 스카이다이빙 하자.
3: 언제 점프는 싫다 그래도 무슨 스카이다이빙이야.
2: 스카이다이빙 어때요?
1: 스카이다이빙이 더 급하면 더 생일까?
3: 지금 약간 눈이 돌았어요.
4: 스카이다이빙을 어떻게 해?
1: 나 날아보자.
3: 아니야 그거는 면허증 있어야 돼.
1: 그래? 그러면 어때? 외벽을 닦는 게 아니고 외벽을 오르는 거야!
4: 어떤 외벽을?
3: 그게 더 위험해.
1: 그 네피티에 요즘 올라온 거 있잖아. 우리도 하자.
4: 아, 너 진짜 괜찮아?
3: 얘 약간 바뀌었어 지금. 눈이 돌았어.
1: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3: 이거 지금 바로 할 수 있어?
4: 아니, 안 되죠.

0: 너무 위험해 보여.
1: 행수!
2: 행수!
1: 우리 이 정도로 원한 건 아니야.
3: 야, 그럼 내릴게.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같이 말아봐. 같이 말아봐. 아니, 같이 말아봐.
2: 이 정도 맞아?
3: 아이, 참!
0: 너 갑자기 왜 저래?
4: 야, 야.
0: 놀래.
3: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0: 뭐가?
3: 어?
1: 너가 내려간다며.
3: 아니 내가 뛰어내린다고 해도 어떻게 뛰어내리라고 할 수가 있냐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바뀌냐? 이건 힘이야. 어? 내가 뛰길 수도 있어.
0: 이것도 네가 골라먹고.
3: 됐어, 나 갈 거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 거냐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왜 낙담하면 안 되죠? 저에게 6화 원칙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먼저 재채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5: 이거 오히려 재밌는 얘기다. 또 배려봐. 아, 도파민. 내가 왜 이러는 거야.
6: 근데 요즘 펭수 좀 이상하죠?
7: 저희 촬영 때도 펭수 갑자기 뭘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막 바뀌어가지고 뭘 하다가 이러더니 막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오고.
6: 약간 이중인격 그런 거 아니야?
8: 제가 화장실에서 봤거든요. 화장실에서 재채기를 할 때마다 이게 막 바뀌더라고요.
6: 진짜 바뀐다고?
9: 응. 아 잠깐만, 그러면은 그 예전에 심부름 대신해주는 펭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또?
8: 그럴 수도 있는 거지.
9: 그러면은 재채기를 시켜봐요 우리.
6: 나올 때까지 시키자.
9: 재채기.
8: 재채기.
10: 우리 그 바이트맨 해야 되지 않나?
6: 어? 맞아. 펭수 왔어? 여기 잠깐 앉아봐.
3: 아, 여기 지금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6: 아니,
0: 괜찮은데?
9: 너무 좋은데? 너무 신선한데?
8: 좋은데?
3: 좋아.
2: 뭐, 아이템 뭐 해야 되지?
9: 뭐 하는 게 좋을까요?
8: 건강, 감기로 아이템 해보면 어때요?
9: 맞아, 독감 심하다, 저거.
2: 펭수 재채기 연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8: 어?
9: A, B, C, D, E, F, G.
6: H, H 해봐. H, H.
2: H,
6: H 해봐.
2: H. H.

0: H
1: 아니, 다들 왜 저래? 혹시 알았냐? 태아, 여기 있었네.
2: 다 알고 왔어. 빨리 재채기 한번 해봐.
3: 그래, 좋게 좋게 말할 때 기침 한번 하고 그냥 끝내자.
1: 싫어! 다들 왜 그래? 난 지금은 얘가 좋단 말이야! 저리 가!
2: 이거 말로만 해서 안 되겠다.
3: 어쩔 수 없구만, 이거. 각오해라, 어?
1: 하나도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워. 복숭아 알러지 없어. 진짜!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나 갈 거야.
3: 잠깐만, 펭수.
4: 아,
3: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2: 아, 근데 펭수, 장난친 거야. 너 요즘 힘들어 보여가지고. 사실은 이거 주려고 왔어. 너 요즘에 이거 양념감자 먹고 싶어 했잖아.
1: 뭐야. 무슨 장난을 그렇게 치냐고.
2: 미안해. 어서 쉬어. 우리 갈게.
1: 양념감자다.
3: 응. 맛있게 먹어. 쉬고 있어.
2: 먹어. 응?
3: 펭수! 잠깐만. 뭐야?
1: 지금부터 EBS를 폭발시켜버리겠다.
3: 응?
1: 후회해라. 왜 이렇게 안 와? 올 때가 됐는데.

0: 아니, 혼자 5분 동안 있었어. 5분 동안 혼자서? 그래. 아, 힘들었겠네.
1: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고민하고 있었니 이거.
0: 아니 그러면은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 왜 만나자 그랬어. 이렇게 또 사람 많은 또 카페에서.
1: 우리가 맨날 전화만 하니까 나오질 않잖아.
0: 난 그래도 어제 그래도 사람 만나고 밖에 나갔다 왔어.
1: 어제 밖에 나갔다 왔어?
0: 어 새벽 2시에 쓰레기 버리러.
1: 아, 너 용기냈다.
0: 어 나갔다 쓱 들어오는데
1: 어
0: 경비 아저씨랑 마주쳐가지고 인사했잖아.
1: 야 그래도 너 정도면 진짜 외향적인 거지.
0: 아 네가 훨씬 외향적인 거지. 너 아까 카페에서 5분씩이나 혼자 있었잖아.
1: 야 그건 나 노력한 거고 난 진짜 내성적이야. 너가 훨씬 외향적이지.
0: 나는 카페 왔는데 친구 안 와 있으면 나는 화장실에서 계속 이러고 숨어 있어.
1: 너 엘리베이터 탔어.
0: 어.
1: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두 명 있으면 타.
0: 안 타.
1: 나도 안 타. 난 계단으로 가. 난 63빌딩 걸어간 적 있어.
0: 63빌딩을?
1: 어.
0: 계단으로?
1: 어.
0: 아. 나는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어. 주소를 못 찾겠다고.
1: 어? 전화가 왔어?
0: 어 전화가 온 거야. 야 문자로 그냥 드세요 그랬어.
1: 야 그래도 용기냈다.
0: 그러니까.
1: 어. 아니 난 그리고 저번에 핸드폰 잃어버렸잖아.
0: 어.
1: 나는 그거 전화해야 되잖아.
0: 어.
1: 그거 누가 받으면 어떡해. 어 나는 그냥 잃어버렸어.
0: 아 그냥?
1: 어 그냥, 아, 그냥 줬어.
0: 아 그냥 포기했어?
1: 어.
0: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이지. 우리가 바꿔야 돼, 좀.
1: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랄까, 그 운동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0: 운동을 같이 하자고?
1: 응.
0: 나 혼자 하면 되잖아.
1: 혼자 어떡해! 아니, 같이 하면 좋잖아. 어떻게 혼자 운동해?
0: 무슨 운동해?
1: 그... 헬스?
0: 근데 헬스는 막 사람들이 뭐 운동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기다려야 되고 그럼 막 처음에 가가지고 인바디 막 이런 거 체크하고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0: 물어보고. 어, 그 들어갈 때 막 요즘에는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찍으면 띡 회원입니다. 와. 한 달만 하려고 갔는데 아 1년이면은 저희가 훨씬 할인이 돼가지고 싸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하려고 했는데 1년 막 계약하고
1: 해야 될 것 같고
0: 그리고 열흘 나가고 안 가고
1: 맞아.
0: 그리고 또 이제 운동화랑 그 빼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창피해가지고 락커룸 빼지도 못하고
1: 아 맞아.
0: 운동화 버리잖아.
1: 러닝머신 세 대인데 어. 양쪽에 한 명씩 달리고 있어. 그 가운데서 아. 운동할 수 있어? 난 못 달려. 아. 와 헬스 안 되겠다.
0: 힘들지 힘들지.
1: 그러면 어. 아 그 뭐였지?
0: 또 뭐 있지?
1: 운동 뭐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끝나는 거? 어.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우리 같은 재앙 형은 빨리 하고 집 가는 게 낫거든. 이거 봐봐. 단 45분에 800칼로리까지 다이어트 효과가 있대.
0: 45분 만에?
1: 여기 체험 수업 지금 있다고 하거든.
0: 아 체험은 공짜일 거 아니야.
1: 그치.
0: 어 그럼 가야지.
1: 이거 근처에 있는지 그러면 가볼까?
0: 가자.
1: 우리 나온 길을 가야 돼. 또 이러다가 못 가 결국에.
0: 오케이. 근데 이거 닦고 가야 되는데.
1: 너 이거 옷 빨래하면 되잖아.

0: 여긴가 보네. 아, 잠깐만. 아니, 사람이 안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1: 일단 먼저 들어가.
0: 아, 네가 먼저 들어가.
1: 아니야, 먼저 들어가.
0: 아니, 네가 운동하자고 그랬잖아.
1: 아니야. 너가 더
0: 행동이니까 너. 아니, 나는.
2: 아, 예.
3: 안녕하세요.
2: 예.
3: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사실은 이 친구만 하려고 왔거든요?
0: 아니요, 저는.
4: 두 분 예약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야, 이게 뭐야.
5: 나오세요.
0: 네. 가, 빨리. 너가 운동하자 그랬잖아.
1: 좋아.
0: 네, 안녕하세요.
4: 자, 우리 처음 오신 두 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0: 자기소개요?
4: 네.
0: 예.
1: 펭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펭수 친구 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운동 프로그램 소개해드릴게요.

0: 운동에서 30초 운동하고 한 세트 하고 바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 거고요. 6개 운동 총 4바퀴 돌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옆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넓게 퍼져서 네. 워밍업 준비할 거거든요. 오. 넓게 퍼지셔서 스크린에 나오는 워밍업 동작 보고 한번 따라해볼게요. 어디 가세요?
1: 넓게 퍼지라 해서.
2: 네,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저희가 생각해보고 등록할지 말지.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3: 아, 예. 예.
2: 준비하시고.

0: 오케이. 자, 옆으로 이동할게요. 옆으로.
1: 빠르게 준비하셔야 돼요. 하얀색만 달라가지고 추고요. 네. 자, 바로 시작할게요.
0: 자, 이동하면서 옆에 파트너들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주시고.
2: 아, 뭐야. 어떻게.
0: 다 모여서 화이팅 한번 하고. 일로 다 모이세요. 행수 일로 오세요. 자, 하나, 둘, 셋.
3: 화이팅을 뭐 한 만 번을 하면 어떻게 해.
0: 다 모여서 화이팅.

0: 마지막 세트 하러 이동할게요. 출발!
1: 출발!
2: 자, 자, 자,
1: 자. 10초!
3: 다리 후들거려.
4: 아니면 만약에 이번에 또 시키잖아. 그러면 어차피 너랑 나랑 둘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꾸 딴짓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좀 시간을 벌어야 될 것 같아.
3: 아까도 저기
4: 이게 너무 힘들어.
3: 저기도 은근 직접 쉬더라고.
4: 봤어. 제대로 안 하더라고. 끝까지 땡겨야 되는데 반만 땡기더라고. 나 봤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3: 살려면 어쩔 수 없어.
1: 물 그만 마시고 두 번째 바퀴 준비할게요.
3: 아, 물 마시는 수준 언니.
0: 자, 거기 정수기 계신 두 분 올라오세요. 자, 화이팅하고 화이팅하고 준비.
4: 자,
0: 출발.
5: 준비. 화이팅!
4: 지금 뭐, 혹시 벌써 백플립?
5: 화이팅!
4: 나는 하고, 쟤는 백플립! 펭수! 펭수!
5: 화이팅!
3: 머리가 기니까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4: 오케이. 자, 오케이. 자.
0: 출발!
4: 자! 아! 자! 아! 자! 아! 자! 아!
0: 자! 재현이라도 열심히 해. 재현이라도 열심히 해. 자, 10초.
4: 야, 힘들죠, 힘들죠.
3: 야, 너 머리 좀 쓰더라.
4: 야, 좋았어. 야, 이대로 하면은, 야, 한 120대 쓰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3: 걸리면 안 돼.
4: 힘들지 않아.
3: 힘들어. 야, 이거 운동 많이 된다, 이거. 야, 운동 많이 된다.
4: 오늘 바로 등록해야 되겠다.
1: 자, 이제 세 번째 바퀴 준비할게요. 다리로 돌아오세요.
0: 자, 자리 가시고.
4: 좋았어, 좋았어. 그대로만 하면 돼. 그대로만 해.
5: 자!
1: 와, 재현님 간다!
5: 자, 한 번 더! 출발! 자, 자, 자, 회원님 오늘 운동 많이 된다. 자기 전에 생각 많이 날 거야. 쟤 뭐해? 아, 사치하고 있어?
4: 이건 따로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무료 아니에요? 아, 무료인 줄 알았어요. 자.
5: 같이 밀어!
1: 가야 돼!
0: 자, 이동할게요.
1: 네. 이쪽으로 오세요.
3: 아, 그게 아니고.
4: 네.
0: 자, 준비.
4: 네, 준비.
0: 출발.
4: 탑.
1: 빠르게
4: 이게 뭐 운동이야, 이
3: 시원해.
4: 이거 가혹행이야, 가혹행이. 일어나. 일어나. 물 먹어야 돼.
1: 자, 이제 자리로

0: 그만 치고 돌아오세요.
1: 아니, 침만 먹었는데 뭐. 물 못 먹었는데.
0: 돌아오세요, 얼른.
2: 와, 쇼 같다. 와.
3: 자, 출발, 출발, 출발. 오케이. 자, 끝까지, 끝까지.
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5: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4: 자, 여러분 로고 앞으로 보여줄게요. 로고 앞으로.
6: 뭐 하는 거야?
4: 앞줄 앉으시고 여기 옆으로 좀 더.
1: 뭐 이게 왜?
4: 혜선님하고.
0: 자, 우리 오늘 운동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앞뒤 좌우로 자, 이제 제가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팀 트레이니!
2: 가자.
0: 저희 러닝하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1: 안 가요.
2: 안 가요.
0: 날씨도 좋은데 같이 가요.
6: 싫어! 운동 그만해! 이 운동에 미친다,
1: 파이팅을 뭐 한 만 번을 하면 어떻게 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모델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5: 마데카 솔메이트.
14: 직성. 얼굴엔 순한 길길.
15: 식물엔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G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않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장풍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직동. 얼굴엔
4: 순삼킬킬.
1: 식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숲속에 가자.
7: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 집안의 기장소
6: 2층입니다.
7: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따따따 앙칼라 나나라 나날로 빛나라 올라 앙칼라
1: 시끄러워 이놈아 잠 좀 자자
0: 그래 이거야 최고의 음악이군 화장실 화장실
2: 아무도 없나? 휴지

0: 휴지.
1: 여보.
0: 지금 가요.
1: 삼촌?
2: 이네?
1: 내 삶이에요!
2: 이건 설레가 아니라 내 기차라고!
0: 무슨 일이야?
1: 삼촌이 삐뿌 썰매 부셨죠?
2: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삐뿌가 내 기차를...
3: 지금 썰매 때문에 삐뿌랑 싸운 거야?
2: 아니, 이건 썰매가 아니라 기타야.
0: 기타? 기타가 뭔데?
2: 노래를 만드는 악기지.
3: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2: 아니, 그러니까...
0: 삐뿌야, 아빠가 더 좋은 썰매 만들어줄게. 가자.
4: 삼촌, 삼촌! 그 썰매 나 가져도 돼요?
2: 썰매 아니라고! 이 섬엔 내 음악을 이해해주는 공룡은 없어. 이건...

0: 뭐?
1: 이건 엉클럭 썰매인데?
2: 화산에서 엉클럭 목소리가 들려.
0: 삼촌이 다른 곳에 있나 봐요.
1: 좋아, 그럼 다 같이 삼촌을 찾으러 가볼까?
0: 네.
3: 아니면 파!

0: 여긴 전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1: 그림이다!
0: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는 그림이야. 잠깐만!
2: 얘들아, 같이 가야지!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
1: 이것 봐, 소리가 나.
3: 우와, 나도.
2: 뽀뽀야, 괜찮니? 아무래도 그림이 그려진 바닥만 밟아야 하는 것 같아.
1: 그림만, 그림만, 그림만.
0: 발판이 너무 작아.

0: 모았는데 모두 꽉 잡아.
1: 아빠 최고!
0: 여기 감옥이잖아! 이 감옥은 뭐지?
2: 내 이름은 언클 킹! 음악의 성에 온걸 환영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음악 흐르지!
3: 삼촌, 왜?
2: 난 이곳의 주인, 엉클 킹이라 한다.
0: 엉클 킹?
4: 엉클락?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그래?
0: 엉클락 어디 아파?
2: 야? 이 엉클락이 아니라 엉클 킹이라고! 왜 항상 내가 하는 말은 안 듣는 거야? 기타를 보고 자꾸 썰대라고 하질 않나? 더럽게 남의 악보에 마음대로 코를 풀고! 다들 내 음악은 시끄럽다고 무시하고 왜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듣는 거냐고!
3: 호진이야.
2: 고마워. 하여튼 난 돌아가지 않아. 이곳에서 날 이해해주는 고양이들이랑 함께 살 거야. 어?
3: 어? 해가 없어지고 있어요!
4: 저 과는 뭐지?

0: 재물을 바쳐라! 너의 목소리로 고양이 왕국을 깨우리라!
1: 고양이들이 빛을 따라 움직여요.
2: 좋아.

0: 괜찮냐?
1: 괜찮아.
0: 삼촌이고.
1: 이건.
2: 엉클아. 노래 좀 불러줄래?
1: 언젠 듣기 싫다고 하더니.
3: 다 같이 파티하자.
1: 파티에 음악이 빠질 수야 없지.

아기가 되고 싶어.

0: 우리 애기들. 예다.
1: 맛있겠다. 나도 줘요. 사탕, 사탕.
2: 어머나, 이건 귀여운 아이들 거예요.
1: 깜짝 깜짝 한다구. 아, 이 공룡 한다구. 나도 줘요. 사탕, 사탕, 사탕.

0: 낚시 갔다 올게.
1: 아빠 왜 저래요?
2: 배가 고파서 그런가?
0: 나도 사탕 먹고 싶은데. 나도 이쁨 받고 싶다고. 나도 사탕 먹고 싶어. 내가 얼마나 귀여운데. 애들만 예뻐하고. 나도 아기 때는 엄청 귀여웠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0: 엄마! 아빠가 낚시터에 없어요!
1: 밥 시간인데 어딜 간 거지? 아하! 별사탕 안 줬다고 가출했나?
0: 아빠 목소리!
1: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0: 빨리 아빠를 찾으러 가요.
1: 그래. 그럼 아빠 찾으러 아이비비비 쾅!

0: 어머, 알지보트로 변신! 아빠 찾으러 출동!
1: 출동!
2: 우가가 귀여운데.
3: 아기가 되니까 정말 좋다.
0: 분명히 파파특 수염이 맞는데.
4: 아빠 수염.
5: 엄마 엄마, 아빠 트림 냄새가 나요. 이 근처에 있나 봐요. 아빠!
0: 파파타! 우리 왔어요.
2: 이 깜짝 깜짝 어쩌고. 아기 아이고 어쩌고.
0: 혹시 파란색 공룡 못 보셨어요?
2: 우가가.
5: 우리 아빠인데 배가 이만하고.
2: 못 봤는데.
0: 혹시 보게 되면 알려줘요.
2: 우가가.
3: 미안, 아빠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렴.
5: 아빠 흔적도 있고 냄새도 나는데 왜 안 보이지? 뭐지?
0: 엄마는 어디 갔니?
6: 으야.
0: 아기 악어 같은데 아까 그 악어들한테 데려다 주자.
2: 진짜 진짜 잘 죽어. 과일 먹고 좀. 벌레를 왜?
7: 맘마.
5: 아빠 비명 소리예요.
0: 악어 통지 쪽이야.
2: 싫어. 아빠가 과일 좋아해. 제동 좀 부리기 싫어. 아프다 나.
5: 아빠 여기서 뭐해요?
2: 뭐야 이건? 여보.
0: 여보. 왜 아기 옷을 입고 있어요?
4: 아빠.
2: 그게 이거는.

0: 모두 꽉 잡아. 지금.
1: 내가 잘못했어.
0: 이거였던가?

0: 탑바지 잘 어울리던데요.
1: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아기도 힘든 일이 많다는 거야.
2: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빠일 거예요.
3: 아기 모임은 콩! 멋있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4: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얼굴엔
15: 순한 킬킬.
13: 진물엔
16: 순하게
17: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1, 2, 3. 자, 뭐야?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도대체 정체가 뭐지?
4: 나와라 슈퍼파워! 얍! 응? 얍! 소사라 신비의 힘! 아이, 어, 이게 아닌가? 그러면 나와라 삼두구의 힘!
5: 아, 어, 이제 그만 좀 하지. 안 될 것 같은데.
4: 아니야, 분명히 무슨 주문이 있을 거야. 장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6: 정말로 타임워치에서 그런 힘이 나왔다고?
4: 네! 저한테 슈퍼파워를 줬어요!

0: 하지만 그 후론 슈퍼파워를 쓸 수가 없어요.
1: 어쩌면 타이머치에 내장된 용의 DNA와 내게 잠재된 삼조고의 기운이 합쳐져서 신비한 힘을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겠구나.
2: 어떻게 하면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1: 글쎄요. 정확한 발동 조건은 더 많은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 힘을 쓸 수 있는 방법.
3: 저기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0: 이게 말로만 듣던 길거리 캐스팅. 네, 무슨 일이시죠? 저요? 네, 뭐.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등학생의 역사 인식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알고 있나요?
0: 에이, 그것도 몰라요. 3.1절이잖아요. 3.1!
3: 혹시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알아요?
0: 야스쿠니 신사요? 신사는 영어로 젠틀맨이니까. 아, 야스쿠니 젠틀맨?
3: 그럼 안중근 의사는 누군지 알죠?
5: 제발 맞추거라.
0: 글쎄요, 제가 의사는 아는 분이 없어서. 어느 병원에 계시는데요?
6: 그만!
2: 이 녀석아, 어떻게 3.1절을 3.1절이라고 읽어?
0: 그게 3.1절이었어요?
2: 그리고 너 정말 야스쿠니 신사 몰라?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잖아.
0: 그래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2: 아휴,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보마.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알아야지.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신 안중근 의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0: 에이, 모를 수도 있죠 뭐.
2: 그건 꼭 알아야지. 온다라,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결국 반복된단다. 직접 안중근 의사를 만나러 가보자. 머리에

0: 여기가 어디예요?
1: 1909년 중국 하얼빈이다.
2: 하얼빈?
1: 아, 저기 계시는구나. 온다라. 저분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이시다.
3: 녀석이냐?
4: 난 네가 꺾어!

0: 그건 말이지. 모든 역사에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니까.
1: 뭐?
0: 난 위대한 영웅 엑스맨이다.
1: 야! 뭐라고? 진짜 영웅은 그런 짓 안 해. 오늘은 놓치지 않겠어.
0: 잠시만,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겠어?
1: 뭐?
0: 야, 소용없어. 그런데 말이야, 왜 너희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지?
1: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0: 온달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번엔 잡을 수 있었는데.
2: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괴한은 누구며 선생님들께서는 또 누구입니까?
0: 사실은 그게... 저희도 비밀리에 항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0: 그 괴한은 일본의 밀정입니다. 그자가 선생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막기 위해 저희가 파견된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자를 잡기 위해 저희가 당분간 선생님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지요? 그자는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겁니다.
2: 오히려 제가 부탁할 일이군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동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4: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항일운동을 한다니요.
0: 안중근 의사를 보호하려면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1: 아, 맞다! 그 도둑 녀석 이름이 엑스맨이래요. 모든 역사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나.
0: 엑스맨? 역사를 바꿀 셈인가?
4: 엑스맨이 다시 나타날까요?
0: 원래 역사대로라면 안중근 의사가 내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테니.
4: 역사를 바꾸려면 오늘 밤 나타나겠네요.
0: 그래서 말인데 언제 엑스맨이 나타날지 모르니 우리가 밤새도록 경비를 서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 좋아요. 그럼 다 같이 복도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0: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보초를 서는 게 좋겠어. 역사가 바뀔 수 있으니 안중근 의사가 최대한 모르게 하고, 특히 온다라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 나서지 말고 엑스

0: 맨을 발견하면 즉시 나한테 알려.
1: 네. 전부 제가 먹을 거예요. 햄버거도 제 거예요. 햄버거. 네. 햄버거!
2: 하하, 이거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3: 선생님, 밤새워 게임할 때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2: 아, 이런저런 생각에, 그리고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어머님 걱정에 잠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잠시 밖에 나와봤단다.
3: 우리 엄마는 항상 잠이 보약이라고 하셨어요. 푹 주무셔야 더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죠. 오. 아, 선생님 손가락이...
2: 아, 이거 말이냐?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와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맹세한 거란다.
3: 아, 손가락까지 잘라서 맹세를 하시다니...
2: 손가락을 잃은 아픔은 나라를 잃은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온달이 너도 나라를 잃은 슬픔은 나와 같지 않느냐?
3: 그럼 안중근 선생님, 저는 이만 교대를 하러 가볼게요.
2: 그래.
0: 온달아!
3: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저기! 엑스맨! 엑스맨이에요!
0: 이 녀석,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먼저 알리라니까!
3: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잡았다! 누구세요? 엑스맨이 아니잖아요?
4: 아니, 왜 이러시오?
3: 죄송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엑스맨이었는데.
0: 저잖아! 어? 잡았다! 에?
3: 잡았다! 다들 너무 비슷해서 못 찾겠어요.
0: 엑스맨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다시 숙소로 돌아가자.
3: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여기 안 계세요!
0: 벌써 시간이... 곧 이토가 도착할 시간이야. 아마 안중근 선생님은 하얼빈 역으로 가신 것 같구나.
5: 그럼 늦기 전에 하얼빈 역으로 가요.
3: 평강 말이 맞아요! 빨리 가요!
5: 로빈도 빨리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로빈, 같이 가!
6: 준비는 끝났어. 이제 슬슬 여기로 안주문이 올 텐데. 어서 오세요.
2: 차 한 잔 주시오.
6: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떡 먹고 푹 잠들어 있는 동안 내가 대신 영웅이 되어주마. 여기 차 나왔습니다. 떡은 서비스입니다.

0: 어머니,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1: 아, 손님, 정말 맛있는 떡인데 왜 안 드시고 일어나십니까? 꼭 한 입이라도 드셔보십시오.
0: 아, 알겠소.
1: 뭐야, 웬 강아지가 여길 들어와? 나가, 어? 나가라고!
0: 내가 아는 이들의 강아지요. 괜찮소.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괜찮니? 어? 이토가 도착했구나. 이제 가봐야겠다.
1: 잠깐만요. 저기요, 아직 떡을 안 드셨잖아.
2: 되는 게 하나도 없군.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지. 나와, 액션! 저기에는 안중근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해.
3: 누구 마음대로?
2: 이 녀석들이 어떻게?
3: 이번엔 나쁜 짓 못하게 꼭 잡겠어.
2: 지긋지긋한 녀석들. 조심하라고. 뭐 하는 거야? 걸리적거리지 말고 비키라고.
0: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없애고 조국의 작은 보탬이 되리라.
2: 엑스런 공격!
1: 뭐야 저건?
3: 이게 되네. 선생님, 병강아, 봤지? 이게 여기서 팍 슝퐁!
4: 이토!
5: 역사가 원래대로 진행됐구나.
3: 엑스맨이 도망가요!
2: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서 가는 거다. 다음엔 절대 마주치지 말자. 귀찮은 녀석들.
3: 에이, 또 놓쳤다.
6: 로빈이 이상해요.
5: 로빈, 왜 그래? 정신 차려! 로빈! 로빈!
3: 오늘의 윙! 안중근! 우와! 안중근 의사다!
7: 너 안중근 의사가 누군지 알아?
3: 당연하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투사잖아!
7: 예전엔 안중근 의사가 병원 의사인 줄 알더니.
3: 과거는 제발 잊어줘.
5: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910년 3월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고사 이후 재판을 받게 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만행들을 말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1905년 을사늑약, 고종 황제의 폐위를 포함한 15가지 죄에 대해 막힘없이 재판장에게 모두 고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불공정했습니다. 안중근을 도와주는 한국 변호사의 접견은 금지되었고 재판 기간도 짧았으며 언론권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1: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평강아! 우리 당장 과거로 가서 안중근 의사를 도와드리자!
2: 안 돼! 네. 역사를 바꾸려고 하면 엑스맨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1: 아유, 너무 억울하다!
0: 이런 불리한 재판 과정 속에서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뒤인 3월 26일 하늘의 별이 되었고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했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1: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루빨리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란다면 꼭 그렇게 될 거예요.
3: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0: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3: 네.
0: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안중근 카드 수집 성공!
5: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0: 내가 반드시 황금을 찾아서 갈게.
6: 생과 내신? 의원님 혼자 야식 드시려는 거예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 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이스크림 식중독.
11: 덥다 더워.
10: 더워도 소풍은 즐거웠지?
11: 너무너무 즐거웠어.
12: 누나 우리 또 소풍 가자.
10: 그래 좋아.
12: 좋았어. 그럼 출발.
10: 아니 지금 말고 다음에.
12: 아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럼 누나 약속 꼭 지켜야 돼.
10: 알았어. 그럼 다음에 또 소풍 갈 때 써야 하니까 이 돗자리는 창고에 두고 올게. 호떡이 너는 남은 음식들 좀 냉장고에 넣어줄래?
12: 응, 알았어 누나. 자, 뭐가 남았을까? 어? 어, 과자가 남았네. 냉장고에. 자, 또 뭐가 남았지? 어, 포도도 남았네. 이것도 냉장고에. 또 뭐가 남았지?

0: 우와! 아이스크림도 남았는데 다 녹았잖아.
1: 뭐?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0: 이거 어떡하지 누나?
1: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꽁꽁 얼지 않을까?
0: 우와, 역시 우리 누나 천재야. 자, 그럼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1: 좋았어.
0: 다음 날. 어? 누나, 어제 냉동실에 얼려놓은 아이스크림 꽁꽁 얼었다. 맛있게 먹자. 자, 누나.
1: 고마워. 우와, 진짜 꽁꽁 얼었네.
0: 꽁꽁 얼어서 더 맛있겠지. 아!
2: 식중독균, 식중독균, 식중독균.
1: 오,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인다.
0: 어? 뭐라고?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0: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0: 리스테리아 대왕님 오셨습니까?
1: 응? 내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라고?
0: 아니잖아. 리스테리아 대왕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2: 수박 아이스크림 3! 너 장난칠 거야?
1: 대왕님이 아니라 수박 아이스크림 3이라고?
0: 너 왜 그래? 우리 수박 아이스크림이잖아.
1: 아, 그럼 내가 녹았다가 다시 꽁꽁 언 수박 아이스크림 속으로 들어온 건가?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여서 들어온 건데 왜 여기로 온 거지?
3: 리스테리아 대왕님 납시오!
1: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도대체 누군데?
4: 에헴! 아직도 나를 몰라! 대체 뭣들하는가?
3: 어허! 무엄하다!
5: 당장 리스테리아 대왕님께 예를 갖추지 못할까?
1: 저요?
0: 야! 수박 아이스크림 3!
2: 뭐해! 당장 엎드려!
1: 알았어! 그런데 왜 엎드려야 되는 건데?
0: 왜긴 왜야? 여기 수박 아이스크림 왕국은 저기 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접수했잖아.
2: 그래서 우리 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6: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
2: 꽁꽁! 와, 머리가 꽁꽁 얼었다.
0: 우린 수박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고 저분들은 우리를 꽁꽁 얼려주던 얼음맨이었어. 얼음맨님, 더 꽁꽁 얼려주세요.
3: 더 꽁꽁? 좋아!
6: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워!
2: 우린 정말 행복했지. 그런데...
7: 자, 받아라! 이야!
1: 이야! 네, 받아라! 와우! 이번엔
8: 더 어? 뭐지?
9: 녹이고 싶다고. 녹이고 싶으면 녹여야지.
10: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8: 나 왜 이러지? 녹는다!
5: 나도 녹는다!
11: 우리가 녹는 걸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0: 얼음맨, 갑자기 왜 녹는 거예요? 얼음맨이 녹으면 우리도 녹는다고요?
2: 적들은 또 누군데요?
11: 식중독균!
2: 그 무시무시하다는 식중독균이요?
0: 겁먹을 거 없어.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갑잖아.

0: 잠깐이라도 살게 해줄까?
1: 그럴까? 아, 근데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가워. 차가우면 식중독균은 살 수가 없잖아.
2: 얼음맹이 녹으면 아이스크림도 우유랑 주스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저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요.
1: 그렇지. 근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리면?
2: 그럼 그때 떠날게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0: 그래, 그럼 되겠네.
1: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가던가.
2: 고맙습니다.
3: 드디어 들어왔다.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1: 아이스. 호떡이가 우리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려나 봐.
0: 그럼 얼음맨님들도 다시 꽁꽁 얼겠네.
4: 꽁꽁.
1: 그럼 우리도 다시 꽁꽁 얼겠네. 근데 쟤는 어떡하지?
2: 나는
4: 꽁꽁. 아! 다시 왔다.
1: 얼음맨이 꽁꽁 얼었다.
0: 우리도 꽁꽁 얼겠네.
5: 근데 아까 들어왔던 식중독균은 어디 갔지?
1: 혹시 꽁꽁 얼어서 죽은 거 아니야?
3: 죽긴 내가 왜 죽어?
6: 너 왜 그래?
5: 너무 추워서 이상해진 거야?
3: 너라니 무험하다.
0: 왜 이렇게 세?
3: 앞으로 이 수박 아이스크림은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차지다. 알겠노? 대답이 없어. 안 되겠군. 얼음맨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신하가 되어라. 리스테리아.
4: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명을 따르겠습니다.
0: 얼음맨님들이 이상해.
1: 더 이상한 건 저 식중독균이 안 죽는다는 거야. 꽁꽁 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3: 난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1: 가여운 척 하더니.
0: 우리 속인 거야?
3: 너희들이 속은 거지. 얼음맨들, 지금부터 나를 시원하게 해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너희들은 먹을 것을 당장 가져와.
4: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당장 먹을 것을 가져와.
1: 네. 우리 완전히
0: 속았어.
1: 가자.
3: 내가 바로 여름철에 제일 잘 나가는 식중독균이다. 벌써 왔니? 아우, 맛있고. 다음. 어이, 다음.
7: 뭐야?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리스테리아라는 식중독균이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꽁꽁 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야?
3: 젖는 식중독균 기분 나쁘네. 너 뭔데? 아이스크림 삼!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7: 그래! 어? 보여줘! 보여줘!
3: 보여줘! 네! 좋다! 나의 이름 리스테리아.
4: 식중독균!
3: 아이스크림에 사는 리스테리아.
4: 꽁꽁 얼려도 그랬다가 없지!
3: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을 먹어봐.
4: 먹어봐!
3: 뒷목 뻐근!
4: 빠근!
3: 근육맨을 쓰러뜨려.
4: 유발 근육통.
3: 도해라.
4: 유발 구토 유발.
3: 설사해.
4: 뿌지지.
3: 아이스크림 식중독을 일으키는

0: 되겠냐? 안 돼! 미스테리아 군!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고? 한번 녹은 아이스크림은 절대 먹지 않을 거니까! 우와! 미스테리아 군 최고 딱지다! 어우, 눈부셔! 저 녀석을 당장 잡아라!
1: 어디로 사라졌지?
2: 놓쳤습니다.
0: 아, 그럼 당장 잡아! 당장!
2: 예, 예.
0: 누나!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식중독균이 생길 수가 있대. 그래서 꽁꽁 얼려도 위험하대. 어우! 아깝지만 버려야 해. 친구들도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3: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안 돼. 배탈 나서 아플 수도 있어. 호빵이.
0: 호떡이랑
4: 약속!
3: 자외선 전쟁! 와, 호떡이더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0: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3: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0: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3: 네가 더 웃기거든! 눈주위는 하얗고 볼은 빨개.
0: 누나 볼도 빨갛거든.
3: 빨개? 아, 따가워. 왜 이렇게 따가워?
0: 왜 이렇게 따갑지?
5: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3: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0: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3: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다. 얍!
0: 얍! 우와! 어? 누나! 여기가 어디야?
3: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6: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와.
3: 어? 누구세요?
6: 딱 보면 몰라.
7: 예쁜 얼굴?
8: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9: 피부세포요!
3: 아우. 피부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6: 너희들도 피부세포면서 피부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10: 전쟁에 당한 거 누린 자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3: 네? 전쟁이요?
0: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
11: 뭐야?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10: 아니요.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6: 그때 비만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11: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3: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3: 뭔데?
11: 저건!
12: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13: 맞다. 아, 내 자외선 화살. 아, 그, 저... 쪼기에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라.
12: 레이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고대게 다가려고!
13: 그죠?
11: 오이!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오렴!
14: 안녕하세요, 비만세포님!
7: 예쁜 얼굴?
8: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9: 피부세포요!
11: 오,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9: 저희도 알아. 까르르까르.
6: 자외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7: 왜? 예쁘니까?
8: 고우니까? 아,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소문만 반짝하고 별거 없던데요?

0: 선블록 왕자님이요.
1: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2: 자외선 차단제 가문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3: 안 맞다! 안 맞았다!
4: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5: 아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6: 귀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5: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다.
6: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5: 그럼 얼른 놀러 가자.
6: 가자.
5: 가자.
0: 오늘은 됐고 내일 만나줘 뭐.
1: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 괴롭히러 오겠어요?
7: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8: 메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 쨍.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딱 기다려.
0: 예쁜 얼굴,
1: 고운 얼굴, 샤방샤방.
9: 누구세요?
8: 나?
2: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8: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2: 됐고!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3: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10: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8: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10: 자외선 왕자라면 쪼기 하늘에서 내려온?
8: 그렇다.
3: 어머, 진짜요?
0: 엄청 뜨겁고
3: 강해서
0: 피부 세포들을 못 살게 괴롭힌다는
1: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8: 왜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까맣게 태워주지. 이글이글.
10: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2: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났다!
11: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10: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침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8: 히스타민 가소롭군.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10: 상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8: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10: 얼마든지.
3: 어떡해!
9: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8: 이글이글 쨍쨍!
10: 오,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8: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2: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자외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8: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10: 치아!
0: 어? 이상하네?
1: 화살에 맞았는데 안 아파.
2: 멜라니 세포님이 피부 세포들을 대신해서 자외선 화살을 맞았어.
11: 피부 세포들 괜찮냐?
0: 네, 저희는 괜찮은데.
1: 멜라니 세포님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11: 너희들을 지켰으니 난 괜찮다. 난 죽은 개가 되겠지. 깨끗.
0: 멜라닌 세포님!
8: 멜라닌 세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히스타민,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글이글 쨍쨍!
11: 날 순 없지!
2: 허! 피부 세포들이 탔다 탔어!
1: 허! 예쁜 얼굴이!
0: 고운 얼굴이 까맣게 탔네 탔어!
10: 자외선 왕자, 내 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니! 각오해라, 폭탄이다!
8: 자, 이글이글 쨍쨍! 아!
11: 이럴 수가.
2: 히스타민이 쓰러졌다.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11: 넌 또 뭐야?
10: 난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다.
8: 뭐?
10: 프로스타글라딘. 따끔따끔 통증을 맛보아라.
11: 못 참겠다. 일단 물러간다. 명! 통증은 멈추지 않는다. 따끔따끔 와끄루와끄!
5: 그러니까 자외선 왕자님이랑 히스타니님이 싸워서 피부 마을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6: 자외선 왕자 때문에 이렇게 탔고!
2: 멜라닌 세포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줄 알라고!
5: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때문에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란딘님이 나타나서 피부가 막 따끔따끔 화끈화끈 했던 거예요.
6: 왜 자외선 왕자를 무시해서 화나게 만드냐고요? 왜요?
0: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화나게 했어도 선물로 왕자님만 만났어도
1: 선크림 공주님만 만났어도 이렇게 타진 않았을 텐데.
5: 선블록 왕자님이랑 선크림 공주님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수영장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못 챙겨가서 못 발랐는데.
6: 누나,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꼭 바르자.
5: 그래, 그리고 앞으로 자외선 왕자가 심술이 심한 날이나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나가서 놀지 말자.
6: 그러자, 누나.
5: 오? 자외선 최고 딱지다!
8: 내 자외선 화살을 찾으러 반드시 다시 가마.
11: 갈 거면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가 없을 때 가거라. 가서 또 당하지 말고.
8: 네, 아바마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이글이글.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0: 지성!
12: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순물엔
13: 덕분말
19: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20: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1: 핏핏핏
2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2: 매일매일 락토핏
2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이곳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기침할 땐 이렇게.
3: 아, 왜 이러지? 아, 자꾸 기침도 나고, 아, 이렇게, 아, 콧물도 나고, 아, 목도 아프고, 설마, 나, 감기! 아, 안 돼! 감기 싫어! 감기 싫다고!
4: 너 감기 걸렸지?
3: 어? 그런 거 같...
5: 아, 나 진짜 너 왜 그래 나한테 왜?
6: 바람풍 기침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4: 네.
3: 아 그래?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6: 기침할 땐 입과 코를 가려야지. 이렇게
3: 이렇게?
6: 잘 봐.

0: 그 귀찮은데 꼭 가려야 될까? 진짜.
1: 그럼 기침할 때 감기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2: 뭐? 감기 바이러스?
1: 응. 그리고 친구들에게 옮길 수도 있어.
3: 오, 큰일. 우와,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가려! 아, 왜 그래?
2: 이렇게.
3: 오, 가렸네.
2: 앞으로 이렇게 잘 가려야겠다, 그럼.
1: 자,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감기 바이러스를 더 잘 막을 수 있지.
0: 오, 고마워.
3: 어, 이렇게 쓰면 같이 놀 수 있겠다. 아하! 그럼 우리 저쪽 가서 놀자. 그래, 잘 썼어. 가자!
0: 가자!
3: 가자, 놀자! 와!
0: 아우, 답답해.
3: 바람풍. 잠깐만.
0: 어, 안녕. 아차.
4: 아니, 이거 마스크 쓰지 마. 어우, 답답하잖아.
5: 맞아.
0: 아, 그렇지만 그럼 그냥 이렇게 옷 소매로만 가릴까?
5: 아, 매번 이걸 언제 가려. 팔 아프게. 하지마.
0: 그지? 팔 아프지?
4: 그래. 그냥, 어?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기침해.
5: 그냥? 그냥 해.
0: 어, 시원하다.
4: 그치.
5: 훨씬 편하지?
0: 훨씬 좋네.
5: 그치.
4: 그럼, 앞으로도 안 가릴 거지?
0: 안 가리지 뭐. 그래. 마스크도 안 하고, 이렇게 가리지도 않고, 시원하게.
4: 그치? 너무 잘했어,
5: 시원해. 야, 너무 시원했어, 방금.
4: 맞아. 그치.
0: 뭐야, 근데 이게. 그치.
6: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하는 바람풍이요. 네가 마구 내뿜는 감기 바이러스 덕분에 새로운 괴물을 만들었다. 감기 바이러스 괴물 출동!
7: 기침으로 태어난 우리 감기 바이러스 괴물

0: 걱정하지 마. 나 때문에 생겨난 거니까 내가 막을게. 분다 분다 봐라.
1: 감기 바이러스 충격. 우리 힘이 더 세졌다.
2: 감기 바이러스 버리기.
1: 번개맨이

0: 감기 바이러스들 이제 그만 멈춰.
1: 실패.

0: 지르기.
1: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목도 아픈 것 같아.

0: 몸안에 번개의 기운이 가득해. 괴물들 각오해라.
1: 와, 각오해. 찌르기.
0: 잡았어. 돌리기. 괴물들, 너희들 무기는 부서졌어. 이제 포기해.
2: 싫다. 감기 바이러스 뿌리기.
0: 감기 바이러스 사라져라. 번개 아차차차.
3: 잠깐. 어? 아우, 너무 어지럽고. 아차차,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4: 그럼 내가.
1: 왜 바쁘대. 미안해, 먼저 병원 갈게. 아, 도망가, 도망가.
5: 괴물들이 도망갔다. 박수! 괜찮아? 친구들이 아직 기침을 해요.
0: 아직 몸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남아있어서 그래.
6: 저기 얘들아, 미안해. 내가 있잖아. 앞으로는 기침할 때 잘 가리고 마스크도 잘 쓸게.
7: 그래, 말아퐁. 아, 그리고 우리 이제 병원도 가자. 알겠지? 네.
6: 병원은 무서운데.
7: 아, 가야 돼. 가야지.
0: 친구들, 기침을 할 때에는 마스크나 휴지, 그리고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하기. 우리 친구들 잘 알았죠?
7: 네!
0: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 해요!
6: 가자!

0: 않음?
1: 알쏭! 발쏭! 티자!
0: 자, 이번 시간에는 착해진 감기 바이러스 괴물들이 도와줄 거지요?
2: 네, 아빠. 우리 함께 불러봐요.
0: 그래요.
2: 감기 바이러스 괴물 나와라!
0: 착해진 감기 바이러스 괴물들아, 어떤 문제예요?
3: 네, 친구들, 감기에 걸려 기침할 때 가려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2: 아하, 앞에서 봤는데.
0: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힘차게 번개배를 외쳐주세요.
2: 번개배, 번개배!
4: 정답을 아는 친구 손들어주세요. 자, 힘차게 손들어주세요. 어느 친구가 힘차게 손을 들고 있죠? 번개맨을 아주 크게 외치면서 손을 든 친구가 있어요. 큰 소리로 정답을 한번 외쳐볼까요?
5: 코랑 입이요.
4: 코와 입.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정답입니다. 이야! 맞아요. 기침을 할 땐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와!

0: 번째째는요?
1: 두 번째 문제? 병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을 오. 제대로 맞추면 무엇이 될까요?
0: 어려운데?
2: 뭔가 알 것 같은데?
0: 우리 친구들 정답하는 친구들 있죠? 힘차게 번개배를 외쳐봐요! 번개배!
3: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3: 어느 친구가 어머니가 친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아주 높이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 이렇게까지 들고 계셨어요. 자, 우리 친구 정답 알고 있나요?
4: 청진기.
3: 정답? 청진기? 정답입니다. 우와. 맞아요. 그림은 청진기죠.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정답 알고 있었죠? 그래요. 번개맨은 다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 번개맨은 그럼 여기까지.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안녕.
2: 자, 우리는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자, 착해진 감기 바이러스 괴물들과 함께한 알쏭 퀴즈 끝!
5: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6: 모습을 바꾼 쥐.
3: 옛날 먼 옛날 한 숲에 장군을 꿈꾸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왕튼튼.
7: 아, 이보시오. 괜찮다면 잠시 내 상대가 되어주지 않겠소?
3: 좋아요. 자, 번개!
7: 튼튼! 협!
3: 플라!
7: 플라! 협! 다 막히다니. 아직 더 훈련이 필요하군요. 상대해주어 정말 고맙소. 난 바빠서 이만. 헛대!
3: 정말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 산에는 왕튼튼 말고도 아주 무서운 동물이 살고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동물인지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
8: 시끄러. 저 왕튼튼이라는 인간은 집에도 안 가나.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천년 묵은 지님이시다.
7: 헛대.
8: 아이, 왕튼튼 온다.
7: 헛대. 좀 쉴까? 내일은 오랜만에 집에 가는 날이니까 손톱을 깨끗하게 깎고 가야겠다. 깎고 또 깎고.
8: 내일 집에 가는 날이라고? 오, 좋아. 그래. 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골탕을 먹여줘야겠다.
7: 야, 다 깎았다. 그럼 다시 훈련하러 가볼까? 헛대.
8: 좋아, 갔지. 손톱이다. 자, 그럼 이 손톱을 일단 먹고. 좋았어. 손톱의 주인으로 변해라. 야! 친구들 어때? 왕튼튼과 똑같지? 그럼 하루 먼저 왕튼튼의 집으로 가볼까?
3: 이런 아주 심술궂은 쥐로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함께 지켜봐요.
7: 이게 얼마 만이야?

0: 동생아! 아버지!
1: 누구야, 걔는?
0: 아이, 참, 누구긴요? 아버지, 저예요, 저, 왕튼튼!
1: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 아들 왕튼튼은 어제 우리 집으로 왔는데.
2: 여기 있는데?
1: 아이고!
2: 무슨 일이에요?
0: 어?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2: 뭐야, 뭐야?
3: 똑같은 오빠가 둘이나 있네. 누가 진짜야?
0: 내가 진짜지!
2: 내가 진짜지!

0: 아유, 누가
1: 에이, 좋아! 갈고닦은 무술로 상대해주마! 이야!
2: 내 실력에 놀라지나 마라! 야!

0: 내 아들 왕튼튼은 아주 무술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럽지. 아니, 자네가 진짜로구만.
1: 아버지. 아버지. 제가 진짜예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켜드릴 수가 있어요.
2: 가짜는 그만해라.
0: 그래.
2: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킨다. 아버지, 우리 들어가요.
0: 그래, 들어가자. 아유, 이게 무슨 일이더냐. 아이고, 참.
1: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아버지, 동생아.
3: 혹시 진짜예요? 가짜예요?
1: 아이 참별! 아, 봉제맨까지 왜 그래요? 제가 진짜 왕튼튼이라니까요.
3: 진짜로 진짜예요?
1: 아, 정말이라니까요. 아, 답답해.
3: 과연 누가 진짜 왕튼튼일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1: 아버지, 아버지와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짜의 정체를 밝혀내겠어. 1년, 아니 10년이 걸릴지라도. 아우, 배고파. 아, 뭐 먹을 것 좀 없을까? 감이다, 감. 아, 그래, 이걸로 일단 배를 좀 채우자.
4: 냐옹.
1: 깜짝이야. 아, 고양이잖아. 아, 너 때문에 놀랐잖아.
4: 냐옹. 냐옹. 냐옹.
1: 뭐? 이거 달라고?
4: 냐옹.
1: 안 돼. 나 먹어야 돼. 저리 가.
4: 냐옹.
1: 아휴, 참.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러냐. 자, 옛다. 이건 너 먹어라.
4: 냥?
5: 냥! 냥, 냥, 냥, 냥.
1: 먹어, 먹어. 어휴, 잘도 먹네. 많이 굶었나?
5: 냥.
2: 어야, 아하! 쨍! 시끄러워서 나왔더니 역시 이 가짜야. 아직도 안 가고 뭐하냐?
1: 뭐라고? 누가 가짜야? 난 진짜 이 가짜야.
2: 헤이, 내가 진짜라니까.

0: 어, 뭐야? 아니, 고양이를 보고 왜 저렇게 놀라? 어? 잠깐! 지금 고양이를 보고 놀란 거지?
1: 냥!
0: 그렇다면 혹시? 아! 이제 알았다! 가짜의 정체!
1: 냥!
0: 가자! 어, 가자! 알았어, 알았어!

0: 가짜는 나오너라! 아이고, 뭐야, 뭐야, 뭐야, 또 너야? 아유, 참, 소용없다니까! 네 정체를 밝히러 왔다. 아버지, 잘 보세요. 저 가짜의 정체를 보여드릴게요.
1: 뭐야, 이게?
2: 냄새가 난다.
1: 가짜의 정체는 아이고! 아이고! 또 섞였네?
3: 잠깐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야? 정말 친구들은 알겠어요? 누가 진짜예요?
1: 여기요?
3: 여기요?
0: 저요 저!
1: 헷갈려! 이를 어쩐다! 아유 참!
0: 아버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4: 고양이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고?
0: 해! 또 부르면 되지!
1: 저게 쥐였구나. 그러면 네. 이쪽이 진짜 우리 아들 왕트들이구나.
0: 아버지, 제가 바로 진짜 왕트들입니다.
1: 아이고, 미안하다.
0: 아버지, 동생아.
5: 이렇게 왕트는 가짜의 정체를 밝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좋아요. 자, 지금까지 문화유산을 간직한 영월에서 모여라 딩동댕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이고. 모두 모두 안녕!
1: 안녕!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새콤 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빠, 저게 뭐야?
1: 혹시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준모란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우리는 댄스타 큐. 흔들어야 돼. 친구 힘들어.
3: 우와.
4: 나 잘 안 울어.
5: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6: 아이디어가 합시다.
5: 재밌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뭐가 있을까?
6: 슬러시를 만드는 거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슬러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양한 과학적 음식을 만들, 간식을 만들자.
5: 역시 권위는 항상 먹는 걸로 빠지더라고.
6: 아, 근데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콜라 같은 걸 흔들어가지고 되게 한 3시간, 5시간 얼리는데 안 얼어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그때 슬러시가 땅하고 만들어져요.
5: 안 터지면 어떡해?
6: 아, 안 터져요.
5: 그것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6: 이것도 있고, 아까 그 얼음하고 소금 넣어서
5: 그거처럼 팩으로 만드는, 네,
6: 팩으로 만드는 슬러시하고 철판 아이스크림?
5: 어, 철판도
6: 거기다 해서. 그러면은 이걸로 할래?
5: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않아?
6: 괜찮아. 그럼 이걸로
5: 사이언스타 카페.
6: 카페.

0: 또 찾대.
1: 두 개.
0: 그래 그래. 일단 뭐 사야 되죠?
1: 콜라.
0: 오케이 콜라. 엄청 많이
2: 물
0: 사야 될 것 같아.
3: 젤리도 살까요?
1: 어 살까.
3: 많이 필요하겠죠?
0: 맛있겠다.
1: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3: 이것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1: 우리 아이스크림도 사자. 왜냐면 이 맛을 맛보면서 아 이렇게.

0: 만들어야 맛있겠구나라는 게 있잖아.
1: 그리고 나선 기억을 못해요.
0: 그지? 이런 거. 이게 그 딸기 그런 맛일 거 아니야?
1: 아이스크림에 과자 토핑하면 맛있어요.
0: 그거 데코가 되게 중요하구나.
2: 이걸로 데코
0: 괜찮다.
1: 이것도 세 개. 하고. 이런 것도.
3: 제가 제일 좋아해요.
1: 이거 하고.
0: 초콜릿도 살까? 초콜릿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1: 어, 좋아요. 아.
0: 지금 우리 먹고 싶은 거 사는 거 아니지? 되게 많이 샀다.
2: 자. 자. 아이고, 무거워라.
0: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 네, 이거 가지고.
0: 메뉴 개발을 하러 가야 되니까.
1: 네.
0: 일단 우리 기지로 가가지고. 오케이. 본부로 가서.
1: 네.
0: 만들어 봅시다.
1: 네.
0: 갑시다. 가자.
2: 무거우니까
1: 빨리 갑시다.
0: 우와, 근데 이거 안 찢어지겠지? 근데 우리 치료 안 산 것 같아. 자, 우리 이거부터 듣자.
1: 네.
0: 자, 우리는 세븐스타 큐! 네, 와우.
1: 네, 저희가 이제 재료를 다 샀잖아요.
0: 그쵸?
1: 그럼 이제 뭐예요?
2: 저희가 아까 말했었던 여러 가지 과학 원리들이 진짜로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죠.
0: 일단 우리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메뉴 개발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립시다.
2: 그럼 한번 화이팅 하고 갑시다.
0: 그렇죠.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주스를 이용해서 주스 슬러시를 만드는 거야. 괜찮지 않아?
1: 네.
0: 그치?
2: 여기 얼음이랑 소금을 넣고 지퍼백에다가 주스를 담고 같이 흔들면은 얽어주면
0: 얼음만 있어도 되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고?
2: 왜 그러냐면은 그 어는 점 내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 그래.
1: 이거 좀 안들을.
0: 그래. 그래. 위에다가 얼음을 좀 해야 되니까.
1: 요거를, 요거.
0: 건이가 이제 힘차게 흔들어 주세요.
2: 여기도 보여요, 약간 얹은 게.
0: 봐봐.
3: 우와.
2: 됐어요.
0: 된 것 같아. 잠깐만.
2: 볼까?
0: 자, 어.
2: 한번 빼봐요.
0: 2분 정도 했거든요.
1: 오, 됐다.
2: 우와.
1: 오, 됐다.
0: 우와. 진짜 되네?
1: 오, 됐어요. 슬라시 완성.
2: 역시.
1: 대박.
2: 역시 과학은 위대해.
0: 우와, 신기하다.
2: 이거
4: 처음에는 주스지만.
3: 우와! 살려. 우와! 살려. 손 씻어.
1: 됐어요.
3: 진짜 슬러시가 됐어.
1: 오, 진짜 이게 돼?
0: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드디어 시식.
0: 와, 오, 신기하다.
1: 맛있는데?
0: 슬러시 만드는 기가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0: 우리 이거 한 곡을 할 때 한 곡을 틀어놓고 하는 거야. 괜찮지? 어우.
1: 아까 이걸 약간 미쳤다. 빨리
0: 더 놓기 전에 빨리
1: 더 넣고. 오, 됐다 됐다.
0: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대박.
2: 저는 맛이 궁금해서 일단 한 번 놔둬.
0: 거품이 조금 많긴 하다. 거품이 많은데 괜찮아.
2: 설탕 같은 것도 넣어야겠다.
1: 연인하면 되죠.
2: 진짜 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맞아. 어떻게 하면 맛있을지 맞아, 맞아, 이거를 맞아.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하면서 해야지.
1: 저는 되게 마구잡이로 넣을 거예요. 마구잡이로.
0: 와, 권익고 엄청나다. 자, 먹어봅시다.
2: 먹읍시다.
0: 오. 팥빙수 맛이야. 딱.
2: 그럼 이거는 메뉴 이름을 뭘로 할까요?
0: 뭔가?
2: 눈 내리는 과자 마을.
0: 와, 눈들이 되게 잘한다.
2: 감성이 있다.
0: 되게 있잖아. 뭔가 시적이구나, 뭔데. 정말 너무 열심히 먹은 거 아니야?
1: 맛있어.
0: 그럼 카페 이름 그냥 사이언스 탁 카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개발해볼 메뉴는 철판 아이스크림.
2: 철판 아이스크림.
0: 근데 철판 아이스크림을 일단 만들려면 철판이 제일 중요하고 네. 이 철판을 온도를 정말 낮게 해야 되잖아.
1: 네, 드라이기 있어요.
2: 얼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0: 얼마나 넣어야 될까?
1: 많이요. 철판이 위에 닿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2: 우와, 호러무비인데? 이거 진짜 호러무비인데?
1: 대박.
0: 붙어서 뭔가? 얘가 완전 딱 붙지가 않게 잘 했어요. 대박.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기다리자. 얘가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려요.
1: 기다려요? 근데 드라이 아이스가 몇 도죠? 한번 해주세요. 드라이 아이스 몇 도인지 궁금해요. 갑자기. 아.
0: 이것은? 이것은?
2: 우와, 마이너스 47.3.
1: 진짜요? 어. 헐. 와.
0: 그러면은, 만드는 법 레시피를 좀 설명해주세요.
2: 네, 일단 첫 번째로, 스티로폼 박스에 드라이 아이스를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철판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철판이 굉장히 차가워지는데, 지금 온도가 마이너스 1도, 그러니까 영하가 찍히는 정도까지 올라가, 됐거든요. 오, 충분히 차가워졌네요. 이때 이제 생크림을 도착해줍니다. 철판 위에.
0: 근데 권익 거는
2: 권익 거가 그래도 그나마 반응성이 있어.
1: 오! 올려줬어! 올려줬어! 올려줬어! 올려줬어!
0: 진짜?
1: 올려줬어!
2: 진짜?
0: 그러네?
1: 올려줬어!
0: 진짜 올려줬어! 됐다! 오케이, 조금씩!
1: 저 올려줬어!
0: 그거 나 조금만 놔둬봐! 그냥.
1: 맞아, 놔둬야겠다. 난 딸기는 뭐.
0: 정리가 있으면. 아, 이게 드라이 아이스가 다 있는 부분은 어느데 잘 안 돼.
2: 맞아요.
0: 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아이스크림 만들지? 애들 기다리다가 진짜 갈 것 같은데?
2: 와, 온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
0: 그러니까, 나 잘 안 얼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짜 못해요.
1: 그냥 쉐이크밖에 안 돼요.

0: 그게 더 표면이 매끄럽게 잘 안 돼요.
1: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 소금을 타가지고 이 정도면 돼. 다 녹은 것 같아. 다 녹았어? 봐봐. 네.
2: 다 녹았어요.
1: 다 녹았어?
0: 네. 이제 얼리면 될 것 같아.
2: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
1: 끝!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콜라랑 물이랑 환타랑 넣어놨잖아.
2: 네.
1: 막 흔들어야 돼 이제.
0: 미친듯이 흔들지
2: 말아야 되니까.
3: 야, 이 정도면 됐죠.
1: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2: 충분하다.
1: 꽉 찼어, 꽉 찼어. 넣자, 넣자.
2: 일단 이거는 뚜껑을 열어줘야 된다고.
0: 맞아요.
2: 했어요.
0: 뚜껑 빠른 진행을 내기 위해서 꽝 쳐주세요.
2: 하나, 둘, 셋.
1: 와, 와 대박.
2: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1: 와, 와 대박.
2: 별빛이 내린다. 슬러시 됐다.
0: 와 이건 진짜 이쁘다.
2: 완전 꽝꽝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슬러시예요. 슬러시
0: 진짜. 와
1: 아니 이거 어떻게 얼어 이게?

0: 내가 보기엔 이걸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1: 좀 더 잘 철판을 통째로 좀 얼릴 수 있는 방법을
0: 그럼 좀 큰 데다가 하자. 여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얼려?
1: 얼려요? 네, 얼리는데 그거. 뜨거운 물을 하면은

0: 이건 진짜 아름답다. 어때요?
1: 시원해.
0: 근데 딱 좋네.
1: 근데 갑자기 왜 짠맛이 나지 생각했는데
2: 아 숟가락 빼놨구나. 어쩐지 나도
3: 자꾸 아니 너 왜 짜지? 이랬는데 이걸로 우리가 소금말이야.
2: 아 어쩐지
3: 이름 지어주세요.
2: 충격이 얼어버린 콜라.
3: 어 멋있어. 충격이 얼어버린 콜라. 콜라 콜라
2: 콜라.
4: 저희 사이언스타 카페를 열었습니다. 와, 우리가 네. 진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5: 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저희가 설명 잘 해드릴게요.
4: 근데 오늘 의상들이 아주 그러니까 멋있어요.
2: 너무 다 멋있는데?
5: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프린스.
3: 그 프린스 그거.
4: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손님들이 몰려오기 전에 네. 빨리 오픈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이제 오픈 준비 끝! 밖에 카페 있거든요? 거기 오면은 이 콜라를 슬러시로 만들어줄게요. 신기하지? 네. 이따가 엄마랑 같이 와요.
1: 과학적인 원리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행사를 할 건데
0: 둘 다 앞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앞에 알겠죠? 친구들이랑 같이 와요.
1: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이제 시수. 시수 이제.
1: 오, 많이 온다, 많이 오신다.
2: 그거 이제 빨리 이제 다 만들어 봅시다.
0: 어, 이제 손님들이.
2: 어, 많이 왔어요.
0: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네.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볼

0: 음식 뭐죠?
1: 네, 저기 메뉴판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신경이 얼어버린 콜라입니다. 첫 번째 메뉴. 친구들 여기 콜라가 있어요. 근데 아직 콜라가 얼어있지 않죠?
0: 짠!
1: 얼어있지 않은데 저희가 충격을 빵 주면 이따가 갑자기 얼 거예요.
2: 그러면은 먼저 뚜껑을
3: 하면 빡 빼줘야 돼요. 빡! 뺀 다음에 다시 닫아요.
4: 빨리 닫아야 돼.
2: 그러고 아직도 그래도 물이죠?
0: 잘 봐요. 하나, 둘, 셋!
2: 뭐예요? 올렸어요.
0: 신기하죠? 신기하면 박수! 자, 이제 이 슬러시가 먹고 싶다, 손.
1: 그러면은 제대로 만들어서 줄게요.

0: 사이언스타 카페 두 번째 메뉴는요?
1: 네, 두 번째 메뉴 바로 저기 써져 있죠?
2: 과자말!
1: 네, 맞습니다. 목 내리는 과자말.
0: 여기 이 통에 얼음을 가득 담고 소금도 많이 담을 거예요.
3: 소금을 넣는 이유는?
2: 얼음을 녹기 위해서.
1: 오! 맞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4: 와,
1: 어떡해.
0: 자, 그리고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이제 우유를 넣어서 잠근 다음에 안에다 넣고 마구 흔들어주면은 우유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기대돼요, 여러분?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1: 자, 먼저 통에다가 얼음을 꽉 채워줍니다.
0: 여기다가 소금을 가득 담아주면 돼요, 가득.
1: 가득.
0: 자, 그 다음에 지퍼백에 우유를 넣어주면 돼요. 네.
1: 지퍼백에 우유를 담아서 이 통에다가 넣기.
0: 그 다음에 잘 닫고 흔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희 셋이서 춤을 출 거예요. 마구마구 출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0: 친구가 다 얼었어요.
1: 이거 봐요, 친구들.
2: 신기하죠?
0: 신기하죠?
2: 와!

0: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메뉴인
1: 물 내리는 바다마을
0: 해산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뉴는요.
1: 뻔뻔한 철판 아이스크림입니다.
0: 네, 세 번째 메뉴가 가장 맛있어요, 여러분.
2: 쉐이크밖에 안 돼요. 내가 보기엔 이걸로는
3: 뭐 이 정도면 한데 다 녹은 것 같아.
4: 다 녹았어.
0: 다 녹았어?
5: 네.
0: 제일 중요한 철판 꺼낼 거예요.
1: 오, 시원해.
0: 이것만 꺼내고 하나씩. 네. 자, 그럼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음판 철판에다가 이렇게 생크림을 넣고 조금 기다리면은 이게 얼어요. 여기다가 연유와 텔라를.

0: 좀만 기다렸어.
1: 짠. 이렇게 이제 과일로 비프를 잘 해준 다음에
2: 딱 꽂아주면
3: 와 진짜 샷분째
2: 완성.
4: 뻔뻔한 철판 아이스크림
2: 완성. 되게 뻔뻔하죠?
1: 아 너무 뻔뻔했어.
2: 맛있게 먹어요. 자 친구들 맛있게 먹어.

0: 자, 이렇게 해서 사이언스타 큐 카페 대성공! 네, 저희의 카페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1: 아래에 있는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2: 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0: 네, 그럼 다 같이 사이언스타 큐!
2: 하나는 빡 빼줘야 돼요. 빡, 빡, 빡. 뺀 다음에 다시 닫아요.
0: 빨리 닫아야 돼.
2: 그리고 아직도 그래도 무리죠?
0: 잘 봐요. 하나, 둘, 셋.
2: 후예요?
3: 올렸어요.
1: 그러면은 제대로 만들어서 줄게.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질병 얼굴엔
13: 순하게
14: 진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8: 옛설 칫설 마데카
19: 솔
20: 다들 뭐 먹는 거지?
21: 이게 뭐예요?
2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창조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2: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3: 당장 진행시키지.
1: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4: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보석이요?
4: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1: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5: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3: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1: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5: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3: 친한 친구?
6: 생겼지, 그럼. 당연.
5: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6: 친구?
5: 어.
3: 아, 누구 이름 되지?
6: 속였다. 아빠나 갈게.
5: 오, 그래, 사랑아.

0: 와봐. 할 얘기 있어.
1: 어? 할 얘기? 뭔데?
0: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2: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치 기계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0: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3: 자, 친구들 안녕.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친구들 안녕. 가만.
6: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2: 아, 그게 아니고요.
0: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할까?

0: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1: 한 그림
0: 빠밤.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2: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1: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3: 선생님, 우리 함께할래요.
0: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4: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5: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6: 너 나랑 한 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5: 아, 싫냐고.
7: 아니, 그건 아닌데.
5: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0: 그러면은?
8: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9: 좋은 생각.
1: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0: 그렇지?
1: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4: 네, 좋아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1: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0: 완성됐나요?
10: 네, 네, 선생님!
11: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4: 맞아, 이건 지구예요.
5: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9: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1년에 137일 굶는데 빙하가 녹아서.
11: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7: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4: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0: 못생겨지잖아.
1: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려는데.
0: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1: 근데 사랑이가...
0: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2: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0: 어? 한번개쌤.
2: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1: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3: 맞아. 그럼 되는데.
2: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0: 다들 뭐가 저렇게 싫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누치야. 응?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4: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4: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같이 가.
4: 밧줄 빔.
5: 이게 뭐야?
6: 꼼짝 마라, 지구인.
1: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7: 당장 내 놔!
6: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1: 가까이서 보니까 암흑 보석이 아닌 것 같아.
4: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4: 어떡하지.
6: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7: 제가 풀어드리죠. 자, 번개 터치!

0: 경계맨! 저 사람들이 백원장님 브루즈를 뺏으려고 했어요.
1: 니들 누구야? 왜 브루즈를 뺏으려 한 거지?
2: 그건 비밀이지. 가더라.
3: 경계 쉐드!
1: 경계? 회장님, 다친 데가 없어?
0: 네.
1: 살자.
0: 더 악당들.
4: 어, 경계맨 뒤에.
5: 공포의 똥폭탄. 취합.
0: 어, 안 돼. 확 넘어들어.
6: 뭐지? 누가 생각한 일이 됐어.
1: 너희들?
7: 안 되겠다.

0: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1: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2: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3: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2: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3: 같이?
4: 둘이?
3: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2: 같이 가.
1: 어, 사랑아, 실내 와.
3: 아, 맞다.
5: 번개쌤.
1: 응?
5: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5: 아까 번개였는데 못 부셨죠? 완전 멋졌는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4: 암흑 보석이요?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5: 이게 뭐야?
6: 공포의 똥폭탄.
4: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7: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8: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9: 빨리 열어봐.
7: 왔어, 왔어.
9: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4: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그게 아니구나.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7: 뭐야? 이게 끝이야? 여봐! 여봐!
9: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4: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5: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10: 정정당당 응원의 날!
5: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0: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1: 그러니까 반칙하면
2: 안 돼요.
1: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2: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3: 너무 좋구나. 우정.
2: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3: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4: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0: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2: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0: 잘 부탁해.
2: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5: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역시 희망 있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2: 맨날 금메달,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3: 운동에 실력도 아닌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2: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나 웃긴다!
1: 삼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출발!
6: 여기까지. 잘했어.
1: 출발!
3: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다시, 다시!
4: 안 돼!
3: 다시, 다시!
1: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2: 네!
4: 잘 봐.
1: 자, 출발!
2: 오! 오! 이야! 오!
3: 비행기인 줄?
2: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4: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1: 자, 지구도 준비됐지?
2: 네! 지구야!
4: 지구야! 힘내!
0: 지구 화이팅!
4: 만나, 지구, 지구, 지구.
1: 자, 출발!
2: 어, 개미! 밟으면 안 돼!
4: 너를 안 밟아서

0: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1: 졌지만 긍정당당 했으니까.
0: 괜찮아. 잘했어.
2: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6: 그럼.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8: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또 뭐 먹게 왜 자꾸.
3: 저 기분 나쁜 안경 못생겨져다.
9: 범이 안경이
4: 뭐야?
6: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10: 뭐야? 왜 웃는 거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10: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6: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11: 지구야.
3: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껴놔.
5: 지구, 잠깐만.
3: 아, 기미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4: 어떻게, 뭐지?
12: 으아! 그거,
4: 어? 선생님!
0: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 왔다.
4: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0: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4: 아닌데요, 쌤.
6: 어?
9: 아, 웃겨.
6: 어?
4: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6: 이상하다.
4: 이상해.
6: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3: 밥 넘어져라! 새똥이나 맞으라!
13: 이것도 뭐야?
6: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준 다음부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3: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4: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3: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4: 뭐? 나랑 범이랑?
6: 지면 사랑인가 분명 난리칠 텐데.
4: 선생님,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할 때가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레키오사우루스.
0: 자, 범위 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4: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3: 우와, 제가 내 짝이라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6: 이번에도 부석에게 소원을?

0: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1: 안 돼요.
2: 맞아요.
1: 안 되긴 뭘 한데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2: 자, 모두 준비? 시작!
1: 야! 어, 살살해! 야!
2: 우와!
0: 어, 살살해? 어, 괜찮아?
1: 너, 지기만 해봐.

0: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짜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 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 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6: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술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피. 락토피스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I can play the drum.

0: See you later.
1: 와우. 어?

0: Good job, Silu.
1: Mr. Haley!
0: Let's

0: Loudly. Loudly.
1: Loudly. Loudly. Yay!
2: Wow, COVID. Good job.

like.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순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란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업 앤 다운.

like together.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0: 얼굴엔
7: 순한 킬링.
0: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야식,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대기.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주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장미꽃 가시. 고슴도치 가시. 밤송이 가시. 성게 가시.
1: 가시들이 아주 멋지군. 뾰족뾰족해서 누가 공격해도 아주 안전하겠어. 하지만 가시 중에 최고는 바로 나, 선인장 가시. 뜨겁고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서도 우리 선인장이 당당히 살게 된 건 모두 가시 덕분이라고. 나뭇잎이 넓으면 물이 스르르 빠져나가지만 뾰족뾰족 가시가 있어서 물방울들이 못 빠져나가. 뜨거워도 비가 안 와도

0: 사막대장 선인장.
1: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모래. 그래도 사막에서 살래. 난 사막대장.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0: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승상킹킹
1: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
1: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승상킹킹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최근에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3: 뭐가요?
2: 주식이요.
3: 아.
2: 야, 모였다면은 주식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3: 그러니까요.
2: 네. 과학브라더들은 어때요, 주식 상황이?
4: 뭐, 벼락거지 바로 접니다.
3: 벼락거지?
4: 가만히 있는데 남들 다 부자 되면.
2: 아, 녹았어요?
4: 아, 이거 녹은 건 옛날이고요.
2: 아, 이제 스며들었어요?
4: 그, 뭐, 올라가는 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5: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할 역량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전문 그 리딩방 항성님이
2: 아 그래요? 네. 전문 리딩방
5: 항성님이 말하는 거 이렇게 슬쩍 들었다가
2: 아 그래요?
5: 사고
2: 아무튼 우리 방송 나갈 때쯤 또 주식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녹화 시점 기준으로는 굉장히 핫합니다.
6: 이 주식 시장에서 제일 핫한 부분이 또 갑자기 반도체 시장 아니겠습니까?
2: 아
6: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30%에서 40%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아닙니다. 아는데요. 아는데.
7: 알아요?
2: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아, 코스피 5000대 네. 제 걸 봤어요. 제 건 정지해 있더라고요. 도대체 난 어디에다 집어넣은 거야? 예,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7: 맞죠.
2: 신중하게 투자는 신중하게 된다라는 말이
7: 그럼요.
2: 맞거든요.
4: 마이너스 96%도 있어요.
2: 어디에다 넣길래 그래요? 그렇죠. 어디에다 넣길래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만나면 요즘에는 그냥 주식 얘기 같다고. 그래서 좀 겁도 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 반도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6: 그 이야기를. 네. 하려면은 네. 바로 오늘 이 게스트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네. 어떤 콘텐츠에 나오잖아요.
2: 네.
6: 그럼 콘텐츠 요약본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요?
6: 네.
2: 좋습니다. 과학 경제 분야에서 주목하고 계신 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0: 감사합니다.
1: 의사 선생님 아니세요?
2: DBS 명예 나오시는 순환기내과 교수님 느낌이 좀 나는데 왠지 저도 진료를 좀 받아왔던 것 같아요.
3: 방금 전에 종목은 다르지만 반도체 의사하고 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정식으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하루 종일 AI하고 반도체만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AI 반도체 생각하는 카이스트의 김정호입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자, 카이스트 우리 김 교수님. 네. AI하고 반도체만 생각하는 분이다.
4: 요즘 제일 핫한 반도체에서 핫한 분야가 HBM이잖아요.
2: HBM.
4: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2: HBM의 아버지. 네. 대단하신 교수님을 모셨는데 사실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반도체 주식 사셨어요?
3: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 아, 투자를 안 하세요?
3: 사심이 들어가면 연구 방향과 판단이 흐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직접 투자는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2: 조금 그 뜻은 존중을 하고 네. 저희가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아까 그 HBM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4: 맞아요.
2: 솔직히 이게 들어는 봤지만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오늘 반도체가 뭔지 제대로 저도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아 저는 아 교수님 너무 늦게 만난 것 같아서 안타깝고
2: 뭔가 좀 이렇게 구조된 만난 느낌으로 지금 보세요.

0: 제가 이제 MC를 맡을 때 들은 말이 있죠. 과학용어를 모르면 경제도 모르고 시대도 뒤처지고 주식도 못하는 시대다. 뉴스에 이제 과학 관련 단어가 나오면 시청자분들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과학 프로가 생겨야 된다. 그래서 취미는 과학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반도체는 사실 많이 썼어요.
1: 그렇죠.
0: 노트북, 뭐 휴대폰,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요즘에 왜 유독 우리가 늘 그냥 알고 있던 그 반도체가 요즘에 왜 그렇게 핫할까요?
2: 저는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게 AI라고, 인공지능이라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곧 AI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텐데 네. AI의 약점이 반도체에 있습니다. 여러 기업이 AI 서비스를 내놓을 때 성능 있잖아요. 네. 얼마나 좋은 그림을 빨리 그려주느냐. 이거는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0: 좋은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
2: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버려갖고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0: 그렇죠.
2: 주가가 오르고 하는 겁니다. 조그만한 데이터 센터 하나 만 대짜리 해도 조 단위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공급이 모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 돼버린 거죠.
0: 메모리 가격이 요즘 미쳤어요.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들 지금?
3: 네.
0: 더블로 들어요.
3: 저도 얼마 전에 샀어요, 컴퓨터를.
0: 아, 맞췄어요?
3: 너무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네. 제 거랑 아들 걸 샀는데 두 대 사니까 한 700 나오더라고.
2: 그냥 제 상상의 영역입니다. 한 대에 1,00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3: 근데 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저 같은 일반적인 컴퓨터의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2: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특히 D램이나 NAND 플래시 생산하는 공장 시설은 일정합니다. 양산할 수 있는 양이 일정한 건데 네. 지금 AI가 워낙 그 수요가 많고 네. 가격이 비싸니까 그쪽으로 대량 라인을 돌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덩달아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0: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그죠?
2: 네.
0: 근데 대표적인 그 회사, 5090 그 회사가 N사잖아요, N사.
2: 네.
0: 예, 우리 젠슨 황.
2: 네,
0: 형님,
2: 네, 네.
0: 20년 전에 용산에서 네. 용산에서 매장들 돌아다니면서 네. 홍보했던 분,
2: 네.
0: 이 M사가 그 GPU를 이제 그래픽카드로 네. 썼잖아요. 네. 그래픽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회사가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회사가
2: 네.
0: M사가 어떻게 반도체 시장에 1위가 된 겁니까?
2: 오늘 이거 밤새도 되는 거죠?
0: 아, 그건 안 되죠. 저도 근데... 아침에 스케줄 있어가지고.
2: 먼저 이제 GPU가 왜 필요하냐? 네. AI의 필수적인 게 GPU와 GPU. 메모리인데 네,
0: 그렇죠.
2: 전과 달리 이제 영상도 만들어내요.
0: 아, 맞아요.
2: 그걸 멀티모다이라고 그러고요.
0: 그렇죠.
2: 그다음에 책도 뭐 수백만 권도 동시에 읽어야 돼요. 네. 그걸 우리가 길이, 단어의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0: 네.
2: 테라바이트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빨리빨리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는 GPU밖에 없었던 거죠.
0: 아. 원래 연산이면 이게 CPU가 원래 이제 뇌 같은 건데 컴퓨터로 따지면 CPU가 성능이 더 좋아야 될 텐데 왜 GPU가
2: 네.
0: 더 좋다는 건지.
2: GPU는 동시 계산을 잘합니다. 그래픽카드가 그런 용도였고요.
0: 예.
2: 그 컴퓨터는 시스템 반도체인 CPU, GPU, TPU하고
0: 네네.
2: 거기에 붙어있는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계산 전용 반도체나 또는 통신용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0: 시스템
2: 하고
0: 반도체.
2: 이제 다 계산하는 용도인데요. CPU는 우리 보통 PC에 들어가는
0: 그렇죠.
2: 거잖아요.
0: 네.
2: 그래서
0: CPU.
2: 어떤 일을 순서대로 하는데 되게 빨리 해줍니다. 네. GPU는 계산을 하는데 동시 계산을 잘해요. 지금 최근에 나온 GPU와 인공지능을 하면 책 한 권도 금방 써내거든요.
0: 네.
2: 근데 아마 그런 CPU로 하면 뭐 단어 100개나 1000개 정도 간단한 대화 정도밖에 못할 겁니다.
0: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온 게 미국에서 일단 중국의 그래픽카드 공급을
2: 네.
0: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딥시크 제조회사 있잖아요.
2: 네.
0: 거기가 지금 못 쫓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그래서,
0: 자기네들은
2: 예.
0: 최신의 그래픽카드가 없으면 힘들다.
1: GPU 같은 경우는 게임할 때 보면 1920, 1080 들어보셨죠?
0: 네.
1: 이 화면의 비율.
0: 네.
1: 그게 총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픽셀의 개수잖아요. 근데 게임하면은 화면이 계속 바뀌잖아요. 캐릭터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색깔도 바뀌고 움직임도 바뀌고 픽셀 하나하나가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그 동작을 계속적으로 연산을 해가지고 값을 바꿔주는 건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래픽카드 그 행렬 연산이 그 순간순간에 들어가는 거죠.
2: 그러니까 행렬 곱셈하는 게 그래픽 처리하는 거하고 우연히도 AI하고 같아 버려요.
0: 구조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2: 예.
0: 그래서 이제
2: 네 분은 다 행렬은 잘하셨죠.
0: 예.
2: 중고등학교 때

0: 인공지능은 거의 행렬 수학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행렬은 일반 수학과는 달리 동시에 계산을 합니다.
1: AI는 왜 행렬로만 무조건 계산을 하나요?
0: I am a boy라는 문장을 쓴다고 하면 I하고 가장 관계가 높은 단어가 뭐겠습니까?
2: M.
0: 태프코는 뭐라고 생각해? I am a boy 했을 때 I하고 가장 관계가 높은 단어가 뭡니까?
1: Boy.
0: 보이죠.
1: 나, 소년. 그거죠. 그렇게 봐야죠.
0: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쭉 나열되면 단어 사이의 연관관계를 점수로 매깁니다. 1에서 100점까지 매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책 한 권을 읽으면 단어가 100만 개, 1000만 개 되잖아요. 도서관 책을 다 읽으면 뭐 조단위 단어가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단어 사이의 관계를 다 학습을 합니다. 그런 모든 문맥이든 단어 간의 관계든 이런 거를 표현하는 수학적인 방식이 행렬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면 태프콘이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AI가 문장을 해석을 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하나씩 쏟아내 주는 거예요. 최적의 단어를 쏟아내는 게 지금 챗GPT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3: 근데 CPU는 결국에는 작업은 빠른데 동시에 하긴 좀 약하고 네. GPU가 그거보다는 성능은 떨어져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걸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우리가 요새 뭐 양자 컴퓨터에서 QPU 같은 것도 연구가 되잖아요.
0: 네.
3: 그게 도입이 되면
4: 더 빨라져요?
3: 지금보다 더 빨라지고 뭐 GPU나 CPU 값은 좀 내려가고 이런 미래가 올까요?
0: 네. 언제 기회 되면 또 불러주시면 양자역학과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양자역학은 약간 불확실성 이론에
1: 그렇죠.
0: 의해서 뭔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야기에 네. 제가 대학 때 양자역학을 물리과 가서 일부러 막 들었어요.
1: 불확실성이 큰 주제죠, 대주제죠.
0: 예.
1: 양자역학.
0: 그래갖고 네. 더 공부하고 싶어서 뭐 디퍼렌셜 지오메트리 과목까지도 들었어요.
1: 네.
0: 이 현재 디지털 세계 우리 그래픽 카드나 AI는 약간 디터미니스틱해요. 결정론적이에요. 거기서 약간 수학적인 충돌이 있어서 AI의 행렬 연산을 GPU만큼 잘할 거냐는 저도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양자 쪽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네.
0: 지금까지는 그래 보이는데 좀 그건 또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0: 네.
1: 이 M사가 그 GPU를 이제 그래픽 카드로
0: 네.
1: 썼잖아요.
0: 네.
1: 그래픽을 만들었잖아요.
0: 네.
1: 어떻게 AI에 좋다는 걸 딱 알아냈을까요?
0: 그건 제스 황이 안 게 아니고 네. 캐나다의 인공지능 과학자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이 네. 이제 행렬 계산을 도입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할 때 이제 우연히 GPU가 나온 거예요.
1: GPU가 나왔고
0: 그걸 썼더니 바로 다 맞추는 거예요.
1: 아, 그분이 그냥 써본 건데
4: 네.
1: 야 그래픽카드가 이거 야 여기하고 잘 붙네
0: 네.
1: 야 이거 궁합이 좋네
0: 네.
1: 해서 이제
2: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2012년도였나요? 그때 이미지 인식 대회라는 게 있는데
0: 네.
2: 방금 말씀하신 GPU를 사용을 했더니 완전히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를 하면서 네. 1등을 했었잖아요.
0: 네, 네.
1: 야,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게 약간 불을 발견한 거하고 똑같은 지금 그렇게 네. 흐름으로 가버린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야 이게 GPU랑 이게 연산이 이게 궁합이 찰떡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N사가 빵 하고.
0: 근데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항상 끝없이 좋은 것만 있는 건
1: 맞아요.
0: 아닙니다.
1: 그런가요?
0: 경쟁자가 등장하는 거죠.
4: 네. 아,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네. 다른 회사들이 네. N사의 독주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1: 리사 수누나요. 우리 수누나.
0: 네. 그분도 네. 있고, 거기는 이제 A라는 회사로
1: 그렇죠,
0: 시작하는 A죠. 거고, 또 G라는 회사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특히 구글에서는 그런 행렬 계산에 적합한 반도체 TPU를 개발했습니다.
1: TPU요?
0: 그 T는 텐서라는 뜻인데요. 텐서는 다차원 행렬을 또 얘기합니다.
1: 아, 다차원 행렬이 뭔가 한 단계 높은 것 같네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동작을 잘해요.
1: 아.
0: 그런데 이제 GS 회사가 자신만 수가 아직 외부에는 팔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리자수가 있는 A라는 회사도 예, 예. 개발을 했어요.
1: 네.
0: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개발해도 소프트웨어가 또 안 받쳐주면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은 걸릴 텐데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과 같은 90% GPU 독점 시대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1: 야,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은 뭐 언제까지나 계속 그냥 N사가 일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0: 네.
1: G사도 그러고 지금 TPU부터 시작해가지고
0: 네.
1: 많이 따라오면
0: 네.
1: 어느 정도는 이제 평준화가 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0: 그 G사에서 나온 AI 혹시 써보셨습니까?
1: 네네네.
0: 그게 TPU 갖고 동작합니다.
1: 아,

0: 진짜요?
1: 예, 교수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교수보다 더 정리 잘해주고 하는데.
2: 위험한 발언.
1: 아니, 안심하고 계셨어요? 지금 네. 교수라는
3: 거. 거기 LM은 내가 자료를 갖다 긁어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교수님들은 있어야 된다고요.
1: 아, 그것도 그 키워드만 넣는 또 전형 또 AI가 등장하고 있어요. 프롬프트만 전문으로 또 해주는. 들어. AI나 반도체를 모르면 직업을 못 찾을 것 같아요.
3: 아, 직업.
1: 그래서 생존의 문제다. 네. 그래서 데프콘 님도 네. 계속 이 업계에서 네. 성장하시려면 네. 기술을 알아야 된다.
3: 기술. 전 이미 기술자입니다.
1: 아, 그러신가요?
3: 예, 뭐 교수님 아시겠지만 AI는 저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1: 그거는 다음 회 시리즈에 한번 우리 같이 또 얘기해 보도록
3: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죠. 또
1: 나오시게요? 아니, 작가님이 잘하면 계속 나오게 해준다 그래갖고.
3: 아, 진짜요? 도대체 무슨 말을 꼬시는 거야? 이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꼬시는지 모르겠지만.
4: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지사에서 TPU를 자체 자기네들이 쓰려고 이제 반도체를 네. 개발한 거잖아요.
1: 네.
4: 교수님은 그러면 GPU, TPU 둘 중에 선택은?
1: 저는 뭐
3: 자, 근데, GPU냐 TPU냐? 교수님의 선택은 전문가의 선택은?
1: ABCD로 하면 어디가 뒤쪽이죠?
5: T가 뒤에 있죠.
1: T가 뒤에 있네요. 네.
6: 아, G에 있을수록 첨단이다라는
1: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G사에서 나온 데이터도 있어요.
5: 네.
1: 유튜브 다 우리 지메일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네. 거기다가 플랫폼이 있어요. 안드로이드라고.
5: 네.
1: 그거를 다른 말로 수직 계열화라 그럽니다.
5: 수직 계열화.
1: TPU를 결정적일 때 같이 동반해야 되는 기업만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5: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GPU를 만들어내는.
1: 종목은 다르지만 NPU를 개발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몇 개.
3: NPU요?
1: 네. NPU 지금 못 들어보셨어요?
3: 왜 NPU?
5: 뉴로모피.
3: 뉴로모피?
1: 그럼 오늘 이제 마이크 끄고 조명 끄고 처음부터 다시 우리 주식 얘기해야 될 거예요.
3: 그 N이 NPU. 무슨 뭐의 약자인지 궁금합니다.
1: Neural Processing Unit.
5: Neural Processing Unit.
1: 네, 본질로 들어가면 행렬 계산이에요.
3: 아.
1: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행렬 작은 용으로 하자.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작은 주로 뭐 자동차나 뭐 로봇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GPU를 개발하자는 회사고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GPU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큰 생태계를 장악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젊은 스타트업들 그분들을 다 알고 있는데 다 공대 나왔고요.
3: 다 아시는 분들이죠?
1: 다 만난 적 있습니다.
5: 저도 만난 적 있는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로.
7: 왜 안 알려줬어요?
3: 왜 안 알려줬냐?
5: 내가
3: 저기요.
5: 내가 뭘 저기요. 다 알려줘야 돼.
3: 그만하세요. 뭐가 내리고 있다.
7: 마이너스 96% 메꿔야 돼요.
3: 마이너스 96%라며요. 아유 이제 그만하세요. 예. 아니 그 GPU, TPU 같은 반도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1: 네.
3: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GPU는 들어봤지만 TPU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처음 들으신 분들
1: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NPU도 있다.
3: 네. 국내에는 이제 NPU도 있다.
1: 네.
3: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는
1: 네.
3: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걸까요?
1: 주로 그 컴퓨터는 시스템 반도체인 CPU, GPU, TPU하고
3: 네네.
1: 거기에 붙어있는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네.
1: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급해주는 장치를 반도체 메모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 저장하는 장치를 반도체
1: 네.
3: 메모리.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렬을 어딘가 기록은 해둬야 되잖아요. 네. 기록을 해두는 장치가 메모리가 됩니다.
3: 네, 메모리.
1: 그래서 패권이나 중요성이 메모리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3: 아...
1: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멀티모달을 하느냐, 동시에 몇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느냐가 이제 AI 발전 단계로 가면
3: 속도니까요.
1: 속도와 용량의 게임인데 이게 GPU가 발목이 아니라 메모리가 발목이 된 거예요.
3: 아하.
1: 근데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세 회사, S사, 우리나라 H사, 미국의 M사인데 생산 물량의 7, 80%가 한국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좋은 성능을 줄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고 미래에 그런 수량과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꾸 주식을 사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저 오늘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6: 이렇게 야. 끝내시면
3: 야, 지금 밀당이 어우 장난 아닌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이게 같은 반도체로 메모리
1: 네.
3: 시스템
1: 네.
3: 이쪽을 이제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1: 이 우리 인간은 손가락이 10개잖아요.
3: 그렇죠.
1: 그러니까 10진수로 하는데 네. 반도체는 1과 0밖에 기록하지 못해요. 전압을 가하면 전기가 통하고 안 가하면 안 통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서, CPU, GPU, TPU는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트랜지스터가 되게 중요해요. 일종의 스위치를 하는 트랜지스터가 있게 되고 그거를 서로 연결해서 논리 회로를 크게 만들면 CPU도 되고 GPU도 되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안에 이렇게 전자가 모아둘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어줘요.
4: 그렇죠, 그렇죠.
1: 그걸 이제 캐패시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자를 채워두면 1이고 다 읽어서 빼버리면 0이 돼요.
4: 네.
1: 전자 바구니가 있는 거죠.
6: 전자가 뭐 새 나가진 않아요?
1: 새 나가죠. 그 우리 과학자들이 아시겠지만 터널링 현상이라고 얘가 또 튀어나가요.
5: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다시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리프레시라고 하긴 하는데 조금 새어나긴 합니다.
5: 근데 사실 이 메모리에서 어떤 정도의 그 정보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공급이 돼버리면은 메모리가 크지 않으면은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1: 그렇습니다.
4: 병목 현상이 뭡니까?
1: 제가 오늘 생각해서 병목이 뭐지? 병이 이렇게 목처럼 이렇게 가늘어지는 거예요.
4: 네.
1: 그래서 사이다를 이렇게 우리가 불러도 뽀글뽀글 나오지 한꺼번에 안 나오잖아요. 목이 작아서. 그래서 사이다 쏟았을 때 내는 물의 양은 그 목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메모리도 데이터를 GPU에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통로가 작아서 빨리빨리 못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속도가 늦어져서 GPU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 아. 네.
5: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 성능을 GPU가 원래 이룰 수 있는 성능이 100이라고 하면은 메모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GPU의 성능을 100 정도로 끌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4: 그렇죠.
1: 그래서 반도체 하나로 용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쌓았습니다.
4: 네.
1: 쌓는 만큼 배수로 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HBM이라는 건데요.
4: HBM.
1: 그러니까 보통 DRAM하고 다르죠.
6: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HBM의 층을 쌓는다 하셨는데
1: 네.
6: 이 층들이 그러면 D램들을 1층, 2층 계속
1: 그렇습니다.
6: 쌓는 건가요?
1: 예,
6: 그래서
1: 그렇습니다.
6: 지금 품귀가 돼서 비싸지고
1: 그러니까
6: 있는 거고.
1: 보통 한 층만 쓰던 거를 16층씩 쌓으니까 용량이 16배나 더 필요하잖아요.
4: 아.
1: 그런데 호텔도 100층짜리 호텔이면 뭐 가운데 엘리베이터 여러 개 있잖아요.
4: 그렇죠.
1: 단층짜리면 전부 뭐 객실이지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수만 개 HBM에 넣어버리자.
4: 메모리를 쌓고 엘리베이터를 뚫었다.
1: 네.
4: 아 근데 그게 아직 계속 맴돌아. 메모리 어디에다 뚫는 거예요?
5: 물리적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1: 물리적으로 케미컬 에칭인데 그거를 플라즈마 에칭이라고 합니다.
4: 네. 아, 직접 뚫어놔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실리콘이 보통 머리카락 두께 정도 웨이퍼가 그런데 더 얇게 종이처럼 갈아요.
4: 네.
1: 갈고 구멍 뚫는데 다 마이크로미터 크기예요. 이 전자 빔을 때리면서 화학 물질을 넣으면서 때리면 아주 깊이 땅굴이 파져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합니다.
6: 구멍을 뚫는 거는 그래도 쉬울 것 같은데
1: 네.
6: 그 뚫은 걸 통해서 뭔가 움직이려면
1: 거기 이제,
6: 전기가 흘러야
1: 거기
6: 되는 거 아니에요?
1: 구리를 메꿉니다.
6: 아, 근데 또 쇼트가 나진 않아요? 절연체도 막 있어야 될 것 같고.
1: 절연체도. 그게 이제 HBM 만드는 회사들의 어려움을 겪는 건데요. 거기 이제 구리와 구기를 납땜을 해야 되잖아요. 붙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녹아서 엎터지면 옆에 하고 붙고 구멍이 조금만 비게 나면 옆구멍하고 또 수만 개의 구멍이 그러니까 똑바로 뚫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중요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왔는데 GPU까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선을 넓혔어요. 전통적인 메모리는 차선이 뭐 8개, 16개인데 처음부터 1024개로 했어요. 다 차선이
4: 돼요. 차선을 더 크게 만들고.
1: 그러고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고층 건물로 짓고 그런 메모리가 이제 HBM입니다.
7: 그러면 HBM이라고 할 때 M은 메모리고 HB가 뭐?
1: High Bandwidth.
7: High Bandwidth요?
1: 예, 그러니까 차선의 속도, 차선의 개수와 속도의 곱입니다.
4: 아.
1: 토탈 1초에 보내는 데이터 양.
7: 속도도 높이고. 밴드위스 전체
1: 그렇습니다.
7: 속도와 넓이 자체가 다 늘어나가지고.
1: 예.
7: 엄청나게 기존의 메모리보다 훨씬 하이. 밴드위스를 가진 메모리에서
1: 그,
7: HBM.
1: 그거 덕분에 그래픽 성능이 확 좋아진 겁니다. 빨리빨리 공급되니까 화려한 화면이 팍팍 된 거죠.
4: 이제 AI라든가 막 엄청난 대량 정보를 하려면은 메모리 자체가 하이 퀄리티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HBM의 이 메모리가 이제 대세가 된다.
1: 네, 그렇습니다.
4: 좋습니다.
5: 이런 것들

0: 를 너무나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사실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2010년대에 A사가 네. 그냥 메모리를 만들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일찌감치 사실은 이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쌓는 아이디어를 갖고 네. A사가 H사에 연락을 한 거죠.
1: 네. 네.
0: 근데 이거를 그냥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2: 안 되지, 안 되지.
0: 근데 이거를 실제 구현을 하시고 문제들을 해결을 하신 게
2: 일론 머스크예요?
0: 김정은 교수님.
3: 교수님인가?
1: 해결했다기보다는
3: 쌓는 거랑 막 구멍 뚫고 막 이런 것도 다 하신 거예요?
1: 제가 그 아이디어는 200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3: 아, 진짜요?
1: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면 그 당시 이제 서울과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자동에 그 계속 아파트
2: 올라가고
1: 저 비싼데 왜 살지 하다가 영감을 얻었어요.
3: 아, 이런 데서 영감 얻는 거예요. 아티스트예요, 이분.
0: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로.
1: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는데 예. 그때 다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다 저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뚫거나 쌓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거를 미리 제시를 하고 저희가 그렇죠.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 학생들 졸업해서 가고 두 회사 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다 HBM을 성공하는 데 많은 밑거름이 됐죠. 야. 1990년대 말에 네. D램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네, 네. 이게 나노급 가니까 이게 간섭 현상 때문에 1과 0이 막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되겠다. 용량의 한계가 생기겠다. 쌓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쌓으려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거고 연구하는 데야 뭐 너무나 재밌는 현상이 많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폭발하면서 이제 이게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3: 야, 교수님 대단하시네요. 앞서가셨어요. 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1: 그래서 이제 그게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막 산업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없을까 하다가 이제 네. 아, 그러면 GPU까지 오라 그러자. GPU를 뺏어서 HBM에 넣어버리자.
2: 에? GPU를 뺏어서 HBM이 대체 무슨 말이죠 이게?
1: 지금은 GPU가 미국의 N사, 뭐 A사 네. 이런 데 있잖아요.
2: 그쪽 있죠.
1: 그 기능의 일부를 HBM에 넣어버려서 우리가 아예. 자체적으로 해버리자.
3: 아예 그냥 메모리에다가 GPU에서 네. 필요한 것들을
1: 왜 우리가 넣어버리자? 데이터를 거기 주냐 이거지. 우리가 다 하자. 야,
3: 그게 될까요 근데?
1: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3: 아, 왜?
1: 그게 HBM4부터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3: 그게 왜 그렇게 좋아하시죠? 지금 녹아내렸다면서요. 다시 회복할 것 같아요?
2: 아니, 끝나고 뭐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1: 자, 보세요. 옆에 백화점이 있고 거기 이제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지금이 그런 체제 아파트가 HBM이고 백화점이 GPU예요.
3: 네.
1: 근데 어떤 때 백화점까지 걸어가기 귀찮잖아요. 비도 맞고. 1층 상가를 고급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3: 와.
1: 또는 레스토랑은 옥상에다가 두면 백화점 안 가고 뷔페는 옥상에서 먹고 간단한 거는 그런 거죠. 그래서 GPU를 일부 집어넣자라는 게 하나의 제 주장입니다.
3: 가능할까요? 근데 GPU는 이따만한데 그거를 좀 압축해가지고
0: 벌어지고 있대잖아요.
3: 네,
1: 두 번째는 메모리 D램이라는 메모리만 쌓으니까 용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량이 상당히 커야 돼요. 테라바이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3: 그렇겠죠.
1: 지금은 뭐 HBM은 200기가 이런 거예요. 근데 100테라까지 필요하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3: 100테라면 어마어마한
1: 그러면 지금보다 1000배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3: 네.
1: 그래서 용량이 큰 또 메모리가 필요하다.
3: 그렇죠.
1: 속도도 빠르지만.
3: 네.
1: 그래서 그 용량이 높은 메모리가 HBF라고 해요.
2: HBF. HBF의 F는 뭔가요?
1: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0: 아, 플래시 메모리.
3: 플래시 메모리. 네.
1: 야. 용량이 D램보다 한 10배 정도 높습니다. 아, 못 들어보셨어요?
3: 네.
1: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3: 안 돼. 우리가 이제 또 HBM 메모리에 대한 어떤 후끈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그 새로운 D램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기존의 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 쌓는다는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1: 이런 게 있습니다. 예. AI가 워낙 빨리 변화하고 수요가 크니까 네. 완전히 물리적으로 새로운 메모리를 만들기보다는 뭐. 기존의 것을 잘 조합해서
3: 네.
1: 시멘트나 타일이나 벽지는 기존의 것 쓰더라도 빨리빨리 짓는 게 지금은 중요해져.
3: 최고로 쌓을 수 있다면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HBM?
1: 저는 100층까지도 가능한데.
3: 100층이요?
1: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뒷면에서 냉각을 시켜야 돼요.
3: 네. 아, 그렇겠죠. 열라니까.
1: 그래서 GPU하고 옆에하고 높이를 맞춰야 돼요. 이쪽으로 이제 냉각 그 판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고도 제한이 옆에 GPU에 맞춰져 있습니다.
3: 아, GPU만큼 딱 얘네도 높이를 맞춰야 되는군요.
4: 네. 근데 100층을 쌓으면 이 무게 때문에 웨이퍼가 휘어버릴 그렇습니다. 수도 있잖아요.
1: 이게 머리카락보다 얇게 쌓잖아요. 머리카락 두께 한 10분의 1로 쌓으니까 휘어져요. 종이처럼. 네.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졌다 낮았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휘어졌다 낮았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더 어려운 문제는 1층은 뜨거운데 냉각하면 에어컨이 틀어도 1층은 덥고 위만 시원한 거예요. 아... 열을 어떻게 잘 빼줄 것이냐. 네. 열이 높으면 데이터를 잃어버려요. 그다음에 진동 뭐 이런 다층으로 감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두 회사 다 기계공학하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요. 아,
5: 여기서 저는 조금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뭉클하다고 느낀 네, 게 네. 사실은 AI의 뭐 ChatGPT의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당시에 연구하셨던 게 아니라
1: 아니죠.
5: 순수한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이심과 네. 기초 연구로서 이거를 예. 쌓으면 어떻게 되지?
1: 그게 이런... 우리나라의 노벨상 나오는 비결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젊은 네. 교수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연구비 좀 없더라도 너무 유행 따라가지 말고
3: 아, 언제 터질지 몰라.
1: 30년간 평생 갈 주제 하나 그 대신에 뭐 조금씩 또 하긴 하더라도 하나는 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듭니다.
2: 그렇다. 요즘 뭐 어따서 얘기 좀 들어요?
5: 저요? 아 지금 항상 많이 듣죠. 저는
3: 하지만 사실 용기를 얻었죠.
5: 저는 기초 중에 기초 연구를 하는 진화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아 이게 굉장히 큰 또 네.
2: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도 언젠가 터진다니까요.
5: 언젠가 터질 거예요.
3: 교수님 봐요. 이미 한번 이런저런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시도들을 하면은 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1: 그래서 이제 GPU 기능을 넣자 뭐 낸드 플레이 쌓자고 하면 네. 언뜻 좋아지지만 납득을 잘 못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모리를 쓰면 AI의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아하. 얼마나 똑똑해지고 1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수식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증명하는 데이터를 요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학생들의 연구 주제고 그걸 갖고 이제 납득을 시키는 거죠.
2: 여러분 네. 정말 대단한 게 과학기술이라는 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
0: 맞아요, 맞아요.
2: 라는 생각도 들고 영감도 많이 받아요. 뉴턴 떨어지는 사과에서 영감 받듯이
0: 그런 그러니까요.
2: 그런 영감을 받는 게 중요한데.
1: 근데 뉴턴은 주식 투자를 못했대면요. 네, 네. 아니, 저도 뭐 그런 운명일 것 같아요.
2: 안 하시잖아요.
1: 아예 안 하잖아요. 뉴턴 뭐.
0: 반도체 성능 HBM을 쌓다 보면은 네. 전부 이렇게 어려운 기술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1: 비싸지 수밖에 없는 비싸지겠죠? 거죠. 마진이 그 이익이 많이 맞는 거죠.
0: 이제 비싸지다 보니까 왜 우리 약간 미국의 혁신가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에 네. 이제 위성 같은 거를 쏘아 올릴 때
2: HBF?
0: 아, HBF 이런 걸 비싸서 못 쓰잖아요.
2: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기업 그렇지.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우리 뭐 약간 뭐 패드 이런 데 쓰는 상대적으로 싼 네. 칩을 씁니다.
2: 일반 칩이요?
0: 네, 일반 칩을 써요. 우주에 올라가는데.
2: 근데 그게 돼요?
0: 우주에 방사성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날라옵니까?
1: 그거 아세요? 추출할 때 비행기 타고 북극 지나가면 가끔 반도체가 죽어요.
0: 그러니까
1: 엑스레이 때문에.
0: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우주에는 진짜 방사선들이 많거든요.
2: 우주 방사선 많은데.
0: 근데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게 여러 개를 써도 HBM 하나 가격이 안 되니까 차라리 여러 개를 쓰자.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올립니다. 우주방사선이 와서 몇 개는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2: 몇 개 고장 나도 다 살아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0: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8개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은 그 1값을 따르도록 그래가지고 가성비를 추구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쓰고 있어요.
1: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개 다수결 원리를 작용한다는 게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네. 그런 논리가 또 들어가요. HBM에도. 뭐 하나 죽어도 뭐 살려내게 이렇게.
2: 조금 일론 머스크 마음도 이해는 돼요. 하도 쌓아올리니까 그래도 좀 싼 거로.
0: 그 가격을 다 할 수가
2: 그렇죠.
0: 없죠.
2: 비싼 게 뭐 일단 좋다고는 해도 이게 또 한두 푼이 아니니까.
0: 맞아요.
1: GPU하고 HBM 한 요 모듈 하나가 네. 지금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인데 곧 1억, 1억 할 것 같습니다. 요만한 GPU 보드 하나가. 예.
2: 이 AI 그 전용
1: 모듈 하나가.
2: 모듈 하나가?
1: 예.
4: 그거 하나로 작동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1: 그게 이제 만장 이상이 돼야 돼요.
4: 만 개요?
1: 예. 만장이면 1초가 되는 거죠. 최소한 AI 서비스 하려면.
0: 근데 이게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칩들이 우주급으로 가면은 이 가격이 두 배로 뜁니다.
2: 그렇겠죠.
1: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주선에 가면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수백 도가 되고 반대쪽은 영하 뭐 영도에 가까 절대 온도에 가까워지니까 온도 변화가 엄청 그렇죠. 나요.

0: 견뎌야 되니까.
1: 그걸 견뎌야 됩니다.
0: 반도체를 실리콘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재료값 대비해서는 좀 비싼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그렇죠. 재료야 뭐 모래에서 나오는 거니까.
0: 그러니까 왜, 왜 반도체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2: 공정이 엄청 어려워요.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나노화학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공정도 강의를 하는데 네. 보통 우리 순금이라고 해도 99.999 정도의 그렇지. 순도를 순금이라 예.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반도체 산업은 119이라 불러서 99점 뒤에 9가 9개가 더 붙은
0: 아, 진짜?
2: 그 수준의 것들을 심지어 점점 미세하게 깎을 때는 아주 짧은 자외선 파장으로 이제 노광 기술이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아, 이게 기술을 듣기만 해도 이게 돼라는 생각이 드는 방식이에요.
0: 아, 그래요?
2: 보통 이 가열에 녹인 주석을 초당 5만 방울을 떨어뜨리면서.
0: 초당 5만 방울?
2: 네. 와. 그러면서 그 방울 하나당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두 번씩 때려요.
0: 방울에다가 레이저를 또 때린다고요?
2: 네, 한번 맞으면 방울이 납작하게 촥 펴지고 거기 한번 더 때리면은 한 13나노 정도 되는 엄청 강력한 자외선이 나와서 네. 그걸로 이제 반도체 공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 뭐 심지어 이게 하면 주석에 때리면 이거 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쪽이 막 주석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안쪽은 또 수소 기체로 꽉 채운 채로 해서 나온 거는 이제 수소와 주석이 돼서 또 날아가게 또 설계를 하고.
3: 이야, 전 세계에서 그 회사밖에 못 만들고 있고요.
2: 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의 상상해보면 거의 한계점에 지금 상태로. 네.
4: 주석을 때려서 주석을 뭘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때릴 때 나오는 자외선을 이용하려고
2: 초당 10만 번의 레이저를 때리면서 정확히 5만 개를 다 맞춰서 다 자외선을 만들어서 그걸로 정확한 곳을 깎아내는
0: 떨어지는 애들한테 레이저를까지 쏴야 되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3: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네. 반도체가 신의 영역에 도전을 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그런 말하죠.
1: 그런 프로세스가 한 천 스텝을 해요.
0: 천 스텝이요?
1: 네. 이런 어려운 고난이도를 뭐 리토그라피하고 메탈 채우고 절연물 채우고 이런 게
0: 비싸도 되겠네요.
2: 그 뉴스 보면 맨날 기계팔이 열심히 뭐 찍어 나르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아, 다 자동화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만들고 비싸 싶은데 네. 이거 한 판 만드는 게 달 단위로 한 달, 두 달 걸려요.
0: 아, 네. 그 한 판이?
2: 그리고 거기에 네. 뭐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폐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빨리 만드는 게
0: 야,
2: 불가능해서.
0: 그러면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거네요.
1: 대단한
0: 반도체 기술이.
3: 뉴스에서 보는 이런 공정들 있잖아요. 네. 이건 진짜 마지막 공정이에요. 네. 진짜 한번 제품 돼서 나가기 그렇지. 직전에.
0: 그렇죠. 이제 모래 갈아가지고 그거 막 씻고 뭐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실리콘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반도체에는 필수로 뭐 재료로 쓰이겠죠.
1: 제가 이제 인생의 룰이 몇 가지가 네. 있는데요. 100살이면 죽는다, 하루는 세 끼만 먹는다 이런 게 있는데요. 전공으로는 실리콘이여 영원하리라.
0: 아, 실리콘이여
1: 이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공급하려면 이게 생산성과 수율이 높아야 되는데 너무나 실리콘이 안정적이다. 설명해 주세요. 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그렇게 잘 안 깨지고 브레이크다운 안 일어나고 좋은 물질인지. 왜 실리콘이 이렇게 좋은 물질이에요?
2: 그러니까 실리콘 자체가 이제 탄소랑 비슷하기 때문에 결합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네. 우리가 근데 이것보다 가성비나 모든 면을 고려할 때 실리콘이 최고다라해서 네. 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물성 자체도 좋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 이 원소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저도 실리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영원하리라 이렇게 실리콘. 그 다음이 두 번째 저 전공의 모토가 메모리어 영원하리라.
0: 메모리어 영원하라. 실리콘이어 영원하라. 메모리어 영원하라.
4: 와, 근데 저는 오늘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가 정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맨날 하는데 과학기술로 디지털 산유국이 됐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여러분들과 같은 최우수 인재들이 이 공개에 뛰어들어서 네. 계속 열심히 하고 또 기업이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AI 시대에 와서 이 우리의 역량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HBM 때문에 우리나라 두 개의 기업이 네. 엄청 큰 순이익이 벌어지고 올해 뭐 200조가 넘는 순이익이 예상이 돼요. 순이익만. 우리 전공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0: 전공을요? 지금요?
3: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1: 아마 교수님들 정도의 그 학문적 역량이면 제가 이력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0: 저는요?
1: 네.
0: 차세대 반도체는 네. 뭐가 또 나올까요?
1: 건물을 쌓을 때 이렇게 갈아가지고 쌓는 패키징 방식이었잖아요. 네. 반도체 안에를 3차원적으로 만들 것 같아요. 아. 트랜지스터 위에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위에 트랜지스터.
0: 아, 쌓는 거를 또.
1: 네.
3: 아예 반도체를 쌓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자체를 3차원으로.
1: 트랜지스터를 3차원화 하는
0: 거. 3차원화? 아, 입체적으로 그냥.
1: 네.
4: 반도체의 진화 과정이 인간의 뇌랑 점점

0: 비슷해지는 쪽으로
1: 자주
0: 가는 것
1: 만나야
0: 같아요.
1: 되겠는데요. 자주 만나야
0: 왜냐면
1: 되겠습니다.
0: 이 저희 제일 중요한 이 피질 구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층층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정보 엘리베이터처럼 내려가는
1: 그래요.
0: 그런 신호 같은 것도 있고.
2: 저는 재밌는 게이 건축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1: 그렇습니다.
2: 우리 효율성을 높이려다 보니까 층을 쌓아 아파트를 만들었고 또
1: 맞습니다.
2: 이제 역세권이니 뭐 주상복합이니 하는 것도 편의성 때문에 생긴 거고
1: 그렇습니다.
2: 모든 과정이 약간 또 문 열고 들어가면 속에 막 입체적인 공간 보면 왠지 차세대 이런 반도체 관련된 건또 우리 일상에서 영감을 받는 일이 오히려
1: 그렇습니다.
2: 많을 것 같아서
1: 그렇습니다.
2: 그래서 그걸 좀 봐야겠어요.
1: 결국은 효과적으로 채웠다, 뺐다, 넣었다 하는 과정이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축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0: 뭐 그런 면에서 현대 건축에서는 사실 철근 콘크리트의
1: 네.
0: 그 개발이
1: 네.
0: 어마어마한 혁신을 일으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재료의 물성 자체가 바뀌면 물리적 한계가 바뀌어버리니까
1: 예.
0: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간섭 현상 같은 것들도
1: 네.
0: 지금 물성이 바뀌면 또
1: 그렇습니다.
0: 훨씬 더
1: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3: 그렇죠.
1: 그래서 초전도나 그래핀이나 슈퍼플루이드나 슈퍼컨덕터나 이런 거를 자꾸 들여다봅니다.
2: 그래서 화학과를 많이 와야 될 것 같아요.
4: 다 이게 필요해요. 필요하고. 네.
1: 저희 졸업생 S사, H사는 몇 년 지나면 집 한 채씩 살 것 같아요. 보너스만, 인센티브만 받아도.
3: 와.
1: 근데 그게 천조까지 한번 가보자는 게 제 목표예요.
3: 천조,
1: 인생의 목표.
3: 천조.
2: 순이익이요?
1: 순이익만.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700조잖아요.
4: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1년에 천조씩만 두 기업이 순이익 나서 세금 2,300조씩만 내줘도
3: 네.
1: 우리 뭐 연금 문제, 의료보험 문제, 교육비 문제가 해결된다.
4: 와. 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친구들이 이제 네. 성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과 쪽으로 만약에 진입을 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수도 있겠네요.
1: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하잖아요.
3: 네.
1: 잠이 안 올 정도로 재밌어요.
3: 와.
1: 인생에 이런 인생이 있나.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이런 분야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4: 가겠죠, 이제.
5: 너무 다행인 건
1: 네.
5: 금년에 이제 입학을 하는
1: 네.
5: 학생들 중에
1: 네.
5: 공대생이 처음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1: 아...
5: 네.
2: 자연대가 줄었거든요.
1: 우리 기업들이 막 천조씩 이익이 나는 세상이 되면 과학자들이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연구하는 시대를 만들어보고 싶은
3: 생각이에요.
1: 그래서 한 분야로 평생 파고들 수
4: 아,
1: 있는
4: 정말.
1: 그런 환경. 네, 그러면 또 반도체가 발전할 것 같아요.
4: 근데 사실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1: 네.
5: 메타버스
4: 반짝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잔잔해요. 어떤 분들은 AI가 지금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라는
1: 네.
4: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직 뭔가 부족하다.
1: 네.
4: 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계속 버전이 막 여러 개가
1: 네.
4: 되고 뭐 사고 모드, 띵킹 모드 다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그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1: 네.
4: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크게 이게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정보 같은 거를 뭐 검색을 해도 그럴싸하게 말만 좀 더해줄 뿐이지 때로는 틀린 것들도 되게 많이 아직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거품론이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그게 다 메모리 부족 때문에 오는 겁니다.
3: 그게요.
4: 그리고 메모리가 더 만족할 만큼 갖고 있으면 더 좋아진다.
1: 오늘 내내 그 얘기했는데 안 믿으신 거예요?
4: 아니, 안 믿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지금 하이라.
5: 반도체 시장 앞으로 네. 어떻게 보십니까?
1: AI가 가장 큰 약점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
3: 네.
1: 돈이 많이 든다.
3: 네.
1: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전소를 많이 세워야 된다.
3: 네.
1: 그 비용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본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서 이윤이 나야 돼요. 그 생태계를 한 3년에서 5년 내에 만들지 않으면 이 동맥경화 걸리는 거죠. 그때가 좀 위험한 시기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무한정 없이 필요한 돈을 누가 될 것이냐. 근데 그걸 결국은 사용자가 구독료나 광고료나 뭐 수수료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을 만들 만큼 AI를 발전시키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그게 승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4: 아, 우리 교수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테크 얘기하니까 좀 잘 통하네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웃어요?
0: 아니, 사욕을 너무 많이 채우신 것 같아서 이번 시간 특히.
4: 사욕은 아닙니다. 궁금한 걸 묻는 거죠.
1: 이렇게 다 들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재밌습니다.
3: 아,
1: 왜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0: 교수님 너무 늦게 만난 것 같아서.
4: 뭔가 좀 이렇게 구조된 만난 느낌으로 지금
0: 90, 마이너스 96점 몇 프로로서 네. 취미는 과학 1화로 했어도 참 좋았을. 어쩌면 그랬다면 저의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4: 그렇죠.
0: 네.
4: 그때면.
0: 그런 아 농담이고요.
4: 네네. 네. 아, 그럼요.
0: 오늘은 좀 에피타

0: 사회절을 맛본 것 같고, 사실 저희가 문명이 전환하는 한 가운데에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또 중요한 기여를 하신 분께 살아있는 어떤 구슬사를 들은 기분이어서 앞으로 진짜 또 모시고 얘기를 더 청해 듣고 싶습니다.
1: 이 경제뉴스에 과학 용어가 나와도 사실 뭐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았거든요.
2: 맞아요.
1: 근데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머니 무브도 좀알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저의 눈이 좀더 와이드해진 것 같습니다. 예, 나가시기 전에 저랑 같이 잠깐 얘기 좀 하세요. 자, 그럼 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아, 너무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대한민국 반도체 화이팅!
3: 화이팅!
4: 꿀벌 이베이든 사라지고 있다.
5: 대규모 회사 꿀벌 실종.
6: 인간도 사라질 것이다.
4: 아니?
1: 요 정도 꿀을 모으려면은 꿀벌이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요?
7: 100마리 꿀벌이 평생 모은 것이
4: 꿀벌아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
7: 수명이 좀 짧아요.
1: 얼마나 얘네들이 일을 많이 하길래?
7: 태어나자마자 자기 방 청소, 꿀을 숙성시키는 먹이 관리래요. 리모델링도 하고 방도 만들어요.
1: 쉬어야죠, 이제.
7: 아직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6: 바깥 일하고
1: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지금 몇 개였던 거죠?
6: 10개는 넘는 것 같은데.
1: 꿀벌 춤이라는 게 있습니까? 춤을 어떻게 추지?
7: 인간이 꿀벌의 비밀 언어를 해독한 거예요.
8: 이 연구 노벨상을 받지 않았었나요?
7: 맞아요, 맞아요.
2: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와, 소름 돋았어. 꿀벌이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단순한 곤충이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1: 엄청나게 되게 브레인이에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리미치 한판 하시죠.
3: 아, 뭐 얼마든지.
2: 베개가 아이야 어이야.
3: 아, 진짜 큰일 났다.
2: 아, 너무 쉬운데? 아, 베개가 가장 어려워요. 시계님 이거.
3: 외웠지? 외웠지?
2: 미친 제작진. 다섯 개 더.
4: 전 세계 가장 치열한 두뇌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옆에 있는 흑요리사 시즌1 우승자 그리고 백게임에서 저를 이긴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선생님이십니다.
3: 안녕하세요. 패배를 모르는 남자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입니다.
2: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3: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엊그제 또 백게임이 나와가지고
2: 언니
3: 재밌게 봤습니다.
2: 전 계속 연승하실 줄 알았거든요.
3: 네.
2: 바로 뽑혀지던데요.
3: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펭수 말고는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튀었습니다. 펭수랑 붙는다는 걸 알고
2: 언니
3: 조금 실망했어요.
2: 오, 왜요?
3: 상대가 펭수다 보니까 이겨도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댓글 보면 펭수야 고생했어, 펭수야 잘했다, 기분이 좀 나빴어요 저는.
2: 좋지만 이긴 느낌입니다. 무려 상금 천만 원의 주인공이 됐어요.
3: 그렇죠.
2: 자, 그러면 그 돈 아직 안 쓰셨습니까?
3: 입금이 안 됐습니다 아직. 입금이 된다면 뭐 맛있는 걸 사 먹어야 되지 않을까.
2: 그럼 만약에 내일 죽어, 그럼 그 전에 딱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면.
3: 제가 안 먹어본 고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2: 엄마 왜 그러세요?
3: 펭귄 고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더라고요.
2: 저기요, 저는 먹는 거 아니에요.
3: 펭귄 고기가 도대체 이게 회의 맛일까? 생선의 맛일까? 어떻게 하면 맛있어질지 한번 땡기는데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지금 오니까.
2: 자, 흑백비사 시즌1 이어서 시즌2 그리고 앞으로 또 시즌3가 확정이 됐어요.
3: 네. 전 팀전을 싫어요.
2: 혹시 남 탓하시는 겁니까?
3: 아, 남 탓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고양이형 인간이다 보니까.
2: 고양이 한번 성대모사 해줄 수 있습니까? 아, 야옹 한번 해줘.
3: 제가 고양이가 된다면 잡아먹기 싫던데.
2: 고양이는 좀 못 먹어요.
3: 그래요? 맛있어 보이는데.
2: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 서바이벌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좀 좋아하십니까?
3: 제가 서바이벌을 진짜 좋아합니다.
2: 그러면 또 서바이벌 또 유명한 거 하나 있거든요.
3: 뭐죠?
2: 솔지옥.
3: 솔지옥이 서바이벌이에요?
2: 아, 그럼요.
3: 탈락 어떻게 하면 탈락이에요?
2: 그건 이제 마음을 못 받으면 탈락이죠.
3: 상상을 해봤을 때 솔지옥이 나갔어요.
2: 예.
3: 일단 사람들이 등장하자마자 의아해합니다. 탭인가? 약간 이러면서. 솔지옥보다는 저는
2: 예.
3: 나는 솔을 좀... 전 나소를 좀 되게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영호나 영철을 좀
2: 잘 어울려
3: 노리고 있습니다.
2: 좋습니다. 나는 솔 제작진분들께서는 서둘러 저희 네. 저기 섭외를 좀 부탁드리고요.
3: 영호로 부탁드립니다.
2: 그렇다면 좋아, 리미치 한판 하시죠.
3: 벌어진 상처에 제가 소금을 한번 더 뿌려드릴게요.
2: 소금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에게

0: 가지는 상금.
1: 어? 상금도 있어요? 그럼 뭐지? 음식?
0: 도전구!
1: 죄송하지만 좀 지났습니다, 이제.
0: 근데 맞는 것 같아요.
2: EBS 배 누가 더 낫나 코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게임은 총 3라운드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누구의 두뇌가 더 나은지 한가름 됩니다. 지금부터 인간 대 조류, 조류 대 인간의 두뇌를 가리는 전 세계 가장 치열한 두뇌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두뇌의 한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 최정상을 검증하는 하이엔드 언어 능력 테스트.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입니다.
0: 오 마이 갓!
1: 나 못하는데?
2: 총 다섯 문제가 출제되며 맞춤법은 물론 띄어쓰기도 맞히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1번 너 나 안 본 지 두 달 다 돼감.
1: 아 이상한데?
0: 아 너무 쉬운데? 아 일단 안 본 지에서 맞췄어요.
1: 잠깐만 좀 이상한데?
2: 너 나 안 본 지 두 달 다 돼감.
1: 아 자신 없어.
2: 베개에 누워있는데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솟구쳤다.
0: 지금 제작진 추운 거 아니야? 나 이거 몰라. 베개가 뭐야? 근데 베개에 누워있는데 이거 베개에요? 페어플레이 다시 합시다.
1: 아니.
0: 예? 베개가 아이야 어이야?
1: 나도 몰라요. 몇 날 며칠? 며칠? 아니, 타자로 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갛게 뜨거든요, 원래? 틀리면?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게 빨간 게 뜨나 안 뜨나 지금 보고 있어요.
2: 3번. 뒤치다거리를 하려고.
1: 아이씨.
2: 몇 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0: 친 거 아니야? 뒤치다거리를 하려고 뭐라고?
2: 뒤치다거리를 하려고
0: 하려고 뭐라고?
2: 뒤치다거리를 하려고 몇 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0: 뒤치 다시야 닭이야? 그 푹닭처럼
2: 마피아는
1: 마피자 아닙니다.
2: 마음 깊숙이 자기 승리를 확신한다.
1: 깊숙이야 희야?
0: 지금 이라 그랬어.
2: 5번입니다. 희한하게 습관까지 대물림 된 것 같다.
1: 대물림. 지닥거림. 아, 고치면 틀리는데. 아, 맞작가거든요, 제가. 책을 냈어요. 네.
0: 작가 출신이세요?
1: 제가 작가거든요. 책도 쓴 사람인데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요즘에는 다 이거 오타 수정을 해주거든요.
0: 아 그렇죠. 요즘은 그 버튼 한 번이면 그 AI가 다 해주잖아요.
1: 오케이 고친다. 과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0: 아 베개가 가장 어렵군요. 아 베개가 가장 어려워요. 미치겠니 이거.
1: 베개는 난 포기했어.
0: 정했습니다.
1: 아이 몰라. 어차피 펭수 이겨봤자 아무도 나 축하 안 해줘.
2: 펭수와 야. 나폴리 마피아님은 펭수야. 서로 바꿔서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0: 안 돼!
1: 와 이거 다 뛰어야 돼? 와 이거 다 뛰는 거야?
0: 다. 야, 난 처음 알았어요.
1: 되게.
0: 오 베개 맞아?
1: 되게 아이예요.
0: 아 틀렸다!
1: 어이 아이인가? 어이 아이.
0: 전 정확하게 그 두 개 바꿨습니다.
1: 아 뭐야 그러네. 아 이거 헷갈렸는데.
0: 뒤치다 거리잖아. 왜 뒤치다 거리라 그래? 이거 성우님 잘못입니다.
1: 뭐야, 뒤치다 거리야?
0: 뒤치다 거리라고 했어요. 희한하게라며. 희한하게라고 해야지.
1: 발음을 왜 이렇게 해?
0: 제가 봤을 때 동점입니다, 이거.
1: 수준이 똑같은데?
0: 예?
2: 펭수 한 개. 나폴리 마피아 한 개로 동점입니다.
1: 우리가 했던 그 영상 댓글이 기억나는데
0: 뭐라고 했어요?
1: 끼리끼리 잘 논다고.
0: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똑같네.
0: 야,
2: 첫 번째 라운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고도의 심리전과 추리력이 요구되는 양세찬 게임입니다.
1: 어?
0: 이 게임은 저게 뭐야? 아니 내가 모르는 건 어떡해요?
1: 아 진짜 몰라?
0: 응!
1: 아 잠깐만 너무 쉽잖아 저거는.
0: 아, 누가 와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게 뭐예요?
2: 주제는

0: 얘기 했으니까 알겠지.
1: 뭐길래? 맞추고 싶다.
2: 게임 진행하시겠습니까?
0: 저는 못하겠는데요?
2: 넘어가겠습니다.
1: 아, 누군데?
0: 아니, 팀쿡 알아요?
1: 아, 팀쿡 몰라요? 애플?
0: 어, 몰라요.
1: 헐, 이것도 내가 이겼네.
0: 예?
1: 아, 평소 나한테 안 되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2: 다음 주제는 비밀입니다.
1: 비밀이라고요?
0: 정확한 건 이거 못 맞출 거예요.
1: 이거 뭐야? 저는 사람인가요?
0: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죠?
1: 아, 이름일 수도 있다.
0: 예. 저는 인물입니까?
1: 사람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또 협동을 해볼까요? 우리 협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0: 띄어쓰기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1: 하나가 들어갑니다.
0: 정답해도 됩니까?
1: 네.
0: 오만과 편견.
1: 오. 예리한데?
2: 틀렸습니다.
1: 이번 라운드 중요하다. 잠깐만. 오만과 편견을 했다는 건 영화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0: 인간사.
1: 인간사.
0: 예. 좀 철학적이죠.
1: 철학적이다?
0: 예, 예.
1: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0: 좋아요.
1: 저는 장르가 뭐예요? 혹시 시리즈물인가요? 작가는 누군지 모르나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0: 아, 왜 두 개 질문하세요?
1: 아, 성대모사, 성대모사.
0: 저 몸으로 배워드릴게요.
1: 네.

0: 전 정확히 했어요.
1: 정확히 했다고요?
0: 네. 저도 봐주세요.
2: 힌트 드릴게요.
0: 누구야?
1: 전혀 감도 못 잡았다.
0: 러브 액츄얼리.
3: 틀렸습니다.
2: 정답! 남극의 눈물.
3: 틀렸습니다. 시간 초과로.
2: 아씨 뭐야. 이런 블러핑을 설마 했는데.
3: 다음 주제로 교체하겠습니다.
0: 그건 뭐야?
2: 아니 펭수 씨가 아는 걸 좀 내주세요.
0: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해야 이게 불편해.
2: 아 이거 몰라? 이거 내 전문 분야 같은데.
3: 힌트 드리겠습니다.
2: 어, 힌트.
3: 비밀이었던 주제는 경제입니다.
2: 경제. 제가 경제 좋아하거든요.
0: 아.
2: 저 몇 글자예요?
0: 세 글자.
2: 세 글자 영어 경제. 코스피?
3: 틀렸습니다.
2: 오케이 다음에 맞춘다.
0: 안 돼!
2: 정답! 코스닥? 정답! 나스닥?
3: 틀렸습니다.
2: 아 뭐야 이게 아니야? 이 방향이 아니야?
0: 자 정답해도 될까요?
2: 네.
0: 코인.
3: 틀렸습니다.
2: 아는 게 뭐예요 이거에 대해? 주식 용어인가요?
0: 어 내가 주식을 안 해.
2: 아씨.
0: 노래에서 들어본 것 같아.
2: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예? 이게 노래라고? 뉴진스라고? 뉴진스의 경제 용어가 있어?
0: 고정상이 뭐야?
2: 뉴진스의 하이포이어.
3: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 뭔데?
0: 뭔지 알아요?
2: 알죠. 투자 종목이잖아.
0: 저는 뭐 주식이고 인물 잘 몰라요.
2: 어떻게 되지? 아 이렇게? 왜 웃지? 왜 웃지? 왜 웃지? 바로 정답해도 되나요?
0: 어, 해보세요!
2: 피자.
0: 정답. 야,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나는 뭐 참치겠지.
2: 아니야, 참치 아니야. 피자죠? 아, 왜 이렇게 쉬워?
3: 2라운드 승리는 나폴리 마피아님입니다.
2: 너무 쉽다.
3: 초강력 멘탈과 뇌지컬을 최대치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괴물들의 생존 서바이벌 인디언 포커를 시작합니다. 인디언 포커는 본인 카드를 이마에 붙이고 상대의 카드만 보며 집을 베팅하는 게임입니다.

0: 현수님 이기셨습니다. 현수님 이기셨습니다.
1: 공수가 숫자에 강하네. 한 그룹이 약한데. 표정이 전혀 읽히지 않아.
0: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2: 맞고 다음 게임 갑니다.
0: 네, 하나 하셨습니다.
1: 줄게요.
0: 네, 주셨습니다. 현수님 승리입니다.
1: 너무 닥친데?
2: 그럼 1승 가져갈게요.
3: 3라운드 게임이 모두 끝났습니다. 펭수, 마피아 1대1 동점으로 최종 승부를 가리기 뭐야? 위해 추가로 마지막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뭐지? 또 있어?
3: 마지막 게임은 카드 뒤집기입니다. 총 20개의 카드 중 같은 숫자인 카드를 찾아서 많이 가져가는 쪽이 승리합니다.
1: 가자.
2: 자, 먼저랑 이거 저기 까겠습니다. 맨 끝에. 요거요.
0: 카드 오픈합니다. 네,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장바구니입니다.
1: 부작 아니야, 이거?
2: 이거랑 이거요?
0: 이거 맞네요.
2: 네.
1: 이 뭐냐고!
2: 이거, 이거요?
1: 나 펭수의 플레이에 지금 정신을 잃었어.
2: 자, 생각해봐요.
1: 이게 어디 있었는데?
2: 오!
1: 오! 이거 열어줄게.
0: 네. 네, 알았습니다.
1: 보인다, 보인다. 이거 열어주세요.
2: 오!
0: 네, 알겠습니다.
2: 오, 뭐야!
1: 이거 열어주세요.
2: 어?
0: 6입니까?
2: 이거, 이거요?
1: 아, 어! 6이라고? 제가 좀 전략가 이미지를 좀 밀고 있다 보니까. 아, 이 친구 진짜 똑똑하다.
0: 하도 하겠습니다. 하도 하겠습니다. 맞았습니다.
2: 이야, 기억 좋은데!
1: 저 끝에 거.
2: 오!
0: 오픈하겠습니다.
1: 이거.
0: 오픈하겠습니다.
1: 아, 뭐야!
4: 안 맞았습니다.
2: 바보! 이거, 이거.
1: 아, 이거였구나. 아,
0: 오픈하겠습니다.
1: 카드가 없어서 헷갈렸다. 네.
2: 자, 이제 이거는.
1: 아, 이거 운빨인데?
2: 운빨이거든요. 카드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 요거 까볼게요,
0: 요거. 요거 까겠습니다.
2: 저 끝에.
0: 네, 오픈합니다. 네, 오픈합니다. 네, 오픈합니다.
2: 와가!
0: 카드 오픈합니다.
3: 전 세계 최초. 조리대 인간 두뇌 서바이벌 괴물 같은 뇌지컬로 상대를 단숨에 제압한 EBS배 누가 더 낫나의 최고 플레이는 펭수입니다.
2: 이야!
1: 내가 여긴가?
3: 뒤로 게임에 졌지만 최선을 다해주신 나폴리 마피아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저희 가게에 한번 초대하고 싶었어요.
2: 오! 맞아요.
1: 제가 요리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2: 좋습니다.
1: 펭수.
2: 만약에 저와 붙을 상대가 있다면 혹시 추천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1: 빠니보틀 어떻습니까?
2: 빠니보틀.
1: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2: 그래요?
1: 내가 봤을 때 빠니보틀 못 이길 것 같은데.
2: 좋습니다. 그 도발 받아들이죠. 저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지원해 주세요. 제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참배라.
5: 펭수, 이번엔 팽남이가 걸어올게요.

0: 김성준님 배팅해 주시면 됩니다.
1: 근데 받고 이거
2: 오 댄스 블러핑 좀 한다. 가주세요.
0: 홍수님 이기셨습니다.
1: 예. 아 이게 좀 뻔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0: 현수님 이기셨습니다. 홍수님 이기셨습니다.

0: 여러분.
1: 정신 좀 들어, 괜찮아?
0: 조금 아프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2: 존댓말? 아니 뭐 여튼 현숙 깨어나서 너무 다행이다. 일어나보자.
1: 무리하지 말까?
0: 감사합니다.
3: 현숙 근데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거야?
0: 예? 손이 더른에게 존댓말 쓰는 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3: 손이 더른?
0: 여러분, 저 때문에 근심 걱정 노심초 사셨을 것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제 방을 청소해야 되겠어요.
3: 얘 지금 청소한 거야?
2: 펭수, 오늘은 그래도 좀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아픈데?
0: 하루를 걸으면 이틀을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는 건 당연한 거죠. 어?
2: 아니야.
0: 소중한
2: 아니야.
0: 거냐?
2: 아니야, 나 다루지.
0: 자,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2: 아니, 왜 이래?
3: 어, 뭐야?
0: 안녕하세요.
2: 펭수.
0: 좋은 아침입니다.
2: 싫으니까 왜 여기까지 왔어?
0: 아휴, 다들 일하시느라 바쁜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청소라도 해야죠. 저 주세요. 제가 버려드릴게요. 스테이플러 제가 찍어드릴게요.
3: 오, 깜짝이야.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2: 그 자꾸 사람들 도와주겠다 그래?
3: 뭐 하나 시켜볼까? 펭수!
0: 예?
3: 혹시 옆 사무실에서 소품 박스 좀 갖다 줄 수 있어?
0: 그럼요! 제가 다녀올게요!
3: 어, 고마워요. 이거 진짜 준다고?
2: 이거 뭐야?
3: 그냥 죽을 뻔해서 좀 바뀐 건가?
0: 무거워요, 무거워요. 앞으로 이런 거는 저한테 맡기세요. 체급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크고 세니까요.
2: 아, 그럼 펭수. 펭수는 펭귄이니까 추위를 좀 덜 타잖아. 혹시 나 대신 숯 좀 구 줄 좀 서줄 수 있을까? 아,
0: 그럼요. 이 추운 날에 나가시면은 고생 많이 하세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청소만 마저 하고.
2: 고마워.
0: 아이치.
2: 아, 맞다. 펭수 지금 빨리 안 가면 줄 서도 못 살 수도 있어.
0: 어. 아니 왜 다 나한테 시켜?
2: 어, 너가 사다준다며.
0: 어 몰라 몰라. 너 초코 먹으러 가야지.
2: 뭐야? 해준다며.
4: 네 이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5: 이제 각자 분담을 해줄 테니까 나눠서 해보자.
0: 알겠습니다.
5: 감기 걸린가?
0: 아 하기 싫어.
5: 에? 뭐라고 뭐라고?
0: 조심히 갈게요. 빨리 갈게요.
2: 싫어.
5: 어 사춘기야?
4: 해야지 펭수 그래도.
0: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육아 원칙으로 설명해 주겠어요? 저 자식 안 할 거예요.
6: 아빠 하실래요?
0: 저 먼저 갈게요. 수고하세요. 저도 모르고 그냥
5: 거기 있는 거야? 눈물을
0: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빠싸.
5: 그치
0: 아, 이상하다. 왜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
3: 아, 뭐야?
2: 약간 이중적이 된 것 같아.
0: 자 그럼 지금부터 권성준 VS 펭수의 미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4: 다음 문제 사칙 연산입니다.
7: 뭐야 왜 그래? 괜찮니 펭수?
4: 888 더하기 88 곱하기 8 빼기 8은?
0: 1584 되겠습니다.
7: 맞아?
0: 정말 쉬운 문제죠?
7: 뭐야?
4: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123 곱하기 4 빼기 5 곱하기 6 빼기 78은?
0: 384 되겠습니다.
4: 네, 정답입니다.

0: 정답입니다.
1: 정답 팬분한테 미리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거?
0: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 아, 이거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문제를 내볼게, 한번.
0: 많이 내보십시오.
1: 777 곱하기 56 빼기 92는?
0: 차!
1: 어? 뭐야?
0: 뭐라고?
1: 맞춰봐. 777 곱하기 56 빼기 92. 빨리 말해. 아니, 펜을 왜 틀어?
0: 어?
1: 암산으로 해야지. 바로,
0: 바로 어떻게 나와야지. 암산으로 해요?
1: 답이 바로 나와야지. 아까 바로 맞췄잖아.
0: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 조작이지. 조작이지, 이거.
2: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가보겠습니다. 네?
3: 우리 이제 진짜 아이템. 약간 도파민, 도파민 노는 거 해야 돼.
0: 뭐 해?
3: 아, 놀래라.
2: 어? 뭐야?
3: 뭐야, 무슨 일이야?
0: 페인팅이야? 어, 나도 낄래.
3: 잘 됐다. 펜서 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
0: 하고 싶은 거 만들어주세요.
3: 약간 근데, 확실히 약간 도파민 노는 거 해야 돼. 약간 어그로 끌 수 있는 걸 해야 사람들이 눌러요.
0: 아니, 그래서 뭐로 끌 건지 어그로를.
3: 번지 점프를 하는데, 심지어, 입에서 옥상에서 바로 뛰는 거지.
4: 아니, 너무 위험하다, 그거는.
3: 안전하게 하면 되지.
0: 맨날 번지점프만 아니면은, 어? 외벽 닦기만 얘기하고. 어휴, 조회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5: 무슨 뭐 이렇게 뭘 묻히고 다녀, 맨날.
3: 뭘 묻히고 다니는 거야?
0: 아이씨!
5: 가리려야지.
3: 근데 그래도, 아, 그냥 어그로만 끌자는 거지. 괜찮네.
4: 하이다이빙! 뭐야?
3: 갑자기 뭐라고?
0: 하이다이빙 하자!
3: 언제 점프는 싫다 그래도 무슨 스카이다이빙이야?
5: 스카이다이빙 어때?
0: 하이다이빙이 더 도파민 더 주니까.
3: 지금 약간 눈이 돌았어요.
4: 스카이다이빙을 어떻게 해?
0: 나 날아보자!
3: 아니야, 그거는 면허증 있어야 돼.
0: 예? 그러면 어때? 외벽을 닦는 게 아니고, 외벽을 오르는 거야!
4: 외벽을?
3: 그게 더 위험해.
0: 근데 왜 요즘 올라온 거 있잖아. 우리 또 하자.
4: 아, 너 진짜 괜찮아?
3: 네, 약간 바뀌었어 지금. 눈이 돌았어.
0: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3: 이거 지금 바로 할 수 있어?
4: 아니, 안 되죠.

0: 어디 점프 준비하세요.
1: 여기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 거야?
2: 너무 위험해 보여.
3: 행수!
1: 행수!
4: 우리 이 정도를 원한 건 아니야.
0: 자꾸 내릴게.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같이 말아봐. 같이 말아봐. 같이 말아봐.
1: 이 정도 맞아?
0: 아이차!
2: 너 갑자기 왜 저래?
4: 야야!
2: 놀래!
4: 왜?
2: 왜 화내?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2: 뭐야?
0: 어?
4: 너가 내려간다며!
0: 아니 내가 뛰어내린다고 해도 어떻게 뛰어내리라고 할 수가 있냐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박두야 이건 힘이야! 어? 내가 뛰길 수도 있어!
2: 이것도 네가 골랐고.
0: 됐어, 나 갈 거야.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 거냐고. 아이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아이치! 왜 낙담하면 안 되죠? 저에게 6학원 쪽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치! 먼저 재채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아이치!
5: 이거 오히려 재밌는데 이거! 또 배려봐! 또 배려봐! 아, 도파민! 아, 아이치! 내가 왜 이러는 거야?
0: 어? 저 설마? 함!
6: 근데 요즘 펭수 좀 이상하죠?
1: 저희 촬영 때도 펭수 갑자기 뭘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막 바뀌어가지고 뭘 하다가 이러더니 막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오고
6: 약간 이중인격 그런 거 아니야?
7: 제가 화장실에서 봤거든요. 화장실에서 재채기를 할 때마다 이게 막 바뀌더라고요.
6: 진짜 바뀐다고?
7: 응.
8: 아 잠깐만 그러면은 그 예전에 심부름 대신해주는 펭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또?
7: 그럴 수도 있는 거지.
8: 그러면은 재채기를 시켜봐요 우리.
4: 그래 나올 때까지 시키자.
8: 재채기.
7: 재채기.
1: 우리 그 발끈을 해야 되지 않나?
4: 어? 펭수 왔어? 여기 잠깐 앉아봐.
0: 아, 여기 지금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4: 아니,
2: 괜찮은데?
8: 너무 좋은데? 너무 신선한데?
7: 좋은데?
0: 좋아.
1: 뭐 아이템 뭐 해야 되지?
8: 뭐 하는 게 좋을까요?
7: 건강, 감기로 아이템 해보면 어때요?
8: 맞아, 독감 심하다더라.
1: 펭수 재채기 연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7: 어?
8: A, B, C, D, E, F, G.
4: H 해봐.
0: H 혹시 알아주나?
7: 펭아 여기 있었네. 다 알고 왔어. 빨리 재채기 한번 해봐.
8: 그래 좋게 좋게 말할 때 기침 한번 하고 그냥 끝내자.
0: 싫어. 다들 왜 그래. 난 지금은 얘가 좋단 말이야. 저리 가.
7: 이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8: 어쩔 수 없구만 이거. 각오해라 해. 어?
0: 하나도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워. 복숭아 알약이 없어.
7: 펭수!
0: 펭수! 진짜!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나 갈 거야.
8: 잠깐만. 펭수!
7: 아,
8: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7: 아니 근데 펭수 장난친 거야. 너 지금 요즘 힘들어 보여가지고 사실은 이거 주려고 왔어. 너 요즘에 이거 양념감자 먹고 싶어 했잖아.
0: 뭐야 무슨 장난을 그렇게 치냐고.
7: 미안해서 쉬어. 우리 갈게.
0: 양념감자다.
8: 맛있게 먹어. 쉬고 있어?
7: 어?

0: 현수! 현수!
1: 잠깐만.
0: 뭐야?
2: 지금부터 EBS를 폭발시켜버린다.
0: 응?
2: 뭐 해라.
3: 아, 왜 이렇게 안 와? 이때가 됐는데.

0: 아니
1: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고민하고 있었니 이거.
0: 아니 그러면은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 왜 만나자 그랬어. 이렇게 또 사람 많은 또 카페에서.
1: 우리가 맨날 전화만 하니까 나오지를 않잖아.
0: 난 그래도 어제 그래도 사람 만나고 밖에 나갔다 왔어.
1: 어제 밖에 나갔다 왔어?
0: 어 새벽 2시에 쓰레기 버리러.
1: 아, 또 용기냈다.
0: 어 나갔다 쓱 들어오는데
1: 어.
0: 경비 아저씨랑 마주쳐가지고 인사했잖아.
1: 야 그래도 너 정도면 진짜 외향적인 거지.
0: 아, 네가 훨씬 외향적인 거지. 너 아까 카페에서 5분씩이나 혼자 있었잖아.
1: 야 그건 나 노력한 거고 난 진짜 내성적이야. 너가 훨씬 외향적이지.
0: 나는 카페 왔는데 친구 안 와있으면 나는 화장실에서 계속 이러고 숨어있어.

0: 엘리베이터 탔어.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두 명 있으면 타?
1: 안 타.
0: 나도 안 타. 나는 계단으로 가. 난 육산빌딩은 걸어간 적 있어.
1: 육산빌딩을? 계단으로? 나는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주소를 못 찾겠다고.
0: 전화가 왔어?
1: 전화가 온 거야. 그냥 문자로 그냥 드세요 그랬어.
0: 야, 그래도 용기겠다.
1: 그러니까.
0: 아니 난 그리고 저번에 핸드폰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그거 전화해야 되잖아. 그거 누가 받으면 어떡해. 나는 그냥 잃어버렸어.
1: 그냥
0: 졌어.
1: 그냥 포기했어?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이지 우리가 바꿔야 돼 좀.
0: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랄까 그 운동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1: 운동을 같이 하자고?
0: 응.
1: 나 혼자 하면 되잖아.
0: 혼자 어떡해. 아니 같이 하면 좋잖아. 어떻게 혼자 운동해.
1: 무슨 운동해?
0: 헬스?
1: 근데 헬스는 막 사람들이 뭐 운동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기다려야 되고 그럼 막 처음에 가가지고 인바디 막 이런 거 체크하고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 들어갈 때 막 요즘에는 뭐 카드 끝나 뭐 이런 거 찍으면 띡 회원입니다 뭐 이런 거 한 달만 하려고 갔는데 아 1년이면은 저희가 훨씬 할인이 돼가지고 싸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하려고 했는데 1년 막 계약하고
0: 해야 될 것 같아.
1: 그리고 열흘 나가고 안 가고
0: 맞아.
1: 그리고 또 이제 운동화랑 그 빼러 가려고 했는데 그거 창피해가지고 락커룸 빼지도 못하고
0: 맞아.
1: 운동화 버리잖아.
0: 러닝머신 세 대인데 양쪽에 한 명씩 달리고 있어. 그 가운데서 운동할 수 있어? 난 못 달려. 와 헬스 안 되겠다.
1: 힘들지.
0: 그러면 그 뭐였지?
1: 또 뭐 있지?
0: 운동 뭐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끝나는 거?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우리 같은 대양 형은 빨리하고 집 가는 게 낫거든. 이거 봐봐, 단 45분에 800칼로리까지 다이어트 효과가 있대.
1: 45분 만에?
0: 여기 체험 수업 지금 있다고 하거든.
1: 아, 체험은 공짜일 거 아니야.
0: 그치.
1: 그러면 가야지.
0: 이거 근처에 있는지 그러면 가볼까?
1: 가자.
0: 우리 나온 지는 가야 돼. 또 일어나다 못 가, 결국에.
1: 오케이. 근데 이거 닦고 가야 되는데.
0: 근데. 너 이거 옷. 빨래하면 되잖아.

0: 여긴가 보네. 아, 잠깐만. 아니, 사람이 안 해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
1: 일단 먼저 들어가.
0: 아, 네가 먼저 들어가.
1: 아니야, 먼저 들어가.
0: 아니, 네가 운동하자고.
1: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너가 더 행동이니까.
0: 아니. 나는.
1: 아니.
2: 어, 예. 안녕하세요.
3: 저 여러분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사실은 이 친구만 하나 왔거든요?
2: 아니요, 저는.
3: 두 분 예약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2: 아, 그래요? 야, 이게 뭐야.
0: 네. 가 빨리. 너가 운동하자 그랬잖아.
1: 좋아.
0: 네, 안녕하세요.
3: 자, 우리 처음 오신 두 분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0: 자기 소개요? 어...
3: 네.
0: 예.
1: 펭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펭수 친구 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운동 프로그램 소개해드릴게요.

운동에서 30초 운동하고 한 세트 하고 바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 거고요. 6개 운동 총 4바퀴 돌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옆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네.

0: 오케이 오케이.
1: 자 이제 넓게 퍼져서 네. 워밍업 준비할 거거든요. 오. 넓게 퍼지셔서 스크린에 나오는 워밍업 동작 보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디 가세요?
2: 넓게 퍼지라니까.
0: 네,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저희가 생각해보고 등록할지 말지.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예. 예.
1: 지금까지 들었어요.
0: 네. 아.
3: 준비하시고.

0: 자, 옆으로 이동할게요, 옆으로.
1: 옆으로. 빠르게 준비하셔야 돼요. 하얀색 화면 넘어주시고요. 네. 자, 바로 시작할게요.
0: 자, 이동하면서 옆에 파트너들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주시고.
2: 아, 뭐야. 어떻게.
0: 다 모여서 화이팅 한번 하고. 일로 다 모이세요. 행수 일로 오세요. 자, 하나, 둘, 셋.
3: 화이팅을 뭐 한 만 번을 하면 어떻게 해.
0: 다 모여서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화이팅. 자, 마지막 세트 하러 이동할게요. 출발!
1: 좋아. 10초!
4: 다리 후들 걸려.
5: 아니면 만약에 이번에 또 시키잖아. 그러면 어차피 너랑 나랑 둘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꾸 딴짓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좀 시간을 벌어야 될 것 같아.
4: 아주 저기.
5: 이게 너무 힘들어.
4: 저기도 이름 직접 쉬더라고.
5: 다 써. 제대로 안 하더라고. 끝까지 땡겨야 되는데 반만 땡기더라고. 나 봤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4: 살려면 어쩔 수 없어.
1: 응. 물 그만 마시고 두 번째 바퀴 준비할게요.
4: 아, 물 마시는 수저를 있니? 정말.
0: 자, 거기 정수기 계신 두 분, 올라오세요. 자, 화이팅하고. 화이팅하고. 준비!
3: 자,
0: 출발!
4: 오케이! 화이팅!
3: 지금 뭐, 혹시 벌써 뺑크를.
4: 화이팅!
3: 나는 하고, 쟤는 뺑크를. 펭수!
4: 화이팅! 코카콜라 마시
1: 파이팅!
4: 아, 머리가 기니까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3: 오케이. 자, 오케이.
0: 출발!
3: 야, 힘들죠.
4: 야, 너 머리 좀 쓰더라.
5: 야, 좋았어. 야, 이대로 하면은, 야, 한 120대 수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4: 걸리면 안 돼.
5: 힘들지 않아.
4: 힘들어. 야, 이거 운동 많이 된다, 이거. 야, 운동 많이 된다.
3: 오늘 바로 등록해야 되겠다.
1: 자, 이제 세 번째 바퀴 준비할게요. 다리를 굽혀야 돼요.
0: 자, 다리 마시고.
3: 좋았어. 그대로만 하면 돼. 그대로만 해.
4: 세!
1: 와, 채연님 가자!
4: 오! 자, 한 번 더! 출발! 오! 자, 회원님 오늘 운동 많이 된다. 자기 전에 생각 많이 날 거야. 쟤 뭐해? 아, 사치를 하고 있어?
3: 이건 따로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무료 아니에요? 아, 무료인 줄 알았어요. 자.
0: 같이 밀어. 제발!

0: 자, 이동할게요.
1: 네. 이쪽으로 오세요.
2: 아, 그게 아니고.
0: 뭐요? 어. 자, 준비.
3: 네, 준비.
0: 출발!
3: 출발! 탑!
0: 빠르게 해야 돼,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잡아, 잡아,
1: 느려요, 느려요, 펭수, 느리다!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더!
3: 자!
0: 빨리 내려, 빨리
3: 내려! 자! 자! 자! 빠르게 해야 돼,
4: 빠르게!
3: 여기 경찰에 신고해.
4: 신고해.
3: 이게 뭐 운동이야, 이씨.
4: 하나해.
3: 이거 가혹행이야, 가혹행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물 먹어야 돼, 물 먹어야 돼. 물 먹어야 돼.
1: 자, 이제 자리로 돌아올게요. 그만 치고 돌아오세요.
3: 아니, 침만 먹었는데 뭐. 물 못 먹었는데.
1: 돌아오세요, 얼른.
2: 와, 쇼 같다. 와.
0: 자, 출발, 출발. 아, 오케이. 자,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3: 수고하세요.
0: 자, 여러분 로고 앞으로 보여줄게요. 로고 앞으로.
2: 뭐 하는 거야?
0: 앞줄 앉으시고 여기 옆으로 좀 더.
3: 뭐야 이게? 왜?
0: 해선님하고.
1: 자, 우리 오늘 운동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앞뒤 따로 자, 이제 제가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팀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
2: 가자.
1: 저희 러닝하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3: 안 가요.
2: 안 가요.
1: 날씨도 좋은데 같이 가요.
4: 싫어. 운동 그만해! 이 운동에 미친 사람들!
3: 아, 화이팅을 뭐 한 만 번을 하면 어떻게 해.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인숙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물른다 그러잖아.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결혼은 되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남았어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되돌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걸 이혼을 해서 깨야 된다든가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할게 결혼한 다음에 에이 살아보고 아닌 말지 이게 좋겠습니까? 이게 깨질 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 나한테 맞는 사람을 다시 찾거나 아니면 결혼 자체를 고민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고려될 사항에 대해서 전자 강의에서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경제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정말 결혼에 준비가 됐는가를 고민할 때 우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대가 어떤가만 보시고 나는 결혼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가를 경험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제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볼 때 나는 무엇에 예민한가를 보셔야 돼요. 무엇에 예민한가를 보신다는 건, 아우, 나 이것만은 정말 못 참겠다. 나 이거 하면 이혼할까? 이러세요.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또는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배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꼭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무엇에 예민한가를 보면 이제 돈하고 외도가 있어요. 이제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아내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최근에 뭐 때문에 이혼을 결심 하셨어요? 물어보면 남편이 바람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저 모르게 주식에 취해서 몇 억을 손실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남편의 아내의 외도, 부정행위에 대해서 예민하세요. 다른 건 다 참고 살아도 나 이 사람 바람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적지 않은 비율로 아니 바람펴도 상관없어요. 둘 살림 차려도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돈만 안 가지고 가면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은 돈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럼 배우자가 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그게 투명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드시겠죠. 또 하나 결혼할 때 보면 우리가 보면 살아보면 한 번 좋고 아홉 번은 별로 안 좋아요. 하루를 생각해본 아침에 아 이혼아 이런 생각을 하지 너무 행복해 가끔 어쩌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견뎌내고 사냐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내가 그러니까 여자 남자와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나는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까 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개인적으로 잡니다. 자고 나면 그냥 언제 뭐 그런 일이 있었냐 듯이 뭐 잊혀지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잘 때 깨우면 어떻게 돼요? 그치? 본인이 죽을 각오하고 깨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잠을 자고 나면 화가 풀리는 대신 깨우는 거에 대단히 예민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내가 어디에 예민한가. 그러면 그런 갈등을 결혼해서 피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주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난 예민해 이렇게. 그다음에 기초 체력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달리기하고 뭐 운동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안 해갖고 진짜 많이 싸우신다니까요. 지금 신혼차 이혼 고민하고 계신 아내분들 생각해보세요. 왜 이혼하냐면 저 독박 육아했어요. 남편이 가사 분담 안 해줘.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힘들어요? 애를 한 손에 안고도 청소하는데 체력에 무리가 없으면 화 안 나요. 근데 애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애가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짜증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짜증내게 되고 시어머니 오셔도 홀대하게 되고 밤 안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인 게 뭐예요?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자들이 경제활동하면서 그다음에 아이도 보고 그다음에 살림도 하고 이 체력이 안 됩니다. 체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결혼해서 이 가사분담과 관련해서 이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은 출산을 약간 미루는 게 좋죠. 1, 2년.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 내 체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봐야 돼요. 내가 애 때문에 잠을 2시간만 자고도 회사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 청소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 또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어디까지인가. 대단히 중요하고 가사분담과 관련해서 싸움의 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혼인제도에 있어서 성관계는 부부관계는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성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내하고 남편분의 차이가 있는데 남편분은 성욕이라든가 성생활에 대한 체력이 꾸준히 가면 일정하게. 근데 아내분은 출산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의욕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내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내분들과 여자와 근본적으로 남자는 이 성생활에 대한 욕구와 체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출산을 하고 가사 분담을 하고 나면 남는 체력이 없어서 부부관계는 전혀 못할 것 같다? 그럼 결혼하지 마셔야 돼요. 아니면 출산하지 마셔야 돼요. 명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게 체력과 많이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남편분들이 표현하기로 와서 표현하는 게 피곤하다고, 거절한다는 거야. 근데 남편분들 굉장히 많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했다. 모욕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체력이 어디까지인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만 잔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나는 이런 준비가 됐어. 하지만 상대방도 뭐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둘이 그렇게 똑같이 준비를 했어. 근데 상대방한테 그럼 무언가를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부부상담 혹시 받아보신 분들 있나요? 그러면 이런 종이를 하나 줍니다. 남편한테 좋은 점, 남편한테 싫은 점을 쓰라 그래요. 어머나, 특히 아내분들 빼곡히 쓰세요. 그렇게 많이 쓰면요, 저기 안 주면 못해요. 지켜야 할걸 50까지 주면요, 안준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정해주세요. 두 가지만. 정말 내가 못 찾게니까 두 가지만 정해주셔야 돼요. 저 같으면 뭘 정해주겠냐면요.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근데 뭘 정해주겠냐면 밥 먹을 때 트림 안 하기. 저 비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 으흑 하고 트림하면 그 순간 밥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는. 밥 먹을 때 트림 안 하기. 속으로 조그맣게 하기. 이런 거를 정해줄 것 같고. 전두 번째, 바람 피지 말기. 왜냐면 대한민국을 팔아도 사다 준다. 바람 피면 끝이야. 이게 제가 한 얘기가 같거든요. 근데 예민한 게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야 될게 이렇게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이 정말 이두 가지는 안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뭘까? 이 얘기를 결혼 전에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얘기하는 몰라요. 처음에 결혼하실 때이두 가지를 요구하고 그걸 수용하셨다라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 생활 원만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안 하면 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꼭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그렇게 크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많이 배웠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사는 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왜냐면 밥 세끼 먹는 건 똑같으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건 대체적으로 비슷하니까 좋아하는 거 해주기보단 싫어하는 거안 하기 요거만 지키셔도 될것 같습니다. 갈등이 벌어지는 사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내분들이 놀랍게도 사고가 저 옛날에 구석기시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신 분들 대부분 그 생각을 갖고 계실 건데 어떤 거냐면 남편이 당연히 돈 벌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남편이 그리고 버는 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놀랍게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까지 돈 벌어야 돼요? 왜 저만 벌어야 돼요? 그리고 왜다 버는 돈안 해주고 난 용돈 따다 써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쳤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돈 버는 기계인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황혼의원에서 특히 이제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이제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강요하는 부분, 이 강요가 뭐가 문제일까요? 고마워하지 않으세요. 돈 벌어다 주는 거를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걸 감사해야 하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0: 제가 차려 먹습니다. 근데 그말 속에 굉장히 쓸쓸함이 묻어나와서 내가 돈못 벌이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당연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은퇴했다고 참 구박하신다. 그렇게 남편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년 이후에는 서로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줬고 이런 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연세 들어가시고 사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제일 자주 가셔야 될 때가 병원 아닙니까? 병원에 손잡고 가시고 번역 대신 받아주고 내가 저 진찰 받으러 들어갈 때 가방 이렇게 시켜주고 그럼 더 이상 뭘 바라시겠어요? 그런 사이로 살면 되는 거지. 그거 왜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자고요. 어머니도 밥하고 이제 무거운 거 냄비 못 들잖아요. 그건 남편분이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남편분이 저기 돈못 버시고 어디가 취직 못 하시면 아내분들 쉽게 오히려 아내분들이 아르바이트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벌어서 두 분이 오손도손 쓰시고 하시면 되지. 크게 욕심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막 늙으면 역할도 줄고, 소득도 줄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한테 요구하는 요구도 좀 이렇게 줄어들어야죠. 요구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그건 불행의 씨앗이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많은 걸 놓고, 비우고, 배려하고, 이러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에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콩은 정말로 완전하고도 기특한 작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왜 완전하냐? 콩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이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를 20가지 정도로 보고 그 중에서 9가지는 인간이 체내에서 생성을 하지 못하고 뭔가를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만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9가지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콩은 이 20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작물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인간이 먹는 3대 작물은 밀, 쌀, 옥수수 요세 가지입니다. 밀이나 쌀이나 옥수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고루 가져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을 비롯해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불균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없거나. 그래서 밀이나 쌀이나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민족들을 보면 먹는 형태가, 자,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죠. 그러면 쌀을 먹는 민족들은 밥을 중심에 놓고 국가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을 곁들이죠. 왜냐하면 채소와 육류를 골고루 섭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밀을 주식으로 하는 곳은 보통 밀을 빵으로 만들어 먹죠. 빵으로 만들어 먹는 곳들은 빵 사이에 뭘 자꾸 끼웁니다. 그래서 육류를 끼우기도 하고 채소를 끼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음식들인 거죠. 그런데 콩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곁들일 필요가 없이 콩그 자체를 섭취함으로써 영양의 균형을, 밸런스를 얻을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콩은 이렇게 완전한 식품일 뿐만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는 매우 기특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밭에 가보시면요, 논두렁이나 밭두렁에는 반드시 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콩은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논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그 주변에 콩을 같이 심습니다. 그럼 왜 콩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느냐? 바로 콩뿌리에 이렇게 기생해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 때문인데, 콩뿌리에 기생해서 살고, 이게 약간 쌀알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박테리아 그러면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시죠? 콩의 뿌리에 기생해서 사는 뿌리혹 박테리아는 매우 훌륭한 박테리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콩은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콩의 영양분을 조금 얻어먹으면서 뿌리에 붙어서 삽니다. 대신에 콩의 영양분을 얻어먹고 사는 보답으로 질소 비료를 스스로 생산해냅니다. 질소 비료는 땅을 비옥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콩을 심어놓은 땅들은 땅이 굉장히 비옥해집니다.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도 비옥하게 해주기 때문에 콩을 심으면 비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뿌리면서도 땅을 더 비옥하게 하고 따라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하나

있고 또한 가지는 그 결과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을 수확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거죠. 정말 일석이조 혹은 삼조의 효과를 거둔다고 할수 있고 우리가 어떤 특정 작물을 같은 땅에다가 오래 심으면 땅이 그 영양분을 작물에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에 황폐해집니다. 근데 콩을 심은 땅은 오히려 비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미국의 1920년대, 30년대 이럴 때 미국의 그 넓은 광활한 대륙에다가 대부분 옥수수를 심었어요. 이 옥수수는 자꾸 땅에 있는 영양분을 이렇게 끌어다 씁니다. 끌어다 쓰고 수분도 많이 가져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땅 속은 점점 황폐화되고 땅 위는 자꾸 마르죠. 그러다가 강한 바람이 불면 땅에 있던 흙들이 전부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갑니다. 위에 있던 흙이 전부 다 날아가 보니까 뿌리가 전부 드러나는 역할을 하게 돼. 드러나고 그러면서 뿌리가 햇볕을 직접 받으면서 말라죽는 이런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를 미국에서 고민했는데 그 대안으로 선택된 게 바로 우리나라의 대두였어요. 콩이었어요. 그러니까 콩이 가지고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를 활용해가지고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오늘날 미국 대륙에 가시면요, 여러분. 아주 넓은 땅에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 옆에는 아주 넓은 땅에 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를 한 땅에 한 3년 정도 심은 다음에는 콩을 심었던 땅에다가 다시 심습니다. 그러면 땅이 이제 황폐해지지 않고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제 콩과 옥수수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실제로 콩을 재배하는 이 나라들을 보면 주황색이 짙어질수록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생산량이 많은 것을 나타내는데, 보시면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되고 있는데, 특히 붉은 곳들이 여러분 보이시는 곳이 바로 미국. 그다음에 남미의 브라질과 그 주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에 이제 콩을 많이 심는 이유가 콩을 재배하기에는 넓은 면적일수록 좋고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그리고 중국이나 이렇게 콩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곳에서 콩을 재배해서 가장 많이 얻는 것은 사실은 콩기름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콩을 가지고 기름을 짜고 나면 기름이라는 것은 곧 콩이 가지고 있는 지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콩은 근데 지방 외에도 단백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탄수화물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영양소들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기름을 짜고 나면 나머지 남는 게좀 아깝죠. 콩을 수확해서 기름을 짜고 남은 것을 탈지 대두 혹은 대두박 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콩기름을 짜고 남은 대두박이나 탈지대두는 굉장히 저렴한 값에 국제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소를 키울 때, 소나 돼지를 키울 때 사료로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름을 뺐다 뿐이지 인간이 먹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간장을 만드는. 보통 간장은 콩으로 매주를 만들어서 매주를 소금과 재워가지고 된장을 넣고 간장을 얻는. 요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간장을 얻는 방식이죠. 얻는 방식인데 공장에서는 우선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품질이 늘 동일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된장을 만들 때는 단백질을 발효시켜야 되는데 콩에서는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고루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그 간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필요 없는 성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량으로 공장 생산을 하기 위해선 필요 없는 지방을 제거한 대두박 혹은 탈지 대두로 간장을 만드는 것이 균일한 품질에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오히려 이점이 됩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탈지 대두로 간장을 만드는 경우는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대두 그 자체로 만들거나 혹은 메주를 쑤어서 만드는 경우는 소량 생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콩 자체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간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콩은 이처럼 기름을 짜고 남은 걸로는 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활용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소나 돼지의 사료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콩을 하나 심으면 정말로 버릴 것이 없는데 이 콩, 그 중에서도 대두의 원산지

지는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콩을 다양한 방식으로 먹어왔습니다. 가끔 콩을 삶아서 드셨다가 이렇게 보시면 소화가 좀잘안 되신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콩에는 소화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는 아주 고약한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를 없애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콩의 원산지이고 오래전부터 콩을 다뤄오다 보니까 독소를, 소화를 방해하는 효소를 제거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를 고민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냥 삶은 콩과 된장을 빚었을 때와 청국장을 빚었을 때와 두부를 만들었을 때 소화 흡수되는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경험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그리고 콩의 영양소를 가장 잘 먹는 방식을 터득하신 거죠. 그냥 콩을 삶아서 드시면 대표적으로 여름철에 콩을 불려서 삶아서 갈아서 콩국수를 말아 드시죠. 콩국수로 드신다. 그러면 콩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영양소 중에서 60%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서 메주를 발효시켜서 이걸 다시 소금과 섞어가지고 된장을 빚으면 85% 정도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된장인데 청국장은 흔히들 속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청국장은 콩을 삶아서 미생물을 붙여가지고 따뜻한 곳에 며칠만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생물이 콩의 단백질을 먹고 이렇게 발효가 되는데, 그래서 빨리 만들어지는 된장이다라는 뜻에서 속성장이라고 하는데, 청국장은 오히려 오래 묵힌 된장보다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된장이 85%라면 청국장은 90%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콩이 가진 영양분을 거의 대부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부는 더 대단합니다. 두부가 콩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영양소를 거의 100%에 가깝게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콩을 그냥 삶았을 때는 한60% 정도의 영양소는 흡수할 수 있는 반면에 두부로 만들어서 먹으면 최소 95% 이상, 거의 100% 가깝게 콩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라는 식품은 정말로 콩을 다뤘을 때 가장 완벽하게 다루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고, 우리는 그 이전에 청국장과 된장을 통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한국 음식은 어떻게 드시더라도 콩의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콩의 원산지일 뿐만 아니라 콩을 가장 잘 다루어 왔던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발효 음식을 비롯해서 두부, 그리고 여러 가지 콩을 사용한 음식들을 아주 즐겨서 드시면 여러분들 건강한 식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두 많이 드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도예 강사 홍선희입니다. 오늘부터는 1차 성형한 기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식 기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잎이나 레이스 천 같은 소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배워볼게요. 흙이란 가소성 상태일 때 완전히 굳기 전에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하거나 표면에 장식할 수 있는 것이 도자기의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장식을 하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흙이 굳기 전 가소성 상태일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식 기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문 안문 기법이라고 해서 자연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있는 자연물들을 이용하여 모양이나 텍스처 같은 질감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질감을 갖고 있는 도구나 재료들을 점토에 눌러 찍어서 문양을 내는 것을 입문 또는 안문 기법이라고 합니다. 신라시대나 백제시대의 토기에서도 직물이나 조개껍데기, 잎사귀 등의 자연물을 이용한 찍어낸 문양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빈을 할 때에는 점토의 수분량이 중요합니다. 무른 상태에서 많이 굳지 않은 상태일 때 찍어야 균열 및 금이 가지 않고 건조 상태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나뭇잎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조화를 준비하였는데 자연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나뭇잎들을 따서 흙 위에 눌러서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조화를 사용하셨을 때는 조금 결이 억세서 찍었을 때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레이스 천 또는 지금 이거는 약간 실리콘 소재의 테이블보입니다. 제가 재료를 찾아봤을 때 문양을 잘 찍힐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을 찾다 보니 약간 이렇게 화려한 모양을 찾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식탁보 같은 레이스가 달린 식탁보 있죠? 그런 것들도 흙에다 찍었을 때 약간 우아하고 멋스러운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도장은 도자기 도제상에서 파는 도장인데요. 흙에다가 눌러서 찍으실 때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파져 있는 도장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양을 구매하셔서 작업하실 때 찍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돌이 있죠. 돌에는 거친 텍스처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흙에다가 찍어주셨을 때 상당히 멋스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흙판을 먼저 밀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쫄대와 쫄대 사이에 흙을 올려주시고 밀대로 흙판을 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흙판을 다 밀어주셨으면 지금 보이시는 레이스 천이나 아니면 직물이 표현되는 다른 천들을 이용하셔도 되세요. 흙판 위에 올려주시고 밀대로 살짝 한 번씩 밀어주시면 이렇게 형태가 문양이 예쁘게 찍혀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시면 치즈보드나 트레이처럼도 쓰실 수 있고, 끝쪽 부분을 살짝씩 올려주시면 꼭 굳이 코일링 작업을 하시지 않아도 간단한 형태의 그릇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흙이 굳기 전에 흙 끝쪽 부분을 올리셔서 접시의 형태처럼 아니면 또는 트레이. 요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선만 살짝 잡아주시고 스펀지로 물을 꽉 짜서 이렇게 흙이 터진 부분들, 올리시면서 살짝 터지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스펀지로 살살살 한 번씩 닦아주세요. 이렇게 나무판이나 천 위에 올리셔서 건조시키시면 그럴싸한 작품이 하나 벌써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무늬도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가 앞전에 만들었던 화분이에요. 이 화분은 약간 두께감도 있고 코일링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형태의 느낌이 있죠? 이 부분에 저는 돌을 이용해서 텍스처 질감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흙이 굳기 전에 흙 위에 찍어주시면 너무 멋있는 작품이 완성되죠. 장식을 하지 않고 그냥 다듬고 끝났을 때는 다소 약간 밋밋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텍스처들로 모양을 찍어서 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죠. 이렇게 하고 저는 살짝 위쪽에도 모양을 같이 찍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살살살 두들기면서 흙 위에 돌을 찍어서 연출하니까 훨씬 더 멋있는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작품이 완성됩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도장, 도제상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도장을 이용해서 무늬를 찍어 보겠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는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 위에 스펀지로 바로 닦아주시면 흙이 다 뭉개지기 때문에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듬어 주고 싶으시면 흙이 건조된 다음에 스펀지질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몰드 장식을 이용한 장식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석고 틀이나 실리콘 틀에 점토를 가합성형하여서 기물에 부착하는 장식 기법입니다.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쉽게 초보자들도 따라하시기 쉬운 방법이에요. 이 기법은 반건조된 상태의 기물 표면에 사용해야 하며 기물과 부착할 장식의 점토가 동일해야 합니다. 점토가 동일하지 않거나 반건조 상태가 아닌 많이 굳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소성 과정에서 장식이 떨어지거나 파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리콘 몰드들은 쉽게 도제상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요즘 많이 취미로 하시는 베이킹 작업이 있습니다. 베이킹 작업에도 이런 몰드들을 쿠키틀처럼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리콘 몰드도 베이킹 재료 파는 데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도제상보다는 베이킹 재료를 파시는 쪽에서 찾아보시는 게더 많은 다양한 문양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흙을 준비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찍어서 만드는 건 입문과 안문 기법이었으면 점토를 떼어서 가합성형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실 거예요. 점토는 촉촉해야 만드실 때 갈라짐 없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실리콘 틀 위에 흙을 넣고 손으로 쿵쿵쿵 두들기신 다음 흙을 잡아떼면 흙이 찢어질 수도 있어서 반대로 실리콘 몰드를 이렇게 떼주시면 너무 화려하고 예쁜 모양의 장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실리콘 몰드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고급지고 우아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손재주가 없다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드실 수 있고 누가 봐도 초보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실 수 있죠. 실리콘을 떼주셔야 돼요. 이렇게 찍어서 예쁜 장식들을 준비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장식들이 준비되었으면 전칼보다는 조금 더 뾰족한 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양대로 잘라주실 건데 모양을 너무 바짝 붙여서 자르시는 것보다는 살짝 1mm 정도 여유를 두고 자르셔야지 나중에 여기를 다듬을 때도 편하세요. 약간 듬성듬성 디테일하지 않게 툭툭 잘라주시고 칼 뒤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긁어주시고 그 다음 흙풀을 발라주시고 그 위에 꾹꾹 눌러서 테두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실게요. 찍어서 형태의 통일감을 맞춰주실게요. 무늬가 많이 눌리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무늬를 좀 연결해서 너무 굽는 것보다는 흙 작업을 할 때는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긁으면 약간 거칠거칠하게 옆으로 흙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함을 약간 더 살려주시는 게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들로 장식 기법을 표현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

시간에는 이번 시간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장식 기법으로 수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줘.

0: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스 변호사입니다. 제가 전문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이혼과 상속이고요. 네, 가정법원에서 소송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막 가사 분쟁이라고 하는데 상속 사건이 전체 이혼과 상속 전문을 하는 변호사들한테 한 20% 내외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일어나는 소송 중에서 약 20% 내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 분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걸 뽑으라 하면 유류분 이제 소송이 되겠습니다. 일단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열심히 평생을 사셔서 노력해서 만드신 재산을 자녀분들이 이렇게 나눠 갖는 건데 이걸 법에 정한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두 가지가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데 혈연주의와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 나와 피가 통한 사람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혈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통한다라는 의미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혼과 함께 재혼이 늘면서 두 분 사이에서 난 자녀가 아니고 각자 전원에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재혼을 했는데요. 우리 남편한테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먼저 죽으면 제 재산이 그 딸한테도 가요? 이런 질문을 꼭 하십니다. 그때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딸한테 제 피가 갔습니까? 안 갔죠. 그러니까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나와 피가 4분의 1, 8분의 1을 통했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서 혈연주의가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혈연주의 기초로 해서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은 재판부의 재량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판결이 욕이 걸리는 거하고 욕이 걸리는 건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이게 재량 범위가 대단히 넓어요. 근데 상속은 구구단처럼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몇 대 몇. 누가 받게 되고 몇 대 몇으로 받게 되는가 법으로 확 정해놔서 법에서 정했다 그래서 법정주의입니다. 이렇게 엄격해서 가끔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좀 억울하고 불합리한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법정주의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정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게 획일적으로 안 정해놓으면 한 분이 돌아갈 때마다 재판해야 돼요. 그죠? 이혼할 때처럼 그때그때 사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아이고 감당할 수가 없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일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도 되지만 많은 부분이 소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소송이 일어난 부분이 유류분 소송입니다. 유류분 소송이 왜 일어났냐면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남기시고 먼저 어머님 미리 돌아가시고 딸하고 아들 상속인이 두 명이라고 하면 반반씩 나눠가시면 돼요. 근데 적지 않은 숫자가 과거에는 내 제사상을 차려준다는 이유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한테 딱 줘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류분 제도가 1977년도인가 도입이 논의가 돼서 7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거기서 발전해서 간의 수공업 단계를 갔을 때는 사람의 손이 재산이었어요. 그죠? 지금처럼 기계화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셋 있는 집보다 열 있는 집이 더 잘 살았어요. 왜냐면 열 명이 농사 지니까. 그러니까 비록 그게 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손으로 인해서 함께 이루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아버지 맘대로 한 사람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다 같이 어렵게 먹고 살던 시절이니까 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다른 사람들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이니까 최소한은 보장을 해줘라. 이런 의미 때문에 유류분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뭐 사망하신다고 해도 유류분 소송이 다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유류분은 청구해야만 해주는 거지 가만히 있어주는 건 아니에요. 상속처럼. 근데 왜 이런 유류분 갈등이 일어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상속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의 본질적인 부분과 이제 다 맞닿아 있습니다. 상속 분쟁 왜 일어나냐고요?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미리 다 줬어요. 아 우리도 절대 안 써요. 왜냐고요? 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들이 아롱이 단홍이라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내 돈은 찾아와야지 이런 신임 때문에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소송이 한번 벌어졌다 하면 다시는 안 보는 원수가 됩니다. 이 상속사건의 특징은. 그만큼 마음이 상하고 감정의 골이 깊다. 합의가 안 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유류분소송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유류분소송이 뭐냐면, 원래 내가 받았어야 내 상속분의 절반은 자녀한테 보장해 주라는 거고, 정말 강력해서 반드시 줘야 됩니다. 대신 내 유류이 침해됐다는 걸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돌아가신 날 알죠. 아버지 명의 있던 게, 어? 오빠한테가 있네, 알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딸들이 아들한테 하는 소송이 많습니다. 첫째들 가장 많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아들한테 간게 많다라는 건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을 위시해서 이제 위성도시들이 막 이렇게 발전할 때, 논밭이었어요, 거기가. 논밭이었는데, 이게 개발 뉴스가 딱 나가면서 논이었을 때, 줬던 때는 그 당시에 시가가 이제 2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소송 제기할 때 60억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오빠는 이걸 받아가지고 이미 다 팔았어요. 없어요. 근데 소송을 제기할 때 유류분소송에서는 판거 됐고 그 2천만 원짜리 땅이 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딱 평가해 보니까 60억이에요. 감정이 60억을 가지고 나눠줘야 됩니다. 60억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빠하고 여동생이 원래는 반반 가져와야 되니까 30억씩 가져와야 되잖아요. 30억씩. 근데 오빠가 다 가져갔으니까 30억의 절반이 유류분입니다. 15억을 오빠가 반환해줘야 됩니다. 저 팔아서 없고요. 뭐 다른 거 이렇게 이게 변명이 통하지를 않아요. 반드시 가져가야 될 절반을 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판례에서 딸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한 명당 5억 원 정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사실은 났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받아야 하는 쪽에서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청구하세요라기보다 부모님께서 이런 유류분 제도가 있으니까 이 유류분이 침해되게끔 한쪽에 편중되게 재산을 줬을 때는 소송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토해내야 되고 반환해 줘야 되고 이들은 영원히 원수가 된다. 근데 집 나가서 속만 썩이고 30년이 연락이 없던 자식이라도 그 유류분은 남겨줘야만 이 사람이 돌아와서 소송을 하지 않아요. 아이고, 30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양심이 있지 하겠느냐고 합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입장에서, 아,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제지가 뭐안 범은 그만이고, 왜안 합니까? 안 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만약에 재산을 남겨주신다고 하면, 이미 줬고,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가 받아야 될 절반의 몫은 남겨주셔야만 소송이 안 벌어진다. 그래야 이들이 재산날이라도 모여서 얼굴은 볼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의논하고 살고 기대고 살게 하려면 유류분을 반드시 남겨주셔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개선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면 부모님들이 상속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오시는 부분에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아, 미운 자식이 있는데요. 요거 요즘한테 다 주면 안 돼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요렇게 오시는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얘네들 소송 안 하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재산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넌 이미 가져갔으니까 너는 이거 상속 포기해라. 넌나 죽고 난 다음에 저기 다른 형제한테 달래지 말아라. 요렇게 각서 어떻게 쓰면 돼요? 요런 걸 물어보러 오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이 상속 권이에요, 권리. 이 상속 권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보다 땡 발생해요. 그러니까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에 대해서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한다고 각서 쓰고 공증을 해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오빠한테 집 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포기해라. 딸한테 요구하셔도 써주셔도 돌아가신 다음에 딸은 정당하게 상속권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요구하면 오히려 자녀분들 입장에서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볼때 상속 포기 각서를 미리 요구한다든가 강요하거나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녀분들 입장이에요. 자녀분들 입장에서 연세가 드시면 부모님들이 뭐 해외여행도 가시고 병원비도 쓰시고 뭐 이런 거 쓰시는 걸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해요. 어떤 사고를 갖냐면 자녀분들이 내가 물려받을 재산을 쓴다? 이런 사고를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이거 아버지가 못 쓰시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막 쓰시는데, 특히 재혼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 재혼한 배우자한테 막 주고 계신데, 이거 막을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문의하는데.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면 상속이 되면 그때부터 권리가 발생해서 미리

0: 포기하는 게 의미가 없듯이 그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전적으로 아버님 부모님 거일 때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거 오빠하고 살고 있는데 엄마가요 마음이 약해서 오빠한테 이거 넘길 것 같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 계산을 해서 미리 준게 이쪽이 많고 내가 유류분이 침해됐다라고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수 있을 뿐이지 막을 방법도 없어요. 생전에도 이렇게 난리들인데 돌아가신다면 분쟁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최소한 얘네들이 소송을 안 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정도 대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예방하는 건내 자녀들이 원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우리 인간이 먹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에 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소금입니다. 사실 이 소금은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에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일종의 조미료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금은 의외로 또 까다로운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최초의 무역 상품이었던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요, 댐에 뭔가 점점이 박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녀석들인가 가만히 보니까 야생 사냥들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친지노라는 댐에 댐 벽면에 이렇게 사냥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냥들은 왜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혀를 내릉거리고 있을까?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댐의 벽을 핥는다고 어떻게 소금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이 알프스 지역을 흐르는 계곡물에는 아주 미량의 소금 성분, 즉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프스 지역에서는 암염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산에서 캐내는 그 돌덩어리 같은 소금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알프스산이 예전에는 바다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각이 융기하면서 산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프스산들 일부 지역, 뭐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같은 곳에는 소금 광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광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빗물이라는 데 씻겨가지고 계곡물에도 소금기가 섞이게 되죠. 아무래도 이 콘크리트 사이로 이렇게 수분이 조금씩 이렇게 배어나면서 마르면 벽면에는 아주 미량의 소금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들은 그 소금을 섭취하기 위해서 80도에 가까운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서 가서 이렇게 핥아서 소금을 먹습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이 소금이 없이는 생존을 할수 없기 때문에 소금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한 소년은 아주 커피잔에 담긴 것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동물의 혈액입니다. 혈액인데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혈액에는 일정 정도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구하기 힘든 지역에서는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서 동물의 혈액을 마시는으로써 이렇게 소금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소금이 왜 이렇게 귀한 곳에서는 굉장히 귀하고 흔한 곳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돼버렸냐면 우리가 화학식으로는 나트륨,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은 소금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화성으로 로켓을 쏘는 이 시절에도 나트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숙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을 증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지지 못한 곳에서는 소금은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지구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소금이 생산되는 곳은 정말로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는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당연히 소금을 얻을 수 있겠지 생각되는데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십시오. 바닷가, 해안가에 있으면서도 소금이 생산 안 되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데 생산이 되는 곳에서만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인류 문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교역 상품이었습니다. 소금이 생산되는 곳에서 소금이 생산되지 않는 곳으로 이 상인들이 가져가서 소금을 아주 비싼 값에 팔고 대신 그 지역에서 나는 다른 물건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맨 처음 시작됐던 것은 바로 오늘날의 그 지중해 주변의

아랍 지역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금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금이 퍼져나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실크로드 많이 아시죠? 이름이 실크로드이기 때문에 이런 비단들이 많이 교육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크로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역할도 해안이나 내륙의 소금 산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소금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루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소금 교육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교육된 소금을 퍼져나갔고, 그리고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황금성을 가지죠. 돈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가 아주 대제국을 건설할 때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하나는 정복한 땅을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로마의 지배권 안에만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로마가 해야 될첫 번째 것들은 뭐냐? 그 지역들을 사통팔달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마차가 다니고 군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 그래서 로마는 그 식민지들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도로를 뚫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양한 길들은 모두 로마로 통하는데, 여러 가지 길들은 제각각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물류를 수송하기 위한 그런 길들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길들 중에 아주 그 초기에 만들어진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을 운반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리아해 쪽에 있는 그이 염전지대에서 생산한 소금을 로마로 가져오기 위해서 뚫었던 길. 지금의 이탈리아를 동서로 횡단하는 길이 바로 비아 살라리아라는 길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로마에는 남아 있습니다. 비아 살라리아라고 할때이 쌀, SAL은 라틴어로 소금을 얘기합니다. 제국의 풍요로움의 바탕에는 바로 소금이 있었고, 그 소금을 운반하기 위한 소금길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다는 것. 그만큼 제국을 건설하는데 소금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닷물이 있는 곳에서는 다 바닷물만 증발시키면 소금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 쉬운데, 바닷물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짜져 드셔보시면, 근데 바닷물이 아무리 짜더라도 바닷물 속에 있는 나트륨의 양, 약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6%에서 97%는 뭐죠? 전부 물이에요, 그냥. 바닷물을 한 바가지 떠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약 96%에서 97%에 이르는 물을 증발시켜야 돼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앞에 바닷물이 아무리 많이 보이더라도 적절한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소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소금이 생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바닷물을 증발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한데, 두 가지 환경 중에 하나는 넓은 갯벌입니다. 왜냐하면 갯벌이 넓으면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동안에 이렇게 옅은 물들이 이렇게 뻘 사이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빨리 증발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서해에 있는 모든 염전들을 천일염을 생산한 염전들을 생산하시면 되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바닷물을 끓이면 됩니다. 바닷물을 이렇게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은 증발하고 남는 것은 소금만 남겠죠. 그런데 지금이야 여러 가지 다양한 연료가 있어가지고 물을 끓이거나 하는 것들이 쉬운데,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땔감으로 나무밖에 없을 때는 소금을 좀 얻자고 바닷물을 끓일 때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나무를 베어내야 했어요. 숲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는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넓은 갯벌이 있거나, 그리고 울창한 숲이 있어서 땔감을 구하기 쉬운 곳에서만 소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해안가라고 하더라도 소금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금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졌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서해는 넓은 갯벌이 있어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소금을 생산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남해까지도 소금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동해는
어떻습니까? 동해는 굉장히 바다가 거칠고

갯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는 과거에도 소금이 귀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제주도로 한번 옮겨보면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라서 소금을 굉장히 얻기가 쉬울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시면 제주도에서 갯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중간에 버티고 있어가지고 교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그 나름의 소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제주시 구엄리에 있는 이 소금 유적입니다. 아주 넓은 편편한 바위에다가 이렇게 진흙이나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 아주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얕게 깔립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햇볕을 직사광선을 받으면 여기 얇은 소금막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어렵게 소금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정말 흔한 곳에서는 정말 흔해 빠졌지만 귀한 곳에서는 정말로 사활을 걸어야 될 정도 귀한 식품이었던 거죠. 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은 소금을 얻었는데, 서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넓은 갯벌도 있었지만 땔감도 비교적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소금을 얻는 방식은 지금은 이제 천일염, 갯벌에서 이렇게 넓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천일염은 소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방식이고, 이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들어온 방식입니다. 그럼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금을 얻었냐면, 바로 서해 갯벌에서 농축시킨 바닷물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끓입니다. 끓이면 끓이는 소금을 자염이라고 합니다. 끓여서 얻는 소금을 자염이라고 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의 전통적인 소금을 얻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는 지금도 소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도입되어 온 천일염,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만들고 있던 바닷물을 끓여서 만들고 있는 자염, 이두 가지 모두를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금을 얻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인류 문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칼럼니스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도예 강사 홍선희입니다. 도자기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그릇 만들기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소성하기 전 기물에 장식하는 방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음각, 양각, 투각에 도전해 볼 건데요. 조금 어렵다 느껴지시더라도 꾸준히 연습해서 만들어 보면 그만큼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음각 장식 기법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음각은 방건조된 기물에 다양한 음각 칼을 이용하여 조각하듯 문양을 파는 장식 기법입니다. 문양을 파서 장식하는 기법으로서 도구의 모양이나 힘의 강약에 따라서 선의 느낌과 두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려청자를 살펴보면 음각된 부분의 얕고 깊음에 따라서 유약이 맺힘으로 인해 색이 변화하면서 강한 느낌과 은은한 느낌이 조화롭게 표현됩니다. 먼저 음각부터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방건조된 기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루 정도 건조시키고 나면 반건조 상태가 되는데 반건조 상태는 손톱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보았을 때 살짝살짝 자국이 나는 상태를 반건조 상태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스케치를 먼저 반건조된 기물 상태 위에 그려주실게요. 저는 오늘 자연스러운 나뭇잎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가 끝났으면 다양한 음각, 양각을 필요할 때 필요한 칼들이 있는데요. 도제상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양각, 음각 칼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손에 맞는 도구를 고르셔서

주의하실 점은 작업을 하실 때 칼을 너무 깊게 넣어서 구멍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이렇게 칼로 긁고 나신 다음에 이런 표면들이 약간 거칠어질 수가 있어서 힘주지 말고 살짝살짝만 한 번씩 스펀지로 흙을 털어내 주시면 좋습니다. 슬슬슬슬 흙을 약간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파고 난 다음에 스펀지질을 하다 혹시 약간 뭉툭해진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실리콘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해서 음각으로 장식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재밌고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세요. 이번에는 양각으로 장식을 해볼 텐데요. 음각과는 달리 양각은 입체감을 주고 싶으실 때 사용하는 조각 방법입니다. 문양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이고요.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양각을 계획하고 기물을 만드실 때에는 평소에 작업하시던 것보다 흙 벽면의 두께를 약간 두껍게 작업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파내고 도드라지게 표현을 할 때 극대화적인 효과를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흙이 굳었을 때 작업을 하시면 깎을 때 힘드시겠죠. 음각에 비해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드는 양각은 전날 성형하시고 다음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파내줘야 할 부분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양각을 표현할지 스케치를 먼저 하신 후에 저는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울퉁불퉁하게 표현해 볼 텐데요. 먼저 스케치한 부분을 깊게 파주시고요. 폼을 내주신 가운데 부분이 가장 볼록하고 그 옆으로 자연스럽게 굴러가게끔 표현해 보실 거예요. 그 다음 긁어줘서 표현해 주신 부분을 약간 비스듬하게 이거는 그냥 긁개 칼인데 그 기본 도구 세트 안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끝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또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비스듬하게 처음 해보실 때 칼날이 잘 익숙하게 안 들어가실 수도 있고 힘 조절이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 이렇게 큰 형태를 조각하고 나시면 스펀지로 칼이 닿았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닦아서 연결해주세요. 실리콘 도구로 한 번씩 조금 더 눌러주시면서 입체감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각기법으로 작품을 하나 완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투각기법이 남았습니다. 투각기법은 기물에 밑그림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문양대로 뒷면까지 칼을 쏙 넣어서 뚫거나 도려내는 작업을 투각기법이라고 합니다. 투각의 점토의 상태는 아주 중요합니다.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전체적인 형태가 무너지거나 변형되는 위험이 있고 반대로 너무 건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금이 잘 가는 작업입니다. 구멍과 구멍 사이가 가까우면 칼을 쓰다가 벽면이 찢어질 수도 있고 압조절이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구멍이 한쪽으로 많이 쏠려서 뚫려 있으면 가마에서 불을 받아서 변형 또는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각은 끝이 날카롭게

날카롭고 뾰족한 칼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칼은 한 번에 들어가서 돌려져서 나오는 게 중요하고, 여러 번의 칼질을 하시면 금이 갈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멍을 너무 작게 뚫으시면 유약을 바르는 과정에 있어서 유약으로 구멍이 막힐 수도 있으니 너무 작은 구멍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먼저 시작해 볼게요. 먼저 스케치를 하시고 그 부분에 칼을 넣어서 오려내실 건데, 한 번에 칼이 들어가면 다시는 빼서 수정하기가 어려우니 스케치를 꼼꼼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기물은 우리가 굿붙이는 몰드 작업을 할때 만들어 두었던 기물인데요. 이 기물 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멍을 내서 투각 기법을 이용하여 예쁜 채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은 꼭지점보다는 중간 부분부터 들어가서 한 번에 돌려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칼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금이 위아래로 쭉쭉 갈 수가 있어서 칼은 항상 한 번에 들어가서 최대한 돌려서 끝을 맞춰서 중간에 이렇게 빼주시는 게 금이 안갈수 있는 포인트예요. 칼이 닿았으면 바로 스폰지로 그다음 아까 준비했던 쿠키 틀을

두꺼운 빨대를 이용해서 구멍을 하나씩 더 뚫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구멍을 균형적으로 대칭을 맞추면서 뚫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으면 만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가마 안에서 힘을 받아서 한쪽으로 쏠려서 변형이 일어나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대칭도 맞고 균형도 맞게 밸런스 있게 구멍을 뚫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뚫고 나면 스폰지로 끝선 마무리. 그리고 스폰지 중에서도 이렇게 막대 모양의 스폰지도 있습니다. 이런 막대 모양 스폰지는 이런 구멍구멍 사이를 한 번씩 넣어서 돌려주실 때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큰 스폰지가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막대 스폰지를 이용해서 닦아주실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제상에서 다 구매 가능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멍을 다 뚫으셨으면 한번 비물을 떼볼게요.

바깥쪽 부분은 다듬어 주었는데 안쪽 부분은 아직 스펀지로 다 다듬어지지가 않아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스펀지를 넣어서 돌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만든 기물 위에 투각기법을 이용하여서 작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식기법을 이용한 그릇 만들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을까?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정강에서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분쟁을 막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유언장 작성과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누가 상속을 받을지, 그 다음에 몇 대 몇으로 상속받을지를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권자와 관련해서는 1순위는 직계 비속입니다. 나의 자녀들과 배우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나의 존속이죠.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 이순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돌아가신 분을 기준입니다. 내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형제자매, 사촌이니 뭐 방계혈족 이렇게 이제 순위를 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그 사람한테 상속이 되지 이 순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자가 한 명이라면 이제 유리한 상속자가 되겠지요. 이렇게 상속순위는 정하고 있고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대1대1로 가요. 직계비속들은 배우자 여기에 0.5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와 아들 이렇게 두 명의 상속인을 남겨놓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1대1에서 아내분한테 0.5를 가산하니까 1.5대1이 되죠. 그러니까 3대2로 나누게 되니까 1억 원을 남겨놓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6천만 원은 아내분이, 4천만 원은 이제 아들이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분, 남겨진 아내분을 자식들이 다 부양을 잘 못할 것 같으면 내 재산을 전부 아내한테 남겨주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게 유언장입니다. 유언장만이 상속분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유언장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설사 그 유류분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전재산 아내한테도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민법에서 다섯 가지를 딱 정해놨어요. 다섯 가지 이상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이 엄격한 요건을 하나라도 결한다면 무효다. 안 쓴 거랑 똑같다. 라는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일단 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자필유언장, 녹음유언장, 공정증서, 우리가 흔히 공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밀증서에 대한 유언이 있고요. 구수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필유언장하고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장, 공중유언.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시는데, 자필유언장은 뭐냐면 내가 유언하고 싶은 얘기를 자필로 직접 다 쓰는 거예요.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다섯 가지를 지키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전문 자필이어야 돼요. 전문,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다 자필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자를 쳐서 출력하시는 거 오 절대로 안 됩니다. 전문을 다 자필로 쓰셔야 된다. 복사본 안 됩니다. 자필로 쓴 원본이 있어야 된다. 요게 원칙. 두 번째, 날짜 쓰셔야 됩니다. 날짜.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이 여러 개 나왔을 때는 마지막 것만 효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정확히 쓰셔야 돼요. 이 날짜 안 쓰신 무효인데, 판례에 보면 약간 완해서 이제 내 환갑날 그런 거 있어요. 내 환갑날은 한 번이니까. 근데 큰딸 결혼날 안 됩니다. 이혼해서 또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내 환갑날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받아지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몇 년 몇 월치 쓰셔야 되고 근데 주소 정확히 쓰셔야 돼요. 판례에서 보면은 암사동에서 끝났어요. 암사동. 번지수를 안 쓰셨어요. 그 암사동에 홍길동이 한 명일까요? 그렇잖아요. 그거 무효됐습니다. 주소 번지수까지 정하시고 아파트 동호수까지 정확히 쓰셔야 돼요. 본인의 주소. 근데 뭐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일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사는 주소 정확히 쓰셔야 되는 거. 그래서 날짜 쓰고 주소 쓴 다음에 이름 쓰고 옆에 도장 찍으셔야 돼요. 도장. 조장 찍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사인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인이 이 사인이 본인 사인인지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해요. 아 물론 이 도장이 있잖아요.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막도장이어도 되는데 사실 전체가 다 자필이니까 자필이 맞다라고 하면서 도장은 의미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도장을 반드시 찍으셔야 된다. 이 요건을 지키셔야 됩니다. 요게 완벽하게 갖췄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요. 과거에 한 재력가가 본인의 전재산을 모 대학에 기부를 하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을 안 찍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자녀들한테 상속이 돼서 본인의 사회에 기부하겠다, 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그 취지가 다 몰각이 됐던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라도 결하면 안 된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실 때 제가 강연을 가끔 가면서 유언장을 몇 개 이제 써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면
반성문을 쓰세요. 어떻게 쓰십니까? 여보, 내가 결혼해갖고 애 낳았을 때 바람 폈을 때 미안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저기 하다가 친구한테 돈 빌려줘갖고 뛰어서 당신 고생한 거 미안해. 그런 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유언장에 아무거나 쓴다 내는 게 아니고 왜 반성문을 쓰세요? 그게 아니고 재산과 관련한 거, 그다음에 자녀와 관련한 거, 그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 이 유언장을 누가 집행하라 이런 것만 남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돈을 남기는데 돈을 재산 이 집을 누구 줘라, 예금을 누구가 줘라. 이거는 쓰시면 되는데, 내가 뭐 땡땡은행에 대출 있는 건 미은 둘째라든지 갚아가라.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채무는 분할을 할 수가 없어서 채무는 철저히 n분의 1로 가요. 법이 정한 대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보험 들었어요. 나 죽으면 5억 나오는 법, 이런 거. 그거를 잘, 저기, 보험회사 점검해서 수익자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법정상속인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법정상속인. 근데 갑자기 죽을 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생명보험금은 나를 돌봐준 딸한테 줘라. 효력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세히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고유재산입니다.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그건 수익자를 바꾸셔야 돼요. 수익자를 바꾸셔야 되는 거지. 유인장에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하는 거안 됩니다. 이런 거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언장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너무 깊이 보관하셔갖고 발견이 안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곤란하죠? 돌아가시면 발견 쉬운 데다 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녀들이 서로 욕심이 있어갖고, 어느 날그 유언장을 쓱 봤어. 어머? 재산을 나한테는 안 주고 다른 형제들한테 다 준다고 했네? 팍팍 찢어버린다니까요? 못 찾아요, 유언장을. 그럼 있었다는 걸 무슨 소리 입증하냐고. 입증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게 공중유언입니다. 공정유세 유언. 이거는 변호사가 개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발견이 쉽죠? 왜냐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점이 있는데, 다만, 비용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20억까지 이제, 재산 대비 이렇게 비율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최대 300만 원 넘지 못하니까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공정증서에 유언을 작성하는데 300만 원이 최대입니다. 이게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나 죽고 나서 재산과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저렴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비하면 비용이 적죠. 그리고 자녀들이 다툴 일이 없죠. 그런 면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언장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사실은 유언장을 안 남기시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만약에 미리 유언장을 남겼을 때 그걸 자녀들이 알았을 때 서운해할 것도 있고, 또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 얘는 좀 나태해질 것 같고 얘는 서운해야 될거 이런 것 때문에 작성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고 나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제 자녀분들이 협의를 해야 돼요. 부모님 자산이 뭐뭐뭐뭐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자 협의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입니다. 이게 제의가 되면서 각자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버님이 집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이때 집살때그 장남이 보태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3억 주고 사는데 1억은 장남이 모았던 돈 줘서 샀다. 그럼 이 기여분이 인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나의 기여가 있으니까 이 부분 빼고 계산해 주세요. 이런 기여분 주장이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기여분, 자녀의 기여분 잘 인정 안 합니다. 부부간의 기여분은 대표적으로 많이 인정을 하고 대법원이 정식으로 밝힌 적이 있어요.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확대해서 이제 인정하겠다. 그래서 100%를 인정하는 예도 있고요. 보통 50%는 쉽게 인정을 해주세요. 배우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녀한테 나의 노후 생계를 이렇게 부담시키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배우자가 남겨진 재산은 첫 번째로 배우자를 부양해라는 의미가 있어서 배우자한테는 굉장히 완화해서 인정을 하는데 자녀분들이 주장한 기여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안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속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가는 거지. 특별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수익이 뭐냐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딱 나눠서 아들한테 딸한테 미리 해준 게 있어요. 남겨놓은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왜 돌아가시기 전에 준거를 이 계산에 넣게 되냐면 유류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속분할 심판 청구가 들어와서 상속세를 분할을 할때 남겨진 재산이 1억인데 이미 준 재산이 장남한테 1억을 준 적이 있어요.

0: 그럼 남겨진 재산을 1억을 가지고 이 남매가 5천만 원, 5천만 원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전체 상속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에 준 1억도 계산이 들어와서 상속 재산은 2억 원이 돼요. 그 2억 원을 가지고 오빠하고 동생이 나면 1억씩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근데 1억을 이미 가져갔어. 그럼 남겨진 1억 전부는 여동생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따서 특별수익을 왜 따지게 되냐면 전체 상속재산이 1억인지 2억인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준거 언제부터요? 79년도에 준거 전부 계산이 다 들어옵니다. 전부 계산이 들어와서 그만큼 가져간 사람은 나머지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고 부족한 부분만 가져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익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은 반드시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 한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 분쟁에서는 대부분 돈 문제죠. 돈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공평히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어서 부모님들이 상속을 할 때는 자녀의 분쟁을 막으려면 유름을 침해하지 말고 분배를 해줘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사망한 이후에 정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기를 희망하신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셔라. 그리고 민법에 요건이 엄격하니까 요건을 꼭 지켜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맞는 부분은 생전에도 하셔야 되지만 사후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부모님께서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자녀들이 분쟁이 없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계사에서 정말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식재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가 바꾼 세계사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과연 우리나라는 후추가 원래부터 있었을까? 혹은 후추가 언제쯤 들어왔을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초정리 약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수물을 드셔보신 분도 많고, 거기 온천하신 분도 많을 텐데, 이 초정리가 유명해진 것은 조선 초기부터 유명했었는데, 특히 유명해진 것은 세종대왕 때문입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임금께 청주의 물맛이 호초맛과 같아서 이름하여 초수라고 부르는데, 이 물이 워낙에 효능이 뛰어나가지고 만병을 고친다라고 세종대왕께 이르게 됩니다. 이를 들은 세종대왕께서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임금이 외부에 갔을 때 머무르는 궁인 행궁을 짓게 하는데, 그게 바로 그해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1444년 1월에 이 말씀을 듣고 1444년 봄에 초정으로 안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셔서 그해 봄과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약 120여 일 동안 세종대왕께서는 머무르시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초정리는 임금께서 눈병을 고치러 가신 곳이니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온천지 혹은 약수터로 알려져 있죠. 제가 초정리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정리의 물맛을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물맛이 호초맛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때 호초가 후추입니다. 이때 초자는 산초나무 초자. 네, 이런 알싸한 맛이 나는 것을 대부분 우리가 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호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들은 대부분 호자를 붙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떡, 호떡. 뭐 중국에서 넘어온 찐빵, 호빵.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호라고 붙이는 것은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후추는 당시 중국에서 우리에게 건너왔고, 그리고 이미 누군가가 물맛을 표현할 때 호초맛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미루어서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 시절이었던 1440년대에 이미 대중에게도 후추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혹은 그 이전인 고려 시대에 이미 후추는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는 고려 시대에 병란도를 중심으로 무역이 아주 왕성했던 그 시절에 후추는 많은 양이 한반도로 유입됐고 일반적인 대중들에게도 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찍부터 후추가 도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후추가 생산되는 곳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쪽입니다. 우리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아시아권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후추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사정이 좀 달랐어요.

인도와 동남아시아와는 유럽이 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후추를 많이 사용하느냐는 곧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추는 당시에는 이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아주 귀한 식재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후추를 팔 때는 같은 무게의 금을 저울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달 정도로, 그러니까 금과 똑같은 가격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추가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만 생산이 됐고, 이것은 아랍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랍인들은 유럽의 단한 곳으로만 후추를 공급합니다. 바로 오늘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는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면서 거대한 그리고 아주 부유한 도시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베네치아가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베네치아 상인들로부터 사서 왕실이나 귀족들이 독점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는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후추를 먹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었던 거죠. 아주 부유한 귀족들이나 왕족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후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점점 높아지는데 이 후추가 도대체가 어디서 오는지는 알아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는지는 몰랐던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 루트를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고 그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1400년대로 접어들면서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라는 사람은 이 바다에 도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항해 학교를 설립합니다. 우선 항해술을 익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바다에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실어나를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를 설립합니다. 이렇게 항해 학교를 세우고 조선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항해 지도를 만들어요. 이렇게 삼박자를 맞추면서 이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왜 포르투갈이 이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포르투갈은 유럽의 서쪽 끝에 있었어요. 베네치아와 너무 멀었습니다. 후추의 존재는 알았지만 후추를 구해서 자기들이 가져오려니까, 베네치아에서 가져오려니까 너무 변방에 있어가지고 너무 비싼 값에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포르투갈 하나의 이점은 있었죠. 유럽의 땅 끝에 있다 보니까 대서양과 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를 거슬러 어디론가 가면 인도에 닿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처음으로 바다로 나가는데,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통해 가지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르투갈은 유럽의 서쪽 끝에 있고 인도는 저 멀리 동쪽에 있다 보니까 동쪽을 가는데 육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동쪽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포르투갈에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좌회전을 하면 동쪽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를 도전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무려 이 과정을 알아내는 데가 1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끝에서 계속 내려가 보기 시작합니다. 내려가 보니까 내려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에는 뭐가 있죠?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아프리카의 남쪽 끝에 닿게 되죠. 이곳을 뭐라고 하죠? 희망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있는 희망봉에 도착하면서 비로소 포르투갈은, 아, 이제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인도에 닿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까지가 100년 정도 걸리고 149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포르투갈은 대서양을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에 닿는 항해의 길을, 해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포르투갈에 의한 최초의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죠. 포르투갈로부터 시작된 이 대항해 시대는 이후에 이제 스페인도 참전하게 되고 영국도 네덜란드도 다 이렇게 오면서 유럽을 출발해가지고 아시아에 닿는 항로가 개척되고, 이러면서 엄청난 양의 후추를 이제 모든 나라가 공평하게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게 되죠.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은 처음에는 아시아에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를 찾으러 왔는데, 유럽은 뛰어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아시아를 하나둘씩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유럽인들에 의한 아시아 식민지 개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식민지 개척과 더불어서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의 상인들은 동인도 회사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 동인도 회사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식민지 개척을 하기 위해서 경제력은 물론이고 군사력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오늘날의 주식회사와 같은 일종의 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인도 회사들이 처음에는 추출을 비롯한 향신료를 가져오지만 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것들이 설탕, 그리고 차, 그리고 커피 이런 것들을 전부 아시아 지역에서 다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축적한 부를 통해서 산업혁명까지 이루게 되고 엄청난 이 근대사회로 이루어가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럽이 강대국이 되죠. 아시아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게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와 20세기까지 근 200년 동안 시작된 전 세계사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유럽이 아시아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후추를 찾기 위한 모험에서부터 시작된 결과라 생각하면 후추가 전 세계사의 흐름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식의 어떤 역사들에서 보면 이런 그 음식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음식이 정치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후추 알갱이가 세계사를 바꿀 정도로 큰 역할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아주 사소한 일이 결국 나중에는 아주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나비 효과를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이 후추가 이뤄낸 세계사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는데 이 작은 후추가 이뤄낸 성과가 적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도예 강사 홍선희입니다. 그동안 코일링으로도 그릇을 만들어보고 석고 몰드 위에 이용해서 손쉽게 기물을 만드는 법, 그리고 다양한 문양 기법까지 수업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조금씩 응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성형부터 장식까지 완성해보는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벌구이가 된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초벌된 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한번 구워냈을 때 초벌구이가 된 그릇인데요. 초벌구이 그릇만 파는 전문적인 샵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원하시는 바지를 고르셔서 구매하시고 그 위에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석고 몰드 같은 경우는 조금 구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초벌기 가게에 가면 다양하고 정말 많은 초벌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벌기 위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이 초벌기 몰드가 필요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런 실리콘 몰드들, 다양한 실리콘 몰드들도 엄청 많습니다. 실리콘 몰드들을 이용해서 이 위에다가 장식을 해서 유약을 바르고 재벌까지 하면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정말 내가 만든 것 같지 않은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릇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흙을 준비해 주시고요. 흙은 지금 이 그릇 같은 경우는 약간 타원형의 그릇이죠. 이 타원형의 작품을 만들 때는 흙 덩어리는 동그랗게 팔지만 흙을 약간 길쭉하게 늘리시면서 두들겨서 흙을 쳐주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흙이 약간 길쭉하게 늘어납니다. 동그란 데서 미는 것보다는 약간 흙을 두들겨서 기본적인 형태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밀어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미실 수 있습니다. 흙을 미실 때도 한 번에 이 흙을 다 밀려고 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 흙판이 충분히 다 덮이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힘을 조금 덜 쓰실 수 있습니다. 아까 충분히 덮이는 것 같으니까 흙을 조금 잘라내고 다시 한번 나머지 흙으로 두께를 좀 맞춰볼게요. 흙을 다 미셨으면 준비된 초벌기를 물 위에 올려주시고요. 스폰지와 물을 준비해주시고 밀은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흙판을 초벌기 위에 올려주실게요. 그 다음 스폰지로 물을 꽉 짜서 동글게 잡으시고요. 쿡쿡쿡쿡 두들겨 주듯이 형태를, 모양을 맞춰 나가 볼게요. 끝에 전부분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형태를 잡아주시고 대충 형태가 전체적으로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엔 스폰지로 꾹꾹 눌러서 조금 더 확실하게 형태를 잡아보겠습니다. 칼 끝으로 초벌기 끝에 있는 부분까지 맞춰서 돌려서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칼이 이렇게 초벌기 옆에 닿았기 때문에 자르실 때도 별로 어려움 없이 자르실 수 있고, 칼을 깊이 넣으시는 것보다는 항상 칼 끝으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폰지는 물을 꽉 짜서 다시 한번 칼 닿은 부분은 항상 스폰지로 마무리를 하고 작업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반듯한 모양이 싫으신 분들은 칼로 자연스럽게 모양을 약간 웨이브가 있게끔 끝선 정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또 다른 느낌의 그릇이 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큰 바디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식 기법이 남았죠. 몰드를 이용해서 하는 장식 기법 시작해 볼게요. 흙은 기포 없이 꼭꼭 주물러서 반죽을 하신 다음 흙띠를 밀어서 틀에 맞는 형태의 흙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런 것들은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하시면 되지만 요건 약간 길쭉한 몰드여서 제가 흙띠를 길게 밀었어요. 몰드 위에다가 흙을 올려주시고 가볍게 두들겨서

만들고 이 옆에 부분은 굳이 이렇게 다 바짝 자르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다듬으실 때 붙여주실 부분이라서 너무 흙이 많이 튀어나왔으면 어느 정도 잘라주시는 게 좋고 이 정도 흙이 튀어나온 거는 같이 붙이실 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우리가 붙여볼 부분을 위치를 선정해 보는 거예요. 이쪽이 나을지 뭐 이쪽이 나을지 위치를 한번 선정해서 저는 이쪽 부분에 살짝 붙여줄게요.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흙풀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내가 붙이고 싶은 위치에 모양을 잡으면서 붙여주실게요.

다음으로 옆에 남은 흙들은 밀어서 같이 이음새를 연결해 줄게요. 그냥 흙풀을 발라서 붙이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약간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옆에 부분을 꼭 흙을 밀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라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한 번씩 살짝 가듬어 주시고 스펀지로 물을 꽉 짜서 다듬어 주셨던 부분들을 밀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모양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수정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부착 장식 후 만져주세요. 그 다음 붙이면서 약간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한번 긁는 게 아니라 약간 눌러주듯이 시작해서 살짝 굴려서 확실하게 무늬를 넣어주시는 게 유약을 발랐을 때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도드라지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몰드들을 이용해서 여기 나머지 부분도 장식해 볼게요.

지금처럼 주변에 흙이 조금 많게 떨어진 부분은 칼로 약간 여유 있게 테두리를 잘라주시고, 긁고, 붙일 부분도 긁어주시고, 흙풀을 발라주시고, 남은 여유 있던 흙 부분들을 눌러서 입체감 있게 표현해 주실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붙였는지도 티가 안 날 정도로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약간 무언가를 더 꾸며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손으로 꼭 몰드를 쓰시지 않고 손으로 빚어서도 만들어서 붙이실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창작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붙이실 때 휴풀만 꼭 발라서

반대쪽도 마저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몰드를 이용한 장식 기법을 한번 해봤는데요. 초벌기 위에 흙판을 밀어서 그릇을 만드니 조금 더 완성도도 높고 예쁜 유럽풍의 접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접시는 초벌기에서 따로 떼지 않고 초벌기 위에서 건조하셔서 말리시면 됩니다. 그럼 형태 변형도 적어지고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접시를 만드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컵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심윤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은 자녀분들이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유지에 따라서 자녀분들이 재산 분할이라든가 뭐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판타지죠.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순간부터 머리가 빠르게 회전들을 하시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일 간단한 게 그냥 빚만 남기고 돌아가시면 싹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싹. 뭐 그건 서로 다툼이 없어요. 아버님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뭐 그거 자기 갚아줄 것도 아니고 싹 상속 포기하면 되는 거여서 3개월 내 가정법원 가셔서 상속 포기서를 딱 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라도 조금

옮기셨을 때요. 그래서 제가 상속 관련 상담을 해보면 장례식 치르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향 냄새 나요. 향 냄새. 장례식장에 향 피우잖아요. 향 냄새가 납니다. 제가 그냥 웃으면서 아,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니까 저 49제 지내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니까 49제 지내서들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아니 아버지가 이 빚을 남긴 거 그런 데 있잖아요. 병원비를 이렇게 썼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부의금 통에 부임 들어갔는데 그 오빠가 다 그래가 구두관테 얼마 뭐 들어왔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아버님 그 저기 상을 치르면서 손님 오잖아요. 그럼 얼추 생각할 때한 50명 왔어. 그죠? 그럼 한 사람당 5만 원, 10만 원 넘은 얼마가 나올 것 같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은 사실 아는 분들 이제 조사가 생기면 불이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걸 걷는다라는 사고를 갖고 계시잖아요. 권리의식이 이제 높으세요. 나한테 들은 건내 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실제로 160만 원 때문에 소송하시는 경우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원칙을 가지고 나누신다라고 하면 갈등이 없으실 것 같은데 10여 년 전쯤 가정법원에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예시 판례를 내놨습니다. 부의금 분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법원의 대원칙은 상속분대로 나눠가지라는 거예요. 상속분대로. 상속분대로 나눠가자라는 거. 자녀들이 1대1대1이니까 부의금 1대1대로 나눠가자라가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도 여기서 분쟁이 올라오니까 이제 예시 판례를 내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을 때와 모자랄 때의 기준을 정하셨어요. 일단 장례비가 300만 원 들었다고 치시자고요. 300만 원. 300만 원 들었는데 장남은 사회생활을 잘해서 이제 600만 원이 들어오고 차남은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 나왔다라고 하니까 장남이 그렇게 얘기해. 반반네. 너150 내고 내가 150 내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남이. 아니, 왜? 난 조금 나왔는데 형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 얘기해가지고 이게 분쟁이 붙었어요. 법원에서는 비율대로 내라라는 거야. 그 장남이 두배 들어왔고 차남이 절반 들어왔으니까 300만 원을 200만 원, 100만 원씩 충당해라. 이렇게 예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자랄 때입니다. 장례비가 300만 원 들었는데 장남한테만 부의금이 200만 원 들어오고 아직 어린 차남한테 1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남이 하는 얘기가 반반씩 내. 나150 냈으니까 너150 내. 그럼 차남이 무슨 돈이 있어? 부의금도 1원 안 들어오는 차남이 150만 원 어디 가서 마련할 거예요. 이게 분쟁이 붙었어요. 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0만 원 들어온 거 전부 충당해라. 나머지 100만 원을 반반씩 분담해라. 그러니까 장남은 250만 원을, 차남은 5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예시 판례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부의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생활에 하면서 이렇게 뿌려놨던 돈을 예금, 적금 해약하듯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부담부 증여다 이런 표현했어요. 일단 내가 내는 부의금은 장례비에 쓰고 그래도 남으면 가져라라는 조건부 증여다. 그러니까 부의금이 들어와서 장례비가 부족하다라면 전부 이걸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부의금 문제가 들어오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겠죠. 이 기준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의외로 부모님 상도 치르기 전에 부의금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 이제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재산을 분할을 하는데 아버님이 빚만 남겼으면 전부 싹 이제 포기하면 되는데 집을 이제 하나 남기셨는데 이 집이 1억 원짜리예요. 그리고 보험을 남겼는데 이게 보험금이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이 1억짜리 집에다가 5천만 원 담보대출을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집의 가치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 나는 1억이긴 하지만 빚을 5천만 원낀뭐 이런 거를 받은 거고 얘는 온전히 1억 원 생명보험을 받았는데 아니 이 5천만 원 남긴 집을 반반씩 나눠야 된다네요.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돼요. 왜냐? 생명보험의 성격 때문이야. 내가 죽으면 무조건 죽었다는 이유로 나오는 생명보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보험 이건 절대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익자의 고유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장남한테 빚 있는 집을 남겨놓고 만약에 딸한테는 생명보험을 남겨놨다라면 이 생명보험금을 받은 이 딸이 이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라는 거야. 상속재산이 아니다. 요건 요거대로 받고 요건 요거대로 받고 이 1억짜리 집에서 5천 빼고 2,500만 원의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해져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생명보험 수익자가 빚을 갚아줘야 되느냐. 과거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 1위였습니다, 이게. 안 갚아도 됩니다. 다만 법에서 생명보험금이 비록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금은 내라. 상속세는 내셔야 돼요. 하지만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아예 그냥 극명하게 명확하게 빚이 많다. 그러면 전부 가서 이제 상속 포기하러 가시면 되는데 전원이 싹 포기하셔야 됩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건 사순위까지 다 포기하셔야 돼요. 4순위까지. 그러니까 이제 1순위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러 가면서 2순위자까지는 직계 존속.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촌, 고모, 뭐 이런 분들, 형제분들, 아버님 기준으로 형제분들, 여기까지 가끔 왕래합니다. 가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저희 상속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길 넘어서 아버님의 사촌. 저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까지 저희 상속 포기해요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한테 불의의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금융기관은 뭐 사실 돈 채권 추심하는데 얼마나 혈안이 돼 있습니까?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1순위자가 전원이 상속 포기하지 마시고 한 분만 한정승인을 해주시라 이렇게 권합니다. 한정승인 제도가 뭐냐면은 제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다음 순위로 이제 상속 순위가 넘어가니까 일단 첫 번째로 다음 순위로 상속자가 넘어가는 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아버지 빚 다 갚아야 돼요. 내 자산까지 넣어서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고 빚이 남아도 내 재산은 안 갚아도 내 재산은 안 갚아도 된다. 이게 한정 순위예요. 요것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속 받은 그 범위 내 한정에서만 빚을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한정 승인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 재산으로 빚을 안 갚아도 되고 그다음에 내 대해서 상속자를 딱 끊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넷이 있으면 세 명은 상속 포기를 하시고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또 하나 한정 승인을 언제 쓰게 되냐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 없었어요. 빚도 사실 모르겠고 아니 저기 집에 이렇게 등기에 채권 최고에 가서 얼마 이렇게 있으면 아는데 그 외에 빚을 이렇게 등기되지 않은 거 근저당 설정되지 않은 빚은 보통 모릅니다. 나 빚 얼마 있다 이렇게 남기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안 하고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반년쯤 지나가서 땡땡 은행에서 저한테 빚 갚아라 이게 통지서가 옵니다. 내가 몰랐던 거를 더군다나 바로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빚이 이렇게 옵니다. 놀라죠. 이제. 근데 3개월 이미 지났어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특별 한정 승인이라 해서 그때부터 또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포기를 못하고 한정 승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모르는 빚이 나타났을 때 한정 승인을 딱 하면 내가 상속받는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불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속자를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한정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강부터 8강까지 이혼과 상속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 가족 간의 분쟁 문제이죠. 부부 간의 이혼 문제,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망한 이후에 재산 정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형제들 간의 재산 문제 크게 보면 이와 관련해서 강연을 한 겁니다. 이게 많은 부분이 판례로 쌓여 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큰 그림을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이런 강연을 하는 목적은 이런 일이 생기면 소송하세요.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가족의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을 알려드리면서 가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예방법을 알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라고 해서 갈등을 부추기곤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뭐 저희 같은 변호사가 이혼하라고 해도 부부는 그렇게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이 나서 소송을 해야만 내가 나의 몫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영역에 소송이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현재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혼한다고 오셔서, 특히 이혼한다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결혼에 초원에 이만큼 노력을 했어요.

없으면 이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회한이 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더 노력했으면 유지할 수 있었겠다라는 걸 이혼을 반복하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현재 혼인이다. 현재의 부부관계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행복은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속 문제는 어찌 보면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주신 거를 공짜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 공짜로 받는 부분을 적게 받는다고 부모님이 마음이 더 가서 주는 자녀한테 더 줬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속상해 하시고 마음 상해 하시고 일면 이해는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내 거를 뺏어서 다른 자녀한테 준게 아니고 부모님이 정말 애써서 모으신 거 분배하신 겁니다. 그걸 존중해 주시는 게 나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은 정말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형제 간에 다시는 안볼것 같아도 볼 일이 꼭 있습니다. 그래도 혈육만큼 어려울 때 부탁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살아보면서. 상속 분쟁은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부모님의 뜻 유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술은 종류도 많고 그 내용도 워낙에 방대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드릴까 고민하던 차에 이것만은 꼭 아셨으면 하는 술이 어떻게 빚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걸 알고 나시면 앞으로 술을 드시거나 혹은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아는 척 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어느 나라든 술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술의 신 그러면 디오니소스를 꼽죠. 뿐만 아니라 술을 먹는 모든 민족에게는 뭐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리고 또 북유럽에도 있고 술의 신이 다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왜 술이 신의 영역이었냐? 사실은 인간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뭔가를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술이었고 술을 항상 빚어서 신에게 바치는 하나의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신에게 술을 바치고 난 다음에는 인간도 맛을 보기 시작하죠. 근데 술이란 게 어떻습니까?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제 취하죠. 취한다는 것은 우리를 옥죄고 있던 이성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내면서 뭐 노래도 하게 되고 춤도 추게 되고 이런 약간 일탈의 어떤 그 분위기에 빠져들게 되죠. 신에게 술을 바치고 신에게 바쳤던 술을 인간이 즐김으로써 어떤 일탈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제의 기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으로는 이렇게 술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인간은 과연 언제부터 술을 마셨을까? 이랬을 때는 인간이 과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도 술을 빚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죠. 자연계에서 과연 술을 빚는 발효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보니까 요즘도 가끔 취한 동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쪼아먹었던 새들이 갑자기 취해가지고 날다가 이렇게 건물에 부딪히기도 하고 술에 취한 원숭이들이 막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그 이해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이렇게 보니까 술이 취했어요. 도대체 근데 술을 어디서 마셨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막 기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자연계에서도 발효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코올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보니까 열매가 가지고 있는 당분이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과 결합해서 알코올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알코올은 1%에서 2% 정도밖에 안 돼요.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구석기 시대에 신석기 시대에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발효를 통해서 술을 마셨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술이 도대체

어떻게 빚어지는 것이길래 자연계에서도 발효 현상이 일어나는가? 술이 만들어지는 것은 첫 번째 재료는 당이 있어야 됩니다. 설탕 같은 그런 단 것이 있어야 되고, 이단 것을 알코올로 변화시켜주는 효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단과 효모가 결합하면 자연계에서도 발효 현상이 일어나는데, 발효의 과정에서는 이제 둘이 만나면 에틸알코올,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알코올 혹은 술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가스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맥주, 샴페인 이런 거 생각하시면요, 탄산이 있죠. 이 탄산이 바로 발효 현상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과 효모가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당이죠. 그런데 이 당을 어떻게 얻느냐는 거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는 술의 종류에는 우선 대표적으로 포도로 만드는 와인이 있죠. 근데 포도로 만드는 와인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인을 만드는 유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품종의 포도들은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이걸 당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브릭스라고 하는데, 와인을 만드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약 20에서 25 브릭스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먹는 포도, 우리나라에서 먹는 대표적인 품종이 캠벨 같은 품종, 캠벨 품종은 한13 브릭스 정도 됩니다. 이 포도에는 또 포도 알갱이 주변에는 이 당을 발효시키는 알코올 효모가 저절로 붙어 있습니다. 포도를 술을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 그냥 포도를 수확해서 으깨기만 하면, 그리고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포도가 가지고 있는 당과 효모가 결합해가지고 술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발효라, 그래서 단 발효라고 합니다. 포도는 따자마자 바로 술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곳에서만 와인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곡물은 좀 달랐어요. 곡물은 한참 저장해 두고도 술을 빚을 수 있습니다. 먼 곳으로 이동을 해서도 술을 빚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곡물로 술을 만드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문제는 당을 어떻게 얻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맥주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맥주의 원료는 보리죠. 보리는 달지 않아요. 보리를 이렇게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 그대로 두면 싹을 틔웁니다. 보리가 발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리가 발화를 하게 되면 보리가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이 전부 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굉장히 달게 됩니다. 달아지게 됩니다. 발화한 보리를 우리나라 순한글로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엿기름 혹은 엿질금이라고 합니다. 단술을 만들거나 단 음식을 만들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발화시킨 보리, 엿기름이나 엿질금으로 단 음식을 만들어 왔던 거죠. 대신 유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맥주로 만든 겁니다. 탄수화물을 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보리는 싹을 틔워야 된다. 이 과정을 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효모를 인공적으로 첨가해 주거나, 혹은 공기 중에 그냥 두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붙어가지고 발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는 와인과는 달리 한번 탄수화물을 당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효모를 개입시킴으로써 알코올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 그래서 단행 복발효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와인과 맥주가 어떻게 빚어지는지 이제 아셨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보리로 술을 빚는 것이 아니고 주로 쌀로 술을 빚죠. 보리는 발화를 시키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합니다. 근데 쌀은 발화를 시켜도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쌀로 술을 빚으려면 어떻게 쌀의 탄수화물을 당으로 만들 것이냐? 바로 탄수화물을 당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개입돼야 됩니다. 당화 효소라고 하는데, 이 당화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화 효소가 있으면 쌀의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효모를 넣어주면 발효가 진행되죠. 그래서 쌀로 술을 빚을 때에는 당화 효소와 알코올 발효 효모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마찬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당화 효소와 알코올 발효 효모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바로 누룩입니다. 곡물을 쪄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가지고 찐 곡물을 형태를 잡아가지고 공기 중에 두면 그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이 곡물을 먹이 삼아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식하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탄수화물을 당으로 만들어지는 당화 효소와 당을 알코올로 발효시켜주는 발효 효모가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술을 빚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누룩이라는 거죠. 이 누룩의 역할이 필요하고 어떻게 좋은 누룩을 썼느냐에 따라서 술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당으로 볶아주고 이 당을 다시 또 알코올로 만드는 두 번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친다라는 의미에서 병행 복발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술이 빚어지는 방식은 와인처럼 단발효가 있고 맥주 같은 단행 복발효가 있고 쌀로 술을 빚는 병행 복발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쌀로 술을 빚는 것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발효주들은 도수를 아무리 술을 잘 빚어도 20도가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술들 가운데에서는 고도주가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술들. 위스키, 코냑, 브랜디 이런 술들은 알코올 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50도가 넘어가죠. 50도가 넘어가는데 그럼 이 50도가 넘어가는 것은 어떤 술이냐면 증류주라고 합니다. 증류주는 뭐냐면 발효주를 한번 끓여서 얻는 술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막걸리를 끓여서 증류해서 얻는 것을 소주라고 하죠. 소주가 얻어지는 건데 우리식의 어떤 이 소주꼬리를 통해서 증류의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은 가마솥에 막걸리를 붓습니다. 막걸리에는 약15%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5% 정도의 알코올을 제외한 나머지 85%는 뭡니까? 물이죠. 그냥 물입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100도인데 알코올이 끓는 온도는 78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가마솥에 담긴 막걸리를 막 끓이면 누가 먼저 끓일까요? 바로 술이 먼저 끓어요. 끓으면 기화가 되죠. 알코올 성분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위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찬물이 담긴 함지박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알코올 기운이 올라가다가 이 차가운 바닥을 만나게 되면 다시 액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리를 통해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이렇게 얻는 술이 바로 소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류는 물과 알코올이 끓는 점이 다른 것을 이용해가지고 끓는 알코올을 먼저 얻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증류주는 소주.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증류주는 백주. 그리고 와인을 끓이면 꼬냑. 맥주를 끓이면 위스키.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의 증류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술들은 발효주, 증류주 요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술을 드실 때 아, 이것은 이렇게 빚어졌구나라고 알고 드시면 술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술을 빚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난생 처음 도자기 만들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잡이까지 달린 머그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코일로 쌓지 않고도 물레 성형한 것처럼 매끈하게 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컵을 만드실 때는 손잡이를 먼저 만들어서 붙여두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손잡이를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컵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작업을 하실 때는 흙판을 미르신 다음에 칼로 다 똑같은 모양으로 재단을 하시고 그대로 계속 구부려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한 개씩 만드실 때는 저처럼 흙띠를 밀어서 물을 먹여서 자연스럽게 당겨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형태를 잡아서 살짝 붙여 놓으실 거예요. 컵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자르고 바닥을 만들고 옆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흙 바닥은 컵이기 때문에 흙이 많이 사용되진 않아서 조금만 잘라서 동그랗게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쫄대 위에서 쫄대를 양옆에 두시고 흙을 가운데 올려두시고 밀대로 쭉쭉 밀어주실게요. 옆면을 만들어주실 텐데 옆면은 길쭉하게 납작한 판을 만들어서 둘러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흙을 동그랗게 자르시면 안 되고 약간 길쭉한 형태로 잘라주시는 게 흙판을 미실 때더 편하실 거예요. 먼저 높이 쪽부터 길쭉하게 밀어주십니다. 그 다음 흙판을 이렇게 둘러서 만드실 건데 붙이는 부분도 반듯하게 재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칼로 끝선을 잘 맞춰서 잘라주실게요. 위에 쪽 면도 끝선을 잘 맞춰서 잘라주실게요. 자로 센치를 체크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인트는 이쪽에 시작하는 부분을 일자로 이렇게 뚝 자르시는 게 아니라 약간 칼을 비스듬하게 눕히셔서 면이 보이게끔 이렇게 잘라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깊이가 약간 많이 누우면 누울수록 여기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살짝 눕히셔서 이렇게 도려내 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뒤집어서 자르셔서 이쪽도 약간 비스듬하게 뒤집은 반대쪽도 약간 비스듬하게 잘라 주실게요. 그 다음에 칼 뒤쪽 부분으로 잘라준 면을 이렇게 긁어 주실게요. 다음에 흙풀을 긁어준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세워서 면과 면이 만날 수 있도록 꾹꾹 눌러서 붙여주실게요. 안쪽 면도 잘 다듬어 주세요. 나무판을 준비해서 밀어놓은 흙판을 올려주시고요. 원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작업하실 때는 항상 나무판이 흔들리지 않게끔 가운데 잘 맞춰주시고요. 새 귀퉁이를 흙으로 붙이시고, 다음, 바닥면을 잘 체크해서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바닥면과 옆면을 준비해 주시고, 살짝 붙일게요. 반나절 정도 말리신 이 기물들은 이제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힘이 있을 정도로 서로 잘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과 이제 옆면을 붙여주실 텐데요. 바닥에 우리 정칼 뒤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붙인 부분을 긁어주세요. 그리고 컵에도 바닥 쪽 부분을 뒤집어서 똑같이 긁어주실게요. 흙풀을 바닥면에 발라주시고, 컵 옆면을 바닥에 위에서 아래로 살짝살짝 힘을 가해서 붙여주실게요.
그냥 만지는 것 같지만 살짝 힘을 아래로 살짝 내려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은 바닥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바닥을 살짝 0.3mm 정도 바깥쪽으로 재단해 주실게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나무칼로 바닥에 있는 흙을 위로 올려주실게요. 흙을 올려서 붙이기 위해서 약간 바깥쪽으로 재단해 준 거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안쪽 부분도 흙을 살짝살짝 밀어서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밀어서 붙여주시면 안에 흠집 나 있거든요. 그 안에 얇은 흙띠를 밀어서 다시 메꿔주실게요. 그 다음에 밀은 흙띠를 안쪽에 넣어주시고요. 한쪽 면부터 차곡차곡 흙을 메꾸는 느낌으로 반은 벽면 쪽으로 밀어서 붙여주시고요. 반은 안쪽 바닥 쪽으로.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돌리면서 흙을 한 번씩 펴주실게요. 안쪽에 붙였던 옆면도 한 번씩 같이 다듬어 주시면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물스펀지를 준비하셔서 물스펀지로 안쪽 면 잘 다듬어 주시고요. 흙이 완전히 굳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펀지로 물칠을 하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형태를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컵 밑쪽 부분에 입 닿는 부분 전부분도 마무리로 재단해 주실게요.

마지막으로 바닥 쪽 붙임 부분도 나뭇칼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끝선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한 형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컵 바닥 부분과 컵 옆면을 위아래로 잘 마무리를 했고요. 완성된 컵의 바디와 아까 만들어 두었던 손잡이. 손잡이는 끝선을 이렇게 한 번씩 정칼로 잘라서 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가 이 형태에 잘 맞는지 대보면서 맞춰 나갑니다. 약간 큰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 살짝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적당히 맞춰졌으면 손잡이 안쪽 부분도 긁어주시고 손잡이를 붙이는 부분도 컵을 떼서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 흑풀을 발라주시고 준비된 손잡이를 세워서 살짝 돌려서 딱 붙을 수 있도록 붙여주실게요. 위아래로 벽을 잡고서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도 지금은 붙여 보이지만 나중에 혹시 툭 하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로 말랑말랑한 흙을 떼셔서 얇은 띠를 또 밀어줍니다. 흙띠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스폰지로, 막대 스폰지로 섬세하게 부착한 부분을 정리해 주실게요. 이렇게 결 방향대로 잘 쓸어 주시면 더 예쁘게 잘 붙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다 붙여 주시고 나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형태를 굽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손잡이가 너무 무거워서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굳히실 때도 한쪽 부분에 살짝 흙을 받쳐서 붙여주시면 흙이 손잡이가 처지지 않고 잘 예쁜 모양으로 굳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린 컵 하나를 판성형 방법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잘 말려서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발라서 재벌구이까지 하면 제법 근사한 머그잔이 탄생합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한 도자기 시간 어떠셨나요? 평소 도자기를 만들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시청자분들께 이번 평생학교 수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1: 예, 직업 영어 배우죠. Mm-hmm. Wednesday.
0: That's right. 자, 오늘은요, 우리 탑승 직전 비행기 표를 분실하다라는 내용. 진짜 말 그대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요거는 뭐 여행 네. 영어에서도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0: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단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공항에서의 시츄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0: 자,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 이런 분실한 것 같아요.
1: Oh my
0: 오
1: gosh.
0: 마이 갓.
1: 너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0: 네, 얘는 그래도 문장이 좀 짧잖아요, 그렇죠?
1: 네.
0: 이거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 또떠 있습니다. 오, 참 다행이네요. 로그인만 하고요. 응?
1: 뭔가 그죠?
0: 로그인.
1: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이 로그인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내용은 좀 이따가 오픈을 하도록 하고요.
1: 네.
0: 일단은 어떻게, 공상시 보내볼까요?
1: 자신 있게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합시다.
1: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도전합시다.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1: 보딩 패스?
2: Yeah, your
1: 오케이.
2: boarding pass, please.
1: 이런. 분실한 것 같아요.
2: Sorry?
1: Oh, no. I am lost. Lost it?
2: You lost it?
1: Yeah, lost. 어떻게? I
2: Don't panic. Don't panic.
1: 예, 패닉까지
2: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1: e-ticket. 참 다행이네요. 로그인만 하고요.
2: 응?
1: 잠시만. Oh, thanks God.
2: Yeah.
1: I will into login. I will into
2: Into the
1: log.
2: boarding pass.
1: 이 티켓 이렇게 보여줄게요. 로그인을 해야 돼가지고.
2: I'll log in. Okay.
1: Yeah, I will log in.
2: Okay. Take your time.
0: 오케이. 자, 잘 봤습니다. 공상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그래서, 실수가 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좀 픽스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상훈 씨도 이런 일좀 있지 않아요? 어디
1: 그쵸.
0: 가면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행사가 있으면 비행기를 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1: 네.
0: 데서 공항에서 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많을 거고요. 요즘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e-ticket 같은 거
1: Yeah.
0: 워낙 많이 쓰니까
1: 맞아요.
0: 그렇죠? 이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생활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4: Oh no, I think I lost it.
3: Don't panic.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4: Oh, thank God. Let me just log in.
0: 오케이.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우 씨 준비됐나요?
1: I'm ready.
0: Alright, let's go. 탑승권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할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또 보니까 Can I see? 직관적으로 그거죠. 제가
0: 네네네.
1: 볼수 있을까요? 무엇을? 당신의 탑승권을 제발요.
0: 네.
1: 예의
0: 직역으로
1: 있게.
0: 느껴졌습니다.
1: 탑승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0: 네.
1: 보딩 패스. 보딩 패스.
0: 와.
1: 여권은 패스포트.
0: 잠깐만. 상우 씨, 저 눈물 나오는데 약간 혹시 뭐,
1: 네.
0: 눈물 좀 훔쳐도 될까요?
1: 42살에 여권과 탑승권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니,
1: 예.
0: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거
1: 네.
0: 계속 틀렸었거든요.
1: 맞아요.
0: 거의 최초로 스펠링 맞춘 겁니다.
1: 오.
0: 보세요. 완벽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상훈 씨만은 아닐걸요? 패스포트는 잘 기억나는데 이거 안 떠오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1: 맞아요.
0: Okay? So, anyway, 여기서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그래서 제가 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제가 봐도 될까요? 라고 잘안 하잖아요.
1: 맞아요.
0: 한국에서는 이제 그냥 생각의 방식이 다른 거죠.
1: 네.
0: 그래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영어도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So, Can you please show me your boarding pass?
1: 오.
0: Show me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매칭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again, board 하는 거는 탑승하다라는 뜻이죠.
1: 맞아요.
0: 오케이. 그리고 그걸 하는 패스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인 거 하나 잡아도 돼요.
1: 네?
0: 네. Can I 어쩌고저쩌고 정말 많이 쓰죠.
1: 맞아요.
0: Can I 동사 원형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할수 있을까요? 보통 뭐를 얘기하는 것
1: Can
0: 같아요?
1: I 보통요?
0: 네.
1: 보통은
0: 그 뭐를 받고 싶은 거예요?
1: 허락을 받고 싶은
0: 맞아요,
1: 거죠.
0: 맞아요. So, can I do something, right? Can I see? So, 여기서는 see가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1: 네.
0: 너무 간단한 거 해봐도 돼요?
1: 그럼요.
0: 네. 제가 당신의 아이디를 좀볼수 있을까요?
1: Oh, can I see your children?

0: 아이들로 들으셨군요.
1: 예.
0: 아이디요.
1: 신분증.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0: 다 헷갈려. Okay. Right.
1: Can I see your ID?
0: 그죠. Can I see your ID? 이런 거는. 왜 갑자기 아이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데 갔는데, 아. 무슨 뭐, 맥주든 뭘 사려고 할 때, 반드시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1: 신분증 같은
0: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Can I see your ID, please? 이렇게 꼭 듣게 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좀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할 때, 가도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1: 아.
0: 그래서 제가 먼저 가도 돼요? 제가 먼저 해도 돼요?
1: Oh, I'm sorry. Mm-hmm. Can I go first?
0: 아, 너무 좋아요. Can I go first? 그러면, oh, 먼저 가도 돼요, 당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Yes, you can go.
0: 어, 먼저.
1: First.
0: 오케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Alright, very nice.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n I see your ID?
1: Can I see your ID?
0: Can I go first?
1: Can I go first?
0: There you go. 여기서는 봐도 되냐? 당신의 boarding pass를. 요거 할 때 살짝 플랩을 해서 리을 비슷하게 부드럽게만 한번 연결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1: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인데.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끔찍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란 것 같아요. 뭐 화장실에 두고 왔든 뭐 whatever, right?
1: Oh no, oh, 안 돼. I think 평소문.
0: Oh.
1: 아, 나 뭐한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0: 아까 조금 꽁상씨가 잘못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
1: 네.
0: 네.
1: 기억도 안 납니다. I think I lost it.
0: 네. 아까 전에는 lost를 무슨 형용사 쓰듯이 I was lost or something
1: 아,
0: like that.
1: 맞네요.
0: 네. 자, I think I lost it. 보겠습니다. Of course. 자, L-O-S-T. 이게 뭐의 과거형이에요?
1: Lose.
0: Lose. And lose means what?
1: 잃어버리다.
0: Mm-hmm. Perfect. L-O-S-E의 과거형 lost. PP 형태 lost입니다. So 잃어버리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다라는 forget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네.
0: 실제로 없어진 거예요, 지금. Alright. 자, 요거 가보겠습니다. 이미 상훈 씨, 이제 한... 그 전체 몸에요.
1: 네.
0: 한 7%는 저예요, 지금 이제.
1: 오.
0: 네, 그 얘기는 벌써 여기서 나왔어. I think 뒤에
1: 평소문.
0: Yes. 자, 본인의 생각, 의견을 표현을 할 때는 I think 해주고 그냥 평소문 어순으로만 가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남이랑 소통할 때 생각을 표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1: 맞아요.
0: 나는 뭐라고 생각해? 뭐뭐인 것 같아.
1: 네.
0: Right?
1: 맞아요.
0: So 얘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I think 평소문. So for example, right? 집에 있는 거를 at home이라고 해요.
1: At 그렇죠? home.
0: 뭐 회사에 있는 건 at work라고
1: yeah.
0: 하듯이.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생각에 그거 집에 있는 것 같아. 어떡할까요?
1: I think it's at home.
0: 그렇죠. You know what? I think it's at home. Yes. So how about this? 긴장한 거 영어로 혹시 아세요?
1: Nervous.
0: 그러면은 아, 내 생각에는 그녀가 긴장한 거 같아. 긴장한 거 같아.
1: Oh, I think she is nervous.
0: I think she is nervous. She is nervous만 쓰면 그녀는 nervous한 상태다. 그냥 팩트를 전하는 거지만
1: 맞아요.
0: 내 의견, 생각을 할 때는 앞에다가 얘만 간단히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1: 네.
0: Yes.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I think it's at home.
1: Oh, I think it's at home.
0: Mm-hmm. I think she is nervous.
1: I think she's nervous.
0: All right. 자, 응용 하나만 해도 될까요?
1: 네.
0: 자, 뭐라고 생각해가 아니라 좀 부정을 해볼게요.
1: 아.
0: 난 있잖아. 그녀가 긴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닌 것 같아.
1: I don't think she is nervous.
0: 그렇죠. I think를 부정만 해주면 되죠. So, I don't think she is nervous. She looks confident.
1: Yeah, 여기서 don't you think she is nervous?
0: 오. 그건 뭐예요?
1: 그녀가 긴장했다고 너는 생각하니?
0: 하지 않니?
1: 생각하지 않니?
0: 자, 본인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 아무튼 지금 상훈 씨 너무 좋은 게 보세요. Think, I think 하나만으로도 정말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1: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Don't you think 하고도 평소문이라는 거를 한번 찝어드리고 싶어요.
0: That's perfect.
1: 두 번 의문사로 바꾸지 말아라.
0: 오, 오케이, 예. 오케이. 자, 일단은 앞에 이렇게 평소문을 나오든 질문을 나오든 뒤에는 평소문 어순으로 가져오라.
1: 네.
0: 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상훈 씨가 Don't you think she is nervous? 할 때도 Don't you think 질문형이지만 뒤에 She is nervous. Yes?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no, I think I lost.

0: 자, 일단은 뒤에 한번 먼저 볼게요. You can show me. 당신은 나에게 보여주시면 돼요. 당신의 이 티켓을.
1: 아까
0: 그렇죠?
1: 전에 뭐 Can I see 이거의
0: 예. 네.
1: 반대로 show가
0: You can
1: 나왔네요.
0: show 하면 되죠. 여기서 보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Don't 당황.
1: 네.
0: 근데 이제 이게 당황이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1: 네.
0: 저는 이제 걱정 마세요라고 써볼게요. Don't worry.
1: Okay.
0: Don't worry. I don't worry.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1: Alright. 이걸 지금 보는 제 입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안 보입니다. Don't worry.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right? 자, 볼게요. 정답은 panic이었는데, 정답이랄 게 아닌 게, 사실 이 해석이 없다면, 이게 말이 되거든요. 아까
0: Don't
1: worry라는 거.
0: worry도 되죠.
1: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그러면서,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right? 여기서는 다른 걸 처음으로 갖고 나온 거예요.
0: Yeah.
1: 근데, 당황하다란 뜻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동사예요. P-A-N-I-C. Panic. 이거 근데, 한국에서도 쓰잖아요.
0: 우리는 근데 되게 셀때 써요.
1: 아.
0: 패닉에 빠지다 하면 거의 거품 물고 막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1: 엄청난 트러블 같은
0: 엄청난
1: 거.
0: 그런 걸로 쓰거든요.
1: 아. 패닉하지 마, 패닉하지 마. 이거는
0: 너무
1: 상대방이 막, 이런 정도.
0: 예. 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당황하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감으로는.
1: 이 정도가 아니군요.
0: 네.
1: 오케이. 자, panic는 실제로 당황하다는 뜻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진짜 조금 강하게. 이런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0: 네.
1: 있지만, 과거 PP형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Give it a try.
0: 와, 저 솔직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패닉의 과거,
1: 네.
0: 그다음에 과거 분사는 뭐,
1: 예전에
0: 예.
1: 이거랑 비슷한 패턴이요. 피크닉이 나왔어요.
0: 피크닉.
1: 소풍을 가다라는 동사도 되거든요. 걔가 PICNIC. 걔도 과거형 PP 형태가 이거랑 같은 패턴.
0: 와,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당황하셨을걸요?
1: 그렇죠.
0: 패닉? 포닉? 한번 알려주세요.
1: 포니큰? 이러면서
0: 예.
1: 그냥 똑같이 쓰는데요.
0: 어머, 패닉.
1: 자, 보세요. 여기서
0: 예.
1: 우리 보통 과거나 PP 형태 ED로 끝나는 경우
0: 이디스,
1: 많지 않았어요?
0: 예.
1: 맞긴 한데
0: 오,
1: 여기에 이걸 붙여줘야 돼요.
0: 패닉.
1: Yes 하고 ED.
0: 아,
1: MPP도
0: 같은 느낌으로 패닉 뜨네요. 패닉.
1: Panicked.
0: 패닉.
1: Panicked. 이렇게
0: 와.
1: 됩니다. So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ED만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K로 해서 피크닉도 마찬가지로 C로 끝나지만 K를 넣고 ED를 붙이는 거거든요.
0: 피크닉.
1: 오케이? Okay? I totally panicked. 이렇게 쓰면 말할 땐 상관은 없지만 글로 쓸 때는 K가 꼭 붙어줘야 됩니다. Alright? 자, 이렇게 해봤고요. 또 하나.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right? Show가 무슨 뜻이에요?
0: 쇼하다.
1: Show.
0: 보여주다.
1: 보여주다, right?
0: 네.
1: 얘도 과거형 PP형. 여러분, 교재 필기 꼭 해주세요.
0: 이거는 쇼우드가 맞는데요. 쇼우드.
1: Showed.
0: 맞죠?
1: 하지만 PP가 다릅니다.
0: 아, 요거는 쇼온이죠, 쇼온. 요렇게.
1: 오, 오케이, 오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유, 뭐, PP 형태 뭐 굳이 알아야 돼 하지만, 여러분, 이거 모르면 경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0: 맞습니다.
1: 네. So, show, showed, shown.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show만 알면 뭐예요? 문장에 넣어봐야죠, 그렇죠?
0: 네.
1: So, show someone something. 이렇게 하게 되면, show me, show them, right? show her. 근데 뭐를? 뒤에 명사를. 그쵸?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구조를 좀 바꿔서, 형식을 바꿔서, show something to me.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걔가 to가 더 들어가겠죠?
0: 네.
1: 그래서 오늘은 더 simple한 폼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한테 보여줘. 그 서류들을. 형씨, 서류 알아요? 기로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는 도큐, 뭐 이렇게 하는데.
0: document,
1: documents.
0: document.
1: 그러면 그 서류들을, documents를 나한테 보여줘. 어떻게 할까요?
0: show me the document.
1: 그쵸. Show me the documents. Right? 자, 평소문 그냥 가볼게요. 명령어 말고 나는 그에게 보여줬어. 내 아이디를.
0: Oh, I show him.
1: 보여줬어.
0: I showed
1: him.
0: him. 뭐를
1: 내
0: 보여줘?
1: 아이디를.
0: My ID.
1: That's it. I showed him my ID. Or I showed my ID to him.
0: 아,
1: 너 나중에는 이제 가능한 겁니다.
0: 이제 이런 거를.

0: 투미를 뒤에 그죠 이렇게 투미로
1: 투미도 바꿔서. 가능하다. 저렇게 쓰는 게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보통 배우는 뭐 형식 있잖아요.
0: 맞아요. 뭐
1: 몇 형식 몇 형식 이런 거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2: 맞네요.
1: 근데 여러분들이 왕초보 영어에서는 그렇게 숫자로 배우는 건 아니고 문장을 많이 씀으로써 배우는 것 뿐입니다. Just like this. Alright? 그래서 성우 씨 이제 앞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0: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바꿔보시죠. Show the documents to me.
1: Yep.
0: I showed my ID to him.
1: To가 빠지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0: 이상해요.
1: I showed my ID him.
0: 오, 이상해요.
1: 이상하죠, 느낌이. 네. 사람 앞에 to가 없으니까.
0: 예, yeah, 예. Yeah.
1: 이렇게 돼요. 아. 네, very nice.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Hey, show me the documents.
0: Hey, show me the documents.
1: I showed him my ID.
0: I showed him my ID.
1: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don't panic.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0: Oh, don't panic.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1: Ticket. 이런 식으로.
0: Ticket.
1: Okay.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습에 관련돼 있는 좀 문장인데요. Oh, 아,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로그인만 하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보통 이런 거 네. 꼭 이때 로그인 해야 되는데.
0: 기억이 안 나죠?
1: 아니, 자동 로그인을 해놓은 줄 알았는데 그때 풀려있었고.
0: 맞아요. 꼭 그래요.
1: 포인트 적립할 때도 그렇잖아요.
0: 저도 그래요.
1: 저는 그래서 패닉합니다.
0: Don't panic. Oh, thank God. 아우, 다행이네요. Let me. 제가 좀 뭐뭐 좀 할게요. 네. Just 그것만요. 로그인만요.
1: Right.
0: 오, 열심히네요. 로그인은 그대로 로그인이죠.
1: 오케이. Okay. 로그인도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그죠? 외래어처럼 우리가 네. 가져와서 쓰니까. 그죠? 컴퓨터 관련돼 있는 거, 뭐 소셜 미디어든 이런 거 꼭 있죠, 그죠?
0: 맞아요.
1: 자, 보겠습니다. Oh, thank God. Let me just log in. Check it out.
0: Yes.
1: Perfect. 아까 무슨 into 이런 거를 꽁상 씨가 썼던 것 같아요.
0: 잊어주세요.
1: 근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어딘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로그인 진짜 말 그대로 로그인 하답니다. 참고로 오늘은 아니지만 도대체 어디에 로그인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나의 어카운트, 내 이메일 어카운트 이런 거 나올 때는 to가 더 들어가요. So, log in to 어디?
0: 오케이, 오케이.
1: 요거는 나중에.
0: Yeah.
1: 아시겠죠? So, 그냥 log in 하다까지 쓰려면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자, 우리 한 1억 5천번 했죠? 이거.
0: Thank God.
1: Thank God. 이것도 꽁상 씨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thanks God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0: Yeah.
1: 네, 그 가능은 해요. 그거는 감사합니다, God. 이라고 외치는 거고요. 이거는 God에게 thank 하라. 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거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0: 네.
1: Thank God 하면 참 다행이다. 제가 일부러 참을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조금 오버스럽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아,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걱정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Worried란 형용사 쓰면 현재형으로. 나는 걱정하고 있어. 현재형.
0: I am worried.
1: 그러면 나 걱정하고 있었어.
0: I was worried.
1: 자, 해보세요. 느낌 살려서. 아, 참 다행이다. 나 걱정했어.
0: Oh, thank God. I was worried.
1: 그렇죠. Where were you?
0: Hey.
1: Yeah. 자, 이번에는요. 참 다행이다. 그 다음에 힌트 좀 드릴게요. I guess 그런 것 같네. 라는 말투 쓰면서 I guess 우리가 늦은 게 아닌 것 같다. 참 다행이야. I guess 우리가 늦지 않은 것 같아.
0: Oh, thank God. I guess
1: we are
0: not late.
1: 어허, 그렇죠. I guess we are not late. 와, 왔는데 사람들이 아직 빈 자리가 막 보여요. Oh, thank God. I guess we are not late.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말했지만 리액션이 굉장히 강력한 친구예요. 그래서 thank God 이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0: 맞습니다.
1: 제대로 해주세요. Thank God, I was worried.
0: Thank God, I was worried.
1: Oh, thank God, I guess we are not late.
0: Oh, thank God, I guess we are not late.
1: Alright, 자, 그리고요, 이거의 약간 변형 형태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비슷해요, 느낌이.
0: Thank God이랑?
1: Oh, thank...
0: Thank goodness?
1: God이 아니라 그거는...
0: Goodness?
1: 예. 잠깐만요. 구슬 못 쓴다고요? 잠깐만. 아, 그리고, 두 개죠?
0: 네.
1: 네. 많은 분들이 갓니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0: 저 약간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갓니스로, 그러니까 굿니스로 읽고, 네. 스펠링은 GOD인 줄 알았어요.
1: 아,
0: GOOD네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는 GOOD, good 할 때 끝입니다. So thank goodness, thank God. 참 다행이다. 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아마 처음 소개하는 걸 텐데요. 이걸 당장 무슨 익히라는 건

0: 아니지만 땡가시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oh, what a relief. 아 이것도 안도가 된다.
1: 들어봤습니다.
0: 네, 그래서 what a relief. 라는 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고요. 얘보다는 그러니까 리액션이 덜 큰 거죠.
1: 네.
0: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격식에 좀 느낌이 나거든요.
1: 어.
0: 네. 안심이네 이런 말의 느낌이 있는데요. 아. what a relief 같은 경우는 꽤나 조금 격식 있다. 네. 오케이, 자, 요거 같이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Oh, thank God. Let me just log in.
1: Oh, thank God. Let me just log in.
0: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panic.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Don't panic.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오, thank God. Let me just log in. Oh, thank God. Let me just log in.
0: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2: Oh, no. I think I lost it. Oh, no. I think I lost it.
3: Don't panic.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Don't panic.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2: 오, thank God. Let me just log in. Oh, thank God. Let me just log in.
0: 다 같이 목소리 내서 입영작 하겠습니다. I think로 출발해 볼게요.
1: 네.
0: 저 그거 분실한 것 같아요.
1: Oh, I think I lost it.
0: I think I lost it. 두 번째, 그거 집에 있는 것 같아.
1: Oh, I think it's at home.
0: I think it's at home. 세 번째, 걔가 그녀가 긴장한 것 같아.
1: Oh, I think she is nervous.
0: Oh, I think she is nervous. 본인만의 생각일 수 있죠. 자, 두 번째. Oh, thank God. 얘는 진짜 오버해 주세요.
1: Yeah.
0: 연기해 주세요. 아, 어, 참 다행이네요. 로그인만 하고요. 제가 로그인만 할게요.
1: Oh, thank God. Let me just log in.
0: 아, 그렇죠. Oh, thank God. Let me just log in. 자, 두 번째. 연기.
1: Yeah.
0: 아, 참 다행이야. 나 걱정했었어.
1: Oh, thank God. I was worried.
0: 그렇죠. Thank God. I was worried. 하나 더. 참 다행이네. 우리 안 늦은 것 같네. I guess.
1: Okay, okay. Oh, thank God. I guess we were.
0: We are not late.
1: 그죠.
0: We are not late. 땡가 뒤에 여러분들이 문장 직접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입영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저 그거 분실한 것 같아요. I think I lost it. 그거 집에 있는 것 같아. I think it's at home. 그녀가 긴장한 것 같아. I think she is nervous. 어, 참 다행이네요. 로그인만 하고요. Oh, thank God. Let me just log in. 참 다행이야. 나 걱정했었어. Thank God. I was worried. 참 다행이네. 우리 안 늦은 것 같네. Thank God. I guess we are not late.
0: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2: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1: Boarding pass?
2: Yes.
1: Oh no! I think I lost it.
2: Don't panic. You can show me your e-ticket.
1: Oh, thank God. Oh, let me just log in.
2: Sure. Take your time.
1: 오케이, 여러분.
0: Well done, you guys.
1: 수고하셨습니다.
0: 자, 그럼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나요?
1: 아,
0: 질문이죠.
1: 과거로 갔네요.
0: 어, 맞아요.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거는 take를 써주시면 됩니다.
1: Yeah.
0: So, did you take the elevato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I think, 그 평소문도

0: 있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외로운 것 같아. 아. 걔네는 좀 외로운 것 같아.
1: 나는 생각해. 그들은 외로워. 요렇게.
0: 어순 좋습니다.
1: 예, 해보세요.
0: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업페이지 올려주세요.
0: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Yeah.
0: 목요일입니다.
1: 목요일 또 관계 영어 배웁니다.
0: That's correct. 자, 오늘은요. 오, 우리 저번에 손님 관련해가지고 어떤 가게에서 막 싸움이 났잖아요.
1: 오.
0: Right, 그것의 part 2 되겠습니다. 제목은 손님이 전부 왕은 아니다. 라고 해서 지난번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 가게 자체에서 거기에서 매니저로 하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집 그 가게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그 손님한테 너무 맞춰주지는 않는. 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는 네, 식으로 네. 조금 했던 기억나시죠?
1: 예, 좀 루드하게 굴어서.
0: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의 2편 준비를 했거든요. 약간 드라마처럼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자, 오늘의 미션 첫 번째는요. 상관없어요.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습니다.
1: 와우,
0: 강력합니다.
1: 강력하네요.
0: 그렇습니다. 우리 또 왕초보 영어에서는 이거 정말 리얼한 느낌 줘야 되거든요. 요거 영어로 다 바꿔볼 거고요. 두 번째 미션. 나가시지 않을 거.
1: Customer like you.
0: 해.
2: I want his apology right now.
1: 아, 나의 우리 직원 사과를 받겠다고?
2: His apology right now.
1: No, no.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2: What?
1: If you don't get go out, I call the police. Police.
2: I was just about to leave. Anyway.
0: 휴. 네. 강훈 씨.
1: 네.
0: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이런 영어 공부 방법이 맞다.
1: 네.
0: 저런 훈련법이 맞다. 이 얘기가 많잖아요,
1: 예.
0: 사실. 근데 저는 왕초보 영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게
1: 네.
0: 오늘 너무 잘해줬습니다.
1: 아.
0: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입영작 훈련을 하고 반복 훈련을 했는데 안 되는 거면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데
1: 네.
0: 제가 지금 들었을 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거의 95% 정도. 네.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하신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진짜 반복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네.
1: 네. 저는 솔직히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냥 정해진 시간에 여기 계속 와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0: 네.
1: 꼭두각시처럼 반복을 하다 보니
0: 네네.
1: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0: 꾸준함은 진짜
1: 꾸준함.
0: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꽁상 씨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제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소통에 문제 없게 되는 거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거보다 소리 내서 반복해주고
1: 맞아요.
0: 입영작 패턴 위주로 많이 연습해주는 거. 오케이? 자, 아무튼 느낌이 너무 좋게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don't care. I don't need customers like you. I want his apology right now. Leave or I'll call the police. I was just about to leav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나와 있습니다. 자, 저번에 스토리가 좀 있었잖아요. 좀
1: 네.
0: 티격태격하는 듯한 그
1: Yeah.
0: 레스토랑이. 근데 그 주인인지 아니면 매니저인지 뭔가 오히려 직원을 좀 보호하는 그런

0: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1: 아, 뭐 네. 멋있다라는 평들이 많았죠.
0: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주변에서도 단호했다.
0: 네.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더 강하게 나오게 더 됩니다. 강하게.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아...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예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런 느낌.
1: 네. 일단은 요 덩어리 표현 같아요.
0: 네네네. 네,
1: 우리가 상관없어요 할 때는 뭐 whatever 이런 것도 쓰지 않나요?
0: 아,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네. 사실 그게 무리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I don't care.
0: 맞아요.
1: 나는 돌보지 않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I don't need 쫑쫑쫑 갑니다.
0: 뭐가 필요?
1: 나는 필요 없어요. Customers 손님들이 네. like you 너 같은.
0: 아, 이것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문장.
1: 네, 이렇게. 근데 사실 right.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나는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손님들은 필요 없어요.
0: 이거는 큰일 나죠.
1: 큰일 나요.
0: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1: Like you.
0: I don't need customers. 여기까지 되게 잘했는데 갑자기 영어가 안 나와가지고 끝! 이러면 오케이.
1: 다 나가. 그럼
0: 우리 손님들. We are leaving.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Okay, very nice. So, I don't care. 나 care 하지 않아요. I don't need customers. 근데 아무 customers가 아니라 like you. 당신 같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볼게요. Perfect. 자, 이 care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돌보는 거에도 써요. 그죠? Take care of someone, 네. right? 근데 이거 자체가 상관하다, 신경 쓰다라는 동사로 쓰게 됩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나는 care 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사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무슨 care, 무슨 care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신경을 써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 좀 케어해 주세요. 나 좀 케어해 주잖아. 우리 뭐 김준호 선배님의 유행어도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것도 나 좀 상관해 주잖아, 신경 써 주잖아. 약간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거 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상훈 씨가 잠깐 whatever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었는데 네. 이 whatever는 전달하는 톤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엄청 무례가 될 수도 있어요. 상훈 씨가 뭔가 진지한 얘기를 나름대로 저한테 했는데 제가 whatever 이래버리면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Alright, so I don't care, I don't need customer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왔어요. Customer가 뭐예요, 우리 당연히
1: 소비자.
0: 소비자는 consumer, 컨슈머라고.
1: 컨슈머, 컨슈머, 블랙 컨슈머. 예.
0: 맞아, 맞아. So consumer란 단어가 따로 있고요. 그냥 손님이라는 단어 customer가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 대박입니다.
1: 진짜 우리 왜 이렇게 작동해요?
0: 약간 무서우려고 그러는데.
1: Consumer.
0: 네. 이거는 CON이야. 느낌 오는데 한번 딱 써보세요. Consumer. 슈퍼맨 할 때. That's right. 자, 왜냐면요. 이 consume이라는 동사가요. 소비하다 혹은 뭐 때에 따라서는 섭취하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소비를 하는 사람, 그래서 consumer라는 게 소비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런 단어를 쓰는 날도 또 올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렇죠?
0: 일반적인 생활 영어 대화체 말고도. 그래서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게 상훈 씨 말대로 I don't need customers. 이런 큰일 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뒤에 like you가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바꿨단 말이에요. Like someone. 이게 무슨 말이에요? Like you.
1: 너무처럼, 뭐뭐 같은.
0: Exactly. Right? Like 뒤에 얘는 동사로 좋아하다가 아닙니다.
1: 네.
0: 얘는 뭐뭐 같은이란 뜻이에요. So, like someone, something. 이러면 뭐뭐 같은, 뭐뭐 같이.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Okay? So, customers, like you. 당신 같은. So, for example, right?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싫어하는 게 뭐죠? 싫어하다?
1: Hate.
0: Hate. 나는 사람들이 싫어요. 근데 당신 같은. 이것도 나는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1: Yeah.
0: 근데 끝까지 가볼게요. 당신 같은.
1: I hate people like you.
0: 그렇죠. 너무 뭐라 그럴까. 자기 생각이랑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 막 있으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So I hate people like you, right? How about this?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 그녀 같은. 나는 그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
1: I love people like you.
0: 그녀 같은
1: like her,
0: like her, right? 이렇게 하면 난 저런 사람 너무 좋더라. 이런 느낌인 거죠.
1: 맞아요.
0: Understand? Yeah. Right. So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 의미가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두 문장 읽어볼게요. I hate people like you.
1: I hate people like you.
0: I love people like her.
1: I love people like her.
0: Mm-hmm.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좀 단호한 느낌으로 I don't care. I don't need customers like you.
1: I don't care. I don't need customers like you.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은 더 열이 받은 거죠.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당장 당신 직원의 사과를 받아야겠어. 강하게 나왔습니다.
1: 나는 원한다. I want 그의 사과를.
0: Yes.
1: 네, 그 다음에 right now. 지금 right now. 당장.
0: Okay.
1: 파, apolo, 아. 항상 헷갈립니다. apologize냐, apology냐, apology냐. 저는 요게 항상 헷갈립니다.
0: 요 세 개가. 오케이, 오케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있긴 합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사과를 미리 한번 써보세요.
1: 명사잖아요, 그죠? 네네네. 사과라는 명사. 자.
0: 아. 네. 저는요.
1: apology.
0: 저희가 그, 마이크로폰, 마이크의 성능을 높여서, 우리, 저기, 힌트를 주시는, 카메라 감독님의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예요, 잠깐만.
1: 좀 이상하죠.
0: 뭐야, applause? What is this? 네. 저기, 애매하게 받으시는 것보다는요, 네.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이.
1: 모르겠습니다.
0: 모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1: 최초로 포기하겠습니다.
0: Alright. 자, 그래도 뭔가 apollo,
1: apollo죠.
0: Something like that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스펠링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들렸습니다. I want his right now. 뭐죠?
1: Apology.
0: 그쵸. 자, 우리 apology를 드리세요.
1: 빨리. 사과, 사과.
0: 네네네.
1: Apology.
0: 자, apology. 자, 이게 사과라는 명사고요. P-O의 강사 하나 찍어주세요. 자, O의 강사가면 상훈 씨, 100%는 아니지만 이 모양이 좀 어떻게 되나요?
1: 좀 벌려지죠.
0: 맞아요. 그래서 apology보다는 apa 이런 느낌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두 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Apology. Apology.
1: Apology.
0: Uh-huh.
1: Apology.
0: 좋아요. 그러면 나온 김에, 어차피 살짝 틀린 김에 사과하다도 좀 써주세요.
1: Apologize.
0: 이제는 느낌
1: 아,
0: 오죠.
1: 그러니까요. Apologize. Uh-huh. 자꾸 지르세요.
0: 근데 많이 그렇게 실수해요.
1: 자이즈. 요때인가요?
0: 이까지? 어,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1: 맞죠, 맞죠. 그러니까 자꾸 요게 생각나서 네. 여기다가 자꾸 제가 Z를.
0: 왜냐면 왠지 우리한테는 G, Z 이게 비슷하게 느껴지죠. 예, 네, 그래서 실수 엄청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apology는 사과, 그리고 사과하다란 동사는 apologize. 얘는 강세 어디 줄 것 같아요?
1: Apologize.
0: 똑같습니다. 여기다 강세를 주고 강세를 넣고 연습해야 오히려 스펠링이나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Apologize, right? 자, 그런데 I want his apology. 근데 언제 원해요? 내일 모레쯤에?
1: 아니요.
0: 언제 right 원해요? now.
1: 무슨 뜻이에요?
0: 지금 당장.
1: Exactly.
0: Right now. 이거는 한국에서도 노래 가사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Right 네. now. 뭐 이런 식으로. Right? 지금 당장.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도로 전화해라는 표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도로 전화해라.
1: Call me back.
0: 오, 그러면 지금 당장 나한테 도로 전화해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1: 마유. Call me back right now.
0: Call me back right now. 어디야? 그러면서. 자, 두 번째. 그러면 전화를 도로 해주는 게 call me back이잖아요.
1: Yeah.
0: 그러면 나한테 도로 갚아. 돈을 내. 어떻게 할까요?
1: 아...
0: 내는 게 뭐예요? 돈 내는 거?
1: Charge.
0: 아, 그거는 청구하는 거고 yeah. 돈을 내다.
1: Pay.
0: Pay. 그러면 나한테 도로... 돈을 내. 그게 나한테 갚아요. 그러면 상훈 씨, 제가 예를 들어 7천 원을 빌렸어요.
1: 어, 열받아요, 갑자기.
0: 나한테 도로 당장 갚아.
1: Hey, Mayu, pay me back right now.
0: Okay, I will, I will.
1: 7,000
0: won. 7,000
1: won.
0: 어, 비싸죠.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낌표도 한 것이 right now가 뭔가 다급한 느낌, 재촉하는 네.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 두 개 낭독해볼게요. Call me back right now.
1: Call me back right now.
0: Hey, pay me back right now.
1: Pay me back right now.
0: 그렇죠. 자, 본문들 읽어볼게요. I want his apology right now.
1: I want his apology. Apology right now.
0: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don't care. I don't need customers like you. I don't care. I don't need customers like you.
0: 오케이. 자, 다음 미션 한번 가볼게요. 와, 강력합니다.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자, 설마 이러겠어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해요. 심해요.
1: 좀 루드한 걸 못 참으시죠? 또.
0: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피해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좀 어떻게 보면 분명하다면은 그쵸. 경찰 같은 쪽에서 와도

0: 이렇게 좀 그쪽 가게를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경우, 왜냐면 분위기를 좀 진정시키려면 손님들 다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 자, 일단은 leave, 떠나라.
0: 네.
1: 예, 이게 동사죠, 얘도.
0: 네.
1: 그러니까
0: 그럼요.
1: 동사 원형으로 했으니까 명령을 한
0: 명령,
1: 거예요.
0: 그렇죠.
1: go out, 아까 꽁상씨는 했는데, go
0: 밖으로 나가라. 그것도 가능은 한데, 여기선 leave 하는 거는 완전히 간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떠나버려라. 네, 더 세게
1: 조금 더
0: 얘기를 해줄
1: 세게.
0: 수 있죠.
1: 나가라. 또는 나는 순간적 의지로 부를 거다. 무엇을?
0: 네.
1: The police를.
0: Yes.
1: Police. 오늘 스펠링 컨디션이 조금
0: Police.
1: 좋진 않지만.
0: Police. 네네. Police. Police. Is that right?
1: Yeah.
0: Okay. 자, 이거는 그래도 이 단어 좀 우리가 눈에 익숙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So, leave 하세요. Or, I'll call the police 할 겁니다. Check it out. That's right. 자, police는 경찰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1: 네.
0: Police는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 맞아요.
0: 들어보셨죠?
1: 네, 압니다.
0: Yes. Police는 단체죠.
1: 그렇죠. 그 경찰 자체를 지칭하는 게 폴리스.
0: That's correct. 단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전체를 이제 통합해서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경찰관을 한 명을 부른다면, police,
1: 폴리스에서 근무하시는 그 ER을 붙이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 폴리스 오피서.
0: 아, 뿌듯하네요. 네.
1: 더,
0: 완벽합니다. There you go.
1: 더좀 가볍게 부르는 것도 있지 않나요?
0: 요거 어떻게 설명 직접
1: 아니, 아니요,
0: 가능하실까요?
1: 해주세요.
0: 자, 아니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왜냐면 내가 살짝 배운 거에 대해서 남에게 설명하는 것만큼 최고의 복습이 없거든요.
1: 머릿속에 진짜
0: 네.
1: 싹 박힙니다.
0: 상훈 씨,
1: 예.
0: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저거 아니라 나는 이걸 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What is it?
1: The cop.
0: Yes. 자, police officer, 일단 경찰관 맞아요. 한 명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there's also another word for it. Cop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1: Yeah.
0: 이거 차이를 좀 설명 가능할까요? 완벽하지
1: 이게
0: 않았는데.
1: 약간 경찰관님. 이게
0: 느낌이 좀 그렇죠. So
1: 약간 조금 캐주얼하게 부르고 조금 높여서 부르고.
0: 심플하게 하면 이런 느낌 맞아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1: 네.
0: 오케이. 자, so police office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업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호칭을 할 때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상훈 씨가 경찰이시면 제가 가다가 oh, excuse me, police officer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Okay? Or I can also say, oh, my uncle or my friend is a police officer도 가능합니다.
1: 네.
0: So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업명으로 불러도 되고 호칭할 때도 불러도 되는데 얘는 직업명으로는 돼요. My dad is a cop. 그거 괜찮아요. But I cannot say, excuse me, cop.
1: 그건 안 되는 거예요.
0: 그거는 굉장히 직업명을 불러버리는 거라서 이상해요. It's almost like, excuse me, comedian? 좀 그렇지 않나요?
1: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0: 네, 맞아요. 느낌이 좀 그렇죠. 그래서 cop은 직업명으로만 부르는 게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찰을 부를 때, 호칭을 할 때,
1: Hey, cop 하면 안 된다는 거죠.
0: 안 좋아요. So, police officer로 해주거나 아니면 얘는 생략해서도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온라인 상에서 영상 같은 거 경찰이랑 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막 이런 영상들 보면 Officer, what did I do wrong?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Cop 이런 거 절대 볼수 없을 겁니다. 제목에는 나올 수는 있겠죠.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경찰 부르다라고 하는 거 있죠. Call the police.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더가 fixed 돼서 들어가는 덩어리 표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덩어리로 알아두면 더를 빼는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찰을 부른다라고 할 때는 보통 한 명을 부른다고는 잘 하지 않죠.
1: 네.
0: Right? 단체를 부르거나 저렇게 복수로 부르거나.
1: 네.
0: Is that right? Right?
1: Yeah.
0: So, 여기서도 I'll call the police or 뭐라고 할까요?
1: I called the cops.
0: Exactl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봐주세요. 떠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 경찰 부를 겁니다.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 Or.
0: Or 들어가 있죠. Right? Or.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겁니다. Right? 둘
1: Yeah.
0: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or이라고 하는 게 뭐뭐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건 아니면 이거다. 우리가 보통 or 쓰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명사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잖아요.
1: A or B만
0: Right.
1: 생각났어요.
0: 근데 문장 사이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좀 문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좀 길긴 해서 이거는 그냥 보면서 느껴만 주세요. 오케이? 자, 요렇게, 요렇게 정도로 나눌 거예요. 자, walk

0: 왜? 영화에서 보면 워크 왜?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느낌이?
1: 걸어라 멀리.
0: 어, 맞아요. 돌아서 걸어가.
1: 아,
0: 벗어나 가, 그냥 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경고하는 느낌을 어떤 히어로가 다 나타나서 walk away. 안 그러면 or 아. I'll punch you 할 거야. So 네가 walk away를 하든가 I'll punch you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진다는 느낌. 필요해요?
1: Yeah.
0: Okay. 자, leave now or you'll be sorry. Sorry가 후회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아. 이거 상훈 씨 그럼 한번 여러분 같이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1: 지금 당장 나가라.
0: 나가라.
1: 아니면 너는 후회하게 될
0: 후회할 것이다. 것이다. So 네가 나가는 거, 떠나는 거, 혹은 너가 후회하는 거,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1: No.
0: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정확하게 문장 연습보다는요, or가 아, A or B, 이렇게 명사 A, 명사 B 사이에만 쓰는 거 아니구나.
1: 네.
0: 문장 사이에서도 요거 아니면 요거 할 수 있구나. 이것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You got it?
1: Yeah.
0: Alright. So,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walk away or I'll punch you.
1: Walk away or I will punch you.
0: 두 번째. Leave now or you'll be sorry.
1: Leave now or you'll be sorry.
0: 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orry가 아, 미안한 것도 되지만 후회하는 이라는 뜻도 되는구나. 형용사로. 오케이? 자,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좀 단호하게 갈까요?
1: Yeah.
0: Okay. Leave or I'll call the police.
1: Leave or I'll call the police.
0: Okay,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어?
0: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Yeah. 왜 이러세요? 무서워.
1: I was... just about to 땡땡. 아, 내가 지금 마 아, 뭐뭐에 대해서.
0: 네. Yeah.
1: 그죠? I was. 어? Go out을 여기다.
0: Okay.
1: I want to go out. 어? 이상한데.
0: 저기 죄송하지만 아까 쓰신 거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떠나는 걸로.
1: Leave.
0: 네. Okay.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was just about to leave. 맞습니다. 떠나다, 가다.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e about to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인데요. 얘는 제가 만들어 놓은, 미리 구성해 놓은 핵심 패턴들, 그 뼈대 패턴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1: 와우.
0: 네, 얘는 뭐냐면 뭐뭐 하려는 참이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려는 참, 실제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about이 대충, 약, 이런 뜻이죠.
1: 예, 예.
0: 그래서 아직 실제로 거기까지는 안 간 느낌을 주는 거예요. 행동에서도 마찬가지고. So, about to leave 하면 아직 떠난 게 아니라 거의 leave 근처까지는 간 느낌. 느낌 와요?
1: 예, 예.
0: Yeah. So, I'm about to do something. I was about to do something. 하려는 참이었다. 과거형으로도 쓸 수 있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Right? So, I was just about to leave.
1: I was just about to leave.
0: So, I left. 난 떠났다가 아니라 나는 그러려는 참이었다. 아. 근처까지 갔다.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ave or I'll call the police. Leave or I'll call the police. 오케이. I was just about to leave. I was just about to leave.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don't care. I don't need customers like you. I don't care. I don't need customers like you.
2: I want his apology right now. I want his apology right now.
3: Leave, or I'll call the police. Leave, or I'll call the police.
2: I was just about to leave. I was just about to leave.
0: 자, 미션 문장 안에 묻어있는 우리 패턴으로 이명작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댁에서도 꼭 내주세요. 그게요. Like something, someone, 뭐뭐 같은. 가겠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습니다. 연기까지 해주세요. 자, 일단은 나는 손님들이 필요 없어요.
1: I don't need customers.
0: 당신 같은.
1: Like you.
0: 저는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다고요.
1: I don't need customers like you.
0: 그렇죠. I don't need customers like you.
3: 연기하면서 하면 흡수 더 잘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나 있잖아. 너 같은 사람들이 싫어. 난 사람들이 싫어, 일단.
1: Oh, I hate people.
3: 너 같은.
1: Like you.
3: 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싫어요.
1: I hate people like you.
3: 그죠? I hate people like you. 오, 여기까지는 좀 되게 rough하고 거칠고 진짜, 그쵸?
1: Yeah.
3: 자, 이번에는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녀 같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 한마디로 사랑해. 어떨까요?
1: Oh, I love people like her.
3: 나는 그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1: I love people like her.
3: I love people like her. 하트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문장, 문장 사이에도 or가 낄 수 있다. 자, 처음이니까 이거 좀 틀리셔도 되거든요. 네.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자, 떠나세요.
1: Leave.
3: 그렇지 않으면
1: or
3: 난 경찰 부를 거예요.
1: I will call the police.
3: 떠나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1: Leave or I will call the police.
3: Exactly. Like that. 자, 두 번째.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을 때릴 거예요. 물러나세요.
1: Walk away.
3: 그렇지 않으면
1: or
3: 난 당신을 펀치할 거예요.
1: I will punch you.
3: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겠고요. 하나만 더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자, 떠나세요.
1: Leave, 지금. Leave now.
3: 그렇지 않으면
1: or
3: 당신 후회할 거예요.
1: You will be sorry.
3: You will be sorr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확장형 패턴이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1: 네.
3: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병작 패턴 상훈 씨 달려볼까요?
4: 네. 전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습니다. I don't need customers like you. 난 너 같은 사람들이 싫어. I hate people like you. 난 그녀 같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 I love people like her.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Leave or I'll call the police.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을 때릴 거예요. Walk away or I will punch you. 지금 나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Leave now or you'll be sorry.
3: 오케이.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늘 다양하게 배웠어요.
4: 네.
3: 우리가 연습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be about로 잠깐 소개해 준거 있잖아요. 네. 뭐뭐 하려는 참이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초중급 level or up 가시면 꽤나 많이 사용하게 될 이병적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걔도 따로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 네.
3: 오케이? 좋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4: Oh, I'm sorry. I don't care. I don't need customers like you.
2: I want his apology right now.
4: Leave or I will call the police.
2: I was just about to leave.
4: I'm sorry. Oh, that's okay.
3: Alright.
4: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3: You guys did a great job. Okay. 자, 그러면은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들은 외로운 것 같아. 걔네 외로운 것 같아.
4: 이게 I think 평소문을 쓰는 거죠?
3: 맞습니다. So I think 뒤에 they are lonely.
4: 아우.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or
4: 아.
3: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으면
4: 맞아요.
3: 그렇지 않으면 활용해가지고 다음 영작 해주세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어. 뭐 이 정도 어떨까요? 조용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보안 요원을 부르겠어. 이 정도로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Right? 보안 요원 정도 단어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3: 네.
4: 외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3: 뭐 틀려도 되니까 네? 무조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4: EBS 이왕초보 영어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3: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4: tomorrow.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공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시승님, 다리척이 신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얘가 휘청거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종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펭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TGIF.
0: Oh yes, it is. 자, 금요일 또 우리 노는 것도 좋지만 yeah. 영어 또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텐데요, you guys. 비행기 옆좌석 탑승객 깨우기입니다.
1: 자, 이게 왜 깨우나요? 호를 너무 고나요?
0: 그런 거 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화장실을 예를 들어 가야 되며. 근데 문제는 우리가 통로석이 아니면, 근데 옆에서 자고 있으면.
1: 아이얼 시트가 그럴 때 좋죠.
0: 아, 그렇죠. 그래서 아이얼 시트이 좀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난감한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지, 이런 일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럼요.
0: 실제로 외국인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
1: 깨워서 죄송해요.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짧죠?
2: 예, 짧지만
1: 네네.
2: 뭔가 그쵸? 조금 이제 미안합니다 이런 거 같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
1: Something like that,
2: 부분이네요.
1: right? 자, 두 번째 미션. 아, 화장실을 써야 해서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지금 오늘의 미션 두 개는요, 문장들이 꽤나 짧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 오늘 꼭 미리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세요. 꽁상식 보내볼까요?
2: 네, 시작.
1: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2: 깨워서 죄송해요.
1: What?
2: I'm sorry, wake you up.
3: Oh.
2: 아, 저기 화장실을 써야 해서요.
3: Something's wrong, sir.
2: 아, I have to use the bathroom. So.
3: Oh, no problem at all. I needed to stretch anyway.
2: Oh, thank
3: okay,
2: you.
3: No problem.
2: You are so kind. Yeah, sorry, sorry.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3: 아,
2: 잠깐만. I'm sorry. 아니.
0: 호호호.
2: 무언의 갑자기 주먹을
0: 쥐었어요. 너무 대박이었어요. 이번 것도.
2: 대박인 거는 저 지금 피터가 안 일어나서도 대박인 거예요. 지금.
1: 근데 피터가 너무 잘하시니까 네. 좀 괴롭히고 싶은가 봐요.
2: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2: 그거 우리 괴롭히지만 놀리지마 그거 뭐였죠? 놀리지마 배운 거?
1: Well, make fun of someone 하는가요?
2: Make fun of me.
1: 사무실을 막 놀리고 그러나요 평소에? 혹시?
2: 그렇지 않아요.
1: 그렇진 않은데.
2: 정말 예의 바른데.
1: 근데 왜냐하면 오히려 공상식.

0: 씨가 요즘 너무 잘해주니까 아, 안 되겠다 해서 약간 티징 하듯이 뭐 이렇게
1: 티징,
0: 약간 가볍게 한것 같기도
1: 티징으로.
0: 하고요. 오케이. 자, 아무튼 너무 전체적으로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는 문장은 살짝 기본도 있지만은 초반부에 보면 실제로 보면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문장들로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거나 했을 때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겠죠.
1: 맞아요.
0: 그렇죠. 특히나 창가 좌석에 앉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영어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1: 맞습니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주세요. I'm sorry to wake you up. I need to use the bathroom, so. Oh, no problem at all. I needed to stretch anyway.
0: Alright,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션 문장부터 출발할 텐데, 문장이 짧아 보이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나름대로 살짝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1: 맞아요.
0: 실제로 그렇습니다. 왠지 볼게요. 깨워서 죄송해요.
1: 일단 감사해요.
0: 왜요?
1: 쉬운 데를 딱 비워줘가지고.
0: 알라.
1: 자, 일단은, 나 미안합니다. To wake you up. 당신을 깨워서. 그래서 여기 I'm sorry가 들어가주면 되죠.
0: 네. Alright, I'm sorry.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뭐 해서 미안한지를 뒤에 더 추가한 것 같아요. 그쵸? To wake you up. 깨워서. 아까 꽁상시는 sorry도 잘해줬고, 그리고 깨운다라는 표현도 실제로 smooth하게 잘해준 것 같아요.
1: to를 빼먹었어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기도 해요. 구조를 만들 때. 보겠습니다. Sorry. 아! 우리 저번에 예문 어디에선가 지난 시간에 sorry가 you will be sorry 이러면서 후회할 거다.
1: 후회하게 될
0: 네,
1: 것이다.
0: 그런 얘기도 했었죠. 실제로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원래 sorry가 미안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안 좋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게 후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orry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쓸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sorry일 미안한 거. 네, 그런 의미로 쓰는 것뿐입니다. 자, 설마 아직도 쏘리 쏘리 하진 않으시겠죠? 네, 약간 입모양을 벌리고 saw에 가깝게 saw보다는요. 그리고 we 할때 입모양을 이렇게 모아서 r 사운드를 내주셔야 됩니다. sorry. 쏘리 아니에요. Sorry. 해보세요.
1: Sorry.
0: 어우, 좋아요.
1: Sorry.
0: Sorry, right? 자, 누군가를 깨우다라는 것도 한번 볼까요? 얘 따로 갖고, 일단 저 뒤에 거를 또 처리해 보겠습니다. Wake someone up. 누군가를 가운데 두고서 누군가를 깨우다라고 할 때, wake someone up 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돼요. 물론 이제 목적어를 안 쓰고 그냥 wake up을 쓰면 내가 깨어나는 거죠. 그렇죠? I woke up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이제 뭐, at 몇 시. So, 여기서는 누군가를 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를 깨우지 마.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족 멤버 중에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깨우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wake him up.
0: 그렇죠. Don't wake up him.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Wake him up. Don't wake him up. 이렇게 쓴다든가. 자, wake, 방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과거형이 뭐예요?
1: Walk.
0: Walk, right? 입모양 좀 모으셔야 돼요, right? 그러면 나는 그녀를 깨웠어. 과거형으로.
1: I woke her up.
0: 그렇죠. I woke her up.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특히 요 과거 쓸때 있죠. 입모양 제가 모으라 그랬잖아요.
1: Walk.
0: 안 그러면 walk가 돼요. 걷다가 됩니다. 그렇죠? So walk. I woke her up. 이런 식으로 입모양 좀
1: Walk her up.
0: 모으고 해주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 두 문장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y. Don't wake him up.
1: Hey, don't wake him up.
0: I woke her up.
1: I woke her up.
0: 깨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고요. 자, wake somebody up이라는 표현도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이 to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기본적인 거는 I'm sorry예요. I'm sorry. 이게 이제 왕초보, 초보 단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왜 미안한지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더 다양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I'm sorry 한 다음에 that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올라가면 그거 말고 정말 쉽게 쓸수 있는 게 어떤 행동을 여기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동사로. So I'm sorry to do something 이러면 뭐뭐 해서 죄송해요. 여기서 동사 원형이 뭐예요?
1: Walk, wake.
0: Wake, wake you up 이 전체 그냥 어떻게 보면 동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0: 거죠. 그렇죠? So 이거에서 미안해요. 좀 문장을 더 길게 만드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or이라는 것도 했었잖아요.
1: Yeah.
0: 그런 것들도 다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뭐냐면 문장을 더 길게 확장시켜 주는 거.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뭐 바빠 죽겠는데 가서 야, 니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계속 문을 두드린다든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신경 쓰이게 하고 방해하고 하는 거.
1: 뭐였죠, 여러분들?
0: B로 시작합니다. Bother.
1: Bother.
0: Bother. 그러면 이거는 거의 암기해도 될 정도예요. 저희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쓸까요?
1: Oh, I'm sorry to bother you.
0: Oh, yes.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미드를 보세요. 100번 나옵니다. 100번. I'm sorry to bother you, but 이러면서 용건이 좀 있어서요라고 더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how about this? 이것도 비슷하게 bother you 비슷하게 쓸수 있는데요. 남이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갑자기 껴드는 거 있죠.
1: Yeah.
0: 예, 그럴 때 interrupt라는 동사가 있어요.
1: Interrupt.
0: 아, 드릴게요. Interrupt. 이게 자, 한번 해보세요. Interrupt해서 죄송해요. 한번 그냥 해보세요.
1: Oh, I'm sorry to interrupt.
0: Very nice. I'm sorry to interrupt. 자, 이 interrupt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1: 네.
0: 단어 자체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동사인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냐면 중간에 끼다라는
1: 끼어들고.
0: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미안한데 지금 우리 음식 왔거든. 이런 것도 interrupt 해도 되잖아요.
1: 맞죠.
0: 네,
1: 중요하죠.
0: 그렇죠. 그렇죠. Right? 그럴 때 이제 쓰게 됩니다. 뭔가 껴들 때. I'm sorry to interrupt, but the food is here. 느낌 와요?
1: Yeah.
0: Okay. So, 이제 뭐뭐 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원래 to 동사 원형이 뜻이 다양합니다.
1: 네.
0: 다양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쓸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배울 때, 나는 언제 좀긴 문장 좀 할까? 맨날 왜 I'm sorry만 하고 있고, thank you만 하고, how much만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상상만 할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문장 길게 되잖아요.
1: 네.
0: That is very possible. Okay? You guy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sorry to bother you.
1: I am sorry to bother you.
0: I am sorry to interrupt.
1: I am sorry to interrupt.
0: Alright, 자, 본문도 갈게요. I'm sorry to wake you up.
1: Oh, I'm sorry to wake you up.
0: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더 나갑니다. 화장실을 좀 써야 해서요. 근데 이제 자리에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진짜 급했는지 아까는 I have to 썼는데 여기서 이제
0: 오케이.
1: I need to. 저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0: 네.
1: 그죠? 나는 지금 뭐를 화장실을
0: 네.
1: so 해서요. 그래서요.
0: 네.
1: 화장실 많지만 bathroom 써보세요.
0: 창훈 씨가 그 화장실에 관련된 단어를 꽤나 암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꽤몇 개가 있지만 bathroom 아주 무난하게 써보겠습니다. So I need to use the bathroom. So 이러면서 좀 급한 거죠. Check it out. 그렇죠. Bathroom, 화장실. 전에도 한 100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Bathroom은 제일 무난하게 집 안에 있는 거, 공중 화장실 다 포함해서 쓸수 있습니다. 원래는 bath가 뭔지 알아요? Bath?
1: 욕조.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씻는 곳이 있는 곳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두루두루 이제 뭐 나라 상관없이 많이 쓰게 되는 게 bathroom 되겠고요. 다만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1: Restroom.
0: Restroom. 이거 뭐죠?
1: 똑같은 화장실이긴 해요.
0: 맞아요. 그런데 얘는 restroom은 집에 있는 거는 restroom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다. 네. 얘는 보통 공중 화장실을 얘기를 할때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두 개가 헷갈린다. 그러면 얘로 스틱하는 게더 좋습니다.
1: 네, 공중 화장실에 욕조가 있진 않잖아요.
0: 보기 힘들죠, 그죠?
1: 네.
0: 굉장히 힘들죠? 그렇습니다. So,
1: 근데,
0: 예.
1: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공중 화장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는 말 했나요?
0: 저도 지금, I'm a little confused too.
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휴식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그래서,
0: 쉬는 곳.
1: 네, 쉬는 곳. 욕조가
0: 쉬는
1: 있는 곳은,
0: 네네네.
1: 집. 뭐.
0: 맞아요.
1: 근데 밖에도 되긴 하고.
0: 그런데 밖에도
1: 편하게.
0: 된다. 나름대로.
1: 조금 헷갈리긴 하겠네요.
0: 네네네. 자, 이거 두 개가 있고요. 아까 상훈 씨가 급해가지고 have to를 더 썼다 했잖아요.
1: 네.
0: 아니, 그 설명까지 beautiful 했습니다. 네. 자, have to는 우리 많이 배웠죠? 해야만 한다.
1: 네.
0: 하기 싫은데도 그래도 해야 된다. 거의 의무다. have to. 강력하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 급해요. 그랬을 때 I have to. 써도 되는데 오늘은 걔를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있어요로 줄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럼 need to, have to 뭔 차이가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큰 차이 없이 쓰게 돼요. 오케이? Need to 직역을 하면 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0: 아, 나좀 운동할 필요가 있어. 아, 요즘에 근육이 좀 빠졌어.
1: 아,
0: 좀,
1: 진짜로, 우리 둘 다. 예?
0: 우린 근육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1: 생성이 안 됐었지만.
0: 그렇죠.
1: I need to work out.
0: I need to work out, right?
1: We need to work out.
0: We need to work out together, right?
1: Yeah.
0: 자, how about this? 산책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Go work. Go to
0: Go
1: work.
0: for a walk.
1: Go for a walk.
0: 괜찮아요. 괜찮아요. 느낌 괜찮아요. 괜찮아요. 비슷하게 take a walk가 있어요.
1: Take a
0: Take a
1: walk.
0: walk. So, take a walk 할 필요가 있어를 해볼게요. 왜냐면 친구가 방금 너무 먹었는데, 먹자마자 자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서 너 산책할 필요가 있어. 좀 걸을 필요가 있어.
1: Hey, Mayu. You need to take a walk.
0: You need to take a walk. 제가 좀 바로 눕는 또 스타일이어가지고. 식곤증이 바로 오거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I need to work out.
1: Oh, I need to work out.
0: You need to take a walk.
1: You need to take a
0: 할
1: walk.
0: 필요가 있어. 질문형 한번 해볼까요?
1: Yeah.
0: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제 여권을 가져와야 되나요? 혹은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1: Do I need
0: 어우.
1: to my passport?
0: 잠깐만요. 동사원형 빠졌죠? 가져오다가 뭐예요? 가져오다.
1: Bring?
0: Bring.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 passport bring 할 필요가 있을까요?
1: Do I need to bring my passport?
0: Yes. 그러면은 yes, you need to.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am I?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1: Yeah.
0: 얘가 일반 동사니까.
1: Yeah.
0: Yes? Okay. 자, 그러면 본문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게요. I need to use the bathroom, so.
1: I need to use the bathroom,
0: 좋아요.
1: so.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to wake you up. I'm sorry to wake you up. I need to use the bathroom, so. I need to use the bathroom, so.
0: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sentence, alright? So, 전혀 문제 없죠. 갔다 와라.
1: 오.
0: 피해주겠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전혀 문제가
1: 아,
0: 없다.
1: no. 우리 뭐 문제 없다. No problem.
0: No problem?
1: No problem at all. 전혀 그런 것 같아요. Problem. 옛날에는 정말 뭐 거침없이 썼던 정말 쉬운 단어들.
0: Problem.
1: Difficult, different,
0: 아.
1: problem. 다
0: 문제
1: 썼는데
0: 되는 거, 문제 되는 거.
1: 20년째 안 쓰니까
0: 네.
1: 좀 헷갈리기도 L인가
0: 근데 중요한
1: R인가.
0: 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기억이 나기는 하잖아요.
1: 예.
0: 조금이라도.
1: 예.
0: 굳이 10가지만 썼어도, 그래도 뭔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면 안 돼요.
1: 맞아요.
0: 그거를 확장을 해야죠. 너무 잘해줬습니다. 바로 문제라는 단어 넣어서 no problem at all. 이거는 사실은 문장이 생략이 된 거예요. 원래는 완벽한 complete sentence로 만들려면 that's no problem. At all. Right? 주어, 동사, 이렇게.
1: 맞아요. 써야
0: Yes?
1: 되네요.
0: 느낌 오죠, 이제는? So,
1: Yeah.
0: that's no problem at all. Or, 그냥 짧게 줄여서, no problem at al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problem 할 때도 오에다 강세 하나만 찍을게요. 입모양 벌려서 problem보다는 problem이 되겠네요. 제가 두번 해드리겠습니다. problem. problem.
1: Problem. Problem.
0: 자, 그것도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살짝 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At all이라는 게 여기 나왔죠.
1: Yeah.
0: 상우 씨, 혹시 not at all?
1: 너무 많이
0: Not at
1: 쓰죠.
0: all.
1: Not at
0: 들어봤죠?
1: all.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Not at all.
1: 아, 전혀요.
0: 맞아요.
1: 네.
0: 자, 희한하게도 not at all이라는 거는 학창 시절에 전혀 아니에요. Right? So, I'm not hungry at all. 이렇게 하면 not at all이 들어갔죠.
1: 네.
0: So, 나 전혀 배안 고픈데요? 이렇게 해서 not at all을 익숙하신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At all은 그럼 뭐예요? Not at all이 아니라 그냥 at all. 나 빼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엄청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러를 먼저 배우고 거기에 not을 배우는
1: 맞아요.
0: 붙이는 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기억나세요? Do you
1: 예,
0: remember
1: 기억납니다.
0: now? Yes. Okay. So 이제부터 여러분들 예전 거를 다 scratch 해버리시고 at all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at all은 굉장히 최소한의 양을 얘기를 해요. 조금도, 조금이라도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맞나요?
1: 네.
0: 그래서 보세요. No problem at all은 조금도 문제가
1: 없다.
0: 없다. 느낌하여?
1: Yeah.
0: So, 아예 직역으로 느껴주세요. 조금도 problem이 아니다. 이렇게 전혀라는 말을 섞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에러리 뭔지를 모르게 돼요.
1: 그러네요.
0: Right?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일단은 I'm not worried. 그러면 나는 걱정이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나 조금도 걱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I'm not worried 뒤에다 붙이면 되죠.
1: I'm

0: Not worried at
1: I'm not
0: all.
1: worried at all. 난 조금도 걱정이 안 돼. 이건 예전에 우리가 전혀로 알고 있던 거잖아요. I'm not worried at all.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조금이라도 잤어? 어젯밤에? 한마디로 너 잠을 자긴 한 거야? 피곤해 보여? 이러면서 너 잤니? 일단 어떻게? 너 잤어? 과거에?
0: Did you sleep
1: 조금이라도?
0: at all
1: 어젯밤에?
0: tonight? Yes, last
1: 라.
0: night?
1: 그렇죠, last night? 자, it's okay. It's okay. Let me show you. 우리가 기존에는 학창시절에 not at all. 우리는 알았지만
0: 맞아요.
1: 얘만 있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0: Yeah.
1: 여기 나왔네요. 나도 안 들어갔죠?
0: 그러네요.
1: 그런데도
0: Did
1: 쓸수
0: you
1: 있죠?
0: sleep at all?
1: 너 잤어? 조금이라도?
0: 조금이라도
1: 어젯밤에?
0: 어젯밤에.
1: Right?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at all도 알고 not at all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너나 조금이라도 사랑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너나 사랑해 뭐예요?
0: Do you love me
1: 조금이라도?
0: at all?
1: 느낌 살려주세요. 너나 사랑하기라 하는 거야?
0: Hey, do you love me at all?
1: I don't love you at all. 이렇게 답이랑 충격적이지만
0: Holy moly.
1: 멀리 멀리 예전에는 I don't love you at all만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Do you love me at all? 긍정문
0: 긍정할
1: 질문에
0: 수
1: 넣을 수 있는
0: 있어요.
1: 거예요. Okay,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m not worried at all.
0: I'm not worried at all.
1: Did you sleep at all last night?
0: Did you sleep at all last night?
1: 자, 가볼게요. Oh, no problem at all.
0: Oh, no problem at all.
1: 조금도 문제가 없다. 자, 마지막 문장. 아, 젠틀맨이네요. 어차피 스트레칭이 필요했다고.
0: 그럼 제자리에서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해줘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 아,
0: 아,
1: 천재인데요, 그분?
0: 진짜.
1: 아, 이거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0: 예.
1: 돼버렸네요.
0: I need it. 아, 나는 필요했다. 스트레칭이. Anyway, 어차피. 자, 스트레칭을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스트레칭! 이렇게 쓰지 않아요.
1: 오.
0: Stretch.
1: 여기 need to가 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0: 예.
1: 아까 need to 뒤에 뭔 들어갔었죠?
0: 동사원이요, 이게.
1: Yes.
0: Stretch.
1: 잠깐만요.
0: 스트레치.
1: 스트레치를 평소에 별로, 또 우리 안 하잖아요, 또.
0: 정말 물리치료 사실을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1: 아, 가르쳐만 주고, 도만 주고.
0: EACH죠.
1: 한번 볼까요?
0: 예,
1: Stretch.
0: EACH.
1: 뭐, 살짝 부족한 게 있는데, 보겠습니다. Something's missing here.
0: 아, T가
1: 얘가
0: 들어갔다.
1: 빠졌죠.
0: 말을 하지 말 걸.
1: 스트레치 이게 아니라 스트레치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죠. 스트레치. Right. So 이게 스트레칭을 하다라는 실제 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need to를 배웠으니까.
0: 네.
1: So I need to or I have to stretch anyway. 어차피 스트레치 해야 돼서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느낌 왔나요?
0: Yeah.
1: 오케이. 자, 근데 문장 마지막에 anyway가 있잖아요.
0: Yeah.
1: 많은 분들이 anyway 하면 아유, 그나저나. 이러면서
0: Anyway.
1: anyway. Let's go and eat something. 이렇게 화제를 바꾸는 뭐 그나저나로 알고 계시는데
0: 네.
1: 그거는 문장 앞에 커마와 함께 넣었을 때고요. 문장 맨 뒤에 저렇게 꽂아주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anyway 하면 나 어차피 해야 돼. 나 어차피 할 거야. 라는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스트레치를 해야 된다. 약간 다르죠, 그렇죠? 평소에
0: 네.
1: 쓰던 거랑. 예를 들어서 나 어차피 먹어야 돼. 이거 어떡할까요? 나 어차피 먹어야 돼. 같이 가자. 이런 느낌. 난 먹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0: I have to eat
1: 그럼 어차피
0: anyway.
1: I have to eat anyway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우리 거기 어차피 가 같이 타고 가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거기가 비동사 ing로 확정된 미래 사실로 해볼까요?
0: 네.
1: 우리 가 거기에 우리
0: We are going to.
1: we are going there. there로
0: We are
1: 할게요.
0: going there.
1: 어차피
0: Anyway.
1: 자, 합쳐서 쫙 가주세요. 자연스럽게.
0: 다시 주세요. We are going there anyway.
1: We are going there anyway. Let's go together. 이런 느낌. 자, 이거는 참고로 읽을 때 얘를 쉬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한 방에 가셔야 돼요. 오케이? Okay? Alright. 자, 본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I need it to. 아, 얘는 과거였네요. 그래서 해야만 했다, 그렇죠? So I need it to stretch anyway.
0: I need it to stretch anyway.
1: 자, 이러고선 이렇게 스트레치하는 느낌. 오케이. Okay.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problem at all. Oh, no problem at all. I needed to stretch anyway. I needed to stretch anyway.
1: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sorry to wake you up.

0: I'm sorry to wake you up.
1: I need to use the bathroom, so.
2: Oh, no problem at all. Oh, no problem at all. I needed to stretch anyway. I needed to stretch anyway.
1: Okay, let's go. I'm sorry to do something, right? 깨워서 죄송해요. 당신 깨워서 미안해요.
3: Oh, I'm sorry to wake you up.
1: Oh, I'm sorry to wake you up. 두 번째, bother, right? Yeah.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3: Oh, I'm sorry to bother you.
1: Oh, I'm sorry to bother you guys. 이러면서. 자, 하나 더요. Interrupt 드릴게요. Interrupt.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껴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3: 같이 하시죠.
1: 네.
3: I'm sorry to interrupt.
1: 그죠, I'm sorry to interrupt. 암기 추천 수준입니다.
3: Yeah.
1: 네, 하나 더 해볼게요. Need to do something. Almost like have to do something, right? But softer, right?
3: Yeah.
1: 자,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화장실을 써야 해서요. 제가 뭐 화장실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 I need to use the bathroom, so.
1: 아, 제가 화장실 좀 써야 돼서요.
3: I need to use the bathroom, so.
1: I need to use the bathroom, so.
3: Restroom, so.
1: Right, like this. 두 번째 가볼게요. 난 운동할 필요가 있어. 아,
3: 아우. Hey, I need to work out.
1: 아, 근손실이 왔어. 나 운동할 필요가 있어.
3: Oh my gosh, I need to work out.
1: I need to work out. Like that. Let's try one more, right? 넌 산책을 해야 돼. 산책하는 거 뭐죠? 우리 take.
3: Take a walk.
1: Take a walk. So, 야, 너 산책할 필요가 있어. 해야 돼.
3: You need to take a walk.
1: 어, 당신 산책할 필요가 있어요.
3: You need to take a walk.
1: You need to take a walk. Alright?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영작한 거 우리 상훈 씨 한번 도전해볼까요?
3: 네. 깨워서 죄송해요. I'm sorry to wake you up.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I am sorry to bother you.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I am sorry to interrupt. 제가 화장실을 써야 해서요. I need to use the bathroom, so. 난 운동할 필요가 있어. I need to work out. 넌 산책을 해야 해. You need to take a walk.
1: 우리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3: 해결. I'm sorry to wake you up. I need to use the bathroom, so.
2: Oh, no problem at all. I needed to stretch anyway.
3: Thank you, okay. Thank you.
2: Oh, just one sec.
3: Ah, oh, it's better. 그러니까, 어. Wake up, wake up, please.
2: Okay. Just one sec. I've got to stretch, so it's no problem at all. So.
4: Okay, 여러분. 네. 잘하셨어요.
1: 아, 이제 주말 노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어.
4: 네.
1: 조용히 해. 그렇지 않으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어.
4: 이게 or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be quiet. Or 이렇게 쓰는 거죠. I will call security. Security까지만 써도 이제 보안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요원을 부른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바로 need to do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린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린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4: 아, 되겠습니까? 예, 예. 요거 뭔가 우리 need to 잘 넣으셔가지고
1: 네네.
4: 한번 만들어보세요.
1: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4: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1: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자, 주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시고요. 시간 될 때 복습도 해주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4: next week.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저희는 또 먼데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0: 그렇죠. 오늘 가정용어부터 출발해볼게요.
1: 네.
0: 기말고사로 힘든 아들이라고 해서 또 아들이 뭔가 공부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부모님으로서 뭔가 해주는 말들 오늘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뭔가 스트레스 관련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이죠. 오늘 엄청 스트레스 받아 보이네. 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영어로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 뭔가 받다 스트레스. 뭐 이거 그죠 뭐 get이라든지 이런 걸.
0: Well, maybe. 그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널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어 줄게.
1: 아, 요거는 뭐.
0: 스윗하네요.
1: 나는 만들어 주겠다, 샌드위치를. 너를 위해.
0: 오케이.
1: 자동으로 전지 보입니다. 약간 그 영상.
0: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맞아요. 오늘 어떤 식으로 어순 썼을지 궁금하죠? 자, 일단은 우리 공상 씨 보내볼까요?
1: 네,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1: 아이고. 오늘 엄청 스트레스 받아 보이네. You are so very stressed. Yeah?
2: I'm studying so hard for my finals.
1: Finals 기말고사인가 보다 그거 그치?
2: Studying so hard for them.
1: 그래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널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어 줄게. Let me make you a sandwich?
2: No, thank you. I might fall asleep.
1: 아, 자고 싶다고? Okay.
2: If I eat, I might fall asleep.
1: 그래, 그래, 그래. So 자, 그러면.
2: No, thank you.
1: No, don't touch 할게. Don't touch you.
2: Uh-huh.
1: Okay.
2: No sandwich.
1: Sandwich.
2: I need to study, okay?
1: 어떡하냐.
0: 네, 잘 봤습니다. 그쵸, 우리 그 사실 미국도 그렇고 뭐 나라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은근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라 그럴까 너무 집약적으로 막 공부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냥 뭔가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진도가 이렇게 됩니다. 하면 네. 모르는데
1: 시험 범위가 딱 정해지.
0: 네. 근데 거기 좀 애매해요.
1: 안 정해져요?
0: 거긴 사실 뭐 요거 나오고 저건 안 나올 거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무슨 뭐,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이런 것도 다 배워 가실 거고요. 특히나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표현을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상 씨가 비슷했지만, 근접했지만 단어가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픽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 seem very stressed today.
4: I'm studying so hard for my finals.
3: Let me make you a sandwich.
4: No, thank you. I might fall asleep.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엄청 스트레스 받아 보이네.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1: You seemed. 지금 받은 상태다. 그죠? 너 지금 받은 상태다. 맞나요?
0: 아, no. seem이 뭔지 모르시나요?
1: 혹시 she so seem?
0: 아,
1: seem인가요?
0: Well, 그거는 seem이죠. seem이죠. 그러면
1: 여러분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You seem.
0: 네.
1: 너는 뭐뭐
0: 보인다. 보인다. 네네.
1: 엄청 스트레스를 네. 오늘 이렇게 가면 되고요. 스트레스는 자, 두 칸이 비잖아요.
0: 아, 그렇죠? 두 칸이 이게 보입니까?
1: 참, 네. stressed.
0: 저기 세 칸 비면 보통 상훈 씨 보니까 ing 집어넣고
1: 무조건이죠.
0: 두 칸 비면 ed 넣더라고요.
1: 네, 한 칸 비면 s 넣고.
0: 오케이. 자, 아까 전에 들었을 때 제가 아까 들었을 때는 stress라고 그냥 쓰였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You seem very stressed today. 심지어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아, 나 스트레스 받아 이거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실제로 명사가 맞아요.
1: 맞아요.
0: 스트레스라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받은 거니까 receive 아니면 get maybe get stress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보통 쓰지 않습니다. 예,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형용사로 바꿔서 써요. So stressed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Understand?
1: Yeah.
0: Right. So, oh, I'm so stressed. 이렇게 쓰던가, or 더 강하게 해서 뒤에 out까지 넣는 경우가 많아요. Ah, I'm so stressed out. 이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 이런 느낌. 아시겠나요?
1: 이 구조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excited 티드의 그 구조가 같은 건가요?
0: Well, 걔는 좀 달라요. 아, 오케이, 왜냐면, 오케이. 근데 그거는,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동사에다가 이제 PP 형태를 만든 거고요. 네. 얘는 그냥 이 자체가 PP 형태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So, 그냥 형용사입니다.
1: 형용사.
0: Alright, so, I am stressed. 이렇게 쓰던가. I am stressed out. 쓰면, 나 스트레스 받았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Or, 이렇게도 가능은 해요. 스트레스를 명사로 써서 I'm under 네, so much stress.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은 한데요. 자, 오늘은 너무 간편하게 쓸게요. I'm stressed, I'm stressed out. 자, 그런데 오늘은 그거에다가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1: 네.
0: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1: 뭐뭐해 보인다.
0: 뭐뭐해 보인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seem을 쓰고 나서 뒤에 형용사를 넣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렇다가 아니라 그래 보인다입니다. 그래 보인다. 우리 여러분, 너 날씬해 보여. 이런 거 할 때 look 기억나세요?
1: 그래서 저는 자꾸 you look 뭐 그런 거 땡땡.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look은 약간 외모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seem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있죠.
1: 분위기까지.
0: 맞아요. 표정을 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기가 시꺼매서 막 이러고 있어. 그랬을 때는 you look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느낌. So you seem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seem 뒤에 형용사 넣으면 형용사해 보이다. 보세요. You are stressed. 이러면 너무 팩트잖아요.
1: 그렇죠.
0: 넌 스트레스 받은 거야. 기억하고 있어. 넌 오늘 스트레스 받은 거다. You are stressed.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 보여. 이렇게 하려고 seem 형용사를 활용을 해서 You seem stressed. 느낌 맞나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뭐죠, 우리?
1: Worried.
0: 걱정하는. Worried. 너 걱정돼 보여. 이렇게 표정이 그래. 어떡할까요?
1: You seem worried.
0: 그렇죠. You are worried. 이러면 넌 걱정하는 상태야. 이상하죠? So, you seem worried. 너 그래 보여.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긴장한 거 형용사로 보죠. 긴장.
1: Nervous.
0: Nervous. 약간이라는 단어까지 제가 조미로 좀 칠게요. A bit 넣어서 a bit nervous 활용해서 이거 해볼게요. 네. 그녀는 약간 긴장돼 보여. 어떡할까요?
1: Oh, she seems a bit nervous.
0: 오, 대박. 바로 그겁니다. She seems a bit nervous. 얘는 양념이라서 빼도 돼요. 약간이라는 네. 뜻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she is a bit nervous. 그래서 is를 넣으면 그녀는 약간 긴장해 있다. 팩트를 말하는 느낌이죠?
1: 네.
0: 근데 she seems 뒤에 넣어버리니까 그래 보인다. 분위기.
1: 분위기.
0: 느낌 맞나요?
1: 예.
0: 오케이. 자,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Hey, you seem worried.
1: Hey, you seem worried.
0: Oh, she seems a bit nervous.
1: Oh, she seems a bit nervous.
0: 아하, 여기서는 너 엄청 stressed 된 것 같아 보여요. 이런 느낌. So, you seem very stressed today.
1: You seem very stressed today.
0: Very, very nice. 자, 이랬을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Right? 엄청 긴 문장이 하나 나와요.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근데 이거 복잡한 뭔가 구조는 아니에요.
1: 맞아요.
0: 나누시면 됩니다. 의미절로.
1: 자, 지금
0: 조금씩 침착하게.
1: 나는 공부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공부 중이에요. So hard.

0: 굉장히 열심히.
1: 굉장히 열심히 공부 중이야.
0: 네. 뭐를 위해서? 나의 기말고사를 위해서.
1: That's it. I'm studying so hard. 진행형으로 나 공부 중이다. 엄청 열심히. 끝. 근데 왜 하는 거야? 아, for my 무엇을 위해.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기말고사가 영어로 뭔지 알아야 됩니다.
0: 요렇게 비워 놓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스펠링 숫자를 유추해 본 결과.
1: 네. 아까 혹시 소리 들었나요?
0: My finals. Final.
1: 스로 들었어요?
0: 아, 기억이 잘 안
1: 나요. S 없이?
0: 네. Final. My finals.
1: 그래도 우리가 final 하면 그게 마지막 이런 네, 느낌을 네. 좀 대충 아니까. 네. 그렇죠? 자, 일단 final로 가볼게요.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그렇죠? 자, so I'm studying so hard. But for what? Oh, for my...
0: 아우, 쓰려고 했는데. 아우, S 쓰려고 했는데. 아,
1: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1: 우리.
0: 너무 아깝다.
1: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 오케이. 자, alright. So, finals 하는 게 기말고사입니다. 이게 왜냐면 보통 기말고사 시험 하나 안 보잖아요.
0: 제가 그래서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그냥 이 기말고사 자체를 덩어리로 네. 하나만 해서 네네. 복수를 안 쓰나. 아. 아니면 마지막 과목들이 여러 개여서 복수를 쓰나. 좀 오케이, 헷갈렸어요. 오케이.
1: 실제로 S를 오. 씁니다. So finals라고 얘기를 하면 아 시험이 여러 개일 거라는 가정하에 만들어놓은 덩어리 표현 같은 거예요. 네. So finals, 기말고사. 얘가 사실 뭘 줄임말이라고 보면 돼요. 시험이 영어로 E로 시작하는 거 보이죠?
0: Examination.
1: 그냥 exam 쓰시면 돼요. Okay, that's okay. No, no, I'm saying. 그쵸?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써버립니다. 아무튼, so finals는 final exams를 줄임말이에요. Do you understand?
0: Yeah.
1: Right? So finals, final exams. 이래서 여러분 기말고사 이제 영어로 알게 됐고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또 이게 있죠. 중간에 보는 거.
0: 중간.
1: 네, 중간에 보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0: Middle exams.
1: 아, good idea, good idea.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단한 게 있습니다.
0: Half?
1: 그건 아니고요.
0: 중간? 센터?
1: 그러면 텀 알죠? 텀이 얼만큼 있다, 이렇게. 아... 기간이 얼마가 있다, 이런 거 예. 들어본 적 있나요?
0: 예, 예.
1: Okay. So, midterms라고 해서 얘도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midterms.
0: 이건 좀 어렵네.
1: 전혀 다르니까 약간 예. 느낌이. 얘도 exams인데 final exams가 아니라 midterm exams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s를 이렇게 빼서 아... exams로 바꿔준 거?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gain, 이 term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기간을 나타낸다면
0: 맞아요.
1: 그 중간에 똥 하고
0: mid-term.
1: 들어가는 거. So midterms or midterm exams.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공부한다는 동사는 너무 쉬워요. What is it?
0: Like study.
1: 공부한다? Study, right? So yeah. I'm studying. Did you study? 이런 식으로 study는 쉬운데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걸까라고 할 때 엄청 복잡하게 생각해요.
0: 야.
1: 기말고사 준비해서. 그러니까 준비해서 이런 말이 영어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0: Yeah.
1: 그냥 걔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그걸 목표로. So for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o for 명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걸 대비해서. 그걸 위해서 공부하다. 느낌 맞나요?
0: 네.
1: 자, 얘 보고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0: 네.
1: 수학시험이 있는 거예요. The 수학시험. 뭐예요? The
0: math. Mathematics
1: 시험?
0: Test.
1: Test or exam. Right?
0: Yeah.
1: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공부 중이야. 근데 그 수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 중이야.
0: I am studying for math exam.
1: 그죠. I am studying for the math exam.
0: The math.
1: Because we already know what exam it is, right?
0: Yeah, yeah,
1: okay.
0: Yeah.
1: So 자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그 퀴즈 공부했어? 너 공부했니? 일단 어떻게 해요?
0: Did you study
1: 그 퀴즈를 위해?
0: For the quiz?
1: 그렇죠. For the quiz or pop quiz or 퀴즈는 보통 쪽지 시험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좀 뭐 예고 없이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가벼운 네. 시험 같은 거. 자, 결국 요쯤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영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의미절로 구분하는 연습을 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I am studying for the math exam.
0: I am studying for the math exam.
1: Did you study for the quiz?
0: Did you study for the quiz?
1: There you go. 자, 요것도 읽어볼게요. I'm studying so hard for my finals.
0: I am studying so hard for my finals.
1: Beautiful.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seem very stressed today. You seem very stressed today. I'm studying so hard for my finals. I'm studying so hard for my finals.
1: 오케이.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널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어 줄게. 또 엄마 아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이거 근데 저 아까 꽁상시 한 거 듣고 정말 충격 받았어요.
0: 왜요?
1: 너무 잘해서. 왜? 네, 이거를 쓰던데요?
0: Yeah.
1: 여기까지 거의 뭐 보니까?
0: 예, 다 썼어요.
1: 네,
0: 아마 let me 뭐뭐 할게. 예.
1: 뭐 할게?
0: Make you 너에게 만들어 줄게.
1: 뭐를요?
0: 하나의 샌드위치를.
1: 아, 이거는 맞춰줘야 돼요. 스펠링. Come on.
0: 샌드.
1: 그쵸. 우리 또, 먹는 거는 또 스펠링 틀리면 안 되죠. 안 되죠. 이거는. 진짜 그쵸.
0: 맞아요.
1: Right. 자, 많은 분들 헷갈리시는 게, which 할 때, t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마녀인가요?
1: t는 마녀입니다. 마녀.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Let me make you a sandwich. 정답. Perfect. Okay. SA의 강세를 주고요. 약간 sandwich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발음을 해주세요. 제가 두 번 들려드릴게요. Sandwich, sandwich,
0: sandwich, sandwich.
1: 아하. 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부모님들 네. 댁에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써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만들어 줄게.
0: 아.
1: 너한테 뭐 만들어 줄게. 복잡하게 막 전치사 써가면서 할 필요 없이요. Make you something. Make you something. 이것만 익숙해지면 됩니다.
0: 네.
1: 자, 요런 느낌이거든요. 얘가 음식인 거예요.
0: 네.
1: Make someone something. 자, 원래 구조를 바꾸면 이렇게도 돼요. Make something for someone.
0: 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1: 형식 이런 거 들어봤죠?
0: 맞아요.
1: 2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거. 예,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죠. Right?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이 공부하는데 이런 걸 한다.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봐도 좋잖아요. 그렇죠?
0: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Let me make sandwich. Let me make a sandwich for you.
1: 그렇죠. Perfectly fine. 의미 큰 차이가 없습니다. Okay. 더 쉽게. Let me make you something.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Okay. So let me make you something. Let me가 왜냐면 할게, 할게요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자, 그럼 이거 활용해서 얘랑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한테 cheeseburger 만들어줄게. 오우, 대박이다.
0: Let me make you a cheeseburger.
1: 그렇죠. Cheeseburger. 또 몸에도 좋거든요. Cheeseburger 아닙니까? 아, 정신 건강에 좋군요.
0: 예. 네. 스트레스가 좀 덜 받죠. 네,
1: 아, 그렇죠. 아, 스트레스가 좀 덜 받군요.
0: 예, 예.
1: So let me make you a cheeseburger, right? How about this? 내가 그녀에게 만들어 줄게. some 약간의 수프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뭐 할게. 순간적 의지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녀에게 만들어 줄게. some 수프를.
0: I will make her some soup.
1: some 그냥 아. some soup.
0: Awesome은 아니죠.
1: Awesome soup 아니죠.
0: Some soup.
1: Some soup, right.
0: Awesome, some soup.
1: Alright. 자,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Let me make you something.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한다.
0: 네.
1: 그래서 이 awesome에 익숙해질 수 있게. 그 다음에, 아, let me 대신에 I will. 이렇게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I made her something.
0: Yeah.
1: 과거형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요. 얘부터 한번 출발해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make you a cheeseburger.
0: Let me make you a cheeseburger.
1: I will make her some soup.
0: I will make her some soup.
1: All 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Let me make you a sandwich.
0: Let me make you a sandwich.
1: Okay,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0: 오, 근데 집중 완전 마음 먹었어.
1: 사양할게요.
0: 아.
1: 아이가 잠들지도 몰라요.
0: 오,
1: 마요인가 본데요. 제가 식곤증이 또.
0: 근데 마요를 하면은 그래도 먹죠. 먹으면서 잠이 드나 하더라도.
1: 일단은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0: 자, no thank you. 괜찮습니다. 사양할게요.
1: 네.
0: I might. 나는 아마도. 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할지도 몰라요.
1: 아마도.
0: 아마도 아니에요?
1: 아마도는 아마 probably.
0: Probably.
1: 그러면 뭐 할지도 모른다.
0: 나는 잠이 든다를 쓰면 됩니다. 일단.
1: 잠이 들다. 여러분 이거 덩어리 표현이라서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try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0: 원래는 보통 잠자리에 들다가 go to bed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 잠자리에 들지도 몰라요. 그거는 굉장히 일부러 가는 느낌이잖아요.
0: 네. 잠이 든다.
1: 힌트를 드릴까요?
0: 네.
1: 잠에 빠지는 거예요.
0: For.
1: 오. Give it a try.
0: Sleep.
1: Okay. Pretty close. 보겠습니다. No, thank you. I might fall asleep이라고 그냥 썼는데 정답은 fall asleep.

0: 그래서 A가 들어갑니다. 어슬립이 원래 잠든 상태를 얘기하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든다. 근데 얘는 여러분들 덩어리 표현으로 알아두시는 게 나아요. 따로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아, asleep 하는 자는 상태로 내가 아 들어가는구나.
1: 아, fall asleep.
0: Yes. 그래서 잠들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동사처럼 쓰시면 되겠고 네. 잠들었다. 과거형으로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fall asleep이 아니라
1: fall this asleep.
0: 아, fall? fall의 과거.
1: fell asleep.
0: 감독님이 지금 목소리가 들렸는데
1: 난 놀리는 줄 알았어. 해가지고 이게 뭐지? 아, fell.
0: 네, fell입니다. So fell asleep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제가 이것도 알아두시라고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그래서 졸다라고 꾸벅꾸벅 조는 거는요 우리가 doze off라고 쓴다든가 not off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fall asleep도요 조는 거 표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might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1: Yeah.
0: 이거는 어쩌면 뭐 할지도 모른다예요.
1: Yeah.
0: 확신이 굉장히 떨어지는 조동사입니다. 네. might. 얘보다 조금 더 센 거, 확신이 조금 더 센 게 뭐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뭐가 있을까요? might보다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1: may.
0: 맞아요. 맞아요. 이 may라고 하는 건 더 격식의 느낌도 있고요. 얘보다 확신이 조금 더 셉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할지도 몰라. 이렇게 확신이 없는 얘기를 할 때는요. 아예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으로 가서 얘를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오케이? 그래서 아, 나 거기 갈지도 몰라. 나 오늘 일찍 잘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확신이 좀 떨어질 할지도 몰랐을 거면 저는 might을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아, 저 여기서도 잠이 안 들 수도 있죠.
1: 그렇죠.
0: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잠들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몰라. So I might fall asleep.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병작 해볼까요?
1: 네?
0: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ight do something, right? So go to the movies라는 표현 여러분 기억나세요?
1: 영화 보러 가다?
0: 맞아요. 이건 집에서 보는 느낌보다는 영화관에 가는 거. Go to the movies. 자, 그러면 우리 영화관에 갈지도 몰라. 우리 영화 보러 갈지도 몰라.
1: Oh, we might go to the movie.
0: 그죠? 확신이 없습니다. 무비가 아니라 movies.
1: Movies.
0: Yes. 오케이? 자, 하나 더. 나 내일 늦을지도 몰라. 나 늦을지도 몰라가 뭐예요?
1: I might late? 아니요. Might be late.
0: Late라는 거 형용사니까 비동사 있어야 되죠. So 한번 해보세요. 나 내일 늦을지도 몰라. 확신 좀 떨어지는 느낌으로.
1: Oh, I might be late.
0: 내일?
1: Tomorrow.
0: Tomorrow. 그걸 하라고 한 건데 결국 그것만 싹 빼는 거예요. 진짜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감나게 해주는데 확신 떨어진다는 느낌, 표정 다 살려서 해볼게요. We might go to the movies.
1: Oh, we might go to the movies.
0: I might be late tomorrow.
1: Oh, I might be late tomorrow.
0: 나 어쩌면 잠들지도 모른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No, thank you. I might fall asleep.
1: Oh, no, thank you. I might fall asleep. 네.
0: 그나저나 이 no, thank you가 사양할게요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1: 맞아요.
0: 이거는 진짜 직역만 해봐도 no, 싫다고 하고 thank you예요.
1: 맞아요.
0: 하지만
1: 맞아요.
0: 물어봐줘서 고맙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 me make you a sandwich. Let me make you a sandwich. No, thank you. I might fall asleep. No, thank you. I might fall asleep.
0: 다 같이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 seem very stressed today. You seem very stressed today.
2: I'm studying so hard for my finals. I'm studying so hard for my finals.
3: Let me make you a sandwich. Let me make you a sandwich.
2: No, thank you. I might fall asleep. No, thank you. I might fall asleep.
0: 오케이, okay, you guys.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했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소리 내서 입으로 직접 해보겠습니다. You ready?
1: I'm ready.
0: Alright. Seem 형용사. 그래, 보인다. 갈게요. 너 오늘 엄청 스트레스 받아 보이네. 너는

0: 엄청 스트레스 받아 보여 오늘.
1: Oh, you seem very stressed tonight. Today.
2: Today, right? So you seem very stressed today. 이거는 뭐 you, she, they 이런 식으로 주어도 바꿔줘도 되겠습니다,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걱정돼 보여.
1: Oh, you seem worried.
2: 어, 당신 걱정돼 보여요.
1: Oh, you seem worried.
2: Oh, you seem worried. 하나 더. 걔 약간 긴장돼 보여. 그녀는 a bit, 약간 긴장돼 보여.
1: Oh, she seems a bit nervous.
2: Oh, she seems a bit nervous. Okay, a little bit, a bit 같은 의미입니다. Okay, 자,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 거의 암기 수준으로. Okay, make someone something. 누구에게 만들어주는 거. 자, 널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어줄게. 자, 내가 너한테 만들어줄게, 샌드위치를.
1: Oh, let me make you a sandwich.
2: 어, 그쵸? Let me make you a sandwich. 자, 두 번째. 널 위해 치즈버거 만들어줄게. 내가 너한테 만들어줄게, 치즈버거를.
1: Oh, let me make you a cheeseburger.
2: 그쵸? Let me make you a cheeseburger.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를 여기다 다 넣어주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렇죠?
2: 자, 그녀를 위해 수프를 만들어줄 거야. 이번에는 will 한번 써볼게요. Yeah. 의지를 순간적인 느낌으로다가 나는 그녀에게 만들어줄 거야. 약간의 수프를.
1: Oh, I will make her some soup. 아, I will make her some soup.
2: 그렇죠. I will make her some soup.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에 친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느낌 맞나요?
1: 예. Yeah.
2: 오케이. 자, 이렇게 이병자 패턴 한 거 사원 씨 달려볼까요?
0: 네.
1: 너 오늘 엄청 스트레스 받아 보이네. You seem very stressed today. 너 걱정돼 보여. You seem worried. 걔 약간 긴장돼 보여. 그녀는 약간 긴장돼 보여. She seems a bit nervous. 널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어 줄게. Let me make you a sandwich. 널 위해 치즈버거를 만들어 줄게. Let me make you a cheeseburger. 그녀를 위해 수프를 만들어 줄 거야. I will make her some soup.
2: 오케이. 자, 오늘도 입영작을 해보니까 좀 다르죠. 하는 영어 해보니까.
1: 맞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make, 누구, 무엇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는 공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넣기 쉬우라고 해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두 개 해보면 굳이 그거를 다시 보지 않고도 입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동화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상우 씨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좀 많이 하세요.
1: 연습 네. 많이 할게요.
2: 네. 50개만 하세요.
1: 아, 왜?
2: 오케이. Alright.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1: Oh, you seem very stressed today.
3: I'm studying so hard for my finals.
1: Oh, let me make you a sandwich.
3: No, thank you. I might fall asleep.
1: Oh, okay.
3: I need to go.
1: Okay, right. Okay. Oh, 천천히 해. 아이고.
3: Yes.
0: 잘하셨습니다.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우린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해야 돼. 이런 느낌.
1: 뭐, we need to.
2: 맞아요. We need to.
0: 동사원형.
2: Study.
1: Yeah.
2: Harder. Right? 그냥 hard 해도 되는 더 열심히니까 harder.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seem 형용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는 외로워 보여. 아, 걔 외로워 보여. 어떻게. 요 느낌.
1: 이야. Yeah. 네,
2: 가능할까요, 요거?
1: 요거 3인칭 단수, 요거 함정만 조금 피해가시고요.
2: 아, 그럼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2: 네, 실수는 아름다운 겁니다.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깔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tomorrow!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0: 종합교육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 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 마.

0: 있는 것 같아요.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무더위에 우리가 간절한 건 단숨에 더위를 식혀줄 차가움. 얼음만한 게 있을까요? 차갑고 단단한 얼음을 무한 변신시키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들.
1: 한국여행에서 촬영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요.
0: 작품이 된 반가운 글자, 바로 그 한국여행이 무한 변신 얼음의 세계로 갑니다. 어서 가시죠. 시원한 얼음 찾아 도착한 곳, 대전광역시. 30년 넘게 얼음을 조각해온 최민병씨. 민병씨의 손길 몇 번에 네모난 얼음이 금세 변신 중입니다.
1: 지금 한 35년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개수로 세면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됐겠죠.
2: 몇만 마리 독수리를. 네.
0: 그간 민병씨의 손길로 탄생한 독수리만도 수없이 많다는데, 용맹과 도전을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얼음 조각 중에서도 많이 찾는 작품이기 때문이라죠. 그래서 이제는 기온이 높아도 얼음이 녹기 전에 뚝딱 완성해낸답니다.
2: 벌써 다 되셨어요?
1: 예.
2: 지금 뭐 10분도 안 됐는데요?
1: 이런 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머리에 있어서 그냥 저절로 손이 가는 것 같아요.
0: 공대를 나와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접한 얼음 조각. 작은 작품부터 커다란 구조물까지 얼음을 변신시키는 게 너무 즐거웠답니다.
1: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생은 또 즐겁게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즐거운 일을 계속 찾다 보니까. 가끔 놀러 와요. 자기도 이제 이 친구도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가 바쁘거나 하면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0: 아버지를 닮아 디자인에 소질이 있는 희승 씨. 아버지처럼 얼음 조각가의 꿈을 품기 시작했고 차근차근 기술을 배우는 중이랍니다.
1: 다음 주에 그 펭귄 조각을 하나 해야 되거든. 과천에 가서.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연습을 해봐. 연습해보고. 잘하면 거기 데려가고 못하면 안 데려가고.
0: 진지한 모습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0: 지켜보던 아버지의 눈에는 아직도 서툰 점이 먼저 보인다네요. 결국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세밀한 선들을 잡아줍니다. 그러자 손길 몇 번에 귀여운 펭귄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쉽지 않네요. 연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맞닥뜨리니까 당황스럽고.
2: 얼마나 더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연습.
1: 일주일이면 되지 않을까요?
3: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만들면 우리가 이거로 한 100개는 만들어 봐야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나오죠. 처음 만드는 것 지금 뭐 잘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신이
3: 정신은 빵점.
0: 희승 씨가 점심을 준비하는 사이 아들을 위해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는 민병 씨.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재미삼아 만들곤 했던 얼음 그릇입니다. 세상에 몇 안 되는 특별한 그릇을 선물하는 아버지래요.
2: 이거는 누구 그릇이에요?
3: 아들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냥 하트로 만들었습니다.
0: 특별한 고명어 없이 면과 육수만으로도 시원함이 가득한 얼음 그릇 냉면. 몸도 마음도 절로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4: 그 양이 많다.
5: 와, 참.
1: 손이 더 작아.
4: 얼음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조각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딸이 꼭 얼음 조각 해달라는 거야. 얼음 조각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게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억지로 하나 해줬어요.
0: 말은 그렇게 해도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얼음 조각이네요.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얼음 순무장.
7: 예, 알겠습니다.
6: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0: 오늘은 야외 작업이 있는 날. 날이 무더운 만큼 속도가 중요합니다.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기 전 채비를 마치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더운 여름에 야외 작업은 어떤 것일까요?
8: 어디 축제장이 있는데 거기서 뭐 좀 조각해달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다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0: 도착한 곳은 축제 현장. 지금 한창 철을 맞은 여름 과일 복숭아 축제 현장입니다.
8: 그 화채를 담는 그릇을 얼음으로 만들려고 해요.
2: 아, 그거 네. 크기가 어느 정도?
8: 길이 6m? 6m. 네.
0: 오늘의 작업명은 과일 화채를 위한 거대한 얼음 그릇을 완성하라. 2시간 안에 맞춰야 한답니다. 폭염에 금세 녹기 시작하는 얼음. 얼음이 녹기 전에 그릇 형태로 이어 붙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묶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네요.
8: 아, 이 틈새가 있으면은
9: 바람이 들어가면서 틈이 자꾸 벌어져요. 눈으로 떼어놓으면 접착이 돼가지고 천천히 녹겠죠.
0: 더위에 얼음이라니 얼마나 반가울까요?
10: 옆에만 있어도 시원해요.
11: 옳지.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10: 하체.
11: 아, 하체 만드는 중이에요?
12: 최고다. 얼음 왜 가져가신 거예요?
13: 아, 저희 이제 음료수 좀 시원하게 하려고요.
0: 축제장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13: 감사합니다.
14: 안녕하세요.
0: 화채가 새지 않도록 비닐까지 씌워주면 대형 얼음 화채 그릇 완성. 오늘의 미션 완료.
9: 반지만 땡겨졌네요. 네, 녹을까봐 지금 정신없이 했거든요.
0: 완성된 얼음 그릇 위로 달콤한 제철 과일을 듬뿍 넣어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줍니다.
15: 이거 몇 인분이에요?
16: 3,000인분이요.
15: 3,000인분이요?
16: 네. 복숭아가 지금 15상자, 나무 상자로. 수박이 10센통. 거기다가 이제 다른 블루베리가 한 20kg 들어갔어요.
0: 얼음까지 더해 과일 화채 완성. 무더위에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줄이 금세 길어졌습니다.
17: 저렇게 쭉 줄 서서 얼음에서 막하니까 본능적으로 오는 거죠.
18: 여기만 해도 몸이 꽝꽝 얼어요. 너무 시원해.
0: 한 그릇씩 받아든 얼굴에 시원함이 가득합니다.
17: 힘드세요.
16: 네. 또 오시면 드릴게요. 네.
19: 완전 신기해요.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뭔가 했어요. 얼음이니까 너무 신기해.
18: 와.
20: 쏘보라. 와. 아따 저놓고. 아, 밥그릇이 얼음그릇. 아, 또 변하네.
21: 저는 이게 일을 하면서도 엄청 즐거워요. 제가 힘이 닿는 때까지 한번 하고 싶어요.
0: 남한강을 품고 있는 충청북도 단양군. 전국에 소문난 아름다운 명소는 물론 그 땅에서 잘 자란 마늘이 특산품으로 유명한 고장이죠. 더운 여름에도 단양 마늘이 인기라는데요.
22: 여기 마늘 하나요?
23: 네. 사장님, 마늘 두 개요.
0: 요즘 사람들이 찾는 마늘은 바로 이것. 이 특별한 마늘의 재료는 바로 얼음입니다.

0: 각종 제철 과일을 사용해 마늘 속을 채워줍니다. 다시 한번 간 얼음을 덮어주면 단양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특별한 마늘이 완성됩니다.
1: 피디님, 이건 무슨 마늘인지 아세요?
2: 단양 마늘이요?
1: 단양 마늘 아니고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0: 보현 씨는 지역 특산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렇게 얼음을 변신시킨 것이 단양 마늘을 꼭 닮은 마늘 빙수입니다.
1: 아무래도 단양이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특별하게 새롭게 좀 차별화된 뭔가가 없을까 고민 끝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여름에 인기가 좋은 단양의 마늘입니다. 또 다른 틀을 보여주는 보현 씨.
1: 이거는 단양 8경 중에 제1경 도담삼봉을 표현한 틀입니다.
0: 단양의 명소 도담삼봉. 높이가 다른 세 개의 봉우리를 세밀하게 표현해낸 것은 물론 도담삼봉의 정자까지 직접 구현해냈습니다.
1: 포인트는 정자죠. 또 정자도 구현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고
0: 얼음을 이용한 단양 팔경의 새로운 변신 도담삼봉 빙수입니다.
2: 어떻게 모양이 비슷한가요?
3: 네, 예, 비슷하죠.
4: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 똑같아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3: 너무 아까운데.
5: 짠.
2: 와.
5: 이렇게 딱. 이렇게 끌고.
3: 와, 시원하고. 시원하고 달콤하고. 정말 맛있네요. 여름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0: 차디찬 얼음, 그 변신의 끝은 어디일까요?
6: 네, 오늘 저희가 약탕수 온 거예요. 바다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고 재밌어.
7: 그래요?

0: 드디어 우윤희 소금 사막에 왔습니다.
1: 약간 보들보들한 소금의 느낌?
2: 해발고도 4,000m.
1: 구멍마다 연기가 나오고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2: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 낯설어서 더 끌리는 천 가지 매력을 가진 여기는 볼리비아입니다.
1: 한 자리에서 360도를 돌면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2: 볼리비아의 강인한 여인들, 촐리타. 그녀들의 이름은 역사고, 그녀들의 삶은 패션만큼 열정적이죠. 사람과 자연이 품은 끝모를 매력에 매 순간 볼리비아에 빠져듭니다. 인생에 꼭 한 번은 볼리비아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볼리비아 여행 설명서가 시작됩니다. 볼리비아? 볼리비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하늘의 도시라고 불리는 라파스. 텔레페리코를 타고 라파스의 상공을 구석구석 누벼봅니다.
1: 완전 청진당 떨어지에요.
2: 일명 죽음의 도로, 융가스 도로에서 맛보는 아찔한 스릴과 모험. 화려한 전통 옷에 숨겨진 촐리타의 애환과 강인한 산. 볼리비아 여행의 매력은 역시 사람입니다.
1: 와, 너무 그림 같아요.
2: 볼리비아까지 직항은 없는데요. 지구 반대편을 향해 날아서 두 나라를 경유하고 장장 3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알티플라노 고원에 자리한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 이곳에서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라파스 하면 하늘과 가장 가깝게 맞닿은 도시. 평균 해발 3,600m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죠. 라파스의 첫인상은 턱까지 차오르는 숨, 그리고 화려한 빛깔들. 숨 쉬랴 구경하랴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3: 라파스 con mil colores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뜻은 라파스는 천가지 색깔을 가진 도시라는 뜻이에요.
2: 천가지 색을 가진 도시, 라파스는

0: 그 별칭답게 알록달록 색깔이 넘치는데요. 볼리비아에 오면 먼저 찾는 곳이 재래시장. 특히 여긴 이름도 무시무시한 마녀시장입니다.
1: 어, 여기는 신기하게 나무를 파네요. Esto para qué, señor?
2: Para los santos. Es un incienso natural.
3: Para quemar.
1: Para quemar.
3: Sí, esas cositas es para los santos. Es un incienso natural. Se quema y el olor es diferente, es dulce.
1: 진짜 신기하네요. 그냥 냄새를 맡아도 달달한 냄새가 진짜 나요.
0: 부정한 기운을 정화시켜주는 나무, 팔로 산토랍니다.
1: 어, 여기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야마 새끼들을 태아일 때 말린 거예요.
0: 저도 볼 때마다 놀랐는데요.
4: 에서 desde cuántos años?
3: Desde los primeros.
4: Desde años, años.
1: 더 작은 라마 새끼들도 있습니다. 이건 두 달이 된 라마 새끼들이고요.
3: 이건
0: 태어나지 못한 라마의 태아를 말린 것은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1: 죄송해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3: Pachamama muy importante. La Pachamama abre su boca cada seis meses.
4: ¿Su boca?
3: Sí, abre la boca, la tierra, y ahí le das la comida, cosas las dulces, llama, planta, lo que ella quiere.
4: Oh.
3: Vivimos en la Pachamama, comemos de la Pachamama, y cuando morimos volvemos a la tierra. Ese es el monolito Ponce, protector del hombre.
0: 볼리비아인 대다수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면서도 고대 신앙을 믿고 있는데요. 파차마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토착 신앙이 일상 속에 공존하고 있죠.
1: 콘도르파스 새거든요. 독수리 같은 새인데 이 새는 여행을 할 때 지켜준다고 하고요. 우정을 상징하고요. 야마는 뿌마는 집을 보호하는 조형물이래요.
0: 고양이 뿔 빼고 다 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마녀시장. 대지의 여신 빠차마마는 볼리비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 신앙인데요. 풍요와 복을 비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라파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있는데요. 시내 어디에서나 고개를 들면 하늘을 가로질러 달리는 수많은 케이블카들이 보입니다.
1: 라파스의 가장 큰 명물 텔레페리코가 보입니다.
0: 텔레페리코는 우리네 지하철같이 고산도시 라파스의 곳곳을 이어주는 대중교통인데요. 하루에 약 3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죠. 이곳이 텔레페리코를 타는 정류장. 라파스를 제대로 구경하는 법을 공개합니다.
1: 여기 노선을 보면
0: 색깔별로 다른 노선이 총 10개.
1: 저희가 지금 산 표는 오 볼리비아노로 이렇게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0: 1회 탑승 요금은 하나로 약 980원. 탑승 시스템도 최신식입니다. 승강장 모습은 어떤지 궁금했는데요. 마침 초록색 노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텔레페리코 곤돌라는 정류장에서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탑승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5: Hola, buenos días.
0: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한눈에 라파스가 들어오는데요. 텔레페리코는 라파스와 엘 알도를 연결하며 해발고도 4,100m까지 운행을 하는데요. 안반지형이라 지하철을 만들 수 없는 라파스에 대중교통의 혁신이 되었습니다.
5: 텔레페리코를 타니까 라파스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6: Hasta donde va?
7: La siguiente parada.
1: Siguiente parada? 어, 다음역에서 내리신대요. 아쉬워요.
6: He tomado el teleférico azul, el plateado, el morado y ahora es el azul.
5: Entonces, tres veces ha cambiado.
6: Cuatro.
5: ¿Cuatro?
6: El minibus. Minibus. Una hora, hora y media.
5: ¿Pero esto, teleférico? Media hora.
6: 45 minutos. Llenísimo el teleférico.
5: Llenísimo.
6: Era rojo, la línea roja, la primera línea que se era uno, llenísimo, porque todos querían subir, querían conocer, querían ver desde arriba, ¿no? Todo lo que es. Algo magnífico.
1: ¡Ah!
0: 텔레페리코를 타면 라파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어요.
8: Gracias,
0: Diana. Adiós. Muchas gracias. Diferentes viajeros se saludan cordialmente. Chingy, ya. Chingy, ya. Chingy, ya. Chingy, ya. Chingy, ya.
8: Chingy, ya. Chingy, ya. Chingy, ya. Chingy, ya. Chingy, ya. Chingy, ya.
9: Que acabo de venir cosiendo las gradas y no hay trancadera, uh-huh. rápido. Uh-huh. Esa es la ventaja del teleférico.
0: Uh-huh. 교통체증은 제로, 이동시간은 절반으로. 텔레페리코야말로 해발 고도 3,600m가 넘는 라파스에서 효과적인 이동수단이죠. 환승도 쉽습니다. 거기다 환승 때마다 누적 할인도 되고요. 노인 우대권까지 있으니 라파스 사람들이 자랑할 만하죠? 텔레페리코 곤돌라의 탑승 정원은 최대 10명. 균형을 위해 서로 앉는 위치를 맞추기도 합니다.
8: Vale, pasen, pasen, pasen. ¿Podemos subir con ustedes?
10: Sí.
8: Sí, no te voy a morder.
11: ¿A dónde van usted?
10: Hasta el alto.
11: ¿El alto?
10: Sí.
0: 텔레페리코의 종점은 해발 고도 4,100m의 엘 알토.
11: 네. 여기 밑에는 엄청 부잣집들이 많네요.
0: 라파스는 다채로운 풍경을 품은 도시. 여기서는 고도가 곧 경제력의 차이죠. 저지대일수록 고급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지대가 낮아질수록 집값이 비싸지는 거죠. 저지대에서 고지대까지 고도 차이는 약 400m. 그래서 가난한 이주민이나 원주민들은 고지대에 모여 산다고 합니다.
11: Hay derrumbes a veces.
10: Derrumbes. Hay un lugarcito donde sacan las casas aquí, creo.
11: Se han caído.
10: Sí, todavía está cerca.
0: 산사태의 위험을 안고 사는 고지대 사람들. 라파스의 서민 거주 지역 엘 알토입니다. 엘 알토는 스페인어로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요. 해발 고도 4,150m에 위치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전통 문화가 진하게 남아있는 곳이죠.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8: 너무 귀여워요. 엔 벤타라고 써있죠? 이 벤타가 스페인어 뜻으로 차를 판다, 판매하고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0: 엘 알토의 일요일, 매주 시장이 열립니다. 여기는 중고차 매매시장인가 본데요. 새 주인을 찾는 차들이 골목에 빼곡합니다.
8: 양쪽에 다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사실은 불법 주정차이지만 차를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금 신형차들도 있고 오래된 차들도 있고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0: 여행을 다니며 신기하고 다양한 재래시장을 구경했지만 도로 한복판에 중고차 시장은 처음인데요.
8: 저쪽에도 주차되어 있는 차들,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다 중고차로 지금 나와 있는 차들이에요.
0: 도로 양쪽을 차지한 게 전부 다 판매하는 중고차. 매주 일요일마다 다양한 차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라파스에선 판매 중개인이 따로 없는 데다가 서류 문제도 복잡해서 직접 사고 파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8: ¿Por qué estás limpiando coche?
12: Es para darle brillo, para que se vea bonito, pues,
8: para que se vea.
12: Que se enamore, para que lo lleve, para eso. Todos hacen lo mismo acá.
0: 전문 중개인이 따로 없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 Se reciben, se venden, venden. Uh-huh. Y no les importan los papeles, los propietarios. ¿No? Hay otros que son revendedores.
0: 라파스에선 중고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중산층인데요. 여긴 흥정이 한창입니다.
8: Pero no están dando buen descuento.
13: No. No me está bajando.
8: Sí, hay que negatear mucho, sí. 이 차가 아마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0: 가족이 탈차를 찾는 손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0: ¿Qué tanto descuento necesitan? ¿20%, 10%? A ver.
1: 10%.
0: ¿Esto en cuánto está?
2: 23.000.
0: ¿23.000? Oh, 23.000 불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에 벌써 다 탑승하셨어요. 온 가족이 들어갈 수 있나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나스! 컴프라머스! 예, 아무나스! 제가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3: 환정이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들죠?
4: 아따 레고!
0: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3: 20세기 중반, 라파스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위성도시로 개발된 엘알토. 엘알토의 일요시장은 명물 중의 명물이죠.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저의 발걸음을 이끄는데요. 제가 꼭 먹고 싶었던 바로 이것.
0: 오, hola. Este pan, ¿cómo se llama?
3: 우민따입니다. 옥수수 가루에 계피와 설탕 등을 넣고 구운 전통 빵이랍니다.
0: 옥수수 이파리로 이렇게 감싸고 안에도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약간 빵처럼 만든 거거든요. 남미에서는 많이 먹는 음식이고 또 이건 볼리비아 스타일로 만든 것 같아요.
3: 보기만 해도 식욕을 자극하죠?
0: 맛이 아주 좋아요. 달달해요. 달콤합니다. 약간 옥수수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만들어 오시나 봐요.
3: 우연히 들린 가게가 알고 보니 전통 있는 우민따 맛집.
0: 원래 bien sabroso.
1: Gracias.
0: ¿Usted cuántos años le lleva haciendo?
1: 35 años.
0: 35년 되셨대요. 장인이십니다.
1: Ese es un proceso de mezclar. Se le mete canela, anís, sal a gusto, azúcar, leche, huevo, anís, canela. Para que sea más rico, mantequilla.
0: Este se comen muchos bolivianos, ¿verdad?
1: Le encanta.
0: Le encanta.
3: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에랄도에 온 이유, 이곳의 명물을 만나러 가볼까요?
0: 벌써 소리가 들려요. 시작된 것 같아요.
3: 드러는 보셨나요? 볼리비아 전통 옷을 입은 여인들의 레슬링 경기. 화려한 치마를 입은 채 거침없이 온몸을 내던지며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녀들. 이게 바로 에랄도의 명물 촐리따 레슬링인데요. 1970, 8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프로 레슬링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경기가 격렬해질수록 환호성은 높아지고 프로 레슬링이 남자 선수의 전유물이란 고정관념도 깨집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촐리따 레슬링. 근데 이 선수들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경기를 본 후라 그런지 전통 옷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그녀들은 바로 촐리따. 볼리비아 원주민 여성과 그들의 전통 복식을 일컫는 말인데요. 풍성한 전통 치마에 따운 머리. 중절모가 특징이죠. 참, 보자기 형태의 전통 가방도 빼놓을 수 없죠. 촐리따는 머리 모양도 중요한데요. 긴 머리를 양갈래로 따 라마 꼬리로 만든 장식을 달아야 하죠. 과거엔 가난하고 차별받던 원주민의 상징이던 촐리따. 지금은 강인함과 전통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편의점보다 많은 가판대.
0: Hola, señora. Hola. Entonces, este jugo.
5: This is the...
0: Coco.
5: Coco.
0: 이건 젤리라고 합니다. Esto cuánto cuesta?
5: Un bolivian.
0: ¿Y estos?
5: Dos bolivianos.
0: Dos bolivianos.
3: 과일이 들어간 요거트는 조금 더 비싼데요. 제가 찾는 게 뒤에 숨어 있었네요.
0: ¿Y esto qué es?

0: conchinchi. Moconchinchi. Moconchinchi. Es una bebida tradicional de Bolivia.
1: Ah, natural.
0: Natural. Ah.
2: 그러면 저는 볼리비아에서만 마실 수 있는 모코친치 복숭아를 말린 음료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2: Gracias. 오, 많이 달지 않고요. 복숭아 향이 은은하게 나요.
3: 모코친치는 말려서 찐 복숭아를 뜨거운 차에 우려내 마시는 볼리비아의 전통 음료. 향긋한 복숭아 향이 일품이었어요.
0: ¿Por qué los bolivianos toman mucho de este mocochinchi? Es bueno para respiración. Ah.
3: 워낙 고지대라 여행자들은 고산병을 겪기 쉬운데요. 모코친치 한 잔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가판대 주인장도 촐레타였네요.
0: 아, entonces dos personas trabajan en el mismo puesto, pero entrenado. 아, buena idea.
3: 이 작은 가판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데요. 대부분의 촐리따들은 일하는 강한 어머니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라파스의 맨 꼭대기, 텔레페리코의 종점, 엘 알토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엘 알토는 촐리따의 삶의 터전이자 볼리비아 원주민의 전통 문화를 짙게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0: 어, 그래피티를 엄청 예쁘게 해놨어요. 꽃들을 그려놨네요.
3: 근데 계단을 오르니 높은 고도가 온몸으로 실감이 나는데요. 산소가 희박하다는 느낌이 이런 것이었나 봐요.
2: 더 이상 못 가요.
3: 동네 구경하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0: 여기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3: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진 집들이 아름답죠? 안데스 고원지대에서 온 이주민과 원주민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엘 알토. 서민 거주 지역이자 가난의 대명사였지만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주도한 벽화 사업을 계기로 변화를 맞았죠.
0: ¿Usted cuántos años vive, lleva viviendo aquí arriba, señora?
4: Recién vivo así 5 años. Aquel lado en la Alcoreza vivía yo. Aquel lado no era mi casita, era alquiler nomás.
0: Ah, ¿usted compró su casa?
4: Sí.
0: Oh, ¡felicidades!
3: 볼리비아도 우리네와 마찬가지로 집 장만이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벽화 마을보다 더 높은 곳에 집을 샀다는 아주머니.
0: 아, trabajaron muy duros para comprar la casa.
4: Hace 30 años también he sufrido alquiler. Sí, pero después me compraron.
0: Mucho, señora.
4: Mi esposo no tenía trabajo fijo, entonces yo trabajaba en la alcaldía. Y entonces sobre eso me prestamos, me he sacado con eso y comprado.
0: Mujer fuerte. Las mujeres bolivianas, las cholitas son muy fuertes.
3: 30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 역시 촐리따의 강한 생활력은 말뿐이 아니었네요. 독특한 전통 옷을 입고 생활 전선에서 맹활약하는 촐리따들. 볼수록 볼리비아의 촐리따가 더 궁금해집니다. 온 동네 치마는 여기 다 모인 것 같죠?
2: 오, 색감이 엄청 화려하네요. 이런 연두 색깔 치마도 있고 초록 색깔도 있고.
5: Hola, buenas tardes. Usted va a comprar esa tela y van a hacerle en sus tallas.
6: Sí, vos vas a comprar tu dinero y vos vas a...
5: Ah, y luego te...
6: Ah, pues puede ser para mañana en la tarde.
3: 촐리따의 전통 옷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성복이 없다는데요. 모두 맞춤 제작이죠.

0: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5만 5천 원. 서민의 평균 월급이 약 40만 원 정도인 볼리비아에서는 비싼 옷이죠.
1: 30, basta. Una falda le lleva más o menos 10 metros de... 아, 보세요.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서 10m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m가 들어간다고도 하시네요.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바스타라고 하는 요 작은 주름들 있잖아요. 이게 또 많이 들어가면 천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Si hay más basta significa mejor.
0: 주름이 많을수록 치마가 풍성해지니 춤출 때 정말 돋보이겠네요.
1: 아, 춤추러 갈 때는 이렇게 큰 걸 입고 가야 된대요. 안녕!
2: 볼리비아 les ama.
1: 브라보! 너무 귀여우시죠?
0: 주름을 넣은 치마와 화려한 숄, 그리고 중절모. 라파스의 패셔니스타가 따로 없는데요. 전통 옷은 촐리타의 일상이자 자부심.
3: 아, 여기는 촐리타 옷이 엄청 화려해요. Hola.
1: ¿Puedo pasar?
3: Sí.
2: Sí, también hay a la venta y al frente. Eventos o ya sea para danzas igual.
1: 입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DP를 해 놓고 저 위에서 끊어 줍니다.
3: Pero no importa la cintura.
2: Tiene. Hacemos para recorrer ya. Es para más fácil ya. Se puede recorrer para la cintura la talla que desee uno.
1: 저처럼 조금 푸짐한 사람도 얼마든지 허리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서 전혀 문제 없는 옷이라고 합니다. Muy bien.
0: 풍성한 치마의 비밀은 바로 이것.
1: 이걸 캉캉이라고 하는데 치마 안에 치마가 더 풍성하게 보이도록 두른다고 해요. 허리에 두르는 것 같아요. 전 이걸 골랐습니다.
0: 자, 기대해 주세요.
3: 어때요? 잘 어울려요? 한국 최초의 촐리타입니다.
1: 저 지금 치마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입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캉캉이라고 하는 걸 여기 허리에 이렇게 해주니까 외려 허리가 더 날씬해진 것 같아요.
0: 양갈래로 머리도 따보는데요. 촐리타는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는답니다. 화려한 귀걸이에 맞춤 중절모까지 촐리타로 변신했습니다.
1: 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사고 싶어요.
0: 사실 두꺼운 천으로 주름을 잔뜩 넣어 만든 치마는 무게가 보통 5kg가 넘는데요. 그래도 예쁜 걸 어떡합니까? 패션쇼장이 따로 없죠?
3: Hola, señoras. ¿Me veo bien? Bonito, sí?
0: 저도 이 시간만큼은 라파스의 촐리타.
3: 아주 예쁘대요. 아, una foto? Sí, como no. Ven, ven.
0: 한국에서 온 촐리타를 반겨주는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3: Gracias.
0: 촐리타가 되어 걸어본 라파스. 평생 잊지 못할 추억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제 고지대의 희박한 산소에도 적응이 돼가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촐리타를 찾아서
1: 그 경기의 연습실이 이 근처라고 했거든요. 오! 소리가 들려요! 여긴 것 같아요.
0: 촐리타 레슬링을 처음 봤을 때의 예운이 아직 가시지 않는데요.
1: 아, 여기서 연습을 하나 봐요.
0: 바로 이 경기 기억하시나요? 당당하고 강한 모습,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던

0: 베슬러. 어렵게 수소문을 해 지난 경기에서 봤던 촐리타를 찾아왔습니다.
1: 아, 코치님이신가 봐요.
0: 바로 연습에 돌입하는데요. 전통 치마를 입고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타격 소리가 엄청난데요. 바닥에 변변한 매트리스도 없는 연습장이라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전통 의상을 입고 펼치는 촐리타 레슬링. 단순한 대중오락을 넘어서 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짜 경기. 온몸으로 부딪히며 고강도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소녀 촐리타의 이름은 로시타래요. 어릴 때 경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선수가 된 지 올해로 3년 차.
2: Disculpa, señora. Antes usted también luchaba?
3: Sigo luchando.
2: Sí, sigo luchando. ¿Cuántos años ya llevas luchando?
3: 17 años. Bueno, de fanática luchadora venía a ver la lucha.
2: Y luego me voy a luchar también.
3: Sí, la tradición de la chola paseña.
0: 화려한 촐리타 복장으로 링 위에 서는 게 이들의 전통이죠.
3: Bueno, orgullosísima de mi tradición. Mis papás, mi mamá, mi abuela han sido de pollera. Yo también.
2: También usted también tiene mucho orgullo.
3: Mucho.
2: Entonces voy a ver cuando usted lucha.
3: Claro. Soy pero de las malas.
2: ¡Ah! ¿Qué? ¿Pero por qué? ¿Por qué mala?
3: ¡Ah!
0: 역시 연륜에서 나오는 쇼맨십이 대단합니다. 그에 비하면 로시타는 무명 신인이라 더 부지런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 Ya terminó el práctica. ¿Estás bien? Es que yo escuché paz y paz.
4: Claro, fueron caídas. Sí, la verdad. Bueno, hay muchas personas que quieren, pero no todas pueden, porque la lucha libre es lágrimas, sudor y sangre. Tienes que sufrir mucho, tienes que entrenar mucho.
2: 진짜 힘들고 진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대단해요.
4: Seguir con la lucha, seguir mejorando cada vez más y que la gente conozca mi nombre.
0: 촐리타 레슬링은 피, 땀, 눈물 이 세 단어가 인상적인데요. 드디어 경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5: Está bastante metida. El conteo fue de dos.
0: 먼저 남자 선수들이 흥을 돋웁니다. 가볍게 팝콘을 먹으며 즐기는 순서라고 할 수 있죠. 남자 선수들의 경기가 끝나면 오늘 저는 18살 촐리타 레슬러 로시타를 응원할 거예요. 능숙하게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데요. 흥겨운 춤으로 저도 한몫 해줍니다. 레슬링엔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요. 등장을 알리는 멋진 세리머니. 그만큼 쇼맨십과 드라마가 강조된답니다. 그리고 선한 역과 악한 역의 구도가 뚜렷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은 로시타가 악역을 맡았고 가면을 쓴 선수가 선한 역할인데요. 시작부터 흥미진진. 악역을 맡은 로시타가 밀리는 중인데요. 촐리타 레슬링엔 다양한 고난도 기술과 힘, 그리고 퍼포먼스도 빠질 수 없는데요. 옛날 추억의 프로레슬링을 보는 것 같죠?
5: 로시타 프로레슬링, 라 로시타.

0: 촐리타 레슬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원래 남자의 경기가 인기가 높았지만 촐리타들이 참여하면서 인기가 반전됐습니다. 더불어 촐리타의 전통과 정체성을 알리는 상징이 됐죠. 악역이지만 로시타 정말 멋집니다. 로시타의 맹활약으로 경기의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는데요. 일방적으로 때리는 악역 로시타를 응원하지만 촐리타 레슬링 전통에 따르면 선한 역이 이기게 돼 있죠. 그래서 승부의 향방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후반에 들자 가면을 쓴 선한 역이 승기를 잡는데요. 여자들의 경기라고 믿겨지지 않는 강렬함, 마침내 건선징악, 착한 역할이 이기며 경기가 끝납니다. 유명 선수가 아니면 본업이 따로 있어야 될 만큼 적은 출전료. 사실 돈보다는 자부심으로 하는 일이죠. 라파스의 황홀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Welcome back. Your dreams were your ticket. 소녀 촐리타의 일상은 어떨까요?
1: 로시타는 집이래요. 로시타가 키우는 강아지들이고요.
0: 고지대에 위치한 로시타의 집. 기대에 차서 번듯한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1: Hola, ¿usted cómo se llama? Picón.
0: 짓담한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집안 내부. 어떻게 된 일일까요?
2: Pero Rosita, aquí se parece que están bajo construcción. ¿Y usted vive aquí?
3: Sí. es que con la ayuda no utilizamos a ningún trabajador. Solo simplemente mi familia, mi mamá, mi papá, yo y mi hermanito. Empezamos a hacer es fruto de nuestra propia mano.
0: El Alto 주민 대부분은 로시타네처럼 돈이 모일 때마다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1: Para la familia. Ven, ven, acérqueme.
0: 마침 로시타의 부모님도 퇴근을 해서 온 가족이 모였네요. 18. 촐리타의 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아가씨는 아가씨예요. 이것 좀 보세요.
0: 거친 경기를 하던 악역은 어디를 가고 볼리비아 MZ세대의 감성이 물씬 풍깁니다.
1: 어떻게
0: 4살 때 할머니가 장만해준 촐리타 전통 치마.
4: Porque me da nostalgia, me es algo de recuerdo que y también esto me lo hizo hacer mi abuelita.
1: Me siento.
0: 아직 어린 나이에도 촐리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남동생도 살뜰히 돌보는 듬직한 장녀랍니다.
1: Hola, buena hija.
4: Estudiosa y le gusta también fútbol, le gusta también. Luchar. He visto primeras veces, me he sentido mal. Hay veces le pegan, le patean. Me he sentido mal. Y cada domingo voy. Domingos nomás.
0: 집을 지으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중이라는 로시타. 주말낮에는 어머니와 음식을 팔기도 한답니다. 여기는 힘들 때마다 찾는 곳.
1: 아! 와, 너무 그림 같아요. 진짜 아름다워요.
0: 보름달 아래의 라파스의 야경. 촐리타들의 고된 삶과 영혼을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요? 참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촐리타와의 추억을 담은 라파스를 떠나 융가스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악도로, 그 명성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융가스도로, 말 그대로 죽음의 길.

0: 언덕 꼭대기에 세워진 거대한 예수상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윤가스도로를 달리기 전에 들르는 휴게소 같은 곳인데요. 술과 제사에 쓰는 나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1: 지금 보시면 여기 나무도 팔잖아요. 이 나무로 저기서 태우고 있어요.
0: 진지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알고 보니 데스로드에 가기 전 운전자들이 제물을 바치며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1: 고산이어서 불이 잘 안 탈까봐 알코올을 저렇게 붓는다고 하시네요.
0: 볼리비아 제사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라마의 태아도 아낌없이 태우고요.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걸까요? 준비한 꽃과 곡물은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에게 바치는 것이죠. 파차마마가 좋아하는 코카잎까지 아낌없이 바칩니다. 이곳은 무사기한과 안전을 기원하는 운전자들로 항상 북적이는데요. 특히 8월은 파차마마를 기리는 달로 제사를 더욱 성대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1: 대지의 여신이 입을 벌리는 달이라고 하거든요. 2월달과 8월달. 그래서 그때는 대지의 여신에게도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고 해요.
0: 한 해에만 2,300명 정도가 희생됐다는 죽음의 도로. 과연 어떤 길일까요? 저 멀리 보이는 길이 바로 데스로드로 가는 길. 보기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간절한 기도가 부디 파차마마에게 전해지겠죠? 그런데 이쪽 분위기는 턱 다른데요.
1: 저기 지금 자전거 타려고 다들 준비하시나 봐요.
0: 한쪽에선 생과사를 건 제사가 펼쳐지고 다른 쪽에선 모험을 준비하는 상반된 풍경이 펼쳐지네요.
2: So from here, we're towards where are you going?
3: Death Road.
2: Oh, yeah. Death Road?
3: Death Road.
2: Yeah. And then you're gonna ride bicycle there?
3: Down.
2: But why did you choose here?
3: I mean, because you have to do it. If you are in La Paz, you have to do it.
0: 악명 높은 그 길을 산악자전거로 달린다는데요. 매년 전 세계 모험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윤가스 도로는 라파스와 북부의 도시를 잇는 64km에 이르는 길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해 죽음의 길로 불리죠. 그래서 극한 모험을 즐기는 자전거 투어는 경력이 많은 가이드와 동행해야 합니다. 드디어 마주한 데스로드. 예측하기 힘든 그 커브에 도로 옆은 천길 낭떠러지.
1: 여기가 볼리비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험한 길, 데스로드의 시작점입니다.
0: 산중 계곡이라서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가 자주 낀다고 하더니 오늘이 그날이네요.
1: 진짜 멋있다.
0: 감탄이 나오는 신비한 풍경. 하지만 저 안개 속에 무시무시한 낭떠러지가 숨어 있겠죠?
1: 데스로드의 운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도는 3600 정도로 1000 이상 내려왔지만 바람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세게 많이 불어요. 와. 아, 완전 천길 낭떠러지예요. 진짜 발 한번 잘못 디뎠다가.
0: 저도 웬만큼 강심장인데도 심장이 두근두근, 다리가 후들거리네요.
1: 와, 진짜 무섭다.
0: 거의 1차선에 불과한 좁디 좁은 도로.
1: 여기 3.5라고 써있잖아요. 이 뜻이 도로 폭이 3.5m 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0: 진짜 도로폭이 좁아요. 완전 일방통행 같은 길을 차두 대가 운행하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합니다.
1: 차들이 마주치면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바로 낭떠러지예요.
1: 1935년 파라과이 포로들이 수없이 죽어가며 건설한 도로.
0: 기암 절벽도 보이고 이 운무 속을 걸으니까 꿈속을 걷는 그런 기분입니다.
1: 위험한 만큼 모험의 매력도 큰 법. 트레킹을 하고 있자니 도파민이 솟는 것 같네요.
0: 볼리비아가 정말 천의 얼굴을 가졌다는데 천의 얼굴이 아니라 만의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1: 데스로드의 인기가 실감납니다.
0: 여기 자전거, 산악 자전거로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1: 데스로드를 건설하며 죽어간 사람들의 슬픔이 배어 있는 길. 하지만 누군가에겐 스릴 넘치는 모험의 길이 되는 아이러니의 기분이 묘해집니다. 잦은 사고와 위험성 때문에 볼리비아 정부가 20년에 걸쳐 인근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지만 난간도 없는 급경사에 급커브가 도사린 데스로드를 계속 달리고 있죠. 걷다 보면 추모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데스로드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는 것이죠.
0: 여기서 돌아가신 아저씨 성함이랑 아저씨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추모비를 세워요. 그래서 이분을 잊지 않고 또 여기 지나가시는 다른 분들이 조심히 안전하게 지나가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 추모비는 고인을 기리는 동시에 위험을 경고하는 표식이랍니다.
0: 너는 조용히 떠났지. 우리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Déjanos el corazón herido. 우리의 심장이 아프다.
1: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는데요. 데스로드라는 악령만큼 저마다의 그리움과 슬픈 사연들이 잠들어 있는 길. 저도 간절히 기도하며 이 길을 지납니다.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의 곁으로 간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마음과 함께요. 위험과 동시에 인간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데스로드. 볼리비아의 매력도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영문학부에서 셰익스피어와 르네상스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셰익스피어의 탁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16세기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출판 문화 산업이라는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가 자신이 다루는 매체, 연극의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습득해서 활용했는지, 또 고전 문학과 전통을 자신의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또 재구성을 했는지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셰익스피어의 장르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여기에서 셰익스피어의 시는 제외하고 주로 희곡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장르에는 희극과 역사극과 비극이 있습니다. 1623년 제1·2절판에 이 세 가지 분류법에 의해서 작품들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희극의 코미디의 14편, 역사극의 10편, 비극의 12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류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1623년 이전에 출간되었던 여러 편의 작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리어왕은 1623년 2절판에서는 비극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1608년에 출판된 책에서는 히스토리, 즉 역사극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역사극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리차드 2세와 리차드 3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출판된 책에서는 비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1, 2절판의 분류법이 믿을만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셰익스피어 시대의 장르 구분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라거나 다소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들에서 기존의 장르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서로 다른 장르의 문법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고 혼합된 어떤 미학을 추구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 희극은 흔히 낭만 희극, 로맨틱 코미디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낭만 희극이라는

An upstart crow, beautified with our feathers. 자신들의 깃털로 장식해서 벼락 출세한 까마귀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기와 같은 훌륭한 작가들의 줄거리나 방식을 훔쳐다가 자기를 치장함으로써 인기를 얻은 작가라는 비난이었죠. 이 그린의 비난은 한편으로는 셰익스피어가 아 성공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였고요. 또 다른 한편은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특히 초기에는 다른 여러 성공한 작가들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그럼으로써 자신만의 미학적 틀을 만들어가던 작가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릴리와 그린의 희극을 적극적으로 모방하여 낭만 희극의 가능성을 최초로 시도했던 작품이 베로나의 두신사라는 작품입니다. 이 베로나의 두신사의 성공 이후에 셰익스피어는 10여 편에 달하는 낭만 희극을 발표하고요. 이게 셰익스피어 희극의 일종의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한여름밤의 꿈,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공연한 헛소동, 당신 뜻대로, 사랑의 헛수고, 시비야 등등등 이 낭만 희극에 해당합니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 1590년대 동안에 만들어지고 공연되었습니다. 이 낭만 희극에는 거의 언제나 사랑에 빠진 청춘 남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 항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끝내는 결혼에 이르는 그런 종류의 스토리로 구성이 됩니다. 또 동시에 이런 작품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더없는 행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위험이 내재된 감정적 사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소유욕, 질투심, 우정과 이성의 충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랑을 망칠 수도 있고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는 매우 낙관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낭만 희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낭만 희극에서 셰익스피어는 기존에 있었던 영국의 훌륭한 작가들 모방하고 그들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초기 희극 중에 하나는 말괄량의 길들이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말괄량의 길들이기는 어떤 의미에서 영국적인 희극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편으로는 테렌스나 플라우터스 같은 고대 로마 희극을 모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문학 전통에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이 작품에는 두 개의 플롯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플롯은 비앙카 루첸치오 플롯인데요. 루첸치오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비앙카랑 연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녀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비앙카는 굉장히 어떤 밀당을 즐기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비앙카 루첸치오 플롯은 당시에 유행하던 이태리에서도 유행했고 또 고전 희극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밀당을 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페트루키오와 캐터린 커플은 주먹질만 안 했지 거의 쌈박질에 가깝습니다. 이 두 커플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경쟁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더 세 라는 방식으로 서로 갈등을 하죠. 이 후자가 바로 영문학, 중세 영문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The War of Sexes라고 표현되는 어떤 문학 장르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테이밍 오브 더 슈루, 말괄량의 길들이기에서는 셰익스피어는 영문학 전통과 고대 그리스 로마 전통을 결합해서 새로운 미학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은 역사적인 소재를 다루는 작품들인데 사실 역사극이라는 용어는 장르로서나 문법 으로서 정형화하기는 딱히 어렵기 때문에 역사극이 과연 하나의 장르인가라는 질문을 학자들이 많이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어왕이나 희극 심벌린 같은 경우도 영국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리어왕이나 심벌린은 역사극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 코리올레이너스나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 줄리어스 시저 이런 작품들도 로마 시대의 역사를 다루지만 역사극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역사를 다루되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기 이전 한 400년 정도에 가까운 영국의 역사만을 다루는 작품을 역사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특히 헨리 6세 1부, 2부, 3부 그리고 리차드 3세 이런 네 작품을 묶어서 셰익스피어의 첫 번째 4부작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 작품들이 쓰여진 시기는 159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1588년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물리치고 국뽕에 가득 차 있던 시기입니다. 민족주의적 광풍이 막 몰아치던 시대였고요. 셰익스피어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작가들이 영국의 역사를 소재로 해서 영국은 위대해, 우리는 위대한 국가야라는 종류의 국뽕을 퍼뜨리던 시기였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이런 흐름에 올라탔던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이후에 1590년대 후반에 또 자신의 시대와 조금 더 가까운 장미 전쟁 시기를 소재로 하는 또 다른 4부작을 발표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역사극을 10편이나 쓰면서 영국의 근세 역사, 즉 1600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 이전 3, 400년의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데요. 마치 우리 시대의 대하 사극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런 역사극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알게 모르게 잉글랜드의 역사를 목적능률적으로, 아, 우리는 위대하게 내정되어 있었어. 신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으로써 이 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어라는 종류의 애국주의적 감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도 재현하고 또잘 나가던 시절도 재현했지만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국이 이제 위대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작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대한 민족 서사를 무대 위에 올림으로써 셰익스피어가 당대에도 그 이후로도 영국의 국민 작가로 인정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비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극은 중세 시대에도 존재를 했는데요. 비극은 일반적으로 잘 나가던 위대한 인물이 갑작스런 불행 때문에 몰락으로 내몰리는 경우를 흔히 비극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5, 16세기에 유행했던 문학 장르 중에 하나가 군주를 위한 거울이라는 문학 장르가 있는데요. 이 장르에서는 군주랄지 혹은 사회적인 엘리트들을 위해서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가득한데요. 한 번의 실수로 혹은 판단 잘못으로 몰락에 치닫는 인물들도 비극적인 인물로 간주돼서 제시되곤 했습니다. 이런 비극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인 이해가 있었고요. 또 그리스 비극 작가들이랄지 로마의 비극 작가 세네카의 작품들이 번역돼서 영국 작가들에게 유통되고 있었고 독자들도 많이 읽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대 그리스 비극이랄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셰익스피어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이런 비극들을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을 적절히 잘 섞어서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걸 이해하려면 셰익스피어가 그런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규칙, 문법, 형식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스 비극에서 비극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이런 비극에 희극적 장치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비극이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완시켰다, 압축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감정적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조직합니다. 물론 이런 기법이 셰익스피어가 처음 사용한 건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1560년대, 70년대 여러 작가들이 이런 비극적인 플롯과 희극적인 상황을 결합시켜서 연극 작품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작품은 읽어보시면 상관없는 장면들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 작품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과 희극적인 어떤 웃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보충이 되고 서로의 가치를 더 고양시키는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햄릿의 무덤지기 장면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오피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파는 상황인데요. 이두 명의 무덤지기는 서로서로에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던집니다. 무덤을 파는 과정에서 발굴한 수많은 해골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아둥바둥 권력을 차지하고 부를 얻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지만 결국은 이흙 속에 한줌 뼈로 한줌 해골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장 하층민의 언어로 사회풍자의 형식으로 발화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햄릿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각성을 얻게 되죠. 햄릿이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가르치려 들때 오히려 그들은 가장 낮은 언어로, 가장 투박한 언어로 햄릿이 얼마나 지적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인지를 폭로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재치 있는 말들이 오고 가고 농담이 오고 가면서 이 장면은 관객들에게 엄청난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이 장면이 오막의 첫 장면이기 때문에 그 직후에 벌어질 엄청난 비극적 사건 앞에서 마치 잠시 평화롭고 우스꽝스럽고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긴장되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긴장을 이완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주인공이 겪는 비극적 무게를 더 심대하고 더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극작술을 셰익스피어가 개발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플롯, 비극적인 플롯과 희극적인 플롯을 섞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셰익스피어 시대 미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때때로 이런 두 개의 플롯의 결합을 비틀어서 또 사용합니다. 한 단계 또 발전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오왕에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중에 하나가 광대입니다. 이 광대는 작품의 중간에 사라져 버리기는 하지만 그 사라지기 전까지 리어에게 맞대거리를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리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평범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광대의 농담은 한편으로는 리어의 긴장감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객들에게 많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광대라는 인물과 그의 희극적인 언어를 통해서 리어의 비극에 새로운 풍미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 작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리어 왕의 비극적 순간에 그 긴장을 완화하는 희극적 요소, 이걸 영어로는 코믹 릴리프라고 하는데요. 희극적 긴장 완화의 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어왕에서는 그것을 한 단계 더 고양시킵니다. 리어왕에서 셰익스피어는 비극과 희극적인 결합 플러스 또 다른 비극 플러스를 두 개를 병치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어왕을 읽거나 본 많은 독자와 관객들이 리어왕 마지막에 가슴이 터질 지경이 되는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극이 거의 극단에까지 치닫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리어왕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겪는 비극과 글로스터와 그의 가족들이 겪는 비극이라는 아주 심각한 두 개의 비극을 직조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희극적인 플롯을 중간중간에 삽입을 시킨 거죠. 또 한편 이 작품, 리어왕은, 고대 영국의 역사서에서 자료를 따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유행했던 필립 시드니라는 작가의 로맨스 스토리에서 줄거리를 따오기도 합니다. 두 개의 다른 플롯이 장르적인 혼종성 때문에 두 비극을 결합시킴으로써 셰익스피어가 남다른 경지까지 리어왕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셰익스피어에게 전통적인 장르 구분이나 장르 문법이나 장르 관습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맥락에 맞게 변형하고 혼합함으로써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었던 거죠. 또 셰익스피어 작품은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줄거리들을 재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하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기존의 서재를 가져다 쓰는데 멈추지 않고 새롭게 갱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셰익스피어 미학의 정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남해안의 한류 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오늘은 유구한 역사와 대자연의 신비를 만날 수 있는 경남 구성에 왔습니다.
1: 이 커다란 바위가 밥상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상조반이라는 바위예요.
0: 바람 따라 파도 따라 한 폭의 절경이 펼쳐지는 고향.
2: 누가이가 또 여 아래 옆부터가 이제 조개네.
0: 여기에 사는 맛이 있답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만큼 재미난 이야기들도 그냥 많고요.
3: 이 집을 산 동기는 제가 살던 고향에 이런 가마터가 있었어요.
4: 시집 온 게 참 좋더라고. 따뜻하고 동네가.
5: 우리 친정 아버지가 딸 치우기라고 동네 돌아보러 오잖아. 아이고야 동네가 소꿀이 태한 거지. 온방울이 해가 참 살기가 좋겠더라고. 그걸 그더라고.
0: 아무렴요. 살다 보니 참 좋았다 카네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땀 흘린 만큼 넉넉히 내어주는 고향 땅. 오랜 세월이 빚어낸 곳. 여기는 경남 구성입니다.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경남 구성. 오늘 가볼 곳은 구성에서도 끝맛. 상조감 군립공원이 있는 하이면 덕명마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우와 공룡의 흔적이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이자 바람에 깎이고 파도에 씻긴 신비로운 기암절벽들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한마디로 자연박물관인 덕명마을. 자, 이곳엔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 오! 마침 저기 오시네요.
6: 회장님, 우리 좀 해주세요. 같이 가세요.
0: 어디 좋은 데 가시려나 본데요?
7: 딴 데 그만 모시다 드릴게요. 잘 타고 있으시.
6: 알았어요. 잘 모시다 주세요. 통학도 따고, 토실도 뜨고, 서실도 뜨고, 토실도 주세요.
0: 오늘은 이장님 찬스. 이장님 배가 좀 특별해서 아유 나 좀 태워줘 부탁하는 주민들이 많다죠.
7: 아, 이래는 예산 대신데 또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어르신을 모시고 바다에 모시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모시러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도 합니다. 가끔씩 괴롭힐 정도로 막 이렇게 태워달라고 많이 주문을 합니다. 뭐 태워드려야죠.
8: 뭐. 배 안 타면 어떻게 가요?
6: 돌아서 가요.
8: 어디로요?
0: 이장님 덕분에 먼 길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바다 유람은 범이랍니다. 퇴적층이 층층이 쌓인 기암 절벽은 언제 봐도 우와 작품.
7: 말꾼들은 이런 바위를 시루뜩 모양처럼 차곡차곡 포개져 있다 그래서 시루뜩 바위라 그러고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노란 띠를 들어있는 모습도 오박을 쪄서 흙 사이에 끼워놨다 그래서 오박 시루뜩 바위.
0: 휴, 이름 한번 잘 지었네요. 이렇게 덕명마을 앞바다에는 자연이 빚은

0: 절경이 있어 주민들이 호사를 누린다네요. 이참에 자랑 실컷 해보신답니다.
1: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바위는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놨다 그래서 병풍바위. 제일 이쁠 때가 3, 4월에 철쭉고 진달래기 때가 제일 이쁘고.
0: 이야, 이 좋은 경치를 병풍처럼 두르고 사니 주민들 인심도 넉넉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곳엔 고성에서도 둘째 가라만 서러운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1: 300리 한려수도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상중한 바위입니다.
0: 이곳이 바로 고성 구경 중 한 곳.
1: 커다란 바위가 그다란 밥상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밥상 상대에 다리 쪽자를 써서 이게 상조감이라는 바위예요.
0: 바다 위에 누가 밥상을 차려놓은 걸까요? 마치 밥상 다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상족암. 오늘의 목적지랍니다.
2: 내가 땡기네. 아이고, 오랜만에 왔다.
0: 관광객들에겐 고성에 오면 꼭 둘러봐야 할 명소. 하지만 덕명마을 주민들에게 상족암은 오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그 안이 그냥 훤하다죠.
2: 이 선녀들 모여가는 데다.
3: 어디가요?
2: 여기 차고.
3: 여기 선녀들 모여가는 데가?
2: 야, 옛날에. 여기 풀통으로.
0: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엔 여기만 나와도 하루 창거리는 충분히 얻어갔답니다.
2: 옛날에 이것도 안 나와. 누가이가 또 요 아래 요 붙어가 있네. 또 깨내는데. 아래 보이중이라고 옛날에 있는 게 비등세.
0: 뭐 이뿐일까요?
2: 구공아, 청가, 서실이, 묘. 그 그림 맛있어요.
0: 이 고향 바다가 차고 매서울 때도 있었지만 몸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뭐든 넉넉히 내어주는 것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고개만 돌려도 해초며 홍합, 조개가 천지. 이러니 고향을 떠날 수가 있나요? 와와와와, 진짜 많습니다. 이야. 바다의 너른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요 녀석들 덕분에 하루하루 신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재미에 고향 지키고 살았다죠.
2: 시장에 팔기도 하고, 안 한 사람들 또 나눠 먹기도 하고, 하는 뭐 또 있는 거는 몰라갖고 또 알로 까갖고 몰라갖고 해무도 되고 미역국이 근데 여기도 맛있고.
0: 고성 바다가 키운 것 얼마나 맛있나 직접 알려주신다네요. 자, 한 입 놓고. 오메요, 오메요, 안 잡니까?
2: 바다라이 짭짤하이 맛이 좋소.
0: 이곳에선 공룡의 흔적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쏠.
3: 그게 뭔데요, 어머니?
2: 공룡 발 쪼개놨구니.
3: 공룡이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어머니?
2: 공룡이 뭐 이인 줄 같지.
0: 무려 2천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이곳 상조감 인근에 남아있는데요. 오래된 보물이 또 있답니다.
2: 반짝반짝하게 좋네.
0: 아니, 금덩어리라도 있는 걸까요?
2: 반짝 빛이 나고 은빛이 금빛이 막 난다. 깨진 거 그래서 내면은 잘 못 된 거는 버리고 깨져갖고 하도 깨져갖고 막 스키가 있어. 대가라고 같이 돼. 어우, 질이 반짝반짝했지. 저 질내는 전대가 뭐 수두가 있었는데.
0: 자갈 사이에 웬 옹기 조각이 있나 했는데 과거 옹기골이었다는 덕명마을의 흔적.
2: 항아리 만든 데는 저 있고 저쪽에 고랑 몽근대아스 숲에 그것도 있어.

0: 많았지. 저 나무 우타리 그 재놓은 쪽에.
1: 바닷가의 옹기 조각들을 볼 때면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른답니다. 마을에 6개의 가마가 있을 정도로 옹기를 많이 구웠다는데요. 옹기를 굽거나 만들어진 옹기를 가져다 팔거나 저마다 옹기와 뗄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덕명마을 주민들. 지금은 옹기종기 모여 살며 옛 시절을 추억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어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2: 뭐 한다 오늘.
0: 우리 개발 많이 해갔다.
3: 응, 많이 했네.
0: 맛있는 게 해물났고 많이 했다.
3: 어이구, 많이 했다. 아이고, 삼신도 떴고, 홍합도 따고, 많이 했네.
0: 이렇게 딱지야, 이거 딱지. 아이고, 짠 것도 많이
3: 했다. 옛날에 이 다 배가고 분기나 바다 이런 걸 따가 죽서 묵고, 그래가 살았다.
1: 덕명마을의 손맛 보여주신답니다. 젊을 땐 자식들 먹이느라 제대로 맛 한번 못 봤다는데요.
0: 새끼들 흐글흐글 나가고 물기 있나?
4: 몇 남매 두셨는데 어머니?
0: 사남매.
1: 먹을 게 마땅치 않을 땐 갯다 바위로 평했답니다. 보마를 따다가 죽을 쓰고 자식들의 허기진 배를 채웠다는 덕명마을 어머니들의 음식. 근데 이게 또 별미라네요.
0: 아이고, 맛있겠다.
1: 해초 한 줌을 얻기 위해 억척 같았던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0: 파도 치면 얼른 쫓겨 올라왔다가 저 내려가면 또 가서 얼른 뜯어가 오고.
1: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이만한 반찬이 없답니다.
0: 아이고, 맛있다. 고소로마이 기름하고 깨살만하고 열 넘게나 진짜 맛있다.
1: 이곳에 살면서 원 없이 먹었다는 해초 무침.
4: 여기 시집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5: 몇 년이고 한 40년 넘게 되네.
4: 40년? 어? 40년 전에 여기 어땠어요, 덕명마을이?
5: 아, 옛날에는 다 뭐 집들도 일 안 얻고 다 이제 낡은 초가집이고 뭐 그때는 그랬지.
3: 시집 온 게 참 좋더라고. 따뜻하고 동네가. 우리 친정 아버지가 전에 이 동네에 딸 치우기라고 동네 돌아보러 오게나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야, 동네가 소굴이 태한 거지, 온방울이. 해가 참 살기가 좋겠더라고. 그걸 구더라고. 소굴이 태양같이 동그라마 이래가지고 살기 참 좋겠다고 여기 살때.
1: 동네는 살기 좋았어도 가족들 건사하기엔 참 무겁디 무거운 세월이었습니다.
0: 따갑고 이거 저 산을 찔러 올라오면 이거 오면 참 무겁지. 집에서 까가보면 아른 작는데 껍질채가 온 게 무겁다고 그러니. 그래도 먹고 살기라고 따가 이거 오고 됐다.
5: 그 알이 상당하네.
1: 덕명마을 안악들에겐 홍합 껍질만큼이나 무거웠던 게 또 있었습니다.
0: 홍구도 이거 대임서 나까. 단장 밑에 가면 단장 어그러지겠어요. 겁을 나도 홍구는 이거 대임서 팔로 집집이 전해마다 대임서 포지.
5: 이거 봤지.
0: 뛰는 거 이고 갈자는 쪼깨는 제끼 이고 가고, 요는 쪼깨는 거 딱, 요는 딱한 쪼깨는 갈자는 여러 개는 많이 이고 가고 그랬지.
3: 맨날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이런 큰 농구 키워가지고 자식들 다 키웠대요, 진짜로. 쟤놈은 막, 이 쟤놈은 고개가 넘어가가지고 막.
1: 아니, 직접 보여주시게요. 야, 어머야.
3: 머리 에이고, 막, 쟤놈은서도 땡기면서 막. 옹구 팔로 당기고 옹구 사세요 하면서 집집마다 당기면서. 예.
0: 맨 안 젊었는데 그거 이지 하면 따발이 안 있는가 봐. 딱 이고.
1: 아이고야,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6: 아이고, 고생했다.
0: 고생하고 해놓은 게 맛있네.
3: 딱 힘들어온다고 수고했어요.
1: 덕명마을 앞바다에서 전북 공수해온 재료들. 그 맛 궁금한데요.
0: 아이고, 시원.

0: 맛있다. 너도 한번 맛이 봐라. 연한 맛이 나지. 바다 내도 나고.
1: 연구꿀이 있거든, 바닷가에. 그래서 연구꿀 떼가지고만. 이거, 이거, 이제 자식도 공부시키기 위해서만. 그 묵은 걸 짊어지고, 이거. 내가 쟤는 너무너무너무서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2: 그래서 이번엔 옹기꼴의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20년 전 덕명마을에 터를 잡았다는 김동인, 지화순 씨 부부. 이곳에 와보니 옹기는 운명이었답니다.
3: 항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4: 맞습니다.
5: 2,000개.
3: 2,000개?
5: 네. 많아요.
3: 뭐 하는 독이에요, 이게?
5: 아, 지금 이 항아리는 수집을 해서 항아리 옹기에 대한 얘기를 담아둔 수집된 겁니다.
2: 혹시 옹기를 빚는 분들일까 했는데 아니랍니다. 옹기와는 아무 인연도 없던 부부가 전국을 돌며 옹기를 수집하고 마을의 옹기 박물관까지 만들었다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5: 우리 저기 애기 엄마가 저기 상조 가면서 이쪽 방향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마가 있었던가 봐. 대뜸 뭐 적극적으로 이 우리가 구입을 하자고. 그래서 이 집을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4: 제가 살던 고향에 이런 가마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산 동기는 가마터에서 본 경관이 너무 좋았어요.
2: 우연히 덕명 마을을 찾았다가 마지막 남은 가마를 보게 됐다는 아내 화순 씨. 그 길로 가마가 있는 이 집을 계약하고 덕명 마을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옹기를 굽던 가마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네요. 과거엔 가마가 여러 개 있었지만 한 개만 남아있던 상황. 이후 허물어져 가던 가마를 관리하고 옹기에 애정을 쏟기 시작한 건 남편 동인 씨였답니다. 그럴만도 했겠는데요.
3: 굉장히 오래된 가마인가 봐요.
5: 네, 오래되죠. 이 자체는 110년.
2: 이 안이 참 편하다는 동인 씨. 꼭 지키고 싶은 놀이터라죠.
5: 지금은 옹기를 굽진 않으니까 모닥불 놀이 하기 좋습니다.
2: 100년 넘은 가마 안에서 불멍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마을에 있던 6개의 가마에서 모두 옹기를 구울 땐 연기 그칠 날이 없었다죠. 그게 아쉬워 모닥불 연기라도 바람에 실려 보낸다는 동인 씨. 하나 둘 사라져간 가마처럼 옹기를 쓰는 이들도 많이 줄어든 요즘. 그럼에도 옹기가 지닌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 믿는답니다. 그 믿음과 바람을 담아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옹기에 담긴 선조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는 부부. 꼭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데요. 아니, 이걸 언제 다 모셨을까요, 이걸?
5: 대소사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술을 빨리 빚으려고, 시간 단축하려고 뜨거운 물을 돌렸습니다. 내용물은 안에 있고요. 그리고 온도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숙성을 빨리 해서.
2: 어허, 애주가 집엔 꼭 있었을 것 같네요.
5: 이런 경우는 이게 요강이에요. 요강이에요. 시집 갈 때 가마 속에서 소피를 봐야 되잖아요. 채워놔놓고 볼일 볼 수 없으니까 가마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요. 소리가 나니까 치불러 주세요.
2: 옹기는 우리의 일상이자 생활이었죠.
5: 그러니까 엄마가 젖짝이 좋아하고 아가리는 크게 하고, 잘못 먹이면 살이 걸려서 취하면 큰일 납니다. 전 나오는 구멍을 갖다 조그맣게 뜯으세요. 바늘 구멍같이. 항아리를 그렇게 표현한대요. 부모님이라고 표현한대. 고추장, 김치소도 다 부모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2: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일지도 모른답니다. 옹기를 닮은 어머니가 그리워서 옹기꿀 동명 마을에 찾아온

0: 걸지도요. 옛 옹기들을 보고 오던 길,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덕명마을 최고령 부부시랍니다. 나란히 어딜 가시는 걸까? 지게까지 지시고.
1: 밭에 가서. 밭매?
2: 밭매.
1: 아, 안 매했나?
2: 봄에 나오는 거는 아직 왔는데.
1: 그래? 밭에 오게, 요게.
3: 어디요?
1: 아침 오게, 요게.
0: 자식들이 이젠 쉬셔라 해도 늘 이렇듯 함께 밭에 나온다는 주진훈, 최부순 부부. 남에게 손 안 벌리고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습관이 그냥 몸에 밴 거죠.
1: 저 중간에 가서
0: 매일 나와도 할 일이 태산.
1: 저 중간에 가서 내려놓고
0: 구석구석이 박물관인 이곳에선 사람도 귀한 작품. 이분들이야말로 고향을 지켜온 산 증인이겠죠.
1: 지게를 한 걸쳐 한 50년을 짓는 거예요.
3: 지게를? 어.
1: 한 50년 짓는 거예요.
3: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1: 95세요.
0: 사계절 내내 따뜻한 고성이 좋아서 고향 떠날 생각 못했답니다. 요 재미를 놔두고 어떻게 집에만 있을까요? 흙에서 산 세월 고단했지만 위안 얻을 때도 많았다네요.
2: 하루 종일 해가 되게 들어가지. 나는 일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
0: 이게 다 백년 해로 하자 약속했던 이가 그 곁을 지켜주기 때문.
3: 두 분이 같이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 결혼하고 이따가 했지 뭐.
3: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 아버님?
1: 뭐, 언제 오래되는 거, 몇 년이 되는 거 모르겠다.
2: 21살 시집 와갖고 이 집에 와갖고 꼭상도 많이 했어. 호남에, 호남에. 호남이지요.
3: 오남일력 키우셨어요? 네. 시집을 잘 봤어요? 어때요?
1: 잘 갔다 캐라. 잘 갔다 캐라.
0: 오, 아내의 속마음 이참에 막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1: 내하고 살기는 어떻니?
2: 어?
1: 내하고 살기는 좋지.
2: 똥이지 뭐.
0: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1: 나 이제 꼬마 찍고 가면 안 되나? 꼬마, 그냥 그렇게 산다.
3: 그냥. 그게 좋은 게잖아요.
1: 그렇지, 그게 양호.
0: 예, 행복이 뭐 별건가요? 두 분 지금처럼 쭉 백년 해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보고 자주 봐도 보면 볼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덕분에 배 고를 일 없었던 고향 바다가 그렇고요. 그리운 어머니의 품처럼 둥근 온기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세월이 빚어낸 이야기가 가득한 고향. 오늘은 경남 고성 덕명마을에서 잘 머물다 갑니다.
4: 강우 많아져.
5: 여기 낚시 있습니다.
4: 개그 잡으러 가봤어요.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빨리 더 빨리
1: 고양이.
2: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지 차와서 뭐 하려고?
3: 어? 그게냐?
1: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4: 뭐야? 생지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1: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2: 이번에는 생지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3: 좋다냐? 신난다냐?
2: 좋아요, 이번엔 생지가 술래.

0: 진짜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번쩍번쩍 다영양쇼

0: 댕구야, 너 머리에 그게 뭐야?
1: 어? 딩동쌤도 머리에 뭔가 이상한 걸 쓰고 계시네요.
0: 에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건 손을 대지 않고 음료를 마시는 빨대 모자야.
1: 네? 빨대 모자요? 와, 진짜 엄청 멋지다.
0: 휴지가 어디 떠라?
1: 휴지요? 아, 휴지가 어디 떠라? 휴지가 어디 떠라? 여기 있지.
0: 우와.
1: 자, 휴지를 돌돌돌 풀어서 쓰시면 돼요.
0: 와, 고마워.
1: 어때요?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댕국의 휴지 모자. 멋지죠?
0: 정말 훌륭하다.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1: 그럼 우리 또 만나보자고요. 신기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요.
0: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발명품을 탄생시킨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1: 얼른 시작하자고요. 번쩍 번뜩이는
0: 딩동댕 발명 쇼쇼쇼. 네, 첫 번째 발명왕은 인천에서 온 김범준 어린이.
2: 어서 오세요.
0: 멀리서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김범준입니다.
0: 네.
1: 근데 5학년이면 10살. 10살이 벌써 발명을 한다고요?
0: 정말 대단하다. 우리 10살 김범준 어린이의 반짝반짝하는 발명품은 과연 뭘까요?
1: 우와! 근데 이게 뭘까요?
2: 뭐지? 이건 제가 만든 미니 정수기인데 물을 흘리면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정수기예요.
0: 자동으로? 어머나, 신기해라. 아니, 근데 범준이는 이걸 왜 만든 거예요?
2: 저희 집 냉장고에는 정수기가 붙어있는데 네. 물을 먹을 때마다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0: 우와!
1: 근데 이게 어떻게 청소가 되는 걸까요?
0: 그러게.
1: 얼른 보여주세요.
0: 보여주세요.
2: 이렇게 물을 따르다가 물이 떨어졌을 때 이 센서 버튼을 누르면 이 걸레가 자동으로 나와서 청소를 해줘요.
1: 우와, 정말 자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하네요.
2: 여기 있는 이 모터 같은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어요.
1: 역시. 쉽지만은 않았겠구만.
0: 범준 학생은 앞으로도 이런 발명을 계속 하고 싶어요?
2: 네, 생각한 걸 만들어 나갈 때마다 많이 재미도 있고 다른 사람이랑

0: 뭘 따라하는 게 아닌 저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1: 와, 우리 범준 학생의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특별한 꿈 우리도 같이 응원할게요. 예! 와!

0: 우리 아빠는 바쁘셔서 주말에만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빠, 우리 놀아요.
1: 아빠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 이 물때 봐. 이게 다 세균이야, 세균.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닦자. 세균 박멸, 세균 박멸.
0: 힝, 아빠랑 놀고 싶었는데. 참.
1: 세균 박멸, 세균 박멸, 세균 박멸.
0: 아빠, 아빠, 이제는요? 이제는 청소 다 했죠? 이제 나가요, 나가.
1: 어, 샤워기 줄이 너무 길어. 이거 다 닦으려면. 아이, 미안하다. 내일 놀자. 세균 박멸, 세균 박멸.
0: 아빠, 진짜. 그래, 결심했어.
2: 두 번째 발명왕은 아산에서 온 염하은 어린이입니다.
3: 우리 친구 자기소개 부탁해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여섯 번의 도전 끝에 간편 샤워기 호스 청소기를 발명한 염하은입니다.
3: 우와, 여섯 번이나?
5: 여러 번 고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4: 실패를 하면 더 나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실패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3: 실패, 또 실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5: 맞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우리 하은 어린이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짜자잔! 가만 있어봐. 이거구나.
4: 네.
5: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우 더러워. 어우 이 더러운 샤워 호스를 내가 닦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먼저 여기에 줄을 끼워주세요.
5: 아, 얘를 이렇게 줄을 이렇게.
4: 네. 네.
5: 그다음에
4: 닦고 위아래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편하게 샤워기 줄을 닦을 수 있어요.
3: 우와. 엄청 편해 보이네요.
5: 그러니까. 우리 하은이 이거 만들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4: 엄마 아빠가 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아빠가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엄청 뿌듯했어요.
5: 오, 대단하지, 대단하지.
3: 그런데 저게 진짜 잘 바뀔까요?
5: 그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
3: 좋아요.
5: 네, 직접 시범을 보일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샤워기 닦기의 달인 하은이 아빠. 어서 오세요. 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이 아빠입니다.
5: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은이의 발명품 마음에 드시나요?
7: 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5: 네.
7: 제가 얼마나 잘 닦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5: 네.
7: 여기 물때가 보이시죠?
5: 네.
7: 이게 다 세균인데 이 샤워기 호스를 하은이의 발명품에 두고 세제를 뿌린 다음에
5: 세제를
7: 네, 이렇게 닫아서 위아래로 그리고 또 내린 다음에 위아래로 또 내리고 위아래로 몇 번씩만 하면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청소 시간을 줄이면서
3: 이거 칫솔로 닦으면 한참 걸릴 텐데.
5: 그러니까. 네,
7: 맞아요.
5: 벌써 번쩍번쩍 하는 것 같아.
7: 네.
5: 그리고 한 번 되면 끝인가요?
7: 네, 맞습니다.
5: 이야, 정말 간단합니다.
3: 우와, 번쩍번쩍.
5: 우와, 깨끗해졌어. 어머나. 우와. 세상에. 하은이 아버님, 하은이한테 이런 특별한 선물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7: 하은이 덕분에 청소 시간이

0: 정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줄어든 시간만큼 하은이랑 더 놀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하은아, 앞으로도 더 멋진 발명품 많이 많이 만들어줘.
1: 네, 그럴게요. 사랑해, 아빠.
2: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 아빠를 생각하면서 만든 사랑이 가득 담긴 발명품이에요.
3: 자, 하은이와 우리 하은이 아빠에게 박수!

0: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 다리가 너무 불편하네.
1: 아유, 저기 조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0: 아유, 그럼 그럼. 그래도 요거 덕분에 걸을 수도 있고 괜찮은데. 계단 오르기는 영 불편해.
2: 그래서 발명했다. 세 번째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대전에서 오소연 학생 환영합니다.
3: 할머니, 이걸 쓰세요. 잘 보세요.
1: 다리가 들어갔어요.
4: 길이 조절이 돼요.
1: 우와.
4: 세상에.
1: 우와.
4: 어머나.
1: 우와.
4: 다 올라갔으면
1: 내려갔으면.
4: 어머. 오.
0: 아니, 내 건 높이가 안 맞아 계단에서 못 쓰는데 이건 아주 착착 쉽게 올라가네.
2: 와, 정말 멋진 발명을 하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보행기를 만들어 대통령상도 받고 이 발명품으로 대학까지 가게 된 카이스트 대학생 오소연입니다.
2: 우와!
1: 이야,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발명품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왜 발명하시게 된 거예요?
3: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중학생일 때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계단 오르내리는 걸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1: 세상에,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발명품이었네요.
2: 그러니까요. 발명의 힘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준 오소연 학생에게 박수!
1: 박수!

0: 어? 이건 인형이야 로봇이야? 어? 지금 나 따라하는 건가? 오므렸다가 오! 다시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우와! 이럴 수가! 와!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1: 와, 정말 신기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초대손님, 바로 이 로봇을 만든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네, 로봇을 사랑하는 이서희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뭐든지 따라하는 로봇 모카를 발명한 대학생 이서희입니다.
0: 와, 진짜, 오, 팔을 뻗으니까,
1: 오!
0: 우와!
2: 모카 참 멋지죠?
1: 네!
0: 와, 이 친구가 바로 모카군요. 모카. 정말 잘 따라한다.
1: 귀여워. 그런데 모카가 어떻게 우리 움직임을 따라하는 걸까요?
2: 모카는 사람 두 눈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 앞에 있는 두 카메라가 사람의 움직임을 알아보고, 그거를 모카에 넣어

0: 잘 따라해. 아니, 정말 잘 따라해.
1: 정말 정말 잘 따라한다.
0: 그러니까 이 로봇을 왜 발명한 거예요?
2: 아, 저는 카이스트 로봇 동아리 미스터에서 활동 중인데요. 저희는 쓸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친구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 오, 함스터에 관련할 것 같은데. 오케이.
4: 대네. 와.
0: 그러면 우리 모카를 만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2: 이 모카를 완성해야 하는 날짜 하루 전날에 팀원끼리 밤을 새면서 열심히 만들고 결국 시간 안에 만들어서 해결해냈을 때 그 성취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 와, 역시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0: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서희님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2: 발명은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오! 친구들, 거창한 게 아니래요, 발명이. 일상에 붙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재밌고 신나는 것들 찾아 발명 어서 어서 도전해봐요.
1: 아, 그럼 탱구도 뭘 만들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구만. 아, 근데 뭘 만들지?
0: 네, 이런 자세 좋습니다. 자, 여러분, 딩동댕쇼 오늘은 여기까지. 세상을 이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1: 발명은 계속된다. 쭉!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주민 행동 계량 박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호가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거.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1: 안녕.
1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3: 핏.
1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단비, 비단.
1: 자, 이제 바깥놀이 시간이에요.
2: 와, 바깥놀이 시간이다.
3: 잠깐만, 바람개비도 가져가야지.
4: 비가 내리잖아.
5: 왜 비가 내리는 거야?
1: 얘들아, 비가 내려서 오늘 바깥놀이는 못 나가겠어. 오늘은 유치원 안에서 재밌게 놀자.
5: 밖에서 놀고 싶었는데.
3: 비 때문이야. 비 미워.
1: 얘들아, 지금 내리는 비는 단비란다.
3: 단비?
1: 단비. 단비는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란다. 오랜 무더위로 목마른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비란다.
3: 아, 그렇구나. 단비야, 고마워.
1: 자, 우린 교실에서 자유놀이 할게요.
4: 네, 선생님.
3: 정은아, 빗소리 들어봐.
6: 응.
3: 우리 단비 구경하자.
7: 바꿔라, 한글!
5: 단비가 비단으로 바뀌었어. 단비가 내려야 하는데.
3: 단비를 찾아야 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4: 한글용사, 아이야!
8: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8: 이!
9: 야!
8: 훈민정음, 안녕?
4: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단비가 비단으로 바뀌었어.
5: 단비, 단비가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단비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이 안 보여.
2: 위엔 없어.
3: 사방을 찾아도 없어.
1: 대체
3: 어디에 있지?
1: 어? 찾았어. 저 위에 한글 단비가 있어.
4: 나와라.
3: 천지?
0: 한글 단비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온전히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터진다!
3: 어?
2: 빨리 한글을 찾아야 해.
0: 흩어지다!
2: 차원과 몸이 흩어지고 있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흩어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모이다!
0: 아니, 나의 흩어지다 공격을 모이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3: 어? 단비가 파괴됐어. 이가 없어.
2: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게.
4: 나가라! 한글!
1: 자...

0: 한비.
1: 저장 완료. 한비.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단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비단! 비단! 거꾸로 하면 단비! 단비 비단! 단비 비단!
1: 와! 단비야! 후!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단비! 단비! 비단! 비단! 단비! 비단! 비단! 아, 비단이에요. 부드러운 비단. 이 비단으로 무얼 만들까? 한복을 만들까? 넥타이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아항, 비단! 단비! 단비! 오호! 한글 단비에서 단비가 내리네. 오! 아항! 아, 할아버지 화분에도 단비가 필요해요. 잠깐만!
3: 에이? 우와! 단비다! 엄? 냠? 냠냠! 슝!
2: 단비! 윙! 단비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단비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단비! 순서대로 써볼게요.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다가 받침 니은을 만나 단,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단, 비.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단, 비. 친구들 따라해봐요. 단, 비.
3: 단비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비단, 계단.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단비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비단, 계단. 히히.
2: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감독, 독감.
4: 그럼 나는 늑대다! 정연아, 빨리 와! 아기 돼지 삼형제 놀이하자! 내가 늑대야! 아, 그럼 훈민이가 늑대?
5: 응.
4: 내가 카메라로 찍어줄게.
5: 시작!
4: 정음이 감독 같다.
5: 감독?
4: 그럼 내가 감독할게.
5: 응. 감독!
4: 여기를 첫째 돼지가 사는 초가집이라고 하자.
5: 응.
4: 집 안에 아기 돼지가 오들오들 떨고 있지. 자, 훈민 늑대, 입바람을 세게 불어주세요. 준비, 시작!
5: 늑대가 왔다! 각오해라! 초가집을 날려버리겠다! 후, 후, 후, 후!
4: 잠깐! 감독님, 왜요?
5: 훈민 늑대, 늑대는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요. 입바람도 더 세게 불어주세요. 이렇게요. 초가집을 날려버리겠다. 후아!
4: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5: 자, 준비, 시작.
4: 내 입바람으로 초가집을 날려버리겠다.
1: 우와!
6: 좋아요, 좋아요.
1: 더 좋아요.
6: 자, 더. 오, 좋아요, 좋아요.
7: 바꿔라, 한글.
4: 정음아, 왜 그래?
8: 아, 아파. 춥고. 얼굴이 뜨거워.
4: 감독이 독감으로 바뀌었어. 한글 용사가 필요해. 한글 용사, 아이야!
9: 무슨 일이야?
4: 감독이 독감으로 바뀌었어. 감독이 필요해.
10: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1: 감독을 찾으러 떠나자.
12: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조심해.

0: 이제 됐어. 벌이 벌집으로 돌아가서.
1: 어? 벌집 위에 한글 감독이 있어.
0: 벌집을 건드리면 벌이 공격할지도 몰라. 한글을 어떻게 가져오지?
2: 내가 태극봉으로 조심히 당겨볼게. 나와라. 한
3: 천지?
4: 한글 감독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어림없지. 너희는 이제 벌떼에게 쫓길 것이다. 헛! 많다!
5: 조심해!
4: 헛! 많다!
1: 저기 또 다른 벌들이 오고 있어! 벌들이 너무 많아!
2: 어서 한글로 맞서야 해!
1: 만타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5: 적다!
4: 아니, 나의 만타 공격을 적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만타!
2: 한글 감독이 파괴됐어.
1: 오가 사라졌어.
0: 내가 뿅망치로 오를 만들게.
5: 조선아, 한글! 조선 감독! 감독!
6: 저장 완료! 감독! 훈민정음의 손으로!
7: 감독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잘했어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1: 정음이가 감독으로 돌아왔다. 정음 감독 최고!

0: 이번엔 그럼 이 집을수록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감독 독감 감독 독감 독감은 지독한 감기예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감독! 오늘부터 할아버지가 축구 감독을 맡았어요. 감독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축구장에 다녀올게요.
2: 와, 감독이다. 냠, 냠냠, 슝.
1: 아차차, 친구들한테 한글을 읽어주고 가야지. 오잉, 감독이 어디로 갔을까? 한글 감독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감독.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억이 아를 만나 가, 가가 받침 미음을 만나 감.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가 받침 기억을 만나 독.

0: 감독.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감독. 친구들 따라해봐요. 감독. 끝.
2: 감독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독감, 단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감독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독감, 단감. 히힛.
0: 감독, 독감. 훈민이가 늑대 연기를 해요. 정음이가 감독을 맡았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감독을 독감으로 바꿔라 한글. 정음 감독이 독감에 걸렸어요. 천지가 많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적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감독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정음이가 감독이 되었어요. 정음이가 감독을 맡아요. 정음이가 감독을 맡아요. 정음이가 감독을 맡아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달콤한 맛.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달콤한 맛.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0: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뚝.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졌어!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

0: 언더키드.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에이, 낚시보다 애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밌지. 엄마, 같이 가자. 그럼 너 혼자 낚시 가. 난 쟤들이랑 갈래. 내가 애들 챙겨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애들이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챙겨? 얼른 풀어줘.
1: 야야야

응. 응. 어? 응.

Thank you.

0: 우와! 닭이 고마졌지! 많이 잡았어요! 아, 이거? 저기서 잠깐 빌려온 거야. 그냥 재미로. 안녕하세요. 아저씨 모자 여기 있어요.
1: 이야.
0: 등산할 때 쓰레기는

오늘은 우리 고장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 푸르른 초원을 보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멋진 사냥개. 절벽을 가볍게 올라가네요. 우아하게 발굽을 구르고 위험에도 용감히 맞섭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죠. 그리고 자유를 향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힘내라 사냥아, 계속하!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죠. 어디론가 향합니다. 자, 보세요. 저 깊은 골짜기도 한 번에 뛰어넘습니다. 사냥은 아주아주 높은 산도 정복하죠.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아름답고 당당하게 마치 세상 꼭대기에 선 듯합니다. 산, 떠오르는 해, 사냥. 이토록 아찔한 높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또 있을까요? 하지만 자연은 또 다른 시험을 줍니다. 야생의 굶주린 포식자들, 겁먹냐고요? 아니요, 두려움 따윈 모릅니다. 사냥은 어떤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죠. 네, 맞아요. 사냥들은 정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건 무엇이든 망설임 없이 맞서죠.

0: 포식자들이 도망칠 길을 찾네요.
1: 우리 귀여운 아가들 내일 되면 선물 한 가득 들고 돌아올게.

야생에서 사냥을 마주치면 갑작스러운 행동은 절대 금물. 조심하세요. 사냥은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발굽으로 땅을 구르고 높이 뛰어오르고 심지어 쫓아오기도 합니다. 덤불 속에 숨어있기도 하죠.

0: 오늘은 우리 고장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 푸르른 초원을 보세요. 맑은 샘물이 흐르고 먹을 것이 풍부하죠.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냥류도 훨씬 많이 나오죠.
1: 우리 아가들 너무 착하구나. 다들 얌전히 서서 날 맞이해줬다니. 나 없는 동안 말 잘 듣고 있었지? 숲에는 안 들어갔겠지. 그리고 TV도 전혀 안 본 것 같고.

자, 그럼 올해 최고의 낚시왕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곰입니다.

받아도 되거든. 마음에 쏙 들지? 그치? 맞아, 진짜 멋지다고. 아이 괜찮아, 뭘 그렇게 속상해해. 너도 뚝딱 만들 수 있을 거야.

맞다. 세상에. 진짜 맞다.

0: 아니, 난 이제 공주가 아니야. 바로 여왕이라고. 어, 뭐야? 야호! 야야, 가자!
1: 어머나!
0: 진짜 공주님이 또 있잖아? 어서 오세요. 여긴 우리 왕국이랍니다.
2: 맞죠?
0: 자기야 공주님, 여기 좀 보세요. 얘는 내 유니콘이에요.

Ha ha ha ha!

Stop!

0: 멀리멀리 도망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대. 좋아, 이제 공주놀이는 끝. 자, 엄마, 이번엔 네 차례야. 준비됐지? 헬리콥터로 변신!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가족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마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4: 돌바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3: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5: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숙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8: 스쿨버스
9: 내일 떠나자.
10: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 핑.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모델이 된 둘이.
6: 예쁜 꽃 왕관 만들어야지. 나비야, 안녕.
7: 어? 안 돼!
8: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나비가 날아가 버렸잖아.
6: 무슨 일이야, 둘이 누나?
5: 누구세요?
8: 난 도시에서 온 사진작가 생지야.
7: 우와!
9: 사진작가요?
8: 하지만 멋진 사진을 찍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직 한 장도 못 찍었어.
6: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나비가 날아가서.
8: 아니야. 어? 잠깐.
10: 어허!
8: 와! 멋진데?
10: 뭐 하는 거지?
8: 둘이라고 했지? 둘이 너 내 사진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을래?
6: 모델이요? 그게 뭔데요?
8: 모델은 사진을 찍히는 주인공이야. 최고의 사진엔 반드시 멋진 모델이 필요하거든.
7: 우와! 멋지다!
10: 둘이 누나가 모델이 되다니!
6: 저 모델 할래요.
8: 좋았어! 먼저 꽃 향기 맞는 포즈를 취해봐.
6: 이렇게요?
8: 어? 그렇지.
10: 뭔가 아쉬운데.
8: 그럼 이번엔 나비처럼 날개를 쫙 펴고 찍어보자.
6: 네. 어때요, 생지 언니?
10: 자세도 좀 어색하고 표정도 너무 딱딱한데.
5: 둘이가 많이 긴장했나 봐.
10: 그러게.
6: 어떡하지?
8: 아, 그래! 너희들 둘이를 좀 도와줄래?
7: 네!
6: 우와! 짠! 둘이 누나 예쁘다. 정말 모델 같아. 정말?
8: 그럼 이번에야말로 최고의 사진을 찍어보는 거야.
7: 네!
8: 바로 이거야. 둘이야, 다시 포즈를 취해봐.
6: 네. 어쩌지? 둘이 누나가 아직 긴장됐나 봐.
10: 너무 약해서 그런가? 좀 더 세게 해보자.

0: 힘이지? 저리 누나가 나라! 유리야! 엄마!
1: 세상에, 조리야! 조리야! 괜찮니, 조리야?
2: 네, 엄마. 괜찮아요.
0: 조리야!
3: 정말 다행이다.
2: 옷이 엉망이 돼버렸잖아. 죄송해요, 생쥐 언니.
0: 할 수 없지. 아, 최고로 멋진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1: 최고로 멋진 사진이요? 아, 그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4: 노는 모습을요?
2: 어? 우와,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꽃이 피었습니다.

0: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뛰어놀 때 최고로 예쁘거든요.
1: 네, 정말 예뻐요. 자, 그럼 한 장 더 찍어볼까?
2: 네.
1: 우리 또 신나게 놀자.
3: 좋아.
4: 네, 빠글.
1: 그렇지. 오호. 엄마가 아파요.
5: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 다음역은 고병렬집입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
6: 엄마,
0: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얘들아, 어서 앉으렴. 얘들아, 괜찮니?
2: 엄마, 괜찮아요?
7: 얼른 여기 누우세요. 엄마 머리가 뜨거워.
0: 아무래도 몸살이 난 것 같구나.
2: 어떡해. 빨리 아궈새 의사선생님을 모셔와야겠어.
0: 병원은 좀 멀리 있는데 어딜 간다 그러니?
1: 걱정 마세요.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쌩! 쌩쌩!
8: 대체 아니야? 어디 가는 거지?
1: 이게 무슨 냄새지?
8: 재치구나. 옥수수 좀 먹을래? 방금 쪄서 맛있단다.
1: 옥수수? 네! 잘 먹겠습니다.
8: 많이 먹으렴.
2: 됐다. 엄마, 꿀차 드세요.
0: 우리 꽁지가 타준 꿀차 정말 맛있네.
2: 진짜요?
0: 그런데 셋째는 왜 소식이 없지?
2: 병원을 잘못 찾아간 거 아니야?
9: 내가 가볼게. 형이랑 누난 엄마를 지키고 있어.
2: 조심히 다녀와. 셋째 형!
9: 다람쥐야, 혹시 셋째 형 봤어?
8: 셋째? 좀 전에 저쪽으로 뛰어갔는데? 왜?
9: 우리 엄마가 아파서 셋째 형이 의사 선생님 모셔오러 갔거든.
8: 뭐라고? 얼른 타! 야!
10: 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8: 아까는 어딜 가고 있었니?
10: 아까요? 엄마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 부르러 병원에. 아, 맞다! 어떡해!
11: 셋째야, 까투리가 아프다고?

0: 날개가 아파서 좀 일찍 쉬어야겠어.
1: 어곳에 의사 선생님!
0: 응? 응? 셋째 아니야? 병원 끝났다, 셋째야.
1: 안 돼요!
0: 셋째야, 괜찮니?
1: 네! 다들 어쩐 일이야?
2: 형이 하도 안 와서 데리러 왔지.
3: 까투리가 아프다길래 죽 좀 만들어 왔다.
0: 네? 까투리 아줌마가 아파요? 당장 가야겠네. 빨리 가자, 다람쥐야.
4: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페달을 못 받겠어요.
3: 다람쥐야, 내가 운전할게.
0: 환자를 진찰하러 갑니다.

0: 걱정 마세요. 따뜻한 음식을 먹고 한숨 푹 자면 나을 겁니다.
1: 다행이다.
2: 고맙습니다, 선생님.
3: 자, 따뜻한 죽 먹고 기운 내렴.
2: 잘 먹을게요. 벌써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1: 정말요?
2: 다 너희들 덕분이야. 다들 고마워요.
1: 우와, 엄마가 다 남자!
4: 마지의 거대한 연!
5: 우와, 내 연이 제일 높이 난다! 우후!
6: 따라라, 높이 높이!
7: 왜 이러지? 너무 작아서 그런가?
6: 마지 형!
5: 마지 형!
6: 괜찮아?
7: 저거 봐! 내 연이 높이 날고 있다!
6: 떨어졌는데? 저거 좀 봐!
1: 연이야!
7: 내 연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5: 그러게! 빨리 같이 꺼내보자!
7: 조금만 옆으로! 좀 더 앞으로! 진짜 크다.
5: 한번 날려보자.
6: 좋아.
5: 연이 어디로 갔지? 안 보여요.
8: 저쪽도 찾아보자.
1: 하나 둘
9: 하나 둘
1: 더 힘

0: 떨어질 것 같아. 공주야, 줄을 꽉 잡고 위로 올라가 봐.
1: 해볼게.
2: 영자, 영자.
1: 조심해.

모두 오른쪽으로. 자, 이번엔 왼쪽으로.

0: 우와, 재밌다! 안 돼!
1: 어? 이 애들이 어딜 갔지? 얘들아!
2: 찾았다! 아빠, 연을 찾았어요!
3: 오, 다행이구나. 자, 자.
0: 뿅뿅!
2: 어? 어? 이거 보세요! 아기 새들이 제 연에서 놀고 있어요!
3: 와, 정말 귀엽구나.
0: 뿅뿅! 뿅!
1: 고고! 고고! 고고!
3: 엄마 새가 아기 새를 찾으러 왔나 봐.
2: 그렇구나. 저 아기 새들을 돌려줄래요. 자. 아기 새들이 제 연이 마음에 드나 봐요.
3: 그런 것 같은데.
2: 아기 새들아, 이 연은 너희한테 선물로 줄게.
3: 그럼 아빠랑 더 크고 멋진 새 연을 만들어볼까?
2: 좋아요. 안녕, 또 만나자.
4: 자, 연썰매 갑니다.
5: 민들레 꽃씨를 찾아서. 마지 형 받아. 짠. 민들레 꽃차 목마르지? 많이 마셔.
0: 공짜마요.
5: 안 돼. 날아가지 말고 오래오래 여기 있어.
2: 조심해. 민들레 꽃이 날아가잖아.
0: 알았어.
6: 새치 선수 슛.
5: 어떡해. 민들레 꽃잎이 다 날아갔잖아.
2: 어? 미안. 내가 잡아줄게.
5: 우리도 도와주자.
7: 그래.
1: 어? 얘들이 다 어디 갔지?
5: 민들레야. 이리 와.
0: 가지 마.
5: 이제 잡을 수 있겠다.
6: 좋았어. 이야!
5: 민들레야, 기다려. 둘이 누나 같이 가.
7: 저기 있다.
6: 요호! 안녕, 꺼병이들아.
5: 멈춰.
6: 왜들 그러지?
5: 내 민들레 못 찾으면 어떡해.
7: 걱정 마, 내가 잡아줄게. 에이!

0: 여기에도 많아.
1: 여기 숨어 있었네.
2: 민들레야, 이제 떠나가면 안 돼.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어? 어? 어디 가? 이리 와.
0: 안녕.
2: 조심해.
0: 왜 그래? 간지러워.
3: 어떡해! 엄마!
2: 잡았다!
4: 두리야, 괜찮니?
2: 엄마!
4: 다치진 않았고?
2: 네.
3: 엄마!
2: 두리 누나. 엄마! 이꽃 보세요. 민들레꽃을 다 찾았어요.
3: 저희도요.
4: 아유, 이걸 찾느라 그랬구나.
2: 네, 이제 민들레꽃을 집 앞에 다시 꽂아둘 거예요.
4: 민들레꽃 씨가 애써 새로운 집을 찾아왔는데 서운해하겠는걸?
3: 민들레꽃 씨요?
4: 그래, 얘네들은 민들레꽃 씨라고 해. 이렇게 바람을 타고 여행을 하다 땅에 떨어지면 꽃이 하나하나가 새로운 민들레로 다시 피어난단다.
2: 이게 민들레 꽃이 된다고요?
3: 우와, 신기하다.
2: 민들레 꽃씨들아, 이 들판이 마음에 들어? 엄마, 꽃씨들을 날려주고 싶어요.
4: 잘 생각했어. 봄이 되면 노란 민들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2: 잘 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기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넘버블럭스 친구들
7: 모여라.
6: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7: 20까지 합해.
8: 우리 같이 놀자.
6: 5와 3이 만나면
8: 8이야.
6: 변신
8: 우리 모두 8.
6: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8: 함께 놀아요.
6: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5: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0: 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7: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잡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